0: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로괴의 평생 유감이라면 아들 추수가 여직 제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을 나온 후에 전전하면서 어느 직장에서도 마음을 붙이고 몇 달 일하지 못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가 일쑤였다. 몇 년 전에는 횡재를 한다며 다단계 판매에 뛰어들었다가 공안에 의해 겨우 빠져나온 적도 있었다. 그때 3만 원 넘게 날렸는데 그것은 아내 양춘아가 로게 몰래 아들에게 입금해준 것이었다. 서른을 넘긴 지 한참이 되어서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매일 집구석에 틀어박혀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인터넷 게임에 여념이 없었다. 부엉이처럼 밤낮이 뒤바뀌어져 있었고 밥 먹는 시간도 대중 없이 제멋대로였다. 추록에는 매번 일 나갈 때마다 아들이 들어있는 방 쪽을 흘겨보며 애간장에 타서 연신 한숨을 내쉬곤 했다. 로괴는 반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왔지만은 또 평생 동안 농촌 땅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공농 일체가 곧 그의 애션분이었다. 그는 자주 꿈에 서광화학공장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그 세월은 그의 젊은 날에서 가장 폼나던 시절이었다. 특히 왕대룡 스승의 제자로 된 후 그도 공장에서 꽤나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되었다. 왕대룡은 송풍기를 수리하는 8급 기술자로 일솜씨가 전 공장에서 엄지로 꼽혔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기술을 배우려고 했지만은 기배가 닿지를 못했다. 바꾸어 말하면은 아무나 왕대령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룡 스승이 그를 남달리 보게 된 것은 그의 부지런하고 신중하며 믿음직한 성품과 스승에 대한 담없는 존경 그리고 깍듯한 대의가 한몫을 했다.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스승에게 도움물을 받아와서 차를 우려놓았으며 공구들을 미리 챙겨주었고 수시로 심부름을 다니었다. 밥 타오고 도시락을 싣고 뒷거두매를 하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 수시로 심부름에 응하는 그러한 것들은

0: 제자가 반드시 익혀야 하는 필수 과목이었다. 1년이 지나서 왕대령은 그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때로부터 공장 정비계의 맏형인 왕대령에 이어서 그는 둘째 용으로 불리었다. 사부가 불행하게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둘째 용보다 더 굉장한 벼로인 신내린 귀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1988년 말에선 송풍기 대정비 때의 일이었다. 임무를 20일 내에 완수해 새로운 한 해의 멋진 출발을 보장해야 하였다. 각 정비조들에서는 모두 연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 로괴 자신도 너무 바빠 미처 각 작업조를 찾아다니며 검사하고 독려할 여유가 없었다. 시 운전하는 날에 가는 스테인리스 막대기로 시동된 기계 설비에 대고 청진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 신내린 귀에 의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날개 바퀴가 편이 되지 않으면 틈새가 크게 벌어지었고 시간을 다투며 대충하여서 라사가 느슨해지거나 기계 내부의 부싱을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은 등등의 문제였다. 결국 로괴가 대로리 장애고 등 오랜 기술자들을 데리고 꼬박 이틀 밤을 패가면서 일을 해서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로괴 능력의 맛보기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더욱 로괴를 소문나게 한 것은 1991년 국경절을 앞두고 공장에서 국경 42주 내내 헐레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생산에 돌입을 했을 때였다. 현장은 말 그대로 열기로 후끈후끈 들끓고 있었다. 로괴가 송풍기 작업장에 들어서니 귀청을 찢는 듯한 송풍기의 굉음 속에서 미세하지만은 어딘가 유달은 이상한 소리가 섞여있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그가 돌연 큰 소리로 외쳤다. 멈춰! 멈춰! 빨리 멈추라고! 그가 갑작스레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주변에서는 깜짝 놀라 그가 미친 줄로 알았다. 작업장 주임이 다가와서 그를 밀치며 경고투로 말했다. 로게, 우린 다같이 임무를 완수해요. 생산에 지장을 주었다가 당신이 그 책임을 질만한가? 이는 순식간에 로괴의 외고집을 건드려 놓았다. 그는 손으로 거대한 소음을 내는 송풍기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 주임, 저의 목을 벤다 해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송풍기의 날개가 이미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부러질지도 몰라요. 내 판단이 틀렸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들일게요. 결과는 로괴가 짐작했던 것과 꼭 같았다. 그때로부터 귀신 로괴란 별명이 서광화학공장에 쫙 퍼지었다. 그 세월에 매번 연말 대정비 때면 그는 전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관건적인 인물로 되었다. 아쉽게도 몇 년이 안 되어 국유 기업 계획이 실시되었고 또 몇 년 지나 로괴는 정년 퇴직하게 되어야 한다. 주로괴가 집으로 돌아올 때 공장에서 영예 증서와 상장을 한 박스 꽉 채워 가져왔다. 첫 몇 해 그는 그것들을 모두 집안 정면의 벽에 걸어두고 매일 먼지를 털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후에 어느 날 밤 그는 또 슬그머니 그것들을 떼내어 어딘가 숨겨두었다. 그날은 마누라와 함께 구치소에서 다단계 판매에 참여한 아들을 집으로 데려온 그날이었다. 도말할 것 없이 부자간에는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문을 닫자마자 길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시종 말 한마디 없던 노괴가 갑자기 아들을 향해 팔을 휘둘렀다. 아들은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짐작한 듯 어느새 몸을 피해 양천하의 뒤에 숨었다. 그 바람에 로괴의 손이 아찰 사이도 없이 마누라의 얼굴을 후려치었다. 로괴가 두 번째로 손을 쳐들었을 때 양춘아는 추호의 주저도 없이 얼굴을 그대로 앞으로 들이댔다. 영감, 오늘 아예 나를 먼저 때려 죽이시나요? 아니, 배짱 있으면 아예 우리 모자를 다 때려 죽이든가. 양춘아는 이 외동아들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감싸왔었다. 반일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고 부자집 아가씨보다도 더 귀하게 키웠다. 아이가 대학을 다닐 때도 쫓아가서 빨래를 해주고 떼시극을 챙겨주었다. 그러나 아들은 별로 달가보지 않았고 쩍 하면은 성과를 부리곤 하였다. 그래도 그녀는 원망 한마디 없이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아들이 부자집 도령처럼 예쁘게 쓰도록 냅두었다. 아들은 먹는 것도 영양이 있어야 하고 입는 것도 브랜드여야 하였다. 주로개는 여지껏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아왔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사람이 되겠지.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철부지 때를 벗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겠지 믿었지만은 아들은 여전히 그 시기 장식이었다. 화가 풀리지 않은 로괴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푸르 딩딩해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듯 그를 쏘아보는 양촌을 가리켰다가 다시 그녀 몸 뒤에 숨어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아들을 가리켰다. 양촌아, 당신 지금 로망이 들어 아이를 그르치고 있단 말이야. 그는 먼저 마누라를 향해 와락 고함을 지른 후 다시 아들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너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같으리라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조만간에 사회의 화근이 될 거야. 응, 이놈아. 방안은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공기 속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 일촉즉발의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들은 어디서 용기를 얻었는지 허약한 몸매를 꿋꿋이 세우고 주로개 앞으로 성큼 나서는 것이었다. 양춘아는 어느덧 아들의 등 뒤로 밀려갔고 그들 부자간에 서로 대치하게 됐다.
1: 아버지는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0: 아들은 다짜고짜 주로개를 향해 도우절을 걸었다. 어투는 표독스러워졌고 얼굴 표정도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다.
1: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 스스로는 모르죠? 에? 그냥 벽에 걸려있는 저 따위의 너저란 종이조박밖에 없잖아요. 종이조박! 그것도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에?
0: 아들은 영예정서와 상장들을 개똥나무리듯 하찮게 보았다.
1: 신에서 40년을 굴려도 벼슬 하나 한 게 없잖아요? 에? 누구처럼 능력이 좋아 권세를 잡고 이 아들에게 좋은 일자리라도 만들어줬더라면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에? 쩍 하면 공장 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허풍을 치면서 귀신 녹여요 하더니 왜 시골에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에? 공장에서 아버지를 아예 거들떠 안 보고 버린 거죠? 에? 이런 결과일 줄 알았더라면 당초 신호로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저더러 못났다고 하는데 알려줄게요. 예? 잘 들으시나요? 아버지를 담아 출세를 못한 겁니다. 다 이 가정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0: 아들은 흥분된 나머지 팔까지 휘둘러 대며 미친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마치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억울함과 분노와 원한을 깡그리 쏟아내린 듯한 태세를 보이었다. 바로 그날부터 추로겔은 아들의 눈빛 속에서 무관심과 절망을 읽어냈다. 그는 그 눈빛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그 눈빛은 그로 하여금 한없는 실망 속으로 빠져들게 했고 서운함과 더불어 가슴이 찢어지고 답답함을 느끼게 했다. 애당초에 그에게 추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지 그도 알 수가 없었다. 정말 큰 웃음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다. 이런 아들에게 어찌 추수의 경지를 바란단 말인가. 추록에는 그날 밤으로 영예 정사와 상장들을 벽에서 떼어내어 다시 그 당년 도시에 들어갈 때 들고 갔던 낡은 농나무 상자 속에 담아 아들이 어느 날 돌아와서 그것을 모두 어딘가 버릴까봐 자물쇠를 잠그고 침대 밑 구석 쪽에 밀어넣었다.

추로길과 20살의 시골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은 이미 그에게 농산일을 빠짐없이 가르쳐 주었다. 일모작 표와 이모작 표를 재배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절기, 파종, 김매기, 배토, 시비까지 상세히 가르치었다. 마치 그가 종당에는 시골로 돌아올 것을 미리 예견한 듯, 이 또 그의 마음을 일찍이 묶어두려는 듯 서둘러서 매파를 내세워 동네방네에서 양귀비로 널리 소문난 양춘아와의 혼사를 성사시켰다. 그 시절의 양춘아는 원근에 모두 탐내는 처녀였다. 도시에서 정식 직장을 가진 미남과 향진의 교사 그리고 부대의 군인들이 서로 앞다투어 사람을 보내 청문하는 바람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하루하루 미루고 있던 중이었던 것이다. 후에 추로계가 공장에서 해마다 선진으로 뽑히고 제법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마침내 그에게 시집 오기로 결단을 내리게 됐던 것이었다. 추로계는 비록 40년간 서광화학공장에서 정비공으로 일해왔지만 고향 땅에 대한 미련은 시종 버리지 못하였다. 그러니 40년간 집채 기숙사에서 살다가 부모가 선으로 세상을 떠난 후 도시에서 집을 사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생각을 버리고 퇴직을 하면은 귀농하기로 마음을 먹은 터였다. 그는 자신이 보은한 도시보다 시골의 밭과 거기에서 자라는 곡식 그리고 현숙하고 부지런한 마누라 양춘아에게 속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는 이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 바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이었다. 초중을 졸업하자 부모는 더 이상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그 무렵 시골에서는 글자를 뜯어볼 수만 있어도 인테리어에 맞먹었다. 그리고 고중에 다니려면 멀리 현성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 하였다. 그러나 규모가 어마어마한 서광화학공장에 취직해서야 그는 자기가 배운 글이 빛을 보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독학의 길로 자신을 내몰았다. 모를 것이 있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허심하게 물었다. 마침 그때 화학공장에 대학생들이 점점 많이 배치되어 왔고 학문이 깊고 기술이 좋은 공장의 공정사, 베테랑, 기능공들도 배움을 즐기는 이 시골 청년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 그는 끈질긴 의력과 진취심으로 도우민을 보고 그리는 법을 익혀갔고 공예, 선로, 제작, 기하, 계산 그리고 여러 가지 법칙과 공식들을 배워내게 됐다. 후에 그는 역시 독학으로 대성한 왕대롱 스승에게서 배우고 일을 하면서 기술 수준도 승승장구하였다. 몇 년 안 되어 그는 스승 왕대령을 재배하면은 공장 내 송풍기 정비 업계에서 누구나 우르르 보는 가장 젊은 기술자로 성장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아들을 꼭 대학에 보내려고 다짐을 하게 됐던 것이다.

소설 귀신 로그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참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상 동북땅에 퍼지고 매 순간 질주로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매주 기수요일 이 시간이게 되면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을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환이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그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도대체 초온청심환은 무엇을 치료하는가? 쉽게 말하자면 심장병 전문 치료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심폐를 유난하게

0: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릿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었는데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이 아주 중요한 증상 가운데서 심혈이 심한 증상은 중요한 심장병 환자들이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건 심장과 폐열이 심하다는 걸 놓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에 속합니다. 림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한 림상표현이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장병 환자는 벌써 가슴이 부딪히다고 침침하면 심폐열이 심한 구체 증상 가운데 초점으로 가는 증상에 속합니다. 그러면 기침을 잘 짓습니다. 기침을 잘 짓는다는 걸 여러분들 심장병 환자가 집에 있다면 지켜보세요.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가래를 많이 뱉습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모진 입에서 냄새가 나는 분들이 이번에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한 것 들으셨겠지만 해도 자기 절로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집은 많이 뭐 다른 사람 하나 쓸 때 두 개 세 개 남들이 어지간하게 다면 한 번 치소질을 할 때는 난 두 번 세 번 해도 집에 애들과 접촉할 때에 다면 엄마 치소질 좀 해 이렇게 자꾸 말을 들었는데 본 제품을 드시고 나서 입에 냄새가 어서는 아무 데 가서 하치해도 뭐 집에 식구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데 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대화해도 냄새가 나는 그런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럼 이 제품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전에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야드께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대정책은 세 가게 한 각, 아홉 가게 세 각, 그러니까 열 야드 가게 여섯 각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가게 한 가게에 다면 한 달 반 복용할 수 있고 아홉 가게 세 각은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를 하게 되면 이 제품의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 한 3주 좌우 그래서 복용하니까 효과가 많이 알려서 어제 심장병 치료 끝 이런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넉 달에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열 야드 각에 여섯 각을 받게 되면 여덟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구적인 특점을 봐서 꽤나 비례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갖고 가시거나 여기서 부채 보내거나 지금까지 해관을 지났는데 다른 문제점이 발견된 점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초원 중심한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먼하고 그리고 감기만 오면 콧물에 눈물이 그저 헐떡거리고 가래 그저 까딱거려서 바다도 이제 자꾸만 올라오고 무뎌질 데가 없습니다.
0: 아하, 예.
2: 그리고 기침은 깊고 콧물이 범벅이 되고 그래 반듯하게 눕지 못하고 모자리를 눕지도 못하고 그때서 말해도 놀라고 소지 소리 나도 놀라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바에 거우쳐한다 해서 말을 못하지. 아예 하나면 하나도 아예 다 못 쓴다는데 나는 세 개, 네 개 써도.
0: 아, 치근을요?
2: 냄새.
0: 아, 예. 예.
2: 그리고 이빨이 아프, 이 몸이 아프다. 그래서 숨이 넘어갈 지걸로 아픈데.
0: 예.
2: 그래, 한 달 쓴 게 하나하나 소수됩니다.
0: 전 정신만 쓰기 시작하니까 상순환 증상이 예. 개선을 가져왔다. 그렇죠. 예.
2: 그렇죠. 그리고 그런저 어느 경우가 우선 먼저 입이 그저 고소해서 그저 정말 더럽 냄새라고 그렇게 나던 게 이렇고 이빨이 몸이 그렇게 아프던 게 이렇고 예. 그리고 머리가 흐릿흐릿하게 맑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이렇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정신하고 예. 맥이 온다.
0: 어, 그렇죠.
2: 몸이 그렇게 정금한 예. 거이던 게 아까워지고 예. 그리고 식사를 잘해놓고 밥이 들어가라 합니다. 그래 어제 이제 예. 생명이 다 얻은 것 같이 청춘을 돌아리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예, 또 아홉가 배달받아서 또 그런 저 쓰자 그런다. 자기적으로 예. 써야 되지. 이걸 방송하면 될 것 같지.
0: 예, 예. 이 제품은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 놓고 쓰시면 됩니다. 차수를 조절하지 알 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도훈 선생님.
0: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저 뭔가 심장이 자꾸 후두두 떨기고 심저통도 있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저, 심리도 대단히 빠릅니다.
0: 예.
3: 11분이.
0: 예.
3: 그래, 지금, 그, 후두두두 떨기면서 막, 그, 부두루두라며 걸어도, 부두루두라며 걸었습니다.
0: 어, 부정맥이 심각하다는 걸 말하죠. 예.
3: 예. 그래서, 그, 저, 뭔가, 뭐, 그, 저, 뭔가, 뭐, 병원의 약도 뭐, 세게 먹어봤는데, 제 쓸데없었겠다. 그래서, 예. 강의, 선생님 강의 듣고서, 소원통지만 먹기 시작했는데, 저, 의도는, 녹다로, 한계료동에 지사됐단 말입니다.
0: 예.
3: 거의 먹습니다.
0: 예.
3: 예, 굉장히, 아이고, 저, 부작용도 없지, 효과가, 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0: 아, 그렇죠.
3: 며칠, 아이 됐는데도 벌써부터, 심자에 그, 쓰기 시작해서, 그, 저, 뭔가, 심자 빨리 뛰던 건 아니고, 차차차차 알기 때다.
0: 아, 예.
3: 이 어제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 주민감
0: 심혈이 정상 돌아왔다 그렇죠. 예예. 예. 예.
3: 신저통도 어제는 없어졌습니다.
0: 아 그, 예.
3: 이거 대단 좋습니다. 이 천천히만은 이거 저 중약인데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0: 그렇죠.
3: 또 예. 예 고요 중수대다에.
0: 예 그렇습니다. OTC 국약입니다. 몸약에 예. 속하면서 예.
3: 그래서 지금 먹고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한계료 좀 주문하려고 합니다.
0: 예, 예. 배달 전화번호는 33-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저기 더 조심한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4: 약고사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약도 많이 썼습니다. 현재
0: 예.
4: 효과를 보지 못하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좋은 정신을 지금 쓰기 시작했는데 어젠 저 석달반 썼습니다.
0: 예.
4: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여기 저녁이다며 숨이 차서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나고 그러던 게 그것도 낫고 심혈이 빠르던 것도 심혈도 정상이 되고
0: 예.
4: 내가 이거 쓴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그래, 충격을 오르내리지, 숨 차서 몇 번씩 쉬었다 오르내리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지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4: 그래, 내 앞으로도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실은 놓고 네. 이 제품 자체는 복용할 만한 우수한 제품이니까, 네. 배달 전화번호 33-5번, 혹은 직접 신약다방에 가서 사셔도 됩니다.
4: 예.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결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뭡니까?
0: 예,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5: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5: 하나 더 내 물어보십시오.
0: 예.
5: 그러니까 나는 평상시에 이 가슴이, 왼쪽 가슴이가 어제 뜨겁다 해서 그런지 겨운다 해서 그런지 좀 자꾸 예
0: 불안하죠.
5: 예. 예 불안한 그런 예. 심장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
0: 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완전히 심장과 관련이 있는 증상입니다. 예.
5: 아 그 겨웠다 그다음에 또 이렇다 두 번째 뭐 이렇게
0: 아 그렇습니다. 이렇으면 예. 어서는 이게 또 다 나았는가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원래 심장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하루 24시간 계속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1년 365일 매일 그런 게 아니라, 이따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5: 부양에서 뭐 기부의 상한 일이 있으면,

0: 예. 더 합니다.
1: 그럼 더 하죠. 예.
0: 그러니까 진짜 빨리 나이 뛰던 게 그렇다.
1: 아닙니다. 꼭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초원 청심한 후 다음 얼마라도 먼저 시작해 보시오. 생각이 한각 주니까 이쯤 견제에서 봉행하시겠다며 한 달 반 자고 봉행하며 그런 증상이 어디를 갔는지 도망갔는지 모를 정도로 좋아지게 되실 겁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예, 예.
1: 직접, 예, 직접 신약대학방에 가셔도 됩니다.
0: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해결해 주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이 제일 전형적인 그 몇 가지로 말하게 되면 하나는 부정맥, 신리부치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보통 심근하는 걸 말하게 되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심율은 1분의 60부터 100 차까지 범위 안은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확실하게 매일 그 범위 안에서는 얼마면 기본 정상이라고 완전히 긍정할 수 있는가 하면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60세 그 이상이 되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60차 벗어져서 65차 혹은 70, 80차 이상하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늦게 떼서 40회차 위험심률입니다. 빨리 떼서 100, 230차 1분에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 심장의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우리 때때로 아플 때게 되면 오른쪽 앞가슴도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르골까지 아파납니다. 어떤 분들은 뒷잔등에다 뜨거운 물질하는 것 같다. 어떤 분들은 뒷잔등에다 참으로 끼얹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모두 심장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신호에 속합니다. 이게 바로 협심증에 속하게 돼 있고 심근경색이라면 우리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상동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왕자형으로서 거기 배치되어 있는데 이 관상동맥이 무슨 일을 하게 돼 있는가 하면 이 내 주먹만한 심장 근육과 판막까지 포함해서 몽땅 심장 근육을 정상으로서 일하게끔 그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상동맥에 속합니다. 근데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는 중도로 막혔다 하는가, 어느 정도는 중하게 막혔다 하는가. 중도로 막힌 경우는 그 꽃마이 조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상동맥 그 조잉지를 거기다 비치는 그 약을 엮고 비춰보게 되면 그게 확실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게 영상에 잘 나타나게 우리 사진가도 사진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잉지를 엮는데 그러게 되면 중도로 막힌 경우는 100분지 40 내지 70 막혔을 때는 중도로 막혔다 합니다. 그 사람들 그거 보게 되면 의사들이 다 압니다. 퍼센트를. 그리고 100분지 70 내지 90 이 정도 막힌 것은 중하게 막혔다 합니다. 중도로 막힌 경우에는 보수적인 치료법을 하되 어느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은가 하면 우리 중이 중약을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각도에서 이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보수치료법 가운데서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아무튼 시작하는 게 기본이면서 제가 늘 평소에 말씀드리고 있는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복용하는 몇 가지 보조 제품을 함께 드시게 되면 심장병은 끄떡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지 70, 90 이자호를 말하는데요. 중하게 막혀서 어느 순간에 병원에 요령에 불려가거나 자기절로 차에 실려서 가거나 이러게 되면 보통 주자를 건염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주자라는 것은 관상동맥에 금속구멍을 엮고 그거 딱 거의 붙은 그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건 어느 한 부분을 관리하지 전반 혈액을 다 관리하고 전반 혈관을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관상동맥이 100% 막혔다면 오직 그게 대해서는 절대 주자 같은 건 못합니다. 뭐 때문에? 이 주자 본신도 그 일정한 체적을 갖고 있는데 100% 막 했으니까 주자가 들어갈 자리 없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카이슘하는 심장 따철한 그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중하게 막혔다. 그리고 중도로 막혔다.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으니까 중도로 막힌 경우에 절대 병원에서는 주자를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보수적인요법을 하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 제품 자체가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우리가 이미 우리 시장에 나온 시간이 한 20년 더 잘 되는 이런 시간 동안 부동한 그 브랜드 이름으로서 몽약 활신통 신타 삼보 이렇게 나오며 이번에 초원청심환을 나왔는데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통 어떤 사람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었는가? 너무 비만한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친척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지 않는 비례가 적습니다. 심장병은 직접 심부전증, 심장이란 심, 그리고 그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5년 내지 10년 관리하지 않는다면 신부전증, 콤바치란 신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는 신부전증을 부르기 쉬운 아주 중요한 이런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이란 건 욕 먹 밑에 어묵하게 들어갔는데 거기 갑상선이란 구조물이 있습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어떤 분들은 격소라고도 하는데 이 호르몬은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대사 평형을 유지해주는 데서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을 갑상선에서 너무 많이 분비하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 이렇게 말하게 되었고 너무 적게 분비하는 경우는 갑상선 기능 저하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진이든지 저하든지 모두 갑상선은 심장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분비하면 심지어 어느 경우에 가서 눈방울이 튀어나옵니다. 꿀정지처럼 결국 목이 부어납니다. 너무 많이 분비해서 너무 적게 분비하는 경우 많이 분비하는 경우 모두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는 분들은 심률이 너무 빨리 뜁니다. 지속적으로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늘 긴장한 감을 느끼게 돼 있고 초조하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돼 있고 때때로는 설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는 맥이 딱 떨어집니다.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애들은 물론 애들은 거의 없겠지만 해도 키가 잘 안 크고 기억이 잘 안 되고 이게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 그 구체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갑상선에서 끝나면 좋으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고 지금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병이 지금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좋아지니까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뚱니뻥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이 수축이 안 할 때는 높은 혈압이고 원자리로 돌아가 이완할 때에는 낮은 혈압인데 이 혈압이 높고 낮으면 심장에서 주요한 그 공능을 많이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혈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소와 관련이 있는데요. 신경계통의 문란으로 인해서 너무 어떤 데는 긴장해도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운동을 많이 해도 어떤 때는 좀 정지하고 있은 다음에 재면 괜찮지만 해도 금방 재면 혈압이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혈관이 그 컴파즈 긴장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과도 많이 관계 있고 맨업계통의 문란과도 혈압이 많이 관련이 있죠.

0: 문이 못 했습니다. 이 천정심한께서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합시다. 이전에는 예전에 이제 많은 고통받았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심장도 나쁘고, 위도 나쁘고, 저기 힘도 나쁘고, 저 위도 나빠집니다. 밥을 먹지 못해서 참 많은 고통받아서 인천마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약을 선택했었는데, 많은 비니스, 많은 방면에서 예전 뭐든가 효과 봤습니다. 이거 쓰고, 그래, 난 이 약 많이 좋은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마침 다 썼다 했습니다. 난 계속 이 약 좋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쓰겠습니다. 이제 쓴 지 1년 된다.
1: 그래요?
0: 그래서 많이 해결됐으니까 이 약이 아주 효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난 계속 쓰겠습니다. 그래, 전화 알려줘서 저도 많이 변이 잘 해결해서 감사합니다.
1: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제가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숨이 찬 게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하품을 또 잘합니다. 무엇 때문에?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혈액 가운데 산소가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70% 산소가 모자란다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숨이 찬 원인은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출원할 때 팡찬이란 심방세동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막이 보도도 떨린다는 걸 말하고 열렸다 닫겠다가 문제였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정상 팡찬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뇌졸중 위험이 5~6배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는 혀 끝에 너무 혀 끝만 짧아가거나 입술이 새까맣게 질리거나 심혈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악몽이 오고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전처럼 띄엄띄엄 아픈가 하며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아프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가 흔든다면 심장병 환자들은 금방 뭐 치아를 교체할 예산하지 말고 심장병 치료하며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놀랍니다.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발바닥에 해맨을 띠득한 듯 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인가?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2: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잘 들려요.
3: 그 친구가 한국에서 왔는데 그 정신만 써달라고 했고 소리 심장 아파서 그 좀 배달해 주겠습니까?
1: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셔.
3: 네네,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눈앞이 깜빡깜빡해 난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당신이 심장에는 혈액량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뭘 결합해 쓰는 게 좋은가? 여기 초원 청심하는 증상을 쓰시면서 오전 아침하고 점심 그 중간에 청담배의 두타이라는 거 이거 쓰세요. 이게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데 신약대학 방향에 가면 우대증차가 나갑니다. 결국 어떤 분들 손을 떠는 분들은 백자양시황 같은 거 함께 드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4: 조원 청심환은 침향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2: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글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네, 산강적수와 금사강 대도하, 로종교, 초지 등 지명들은 오늘날의 여행 블로그들의 렌즈에 담긴 풍경 사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90년 전 그곳은 피와 살, 생과 사가 오가는 육탄전 현장이었으며 신념과 의지의 궁극적인 곰 현장이었습니다. 네, 1934년부터 1936년까지 비록 짧은 2년 시간이었지만 우리 당은 인류 문명사에서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기적을 남겼습니다.
1: 네, 강서성 서금에서 출발할 때 8만 6천 명이던 홍군은 선북에 도착했을 때 7천여 명만 남았습니다. 평균 300m마다 한 명의 전사가 쓰러졌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농홍군 대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장정의 시간을 돌이켜보고 장정 정신이 어떻게 90년의 시간 터널을 넘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고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0: 네, 1934년 제5차 반포위 섬멸전이 패배했습니다. 그해 10월 중공중앙과 종혁군사위원회는 극도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략적 전이 혁명의 불씨를 보존하기 위한 대이동이었습니다. 미지와 죽음, 희망을 향한 위대한 진군이었습니다. 1934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연속 4일 밤을 이용해서 8만 6천 명이 위도하를 건넜습니다.
1: 위도의 백성들은 800여 척의 민간 선박을 동원했고 어떤 이들은 부교를 놓고 어떤 이들은 나룻배가 되어 4일 만에 8만여 명의 홍군이 모두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홍군을 지원하기 위해 심지어 자기 집 문짝과 침대판까지 뜯어 다리를 놓았습니다. 한 노인은 준비했던 관까지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군은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시는데 이 늙은 몸이 무슨 대수랍니다.
0: 네, 하지만 원정은 상상하는 것보다 만 배나 더 참혹했습니다. 가장 처참했던 것은 상강 전역이었습니다. 1934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꼬박 5일 동안 홍군 장병들은 상강 양안에서 국민당 군대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우리 홍군 전사들은 더는 물러설 길이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 전우가 쓰러지면 뒤에 전우가 그의 핏자국을 밟으며 계속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강물은

0: 선결로 물들었고 강우에는 홍군 전사들의 시체와 흩어진 문서, 부서진 총들이 또 다녔습니다. 상강량 안의 강물이 모두 붉게 물들었다고 하여 현지 백성들 사이에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3년 상강물을 마시지 않고 10년 상강고기 먹지 않는다.
1: 이 싸움이 끝난 후 출발 당시 8만 6천 명이었던 홍군은 겨우 3만 명만 남았습니다. 5만여 명의 젊은 생명이 영원히 상강량 안에 잠들었습니다. 참혹한 승리였지만 상강 전투의 피의 교훈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이 피투성리의 한 페이지는 결국 홍군으로 하여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했고 중국 공산당인들로 하여금 중국 혁명의 길을 독립적으로 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암흑의 시점에서 위대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준희회의였습니다.
0: 네, 1935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귀조 준희의 회색 벽돌로 지어진 작은 건물 안 흔들리는 등불 아래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역사에 기록될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방은 크지 않아 겨우 20여 명이 참석했지만 화약 냄새는 집 밖의 전쟁보다 더 진했습니다. 회의는 꼬박 사흘 동안 열렸습니다. 이 사흘은 홍군의 운명을 결정했고 중국 공산당의 운명을 결정했으며 나아가 중국 전체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1: 모태똥은 다시 홍군의 지도 핵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혁명의 항해선은 마침내 타수를 찾았고 마침내 항도를 바로잡았습니다. 준희회의는 장정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중국 혁명의 생사가 걸린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회의가 끝났지만 적은 아군에게 숨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40만 적군을 맞아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아니면 우회할 것인가, 여기서 장정 역사상 가장 멋진 한 페이지, 모택동의 군사지휘 예술의 최고 걸작 네 번 적수하를 건너다가 탄생했습니다. 처음 적수하를 건너서는 실상을 피하여 허를 찌르고 적의 중병 포위에서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적수하를 건너서는 적이 어리둥절한 틈을 타 다시 준희를 공격하여 적 두 개 사단을 섬멸했습니다. 이는 장정일의 첫 번째 대승전으로 사기를 크게 고무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적수하를 건너서는 적을 서쪽으로 이동시켰고 네 번째로 적수하를 건너서는 방향을 동쪽으로 틀어 우강을 돌파하고 귀양으로 아군 병력을 결집시켰습니다.
0: 네, 이렇게 적수하를 네 번 건너며 적의 코를 끌고 준병 준수 사이를 오가며 국민당의 중병 집단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혼란시켰습니다. 네, 여기서 꼭 한 마디 짚고 넘어갈게요. 앞으로 귀주를 이양할 때 황과수 폭포만 가지 말고요. 적수하량 안도 좀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적수하는요, 오늘날의 미주하로 불리며 모태주가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0: 1935년 5월 홍군은 진사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홍군은 작은 몫은 7척밖에 없었고 가장 큰 배도 겨우 30명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현지 36명의 여러 민족 배사공들에 의지하여 이 몇 척의 낡은 배로 9일 동안 밤을 이용해 수만 대군과 노새, 마루의 군수품을 모두 강 너머로 전시켰습니다. 장정길에서 가장 아슬아슬하고 가장 영화 대작 같은 기록을 말하자면 저는 적수하를 4번 걷는 것보다도 대도하 강제도하와 로정교 탈원을 꼽겠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찍어 우리가 스크린에서 수없이 봤지만 진실한 장면은 찍은 것보다 100배 더 무섭고 100배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 네, 1935년 5월 홍군은 대도하에 도착했습니다. 이 강은 청계에서 발원해 사천을 가로흐르며 물살이 빠르고 량하는 절벽으로 둘러싸여 가장 깊은 곳은 30여 미터 류속은 또 초속 4미터로 금사강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홍군이 금사강에 도착했을 때 강 건너편 국민당은 이미 배를 모두 파괴하고 낡은 배 몇 척만 남겨뒀습니다. 홍군이 강을 건너는 것은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태평천국의 이광석 달개가 수만 대군을 거느리고 바로 이곳에서 강물이 범람한 탓에 앞에는 맞고 뒤에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전멸했습니다. 네, 석 달개 본인은 포로로 잡혀 능지 처참을 당했습니다.
0: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왕 홍군 선발대는 병력을 두 갈래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갈래는 안순장에서 무조건 도와하고 다른 한 갈래선 강을 따라 올라가 로정교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두 갈래로 협공해 반드시 대도하를 점령하기로 했습니다. 5월 25일 날이 막 밝기 시작했습니다.

0: 있습니다. 우리의 용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맞은편으로 돌진해 적과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큰 칼은 햇빛 아래 차가운 빛을 내뿜었고 정의의 함성은 하늘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용사들은 나루터를 점령해 후속 부대를 위한 통로를 열었습니다.
1: 네, 하지만 안순장 나루터는 너무 작았고 몰살은 너무 빨랐습니다. 한 배 최재 수십 명밖에 타지 못했고 왕복 한 번에 한 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수만 홍구를 모두 건너게 하려면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뒤에 추격병은 점점 가까워졌고 겨우 며칠 거리에 있었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0: 두 번째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아, 로정교를 점령하라. 로정교는 안순정에서 북쪽으로 300여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300여리 길은 온통 가파른 산길이었고 적의 원군과 경주해야 했습니다. 적의 원군도 로정교로 진군하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도착해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홍군들은 큰 비를 맞으며 가파르고 험준한 산길을 달렸습니다. 배고프면 생쌀 두 알 씹고 목마르면 빗물 한 입 마시고 피곤하면 걸으면서 졸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핏물집이 잡혔고 많은 사람들이 초갈신이 다 달아져 벗은 발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밤낮 그들은 240리를 달렸습니다. 마라톤 풀코스 6개를 뛴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큰 빗 속에서 산길에서 언제든 적과 조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군의 속도이며 이것이 바로 신념의 속도입니다.
1: 네, 드디어 1935년 5월 29일 새벽 6시 정시에 로정교 서안에 도착했습니다. 적의 원군보다 2시간 먼저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2시간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했고 홍군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로정교는 청나라 강희 연간에 건설됐고 13개의 굵은 절삭으로 지탱되었습니다. 각 절삭은 사발만큼 굵었고 소천개 철고리로 이어져 있으며 외에는 널빤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군이 로정교에 도착했을 때 다리 위의 널빤자가 모두 맞은편 국민당에 의해 뽑혀나갔고 매끈한 열몇 가닥의 철삭만 남아서 100여 미터 너비의 대도와 상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절삭 아래는 포호하며 세차게 흐르는 강물이었고 소용돌이와 암초가 있었습니다.
0: 다리를 점령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2명의 돌격대원을 선발했습니다. 이 22명은 모두 공산당원이었고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호글들이었습니다. 그 화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대도 화물은 발밑에서 포호하며 귀청을 때렸고 적의 총알은 곁을 쌩쌩 스치며 철삭에 부딪혀 불꽃을 튀겼으며 철삭은 격렬하게 흔들며 근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전우가 총에 맞아 손을 놓자 순식간에 포효하는 강물에 빠져 사라졌고 구조의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남은 돌격대원들은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계속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슬퍼할 시간도 없고 공포에 떨 시간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돌진하라. 로정교를 점령하라.
1: 네, 돌격대원이 맞은편에 가까워졌을 때 적은 다리 어귀에 불을 질렀고 동유를 부어서 다리 어귀는 온통 불바다가 되었으며 연기는 자욱하고 불길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모자도 타고 옷도 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돌격대원들은 그를 따라 연기와 불길을 뚫고 나와 총검을 들고 적과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큰 칼은 칼날이 말렸고 총검은 휘었지만 그들은 주먹으로 치고 이로 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적은 괴멸했고 로정교는 홍군의 손에 확고히 장악됐습니다.
0: 전후 통계에 따르면 로정교를 점령한 22명의 용사 중 4명이 현장에서 희생됐습니다. 그들 중 가장 어린 전사는 겨우 16세였고 가장 큰 전사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사진 한 장도 남기지 못했고 심지어 완전한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위협은 영원히 역사의 비석에 새겨졌습니다.

0: 겨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북으로 눈 보러 여행 옵니다. 솜옷을 껴입고 오리털 파카와 방한화를 신고도 얼어서 벌벌 떨며 친구 목록에 너무 추월하고 투덜댑니다. 아, 여러분 90년 전 헛옷을 입고 초갈신을 신은 전사들이 어떻게 해발 4,5천미터의 설산을 넘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곳은 관광지가 아니었고 케이블카도 없었으며 보온설비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사선이라고 불렸습니다. 1935년 6월 주황홍군은 사천 서부의 갑금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주봉은 해발 4,900m가 넘었으며 현지 장족들은 이를 새도 날아갈 수 없는 신산이라고 불렀습니다. 1년 내내 눈이 쌓여 공기가 희박하고 기온은 변화무쌍하여 잠시 맑았다가도 눈보라가 몰아치곤 했습니다.
1: 네, 산으로 올라갈수록 공기는 더 희박해지고 길은 더 가파르며 호흡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광풍은 눈송이를 몰고 갈처럼 얼굴을 비엎고 채찍처럼 몸을 때렸습니다.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였으며 내쉬는 숨은 금방 서리로 변했습니다. 어떤 전사들은 정말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잠시 쉬려고 조선잤다가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돌덩이로 얼어붙어 영원히 설산에 남았습니다.
0: 한나로 붙은 로전사가 벌거벗

0: 나무 줄기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표정은 평온했고 몸에는 눈이 가득 쌓여 마치 한 구의 조각상 같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오래전에 꺼진 담뱃불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지휘관이 크게 노하에 소리쳤습니다. 군수처장을 불러오시오. 왜 그에게 소못을 보내지 않았소? 왜 그를 이렇게 얼어붙게 했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군수처장이십니다. 이 군수처장은 부대 전체의 소못을 관리했지만 모든 소못을 전우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호돈만 입은 채 이렇게 설산을 지나 영원히 새하얀 눈 속에 남았습니다.
1: 네, 다음은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송판 대초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장정길에서 가장 치명적인 관문이었습니다. 네, 끝없는 늪지대는 방방곡곡 수백 리의 사람이 살지 않았고 길도 없었으며 아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썩은 진흙탕이었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부주의해도 빠져들 수가 있었고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빠져들어 결국 진흙탕에 잠겨서 시체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지에는 길도 없고 량식도 없었으며 심지어 마실 깨끗할 물조차도 없었습니다. 물은 모두 검은색이었고 독성이 있어서 마시면 설사를 하고 중독되었습니다. 홍군이 초지에 들어선 지 2, 3일 만에 건조식량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산나물 풀뿌리, 나무 껍질, 가죽띠, 구두, 삼킬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요기로 삼았습니다.
0: 어떤 산나물은 독성이 있어 먹으면 토하고 설사하며 온몸이 붓고 심지어 중독돼 사망했습니다. 앞에 부대는 산나물이라도 찾아 먹을 수 있었지만 뒤에 부대는 풀뿌리까지 다 갉아먹었고 땅에는 소똥까지 헤집어 그 안에 소화되지 않은 청보리 나달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렇게 홍군 전사가 희생되면서 남긴 위대한 업적들, 장정희 승리는 우리 당의 북상 항일 전략 방침을 실현했고 당의 주장을 선전했으며 혁명의 불씨를 살포하여 중국 혁명의 최종 승리를 위한 가장 귀중한 기초력량을 보존했습니다. 네, 장정 정신은 벽에 걸린 표도 아니고 책 속의 구호도 아닙니다. 극한 환경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0: 이 선택과 정신들은 9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여전히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의 해로 고품질 발전이 심화 추진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고 있으며 새 시대의 장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각자 인생의 장정길을 걷고 있습니다.
1: 네,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함께 위대한 장정 정신을 계승하고 발양시켜서 네, 새 시대 장정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0: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사지문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지원의 명사황은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지원의 80각에 100각을 준다 했죠. 그러니까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포기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대자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입니다. 보통 좋은 제품인 게 아니라 최선이 선물로 되어 있는 이 제품과 더불어 홍남강 치료이기라는 걸 이것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홍남강 치료이기는 우리 자연광 가운데 가시광, 적등황록, 청남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7가지 광선 가운데서 2가지 광선을 이용해서 우리 모든 세포대사를 평행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염작용을 하게 되어 있고 대사평행이라는 게 말은 간단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작용인지 모릅니다. 일단 대사평행이 되게 되며 젊었을 때 그런 세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소염치료와 더불어서 어디 통증이 있는 그분의 신경계통을 조절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통 혹은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심장과 그 호흡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도 모두 이건 인류가 접수하기 쉬운 600남이로부터 700남이 이 홍남 그 가시 광사 그 광파를 이용해서 광발을 이용해서 치료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먼저 홍광치료이기 2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고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문제뿐이 홍광치료이기를 가져간 분들이 너무 우수해서 어째 그것도 아이 주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더 우수한 기계가 가격도 아주 비쌉니다. 그 5-6천에 해당하는 이런 1호 기계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가 하면 명사방 이 제품 자체도 12각에 따라가면서 한 각에 598원인데 30일 복용하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남광 치료이기가 또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홍남광 치료이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현대에 많은 그 광선을 이용해서 레이저 치료 같은 거, 지광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홍남광 치료이기는 홍광 치료이기를 넘어날 정도로 그리고 두 가지 그 7가지 색깔 가운데서 두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우리 광파를 이용해서 직접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 제품 자체를 쓰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주 좋은 건강 장수의 비결이 또 여기에서 나타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지금 선생님 그 홍당 치료기계로
1: 홍당강
2: 예. 네, 그것 아주 원액 몇 각을 싸면 그것 줍니까?
1: 80각을 싸면 100각을 주고 홍당강 치료기계를 또 줍니다.
2: 아 그래 내 지금 이 사지원액 쓰는데 나는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2: 그래 이거 나도 쓰고 우리 아저씨도 쓰는데 너무 좋아서 지금 이제 들을날 그 치료기계에 좀 좋을 것 같아서 우리는 이거 계속 쓰길래서 딴 것보다 혈압다돌이 잘 되고 잠을 잘 잡니다. 그래 소화 잘 되고 그리고 신장이 막 올라가면 그랬더니 어떤 직수를 내려오고
1: 아유, 그런 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2: 예, 약을 쓰던 중간에서 제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명서방 내 동생이 쓰는데 눈이 항상 부었고 바깥에 나가면 눈물이 나고 영 고생했습니다. 굉장히 반년 쓰니까 기본상 다 좋아지고 그렇게 흐리멍덩 하던 게 이렇다 제가 눈이
1: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입니다. 인정합니다 모두.
2: 예. 약이 정말 최고 약이라면서 이렇게 이번에 우리 그 홍당 치료 기계를 우리 가져오기로 해서 좀 많이 싸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2: 네, 그래 오늘 배달 받자 그랬죠.
1: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2: 예.
1: 이렇게
2: 감사합니다.
1: 좋은 1호 기계는 이번에 기회입니다. 예예. 예.
2: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제가 사시원하고 있어는 오래 먹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좀 많은 면에서 좀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0: 소변이 잦아서 예, 밤 자지 못하던 게 지금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 피곤해서 약간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이게 노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건팥이 좋아지니까 소변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0: 예, 아침에는 남막 정신이 납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예, 사안 되던 것도 좀 해결되니까네. 밥 잘 먹고, 저기, 내진하고, 예. 그 다음에 또 혈압과 심장이 엄청 안 돼서 영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게 엄청 잘 되니까 우지정증이 안 나고, 경력도 많이 들어서, 그 가슴이 영 편안하고 좋습니다, 지금.
1: 아, 그러면.
0: 결국 면역력이 많이 올라가는지, 지금 감기를 그래 하더니, 감기를 안 하고, 예. 기침가리가 심하던 것이 지금 완전히 이렇습니다.
1: 면역력이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 인삼노경이 다섯에서 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오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좋은 제품이죠.
0: 예. 그리고 선발이 차서 그러던 것도 좀 미네 이렇습니다.
1: 예.
0: 그 약 먹어보니까 확실히 약이 거의 돼서 그렇지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이런 데까 지금 계속 쓰려가고 예. 민소방 건 우리 언니가 쓰는데 눈이 거기 살아나고 가렵고 예. 물치가 겹쳐 보이고 바람 맞은 눈물기는 이거는 밖에 넘었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 지금 그 중사에 좀 많이 나왔었답니다.
1: 예.
0: 그리고 백내장인데 백내장도 있어 먹고 많이 맑아졌다.
1: 그러자네 제가 묻자 했습니다. 백내장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제품 드시고 백내장에 해결 받으셨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0: 그래서 지금 저 이야기 하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는데 이때 들어보니 저 활동도 좋고 약은 많이 주지 그 이런 기계가 영 좋다는데 좀 우리들 집에서 좀 약을 배달 받아서 저 활동이 참가하려고 그런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홍남강 치료 이기와 더불어서 보온 제품을 모두 많이 주게 되는 며칠 동안밖에 하지 않는 의료기계가 몇 대 그걸 많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먼저 사는 분들한테 차려지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예견체 구유증이 좀 있으면서 그냥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머리 많이 흉하고 거기다 또 혈압도 좀 높고 또 뭔가 뭐 혈지도 높고 혈당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정신이 무슨 머리 뭐 계속 안개 낀 것처럼 머리 뭐 그랬댔습니다. 그러다 지금 싸지원해서 저는 1년 거의 되게 먹는데 효과 엄청 좋습니다. 지금 확실히 예.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숨이 차서 가슴이 그냥 황하고 그랬던 게 심혈이 고르지 않던 게 지금 그것도 심혈이 요즘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요즘에 영 편안하고 예, 혈당이 좀 있다나 까나 계속 걸린 게 헤면 울로 뒤지는 것 같은 감각이 이렇게 무뎌댔다.
1: 그렇죠.
3: 그래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1: 그렇죠.
3: 땀바닥 뒤지면 참 참기하기 그렇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가방 열으면 효과는 잘 보고 있습니다. 뭔가 손발 그냥 저리던 게 저리지 않습니다. 저는 손끝이 저리던 게.
1: 그렇죠.
3: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수면장애가 풀리기도.
3: 머리도 많이 맑아서 기억력이 떨어지던 게 기억력도 돌아오고 예. 감각은 여러 명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내 이제 들어보니까 내 제가 기억나 전번에
1: 홍남강 치료
3: 예. 홍남강 치료 이 기계를 전번에 전날에 배달 받았습니다.
1: 그래요? 너무 현명하시네요. 예.
3: 그래 배달 받은 게 없면은 좋습니까? 아픈데다 곧 옛날에는 또 한 가지 빛이 이런 빨간 빛이 나왔고
1: 홍광만 나왔죠. 이번에
3: 예,
1: 남강 거지.
3: 그 빛인데 어깨 아픈데 거기다 빛이고 배 잘되다 빛이고 아까 얼마나 좋게 심장
1: 그렇죠. 소화도 잘 되고
3: 네, 대단히 좋습니다.
1: 심장도 좋아지고
3: 네, 잠
1: 다
3: 예.
1: 좋아지죠.
3: 네, 자지 못하더니 잠 잘 자지
1: 그렇죠.
3: 머리도 특별히 맑아집니다.
1: 그렇죠. 예.
3: 그래서 내 지금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 형부가 자꾸 이게 고등도 기계라고 해서 돈은 싸지 않고 남의 것도 빌었으나 자꾸 들어가 되게 시끄럽지 않고
1: 그렇죠. 예, 예.
3: 그런데 아무래도 내 약 먹는 게 더 싸서 아무래도 약은 오래도 더럽지 않고
1: 이렇습니다. 예, 4년 예, 오는 문제
3: 우여도 되지 않지. 그래서 내 무슨 부작용도 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1: 그렇죠.
3: 내가 싸서 하나 더 우리 행보를 주자고 그랬다. 시끄럽습니다. 예, 자꾸 들어가 되게
1: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3: 활동이 참고 하나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나도 사실 원내가 쓰고 있습니다.
1: 예.
0: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좀 여러 가지 약속이 헛겁등이 사실 원액은 좀 428가지
1: 영양 발성소. 아이고 잘 이해하시네.

0: 합니다.
1: 예,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할 또 80가게, 100가게,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옛날부터 예사하고 내기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가수 봄부터 때문에 남편이 있잖니까.
1: 예.
3: 그럼 심장도 아이 좋고, 또 위축성위원이 있습니다. 예. 혈압도 높고, 겨울에 면역이 되니까 감기 자주 걸리고, 감기 걸리면 또 기침 계속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친구 소멸에 싸지고 접촉하게 됐는데, 지금 몇 달 썼는데,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남을 데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예. 인정하는 중앙 그 시험 프로에서만 제가 본 것만 해도 세 번입니다. 예.
3: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문과 같이 어떻게 효과 좋은지, 그 남편이 지금 감기 자주 걸리던 것도 많이 낫고, 심장이 자꾸 심리가 오르내리고 이래서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계속 이렇게 뭔가 놀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또 소화 안 되고 항상 더부룩해서 식후물이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1: 소화가 잘 되죠. 예.
3: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돌아왔으니까, 예, 식사 잘하니까 몸도 예, 수술해서 한 두 근 올랐습니다, 몸이.
1: 그래서 그게 예, 아주 큰 효과입니다. 예.
3: 예, 그렇죠.
1: 선생님,
3: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예. 내 동생은 또 이갈진 세다에 듭니다. 계속 이갈 있고 지방간도 있고 하고, 예.
1: 예.
3: 또 심장도 좀 아이 좋고 혈압도 아이 좋습니다. 걔 공부해도 말 아이 듣는다 말인데, 예. 이분이 발달 좋으니까, 이놈 것도 써봐라, 내 쏴줄게, 막, 이렇게 공부했는데.
1: 아, 예.
3: 문 안 물어봐, 좋담, 내 좀 먹어보고, 예. 정부 접사보고, 또, 그러니까, 나 자기 조금 믿는다는 겁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예, 이번에 좀 싸서, 좀, 단기적으로 보용시키자고 그럽니다.
1: 아, 그 분이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심장관, 내 혈관을 비롯해서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나타날 때, 이럴 때 쓰게 되면 흡수가 빨리 됩니다. 어디 모자라는 부분은 이 428가지 영양 활성소, 은행이 20배, 인삼도경이 5~6배 효과, 아미노산이 제공해서 오늘 분이 말씀한 게려고 엽산이 들어갔고, 후로버스가 들어갔고, 은행이 20배 효과라는 게 사과, 한 대를 빨아들이면 사과의 비타민C가 200배 효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기계까지 사용하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기본 없습니다. 실험 놓고 쓰면 그분이 새로운 건강이 제2계단에 올라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이 맹서방 농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4: 네,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 감이, 눈이 계속 피지고, 눈이 그런 부었고에, 이 그런 텔레비전이라 보다 눈이 부었고, 눈물이 자꾸 난다 말입니다.
1: 예.
4: 예, 그리고, 맹감 눈이 자꾸 가렸고, 이래서, 예, 계속 숱한 눈약을 썼는데, 이 맹서방 눈약을, 예, 모두 좋다고 또 선생님 이 강의를 명심해 들은 다음에, 이거 나도 쓰기 시작했는데, 어서는 몇 달 썼습니다.
1: 예.
4: 예, 그런데, 이게 제일 좋은 게, 눈물이 나지 않고,
1: 예. 예,
4: 눈에 피지는 게 없어진다 말입니다.
1: 그 주의해야 됩니다. 안저출혈 까지 범한 날이면 큰일입니다. 그런다면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4: 예. 그리고 이 뭔가 뭐 부어통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그게 보통 약이랑 대체되지 않습니다. 보약해 보이던 그 백내장이. 예.
4: 예. 그래서 나는 이 맹서반 눈약이 확실히 눈병에는 최고라고 봅니다.
1: 인정하죠. 예.
4: 예. 예. 그래서 이거 이번에 할도에서 올 때도 구매받다고 그랬다.
1: 맹서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 30일 복용하면서 12가게 홍남강 치료이길 줍니다.
4: 좋은
1: 기회입니다. 50,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4: 501-7766에.
1: 그럼요.
4: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자문할
2: 거 시간 상황대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eo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eong'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죠.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인데요. 전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정겨운 맛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 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를 듣고 계십니다. 온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호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 여행을 함께 떠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40분간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 여행을 시작합니다. 중화 요리를 만나다 프로 시간인데요. 오늘은 중국 동부 해안이죠. 푸른 바다를 품고 있는 산동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산동성은 중국 요리 문화의 본고장 중에 하나로서 로요리라고 불리는 중국 8대 요리 계통 중에 으뚱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산동의 음식은 맑고 깔끔하며 담백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특징입니다. 해산물이 풍부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신선한 바다 생선이나 조개류, 해조류를 활용한 요리가 특히 발달했습니다.

오늘 40분 동안 산동성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며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릴 건데요. 맑고 깔끔한 산동 음식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동의 음식 문화와 생선찜. 네, 여러분. 중국 동부 해안에 자리 잡은 산동성은 황해와 바레에 접해 있어 1년 내내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푸른 바다가 선물하는 신선한 생선, 새우, 게, 조개류는 산동 사람들의 밥상을 풍요롭게 해주는데요. 또한 산동성은 공자와 맹자의 고향으로 유교 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2500년 전 공자께서는 먹는 것을 매우 정성스럽게 여겨야 한다라고 가르쳤는데요. 이 정신은 지금까지 산동 요리 문화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의 음식 문화에는 정갈함과 예의 그리고 정성이 깊게 배어 있는데요. 산동 요리, 즉 로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맑고 담백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에 있습니다. 자극적인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산동 요리의 정수입니다. 특히 바다 생선 요리는 산동 사람들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메뉴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동에 가면 생선을 먹지 않으면 진정한 여행이 아니다 라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을 받는 세 가지 대표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동 생선찜입니다. 신선함 그 자체의 맛이겠죠. 산동 바다의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 바로 산동 생선찜입니다. 이 요리는 말 그대로 신선한 바다 생선을 간단한 양념과 함께 쪄내는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조리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동 생선찜의 가장 큰 특징은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선 본연의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생선으로는 도미나 농어, 광어 등이 있습니다. 이 생선들은 살이 단단하고 육질이 쫄깃하며 비린내가 거의 없어서 찜 요리에 가장 적합합니다.

특히 산동 연안에서 잡히는 황해 도미는 그 맛과 향이 일품인데요. 조리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교합니다. 깨끗이 손질한 생선에 생강이나 대파, 마늘, 청주, 소금을 살짝 뿌려서 찜통에 넣고 8분 내지 10분 정도 쪄냅니다. 너무 오래 찌면 살이 퍼석해지고 너무 짧게 찌면 속이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시간과 온도의 정교한 조절, 이것이 이 요리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쪄낸 생선 위에는 간장, 식초, 설탕을 살짝 섞은 양념장을 뿌리고 마지막으로 뜨거운 기름을 살짝 끼얹어 향을 살려냅니다. 그러면 식탁 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향긋한 냄새가 모두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산동 사람들에게 생선찜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데요. 특히 명절이나 손님을 초대하는 날에는 반드시 생선찜이 상에 오르곤 합니다. 이는 해마다 물고기가 남아 풍요롭다라는 길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어에서 물고기 위와 남다 위의 발음이 같아서 생선 요리는 풍요와 여유를 상징해 줍니다. 그래서 산동 사람들은 설날, 추석, 결혼식 등 경사스러운 날에는 반드시 생선찜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한 생선찜을 대접할 때는 생선의 모리를 어른이나 귀한 손님 쪽으로 향하게 하는데요. 이는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만약 생선의 꼬리가 손님 쪽을 향한다면 신뢰로 여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신경 써

서 상차림을 한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옛날 산동의 한 어부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바다에서 갓 잡은 신선한 생선을 정성껏 쪄서 남편에게 대접을 했는데요. 그 생선찜은 기름기 하나 없이 맑고 깔끔했지만 생선살이 입안에서 살살 녹을 듯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어부는 이 요리를 먹으며 이것이 바로 바다의 정성이다 라고 감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로 산동에서는 생선찜에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신선한 바다 생선을 성성껏 쪄내는 이 요리는 산동 사람들의 정직하고 소박하며 정감 있는 성격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신선한 생선으로 생선찜에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이 복잡한 조리법이 필요 없고 신선한 재료와 정성만 있으면 산동의 바다 맛을 집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산동 냉면입니다. 여름을 시원하게 날리는 대표 별미 산동의 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시원한 산동 냉면 한 그릇입니다.

네, 먼저 요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죠. 산동냉면은 쫄깃한 면발에 시원하고 깔끔한 육수를 부어 먹는 음식으로 그 상큼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입니다. 면은 주로 밀가루로 만든 가늘고 쫄깃한 면을 사용하는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메밀면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산동 북부 지역의 전통 방식입니다. 육수의 핵심은 맑고 깔끔합니다. 네, 소고기나 닭고기를 푹 고아낸 육수를 한나절 이상 식혀서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는데요. 육수에서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살아나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식초, 간장, 설탕, 마늘, 생강, 오이, 무 등을 넣어서 시원하고 상큼한 맛을 내줍니다. 여름철에는 육수에 얼음을 동동 띄워 더욱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산동성은 여름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습도도 높아서 무덥기로 유명한데요. 이런 날씨에 뜨거운 국물 요리는 식욕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산동 사람들은 시원한 냉면을 만들어 더위를 이기는 지혜를 터득해왔죠.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더 내려옵니다. 옛날 산동의 한 선비가 더운 여름날 책을 읽다가 더위로 인해 입맛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찬 육수에 면을 말아 아삭한 오이와 물을 얹어 주었는데요. 선비는 이 음식을 먹고 이 얼음 같은 시원함이 바로 내 마음의 안개를 갖춰주는구나 라고 감탄을 하며 시 한 수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음식은 주변에 퍼져나가 산동의 대표 여름 별미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동냉면의 또 다른 특징은 토핑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삶은 계반, 오이채, 무채, 배추김치, 깨소금, 참기름, 고춧가루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올려 먹는데요. 특히 산동식 배추김치는 시원한 국물과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산동냉면은 단순한 여름 별미를 넘어서 이제는 1년 내내 사랑받는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원한 국물 한 모금에 지친 몸과 마음이 싹 가시는 경험.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은 마늘 두부 요리입니다. 담백함과 감칠맛의 조화가 어우러지는 음식이죠. 산동 요리의 또 다른 매력, 바로 마늘 두부 요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두부에 향긋한 마늘 소스를 얹어 살짝 볶은 이 요리는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풍부한데요. 산동 사람들은 마늘을 매우 좋아합니다. 생선 요리에는 생강과 함께 마늘을 넣어 비린내를 잡고 고기 요리에는 마늘을 듬뿍 넣어 풍미를 더해주죠. 마늘 두부 요리에는 부드러운 순두부, 북방두부를 사용합니다.

두부를 살짝 데친 후 다진 마늘, 간장, 참기름, 소금을 섞은 소스를 부어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졸여냅니다. 마늘의 향긋함이 두부에 배어들면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데요. 이 요리는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산동 사람들은 두부를 깨끗하고 정직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흰색 두부는 정직함과 순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산동 시골에서는 집집마다 두부를 직접 만들어 먹곤 했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 콩을 갈고 두부를 짜고 그 따뜻한 두부를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풍경은 산동 사람들의 일상에서 가장 정겨운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산동의 한 마을에 아들을 둔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두부를 직접 만들어 먹였는데요. 어느 해 과부의 아들이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정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늘 두부 요리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산동에서 효성과 정성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늘 두부 요리는 그 소박한 정성에 마늘의 향긋함을 더하여 더욱 풍성한 맛을 내는 요리인데요. 또한 마늘은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는 건강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산동 사람들은 이 요리를 입맛이 없을 때, 속이 편치 않을 때 자주 찾는데요. 자극적이지 않지만 깊은 맛,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위로. 바로 마늘 두부 요리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마늘 두부 요리, 오늘 저녁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 함께한 산동성의 향토 음식들을 잠시 되돌아볼까요? 신선한 바다 생선을 담백하게 쪄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산동 생선찜. 쫄깃한 면과 시원한 육수의 조화로 더위를 싹 날려주는 산동 냉면. 그리고 부드러운 두부와 향긋한 마늘의 만남까지. 담백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마늘 두부 요리. 네, 이 모든 음식에는 푸른 바다를 품은 산동 사람들의 정직하고 깔끔한 성격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그곳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살아있는 문화인 것이죠. 산동 사람들의 맑고 깔끔하며 정성스러운 요리 철학은 곧 그들의 삶의 철학이기도 한데요.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자랑하지 않지만 따뜻한 바로 산동 사람들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여행 가이드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걸어주신 그 길, 함께 느껴주신 그 감정 모두 소중하게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라고요. 여행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기다리는 약속과도 같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풍경,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다음 여행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행 가이드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0: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조례화 작사 강현중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아내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의 사랑,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따뜻한 마음을 진솔하고 감동적인 가사로 담아냈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향기처럼 우리 곁에 머뭅니다. 김인덕 작사, 윤금남 작곡의 리신화 가수가 부른 그대의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슴 속에 조용히 새겨줍니다. 한하나 작사 리룡해 작곡의 박경숙 가수가 부른 그리워라 나의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 바로 친구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 가수가 부른 친구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국약 혈배강은 예로부터 전해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1: 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리면서 공장 측에서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6세트 여김에 참가하는 분들 16세트 돈 만내게 되면 50세트, 즉 다시 말해서 100곽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네, 예, 엄청 좋죠.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고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왜 고분기를 걸는가? 기실은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따라 못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고, 그러면 점점 외지밭으로 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료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자주 옵니다. 예, 그리고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또 어째 혈내경색이 자꾸 오는가? 일단 혈압이 높게 되면 많은 분들은 제일 먼저 선택한 약이가 뭐인가? 혈압약을, 혈압 공제한 약을 자꾸 쓸 수 있습니다. 혈압이 왜서 높아지는 원인을 모르고 계속 무작정 혈압을 낮춘다. 잘못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약계에서 말하는 게 뭐인가? 사실은 이거는 일반 로백성들이 잘 모르죠. 혈압이 왜 높아지는가?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나 중이를 배웠는데 뭐 간열이 세서 혈압이 높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간열이 왜서 세집니까? 이건 대답하기 바쁘죠. 사실은 이 혈압이라는 거는 사람 몸에서 평형해주는 이런 기지가 한 가지입니다. 예, 어떻게 평형해주는가? 우리 머리의 높은 곳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추병이 있다. 그러면 우리 경추 구석에 경락이 통하지 않아서 막혔다. 예, 예를 들어서 어째서 막혔는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스트레스 받았거나, 그렇다면 지금 잠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기실은 이 잠 못 자는 게 제일 나쁩니다. 잠 못 자게 되면 사람이 새로운 피를 만들어 못 내고, 잠 못 자게 되면 사람은 오장육부는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피가 수요됩니다. 피는 대량적으로 많이 이렇게 유실되고, 그다음 한쪽으로는 피가 보충도 안 되고, 한쪽으로는 우리 휴식 제대로 못하게 되면 심장이가 맥이 없습니다. 그러면 심장의 양기가 점점 모자라지면서 피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사람은 피공급이 안 되게 되면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피공급 해주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이럴 때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제는 혈압은 올라가는 것은 사람이 자기절로 자기를 구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혈압 높으면 뭐 뇌출혈 옵니다, 뇌경색 옵니다. 제가 이제 옛날도 말씀드렸죠. 뇌출혈 옵니다, 뇌경색 옵니다. 이것이가 기실은 개념 바꿔놓고 말한 겁니다. 무슨 뜻인가? 혈압약을 오래 써가지고 혈관 탄력이 못해져서 뇌출혈 오는 게지, 절대 혈압이 높아져서 뇌출혈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린 데서 많이 검증된 겁니다. 우리 환자들은 대부분 다 혈압약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혈배관 가지고 혈압 조절합니다. 혈압 조절할 때 어떻게 하는가? 혈관이 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어떤 때는 올라가도 자연적으로 다시 반탄해서 내려옵니다. 어제 그런가? 혈액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혈전을 한쪽으로 녹이면서 압력을 낮춰주고, 그리고 천연적인 이런 리뇨제가

0: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혈압약은 다 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곰팡이를 해치는 그걸 대가해가지고서리 뉘어를 해버립니다. 그 마지막 곰팡이 점점 나빠지게 되면 혈압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기존 혈압이 올라가는 게 다 곰팡이 나빠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관 가지고 혈압 조절하게 되면 어째 안전한가? 첫째는 혈배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급치료약 무슨 것입니까? 보통 단순 디화를 쓰지 않으면 무슨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수셔 주심화 이런 거 쓰죠. 그 안에 처방이 주약이 무슨 처방입니까? 단순 디화르는 거기에 단삼, 삼칠, 빙페알이 주요 성분입니다. 예,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셔 주심화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천궁하고 빙페알 들어갔죠. 이 처방이 우리한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500도로든 작은 분자로 나와서 입안에 들어가는 즉실로 흡수된다 그 뜻입니다. 입안에 구강 점막, 점막 조직이 구멍이 얼마나 큰가? 1300도르든입니다. 이건 과학가들이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그럼 뭐 설명하는가? 1300도르든 작은 분자면 무조건 입안에서부터 흡수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순 디왈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심장 막 바쁠 때면 단순 디왈 혀 밑에다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차 거기 구강 조직을 통해서 흡수돼서 그래서 우리 사람이 심장이 편안해지는 게지 않습니까? 구급치료약으로 쓰는 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방이 다 들어가 있고 500도를 눈을 댔고 이랬거나 그거 대체해서 할 수 있다고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데 우리 이 또우디라는 건 무슨 뜻인가? 제 약에 대해서 신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우디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심장 주사라는 사람들 리비걸레, 아스피린, 뭐 타딘가이, 이나플리, 뭐 사탈레 이런 약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혈압약들, 또 혈당약들 이런 것들을 직접 끊을 수 있다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한테 온 사람들은 제한테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제가 직접 또우디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알츠하이머증 이거 말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아로인이 되게 되면 연세 많으면 다 이런 병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연세 많으면 다 이런 병이 오게 되면 그럼 누구나 다 알츠하이머증 와야 되죠. 뭐 70, 80 되게 되면 다 치매 와가지고 완전히 집도 찾지 못하고 뭐 그래야 되죠.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뭐 100살까지도 정신 얼돌해서 사는데 그 소부분 환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알츠하이머증 어떻게 돼서 왔는가? 총적으로는 머리에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거지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을 해주는 주요 장기가 누구인가? 사실은 심장이죠. 네. 근데 왕왕 병원에가 검사해 보게 되면 신전투를 하게 되면 심장 정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왜서 알츠하이머증이 나오는가? 사실은 이것이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심장이가 양기가 부족하고 심장이 뛰는 것이 맥이 없고 심장의 피가 항상 모자라고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머리에 충족한 피를 보내 못 줍니다. 여기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가? 충족한 피를 보내 못 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 심장이 톡 뛰게 되면 충족한 피를 보내주는가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이 맥이 좋아서 피 공급해주는 거하고 맥이 없어서 심장에 신지 출혈이 생겨서 피가 모자라서 머리에다 피 공급해주는 게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심장 한번 탁 뛸 때면 머리의 끝에까지 100%로 피를 공급해줘야 된다. 그런데 심장이 약하게 되면 예, 50%밖에 공급 못해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혈배강 쓰면 환자입니다. 저는 머리가 흐릿해보나고, 예, 그런, 이렇게 비섬 아래도 놀라고, 열쇠를 열어도 놀라고, 이렇게 집에서 예, 소리해도 놀라고, 뒤에 전화 소리에도 막 놀라고, 예, 그저 두근두근 거리고, 예, 어님에서 떨군 것처럼 이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머리가 항상 흐릿해보고 맑은 날씨 보여주지 못하고, 네. 저가 말아야 되겠어요. 예, 자꾸만 트림하면 식은 물이 자꾸만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네. 그래도 잘 전시니까, 이 헬베가 어전 석 달 썼는데, 예, 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2: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머리가 흐릿해버리던 게 맑아지고, 놀라던 게, 예, 그것도 어제 많이 좋아지고 있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밤잠 잘 자고 이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고 그 몸이 헷갈아집니다. 천구만구 이런 게 예.
0: 네.
2: 그리고 손발이라면 예. 그렇게 사등급에도 많이 따뜻해오고 있습니다.
0: 네.
2: 그래 예. 그래 값이 올리기 전에 또 배달받았거든요.
0: 아, 이번에 우대 활동에 엄청 예. 많이 들이죠. 예.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288-0018번 전화 치시.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재전합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네. 저는 가슴 침침하고 머리가 이렇게 불어나 빙빙하면서 그 저기 정시사 안 나오고
0: 네.
3: 그리고 자꾸 밤에는 졸려나게 깨나오고
0: 예, 예.
3: 어쨌든 아주 좀 불편합니다.
0: 아, 심장이 나빠 그렇습니다.
3: 예. 이제 오란데 선생님 강의 듣고 심지어 이야 시작한지 얼마 해야 되는데
0: 예.
3: 가슴이 크게 침침하다는 게 좀 오동되는 것 같고
0: 예.
3: 그리고 예, 그럴 때 이렇게 땅이 이렇게 비틀리가던 게 좀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0: 예.
3: 그리고 이 저기 밤에 이 깨난 차수가 좀 적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0: 예.
3: 좀 효과를 봤으니까
0: 예.
3: 좀 이야기를 좀 더 쓸까 하는데 이제 뭐 산동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0: 예예 예. 그리고 아버님은 혈배강하고 근심고를 같이 쓰는 분이지 않습니까?
3: 예,
0: 그리고
3: 예.
0: 기억력도 지금 많이 돌아선다 했지 않습니까?
3: 예,
0: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값이 오르기 전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입니다.
3: 예.
0: 그래서 우리 공장 측에서 또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또 약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3: 예.
0: 이번 활동 참가하시.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3: 네,
0: 예,
3: 알겠습니다.
0: 네.
3: 수고하세요.
0: 예,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어제 찾아온 그 환자분이 그럽니다. 아주 불쇠로 이런 유경색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반신이 막 마모기 하고 이럴 때 병원에 가서 구급치료를 했답니다. 이게 지금 많이 좋아졌답니다. 근데 지금 맥 계속 보일까나 맥이 뛰는 게 너무 아야 됩니다. 맥이 뛰는 게 벌써 또 뛰다가 중간에 자꾸 서고 우리 이거는 중의학에서 뭐이라는가 지에다에마이랍니다. 지에다에마이란 게 뭐인가? 맥이 뛰다가 중간에 선다. 그 다음에 중간에 서는 이런 차수가 규칙적으로 됐다. 예, 이거 가지고서리 지에다에마인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기실은 지에다에마이의 몽땅 중풍맥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맥이 뛰다가 중간에 섰습니다. 설 때마다 머리에다 피를 공급 못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분이 뭐 60차, 80차 이렇게 뛰어야 되죠. 그런데 1분이 50차, 40차밖에 못 뛵니다. 이렇게 되면 매번마다 머리에 피를 충족하게 공급 못해주게 되면 공급 못해준 그 짝의 혈관은 다 막혀버립니다. 도랑물이 안 가집니다. 도랑물이가 무리가 계속 아예 가게 되면 도랑물이 다 막혀버립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우리 가정에서는 예, 혈배강 쓰는 가정입니다.
0: 네.
4: 예, 그래서 특히 예, 나는 예, 심혈이 낮고 그다음에 혈압이 상하고 두 개 차이가 세게 높아서 예,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예, 그다음에 잠 제대로 못 자고 예, 실면도 많이 할 때가 많고 예, 장에 골이 아프고 예, 맥이 없어서 영 바빴습니다. 근데 이게 예, 혈압약을 이 직접 예 중약제가 이 혈배강이 들어가 그런지 전에 혈압약은 잘 말 안 듣고 예 아이 먹으면 아이 되고 이러고 그러고 콩팥이 상한다니까 항상 근심했는데 이 혈배강이 이 혈압 예 혈압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조절하는 그 약제가 들어가 그런지 영 네. 조절이 잘 되고 예
0: 조절 잘
4: 영 얼마 네. 아이 돼서 인차에 정상됐습니다.
0: 네.
4: 심율도 올라가고 예 깨가 맥에 없고 머리가 네. 어지럽고 예 악몽이 많고 이러던 게 다 없어졌습니다.
0: 네.
4: 그리고 특히 우리 남편은 예 또 이제 쌍거가 있어서 그 뭐 심장 주자라라는 것도 선생님께 가서 자세히 이렇게 진단받고 혈배강이 꼭 된다고 해서 이러니까 이거 쓰고 있는데 까딱이 없습니다. 다 정상을 됐습니다.
0: 네, 주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 예, 이런 것들을 예. 혈전들을 다 녹이고 녹여서 작은 문자를 예. 만들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예. 심장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 약입니다. 예.
4: 야, 그게 대단하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효과인가. 우리 네. 집에서 기적이 아니고 뭔가 예. 심장도 잘 애쓰거나. 그래 나는 예, 다 예, 비위도 좋아져서 밥 잘 먹고 그 다음 설사가 그 다음에 그 뭐 병들이 그냥 하던 게 이것도 나사지고 꿈이 없어지고 네. 다 좋아졌습니다.
0: 네.
4: 그래 나는 예, 항상 말하고 싶은 게 전 선생님은 예, 내 생애에서만 한 가운데서 선생님 가운데서 어땠는다.
0: 네.
4: 정말 중요학을 전전하면서 예, 자기 일치는 예, 환자들이 에, 병을 치료한다는 이념이 딱 머리에 뱉게 그런지 예, 환자들 언제나 친가족처럼 대하고 예,
0: 맞습니다.
4: 박 선생님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우설이 예, 항상 예, 어느 때나 태도도 좋고 마음 상해서 편하게 일에 대하고 성격도 좋고 예, 환자들이 깨라면 정말 환자들이 일이라면 예, 다 제쳐놓고 어느 때 뭐 성취라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예,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0: 예.
4: 나는 예, 만나던 가운데서 정말 전 선생님과 같은 그런 좋은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약 마셨죠. 어제 나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네, 그만
0: 맞기라니까
4: 네. 혈배강도 쓰고 풍수빵도 쓰고 건신고도 쓰고 여러 가지를 등등 이랬었는데 네. 다 좋아져서 어제 정말 잘 살게 됐습니다.
0: 네.
4: 항상 고맙고 항상 이런 이득을 가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건강한 상태로 환자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 마음을 항상 찬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0: 네.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5: 제가 진짜 당신을 한단다.
0: 네.
5: 이 약속이 전에는 이건 색도 없고 우리 이틀 정도 20년 넘었습니다.
0: 네.
5: 여행은 전화로 보니까 뒤로는 전화 찾고 이거는 두고 두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0: 네.
5: 이 약속 난부터는 비밀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0: 네.
5: 무엇이나 인수 생각납니다.
0: 네.
5: 그리고, 이, 혹시, 이게 책이 있었는데, 다리 왔어요. 그니까, 눈이 비틀어지고, 손을 바로 쓰지 못하고, 얼굴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쓰면서, 선생님 친구를 찾아서 했는데, 육관은 인수 돌아오고, 얼굴이 인수 나사졌습니다.
0: 예.
5: 예. 네. 지금, 불쌍하고, 제가 있으니까, 정말 효과가 없습니다.
0: 네.
5: 이 약속나부터 심장도 좋아지고, 머리부터 바로 끝까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5: 네. 이렇게 하고 좋은 약은 처음입니다.
0: 네.
5: 정말 좋은 약입니다. 계속 드리고 합니다.
0: 예.
5: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나무에다 물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에 무리가 그 영양가가 총적으로 몽땅 이렇게 공급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제일 꼭대기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집에서 화분이랑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꼭대기 잎이가 벌써 누렇게 되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꼭대기까지 이런 물 공급이 수분 공급이 안 됐다 그 뜻입니다. 마찬가지로죠. 우리 심장도 그렇습니다. 심장에 뛰어서 맥이 좋게 되면 머리의 끝에까지 혈액 공급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매번 뛸 때마다 50%밖에 못 해준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우리 볼 수 있는가 하면 혈액 공급을 머리에다 충족하게 하는가 아야 하는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손, 발, 끝에까지 피를 공급해주는가 이걸 보면 딱 판단이 나옵니다. 어느 사람들이 자꾸 손발이 시련하고 벌써 저리나고 마모기 오고 내 발 같지 않다. 예, 해면 디딘 같다. 당뇨도 없는 기실은 당뇨병도 다 한 가지 도리죠. 당뇨병도 그 혈당이 높아서 뭐 그짜까지 혈액 공급이 안 된다. 총적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게죠. 그럼 그까지 혈액 공급 못한다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머리에도 충족한 피를 보내 못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6: 예, 우리도 나도 이 혈배강은 이 안에 책 썼습니다.
0: 네.
6: 예, 이거 쓰기 전에는, 폐에도 결절도 있었고요, 예.
0: 네.
6: 그 다음에 심장도 아주 나빴습니다.
0: 네.
6: 그리고 위궤양도 있고, 그 다음에 담양염도 있고, 엄청 고생만 했습니다.
0: 네.
6: 예, 그리고 항상 사람이, 그래서, 우울하고, 예,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0: 네.
6: 내, 선생님 데가서 진단받기 전에는 항상 이랬습니다. 그래서 약 쓰다 못해서 약 써도 어째 잘 낫지 않고 점점 계속 더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0: 네.

0: 예, 그래서 마지막에 방송에서 선생님 강의 형 맹심에 들어본 게 별로 딱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가본 게 그다음에는 진단을 내는 게 벌써 좀 다릅니다.
1: 아,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예. 예, 나는 벌써 진단부터 다르고 이래 할 아이, 내, 나도 병원에 아픈 사람들, 병원 아이 댕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1: 네.
0: 예, 다 댕겨봐도 시원한 답보고는 못 받고, 그래서 어렵다며 좀 치료하기 곤란하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선생님께 가서 진단받고 이런 게, 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리 그날부터 그 친구 거서 하고 한 게, 어, 저리 친구 거서 할 거나 효과 저리 알겠지다.
1: 바랍니다. 예.
0: 예, 어지럽고 쉥 하고 하던 게 얘 정신 말 쓰겠지. 예, 그 다음에는 어지럽던 게 그게 도리 이뤘습니다.
1: 친구 가지고 경락을 열어주면서 약 쓰는 거하고 맨 약 쓰는 거하고 예? 예, 효과 예. 완전히 틀립니다. 예.
0: 맞습니다. 네, 이때 가서 맨 약만 쓰고 이러고 했는데 예.
1: 네.
0: 아무리 좋다니 약 써도 예. 아, 아이래더라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선생님 네가 진단 받고 이래고 한게 선생님 네가 아까 벌써 진단부터 틀리지. 어, 그래서 그런 그날부터 친구를 맞고 이런 게 아, 계단도 숨이 차고 올라오 모든 게 아, 그날에 벌써 돌이 올라오더라 말입니다. 사춘 거든도.
1: 네.
0: 예, 숨이 아이 타고 야 이게 무슨 거짓말 같더라 말입니다.
1: 네.
0: 다시 내려갔다가 서리 다시 올라와 봤습니다. 그런 것도 무슨 또 양 한 가지 더라 말입니다.
1: 네.
0: 야 이게 이렇게 친구 효과가 이렇게 대단한가 이랬습니다 나도.
1: 네.
0: 예, 너무 신기해서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친구를 맞으니 효과 영 당당한 효과 봤습니다.
1: 네.
0: 그 머리에 땀이 탕탕 떨어지는 것도 신발 나빠 그런지 그래 땀 흘리고 난 막. 나쁘고 매겼고 휘하고 이렇던 게 고등사 지금 것도 아예 반복한다.
1: 네.
0: 예, 그리고 얘 밥은 이내 먹지 못해서 그래서 물 한 술 먹어도 물을 조금 한 모금 먹어도 막 얼리 밀고 이래면 그래서 행편 없이 그래서 얼리 밀고 용밥 없대다.
1: 네.
0: 그러면서 친구를 하면 이런 게 내 그 적인지 뭐든지 한 그게 다 풀래 없습니다. 지금 얘 선생님한테서 그 친구를 맡고 한 게 그 뭐든가. 밥을 용 잘 먹습니다.
1: 네.
0: 네, 예, 여지껏 고기를 먹으면 소화에 대해서 먹지 못했습니다, 원래.
1: 네.
0: 그런데 고기도 예, 저번에도 먹어봐도 어렵습니다. 소화 잘 되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리고서 그 다음에는, 예, 무슨 게, 담낭이 더 나쁜 것도 그게 다 좋아졌길래 쓰거운 것도 없습니다.
1: 그렇죠. 담낭이라면 다 좋아집니다. 예.
0: 예.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위궤양도 있다든지 뭐고 뭐 이렇습니다. 뭐 밥 먹은 다음에 뭐 아픈 증상 이거 뭐 없습니다.
1: 네.
0: 예, 용서 효과도 예, 용 잘 봤습니다. 네, 그래 선생님께서 그 무슨 그니까 그 달걀을 가지고 한 게 있잖아요.
1: 네, 예.
0: 야, 그게 용 신기합대다. 예.
1: 신기합니다.
0: 예, 그 달걀을 선생님이 아껴둔 비법에다가 그래 그래 혈계강에 친구로 이려고 한 게 놀라시다 않고 그게 또 선생님 그렇게 하면 잠이 잘 올까?
1: 네, 잠 잘 옵니다.
0: 예. 저 잠 잘 잡니다.
1: 네, 예.
0: 예, 내 그래 너무 좋아서 야 이게 정말 신기하고 신기하다고 내 저도 자꾸 그랬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않습니다, 네.
1: 예.
0: 그래서 내 이 내 발자 소리에도 가다가도 걸다도 몇 번씩 놀란 적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런 적이 없습니다.
1: 아, 심장 문제입니다. 예.
0: 예, 대단해지고 어서는 예, 어 무슨 뭐 말도 아예 하던 게 내 말이 좀 자꾸 하기 쉽고 예.
1: 네.
0: 예, 그래, 내가 어디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내 선생님들 예,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 예.
0: 예, 정말 좋은 효과 봤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내 정말 감사 또 드립니다. 예.
1: 예. 네.
0: 예, 안녕.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이게 머리에 피공급이 아예 되는 데는, 그 다음에는 다 막혀버리고, 특히 우리 기억력을 관할해주는데, 그 다음에 우리 언어를 관할해주는데, 여기면서 알츠하이머증이라는 게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분토에다 물을 줘서 충족하게 거기에 물이가 가지 못하게 되면 가지 못한 데는 다 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누런누렇게 되고 떨어지는 것처럼 예. 가을철 되게 되면 뭐 다 이 나무 잎이 떨어지죠. 예. 한 가지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츠하이머증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서부터는 병원에서 내 신단을 통한 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기억력이 못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심장이 그 양기가 모자라고 머리에다 충족한 피를 보내 못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족하다는 게 뭐인가? 100%로 피 공급이 돼야 됩니다. 벌써 맥주에서 심장이 뛰는 게 못하고 늦게 뛰

0: 가지고 예, 그다음 뛰다가 중간에 서고 그 어떻게 충족한 피를 보내주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기억력 감퇴란 게 뭐인가? 자꾸 열대를 어디다 놨는지 생각이 안 나고 그다음에 또 자기 익숙한 곳을 그 길이라미 자꾸 엇기고 예를 들어서 집을 가는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저리 반대 방향으로 가든가 개참 조수에 가서 물은 물건 사고서 기사에 잘 알리든가 말이란 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서리 예를 들어서 요쿵치 하게 되면 요쿵치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서리 그 댄스 빈도를 바꾸는 그 물건 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이 다 그 알츠하이머증 전조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과 접촉하기 싫어하고 예? 밤과 낮이가 막 바뀌어지고 낮에 자고 밤에는 자지 않고 이것이 다 근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본 원인 해결할 수 있다면 일단 먼저 심장부터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이 우리 혈배 강의가 제일 좋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옥선 작사, 량성호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우리 인생사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 속에 오늘 하루는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고 계신가요?

문춘산 작사 정기송 작곡의 인향자 가수가 부른 사랑하는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고향인 이 사랑하는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가슴속에 간직한 나만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화음으로 담아냈습니다. 한하나 작사, 장영남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나만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두 가수의 정감 있는 호흡이 나만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이어서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김혜연 가수가 부른 추억의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지나간 시간 속에 묻어둔 소중한 추억들을 향기라는 은유로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학창시절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뛰놀던 낭만의 친구를요.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학교 종소리와 함께 했던 그 시절, 풋풋했던 우정과 설레었던 첫사랑의 기억을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아버지. 아버지의 고향길에는 어떤 추억과 어떤 그리움이 담겨있을까요? 배서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고려넋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고향길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연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강효선 작사, 방화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른 사랑하자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체육경기에 의탁해 상업무역, 문화관광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장터, 특색전시판매, 미식체험, 무형문화재를 경기장 주변으로 옮겨 경기 관람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3: 연변조 기업발전조력,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정책선전강연 및 은행기업협의체결회의가 주 정무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0: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프로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계열 해독을 내왔는데 오늘은 첫 편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현대봉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상업 관광 체육 융합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첫 홈경기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연변과 함께를 주제로 체육경기에 의탁해 상업무역, 문화관광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장터, 특색전시판매, 미식체험, 무형문화재를 경기장 주변으로 옮겨 경기 관람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경기 기간, 경기장 밖에서 주제 장터가 열렸습니다. 장터에는 연변 좋은 제품, 음식, 숙박, 주랭, 관광, 쇼핑, 오락 활동, 미식 체험, 무형문화재 제품 등 4개 주제 전시 구역이 설치됐고 도합 30개 특색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동시에 장춘시 상무국을 특별 초청해 현지 전통 브랜드와 무형문화재 특색 제품을 전시하겠습니다. 연변과 장춘 두 지역 좋은 제품들이 경기장에 모여 축구 팬들이 경기 관람 외에 두 지역 특색 상품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연변 흥평수산연회사 총경리 모리평입니다. 이번 전시에 흥미 명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명태는 100년 조선족 전통이 있는 민속식품입니다. 우리는 조선족 전통 수공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구워 바삭하게 한 다음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이번 전시 판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명태를 알고 연변 특색 미식을 맛보게 하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또 연변 조선족 홀치기 염색기예, 조선족 민족 악기 제작기예, 숯씨 철제품 제작기예 등 13가지 각급 무형문화재 종목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문화관광 소통 활동도 동시에 진행됐으며 풍경구 입장권, 문화창의 제품 등 혜택이 포함된 문화관광 선물 꾸레미 2,000개를 무료로 발급했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리홍장입니다. 우리는 경기장 밖에 무형문화재 장터를 내오고 국가급, 성급, 주급 무형문화재 종목 13가지를 전시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 문화관광 선전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문화창의 제품, 관광 상품 등 100여 가지를 전시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변에 오고 연변을 알며 연변을 사랑하게 하렵니다. 연변 풍미 미식도 장터의 큰 주목점이었습니다. 10여 가지 요리법으로 만든 명태 요리와 연변 냉면, 찰떡 등 특색 간식이 어우러져 축구 팬들이 현장에서 전통적인 연변의 맛을 음미하고 짙은 조선족 음식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춘 축구팬 손붕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보러 아침에 고속열차표를 사서 장춘에서 연길로 왔습니다. 경기장 밖 장터에 간식이 아주 많고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연길 특색 명태와 냉면을 모두 맛봤는데 맛이 특별히 좋았습니다. 경기장 안팎이 모두 특별히 북적였습니다. 연길에 해란 명주, 공룡 왕국, 민속원에도 가서 두루 돌아볼 계획입니다. 이번 연길 여행은 아주 뜻깊습니다. 연변 경기구에서는 또 제2현장 관람 모식을 내와 경기 관람 전경을 특색 풍경구, 인기 상권, 브랜드 상가로 확장했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단입니다. 우리는 길림시에서 왔습니다. 마침 이번 주말과 명절 휴일을 맞아 연길에 와서 꼬치를 먹으며 동북 축구연맹전 경기를 보니 느낌이 아주 좋고 꼬치 맛도 특별히 좋습니다. 연길 부르하 통합안에 위치한 열애방주 유람선 부두에서 왕선생 일가는 유람선을 타고 강 량안 풍경을 감상한 뒤 기슭에서 미식을 맛보며 축구 경기 실황 중계를 관람했습니다. 연길 주민 왕철입니다. 열애방주가 아주 좋습니다. 연길의 저녁 야경도 볼 수 있고 유람선도 탈 수 있습니다. 이 제2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북축구연맹전의 뜨거운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기간 우리 조에서는 한장, 부본, 초청장, 해민 브랜드 활동을 혁신적으로 승격하고 은견 유니페이 플랫폼에 의탁해 전주 72개 상가의 127개 매장과 연동했으며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등을 망라한 전용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조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기간 주 상무국에서는 상호무역 기업과 손잡고 홈팀과 원정팀 축구팬들을 위해 풍부하고 다채로운 판매 촉진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홈장에서 축구팬들은 유니페이 QR코드를 스캔해 10원 무작위 즉시 감면권 한 장을 수령할 수 있으며 지정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홈경기 때마다 교통은행과 함께 유니페이 플랫폼을 통해 일전으로 냉면 맛보기 우대권 꾸레미 2,000장을 발급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과 단오명절 소비 열조에 힘입어 전주 상업무역 소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상무부문 통계 수치에 따르면 19일부터 21일까지 전주 27개 중점 상업무역 유통기업은 루게로 판매액 3,360만 500원을 올려 동기 대비 4.4% 증가했고 각종 주제 판촉 활동을 50여 차례 펼쳤습니다. 명절 기간 숙박 음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호황을 보였습니다. 120개 한도액 이상 음식 기업은 영업액 828만 원을 올렸고 전주 온라인 생활 봉사 소비는 동기 대비 10.2% 증가했는데 그중 숙박 소비가 동기 대비 42.7%, 음식 소비가 동기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1: 주 당위 통전부, 주 공상업연합회에서 주 재정국, 주 세무국, 주 과학기술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과 공동으로 주최한 연변주 기업발전조력,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정책선전 강연 및 은행기업 협의 체결회의가 24일 주 정무중심에서 있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부주임이며 주 공상업연합회 주석인 리수옥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정부 직능부문, 금융기구, 민영기업 및 상회, 협회 대표 등 도합 100여 명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주 세무국 사업률꾼이 부가가치세법을 심층 해독했습니다. 주 과학기술국 사업률꾼은 혁신 점수제 응용과 과학기술형 기업 인정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5개 금융기구에서 차례로 특색 금융상품을 소개했으며 융자 자료 준비, 신용체계 구축 등 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현장 협의 체결 절차에서 공상은행과 연변 봄날 미디어 유한 회사 등 10쌍의 은행 기업이 대출 여신 협의를 체결했는데 총액이 2억 8,806만 원이었고 단일 건수 최고 신용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 관련 직능 부문 대표와 상업은행 업무 골간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기업 대표와 규정 부합 경영, 새 세법 적용, 자금 조달 실무 등 문제를 둘러싸고 기업의 의문점을 해소해 줬습니다. 훈춘시 전야량미 가공 유한회사 책임자 리연매입니다. 우리는 훈춘에 있는 농업 관련 알곡 가공과 재배 기업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난제는 계절성 자금 부족인데 자금이 따라주지 못하면 한 해 생산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는 절차가 느리고 문턱이 높을까 봐 걱정하면서 제때에 적합한 자금 조달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소형 영세 기업에 있어서 이렇게 현실에 맞고 실속 있는 금융 지원은 단비와 같습니다. 연변 오독 된장 술 유한 회사 총경리 조리 소설함입니다. 양조 업계의 자금 부족 문제에 대해 주공상업연합회와 인민은행에서 농업은행과 연계해 우리에게 양조 산업 경영 주기에 맞는 보편 혜택적 소규모 유동 자금 대출 상품을 제공해 자금 부족 문제를 제때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 단계 주공상업연합회에서는 주당위, 주정부의 사포치에 따라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협력 기재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선전 강연, 융자 연결과 기업 요구사항 처리 활동을 펼쳐 량완 경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0: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당의 통일전선과 민족사업 역사상 리정표적인 의의가 있는 대사로 종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종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0: 중대한 법치 조치입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계열 해독을 내와 법률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법률 규정을 전면 관철 실시하며 법률 규정을 민족단결진보 사업을 자르는 사상 자각과 행동 자각으로 전환하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편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 의의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는 민족 사업을 깊이 중시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 주선, 민족 지역 재반 사업의 주선으로 간주할 것을 선명하게 제기했고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형성해 당의 민족 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은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포치한 중대 정치 임무와 입법 임무입니다. 당의 20기 3중 전에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당중앙의 결책 포치를 관철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역사적 방류에 입각하며 헌법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의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것은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전면 추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1: 1928년 12월 동북에서의 기치바꿈 이후 국민당은 공산당인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기 시작했으며 연변의 당조직은 중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공중앙은 류석이를 중공 만주성리서기로 파견해 동북의 혁명사업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1930년 1월 중공 만주성리는 왕경을 연변에 파견해 당조직을 복구시켰습니다. 그는 혁명 동지들과 연락하고 진보 인사의 엄호를 받아 교원 신분으로 향촌에 심입해 혁명 사상을 선전하고 당원을 발전시켰습니다. 같은 해 2월 중공 연변특별지부가 화룡현 천평촌에서 정식으로 설립되고 왕경이 서기를 맡았으며 중공 만주성리에 소속됐습니다. 중공 연변특별지부는 사업 중심을 농촌으로 옮겨 빈곤 농민을 기반으로 혁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고리대 반대, 소장료 세금 채무 저항을 투쟁 중점으로 정하고 선진적인 농민을 당조직에 흡수했습니다. 이후 연변 각지에서 각종 군중혁명 조직이 잇따라 세워지며 반제, 반봉건 투쟁이 폭넓게 전개됨에 따라 농촌혁명사업은 새로운 발전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도현인은 무형문화재 장인정신을 고수하며 100년 기예를 이어온 장인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길림성 무형문화재 안도수 씨 철제품 제작기의 제4대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수십 년 내 그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철공예 기술을 깊이 연구하고 과감히 혁신하며 전통 철제품의 실용성이라는 단일 속성을 과감히 타파해 100년 철공예의 새로운 예술적 생명력을 불어넣어 민간 전통기예가 길림에서 벗어나 전국과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도록 했습니다. 수진재의 철공예 작업실, 60이 넘는 수진재가 작업복을 입고 쇠로 룡을 열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단조 작업으로 부품들이 접착이나 용접이 없이 전통 수공예 맞춤 기술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진재는 철공예 장인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기에는 괭이, 가래에서부터 부모 세대의 철제 주전자, 철제 통에 이르기까지 수씨 철공예 제작기에는 4대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대장간에서 자란 수진재는 자연스럽게 철기 단조, 연마, 성형의 모든 공정을 익혔습니다. 젊은 시절 연변의 마른 명태와의 우연한 만남은 수진재의 창작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길림성 공예미술대사, 길림성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이 물고기는 연변에서는 참붕어라고 부르죠. 이 물고기가 저희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건 참붕어가 아니라 그냥 조각작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저희 아버지가 만든 철공예 작품과 똑같았습니다. 창작 과정에서 수진재는 본토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장백산 풍광, 동북 민속, 특색 미식, 겨울 풍정 등 본토 요소에 집중해 빙우 민속, 민속 물고기 조각품 등 일련의 경전 작품을

0: 작품을 공들여 탄생시킴으로써 전통 철공예의 실용적 속성을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2011년 안도 수씨 철제품 제작기에는 길림성 제3진 무형문화재 대표적 항목에 등재돼 길림성 무형문화재 판도에서 독특한 문화적 보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기예가 대대로 전해지고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게 하고자 수진제는 가족에게만 전승되던 전통 모식을 타파하고 문화 전파와 보급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수진제입니다. 2024년 6월 8일 8명의 전승인과 함께 장백산에 왔는데 그 중에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쇠로 고추 물고기를 만드는 것을 보고 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 저도 기뻤고 그렇게 점차 아이들에게 적합한 제재를 찾게 되었습니다. 수진제는 또 무형문화재 철공예 작품을 가지고 국내 각종 문화전시회, 빙설산업박람회, 무형문화재 교류활동에 적극 참가하면서 정교하고 독특한 공예, 지역특색이 짙은 작품으로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길림성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얼마 전 수진제는 개봉에서 열린 중국 철공예 무형문화재 국제교류전에 초청돼 전국 업종 전문가 및 대학교 학자들과 함께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국제적 전파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수진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의 철공예를 좋아합니다. 저도 이 일을 고수하며 기예를 잘 전승하고 또 본분을 잘 지켜 무형문화재의 심혈을 기울이렵니다. 저는 연변의 문화를 발굴하는 한편 무형문화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널리 알리고 전승하며 국제 무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조결국은 6월 23일 2026년 전주 중소학교 여름방학 사업 배치를 공포했습니다. 전주 이무교육단계 학교 여름방학 시간은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보통 고중은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0: 의룡정시 2026년 농촌 물공급 보장공사가 근을 착공됐습니다. 이민생공사는 10개 자연촌의 식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3,849명의 농촌 대중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1: 훈촌 방천 풍경구에서는 근일 공고를 발포해 국가 무상헌혈 기여상, 조혈모 세포 기증상, 무상헌혈 자원봉사 평생 영예상 수상 인원들에게 입장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위치한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직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현금 2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3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현금 5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10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청취자 중 선착순위 10분에게는 산품으로 바닷가 오리알 선물 세트 혹은 웅담 지황 눈약 2곽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아래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 활동의 특징이라 하게 되면 현금을 직접 감해드리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되고 있고, 약을 적게 사도 우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활동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을 잘 이용하시면서 2832-0666번에다 연계하신다게 되면 우리 동충한처 발효균분 원약도 더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우리 동충한처라는 것은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은 것은 진정한 약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충하초는 지금 우리 발효를 해가지고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고기, 동충하초를 발효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 테르라든가 알파분해매, 비모포자균, 셀린 등을 축절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 가서 지금 우리 치료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예,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복용하시고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세 계신 분들, 우리 8, 90대에 달하는 이런 분들도 우리 전화에 참여해가지고 자기 건강을 찾은 걸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약을 써서 효과를 잘 보지 못했던 분들에게 되면 우리 우대 활동 지금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동충하초하고 바꿔서 약을 쓰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그냥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신 분들 계속해서 쓰려 한다게 되면 이번 우대 활동에 참여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인체에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데, 그 이 생명 통로를 열어준 것이 세 개 계단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 계단은 체능이 회복되게 되고 정력하고 체력이 전면적으로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2: 예, 나도 동충하초. 야, 나는 이 관절이 아파서 수탄이 함수 됐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듣던 게 이 동충하초를 쓰고서 지금 이 관절이 아프지 않아. 나는 좀 바꾸 만들 다닙니다.
1: 맞죠.
2: 예. 야, 다리 아파 영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아서 계속 혈압이 하고 또 하루에 또 벌씩 먹던 게 지금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먹어도 혈압은 계속 정상입니다.
1: 맞죠, 예.
2: 예. 그래지 위가 소화되지 않아서 밥을 못 먹었다는데 이 약을 먹으면 밥에 와는 맛이 있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밤에 뭐 소변이 잦아서 그 두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났는데 지금은 한 번 일어나면 됩니다.
1: 맞지요, 예.
2: 예, 그래서 푹 자고 또 아침 5시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계속 힝하고 어지럽고 이렇던 게 머리도 지금 맑아지지. 계속 소리 나던 것도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 먹으니까.
1: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저 이번 활동이 좋으니까 내 지금 아우각 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1: 그러십시오. 요사연이 또 며칠밖에 되지 않은데 2832-0666번에다 이런 게 나게 되면, 예, 우리 지금 그 원약 있지 않습니까? 동충하초 예. 발효균분도 더 드리고 예.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2: 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중풍이 와서 눈과 입이 비뚤어들었던 게 지금 제대로 돌아왔고 침을 길게 흘려던 게 지금 침을 흘리지 않습니다.
1: 맞죠, 예.
3: 그래, 걸음 받은지 않더니 지금 걷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1: 아, 예.
3: 그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변비 심하는데 오랜 변비가 해결됐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전시피대에서 예, 소변 다시 보던 게 아, 지금 소변 다시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좋아졌죠, 예.
3: 예. 아선이 약이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오늘 연락할까 그래. 배달받아서 계속 쓰라고 그랬다.
1: 그러십시오. 우리 오랫동안 우리 동청아서 발효균을 쓰시고 좋은 효과를 보신 분들 또 이런 귀에 지금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에는 2832-0666번에다 연결한다기 때문에 우리 원약 동청아서 발효균분도 더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 기억하고 하십시오. 예.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첫째 계단을 본다게 되면 체능이 회복기로서 정력이라든가 체력이 전면적으로 제거되는데 큰 병이 초보적으로 나아지는 계단이라든가 오랜 병으로 고달프게 보내시던 이런 분들이라든가 오랜 병으로 체력이 떨어진 이런 분들을 물러나고 가장 명확한 특징은 신장이 기부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오니까 맥이는 분들 기부적으로 출현하는 심신이 필요하고 맥이 없고 기부적으로 말하기 부족으로 인해서 말하기 싫어하거나 머리가 어지럽고 자기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땀이 몹시 나거나 식욕감퇴 근육의 여임에서 맥이 없거나 허리가 시클고 다리가 나른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첫 계단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4: 정순화서 발효경분을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4: 예. 저는 원래 위도 세게 아파했고 혈압도 낮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동충화서 발효견분을 쓰고 쓰면서부터 위도 좋아지고 혈압도 정상이 됐습니다.
1: 맞죠. 예.
4: 그리고 예.

0: 항상 설사를 하던 게 설사도 먹고, 예, 수면도 이렇게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동순화초 발효견분을 먹고 나니, 예, 수면도 자연적으로 잘 자고 있습니다.
1: 맞죠, 예.
0: 위가 아파서 밥도 못 먹던 게 밥도 잘 먹으니까 힘이 납니다.
1: 맞습니다. 예,
0: 동순화초 발효견분은 여러 면에서 아마 조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예.
0: 심장도 좋아지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손발도 따뜻하고, 예, 모든 면에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저는 동순화초 발효견분을 계속 먹겠습니다. 예,
1: 그러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동순화초를 쓰고 있습니다. 갔을 때부터 심장이 나빴는데 지금 나으니까 심장이 더 나빠져서 오른 가슴에 켰다, 왼쪽 가슴에 켰다, 방방 가슴에 켰다 하던 게 지금 이 가슴에 켜지 않고 숨이 떡 막는 것 같아서 당장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숨이 막지 않습니다.
1: 맞죠. 심장이 좋아졌죠. 예.
3: 예. 위장이 있고 위쳐서 위험이 있어 밥을 잘 먹지 못했는데 지금 밥을 잘 먹고 밥이 욕 맛이 있습니다.
1: 맞죠.
3: 그리고 경력이 없어서 말을 하다도 앞뒤 말이 생각나지 않았는데 지금 경력이 회복되었고 잠을 잘 자지 못하던 게 잠을 잘 잡니다.
1: 맞습니다.
3: 손발이 차갑던 게 지금 손발이 차갑지 않습니다. 선생님 딴 약도 예, 4,500m 고산지역에서 다른 약이 많지만 동청하천은 겨울에 불러대고 4,500m 고산지역에서 자란 신기한 약이니 믿음이 가서 썼는데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1: 맞지요, 예.
3: 이 약은 30배로 높인 효과 좋은 약이거나 또 용 써보거나 바르던 약이가 효과 더 빠르고 좋습니다.
1: 맞지요, 예.
3: 옛날부터 동청하다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는데 써보지 못할까 몰랐는데 본인이 직접 써보거나 정말 효과 좋은 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선생님이 이렇게 효과도 없고 오늘 연락을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이제 우리 활동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그쳐서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4: 예, 노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4: 예, 저도 동춘화초 발효견분 먹는 한 달 여자 한 1년 좀 넘어 먹었습니다. 이거 먹기 전에 제가 이 계속 이 가슴이 부들거리며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그죠? 부들부들부들부들 이 가슴이 계속 이렇게 짱하고 소화해야 되는 것처럼 이 잠을 여러 해를 못 잤습니다. 진짜. 한 5년은 못 잤습니다. 그래서 나 그간에 약을 먹기는 먹었는데 광고 약을 종이 들여와서 종약도 먹고 먹어봤는데 효과 보는 것처럼 하나도 자꾸 반복이 오더란 말입니다.
1: 그랬겠죠.
4: 예, 그래서 영 힘들어가지고 예, 한 살이 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하니까 근이 그저 팍팍 내려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추위세기 타고 지나가고 어느 감기나 다 하고 예, 특히 이 우유보다 아래 발이 시리했단 말입니다.
1: 아, 예.
4: 남보다 신발도 그저 두꺼운 거 신고, 양말 두꺼운 거 신고, 신발을 쟤네 이동 사이즈를 큰 거 싸가지고, 예, 양말 안에다 많이 신길래 해서 사이즈 큰 거 싸고, 싸 신고,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진짜.
1: 아, 예.
4: 예. 그러다가서 이 동춘화초 발효견분 이거 선생님 강의하는 거, 이게 우연히 듣게 됐는데, 진짜 이 선생님 강의하는 게 다른 약보다 좀 득이 합니다.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하고 또 뭐 4,500m 되는 그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1: 맞죠, 예.
4: 예. 또 이런 약들이 많지는 않을 때다. 그래, 내 자꾸 이것저것 고려하고 약에 너무 올리고 나니까 이 약품이 세게 했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 이 약이 또 무슨 발효까지 했다지 하니까 되네. 예. 조금 어쨌든 조금 이거 좀 먹어보자 해서 처음에는 많이 아이다 됐습니다. 너무 약에 올리고 나니까 되나.
1: 그랬겠죠.
4: 그래서 예. 좀 싸서 먹어본 게 한 달 반 먹으니까 조금 좀 다른 약들보다 좀 증상이 좀 이렇게 좀 좋아지는 게 알기더라 말입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좀 이리 주문해서 먹고 했는데 어제 한 1년 넘어 좀 넘어 먹은 뒤 이게 다 지금 해결받아가지고 마음대로 나와

0: 활동하고 이
1: 맞지요.
0: 기억력도
1: 예.
0: 없던 게 이 기억력도 좋아지지 모든 면에 진짜 너무 좋아진다 이야기.
1: 맞습니다.
0: 주위 그릇하고 이 찬 음식이라 못 먹었습니다. 이제 찬 거 조금만 먹으면 여름에 냉면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냉면 먹으면 또 감기 증상처럼 한 거 오지. 그랬던 게 지금은 이 지금은 안도 여름이 그 여름이라 해도 지금 찬 거 빙고리야 먹어도 이롭다 말입니다 진짜.
1: 맞죠. 예.
0: 예예. 예.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근데 우리 집에 분도 있지 않까. 예. 우리 집에 분도 이렇게 예. 내 서로 이렇게 감기 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래성도 있고 예. 잠도 못 자고 예. 작은 일에 여러 가지를 거도 이제 조금 자꾸 아파하던 게 내 이하고 먹으면서 자꾸 건염해서 먹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대급시키니까 이거 답사보고 우리 집에 분은 한 이제 석 달을 가서 보사올라 답사인데 많이 좋아진다며.
1: 맞습니다. 예.
0: 우리 둘이 같이 먹길래 해서 활동도 좋지 해서 열리하다 까고 배달 받으시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1: 맞습니다.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83-0666번에다 연결하게 되면 우리 본약 동충하자 발효균도 더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전화번호 283-0666번을 기억하시고 가십시오. 예.
0: 네. 283-0666번.
1: 예, 맞습니다.
0: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4: 예.
3: 예, 나도 동충하초 발효증 못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심장이 나빠갖고 예, 자꾸 잘 올라고 숨이 차고 예, 숨이 잘 올라야고 예, 그냥 난 앞가슴에 심장이 아파갖고 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침침하지. 그래서 가슴에다 무서워서 꽉 쥐르고 나온 같은 감, 이런 감 그냥 나면 고생했습니다. 약도 심장약 많이 써봤는데 큰 효과를 못 보다가 내 동충하초 발효증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제게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4: 맞죠. 예.
3: 예. 그리고 예, 나는 또 폐도 또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폐 어떤 염증과 비련에 걸리지 기침 얼마나 기침인지도 모른다. 기침약 더 타는 건 또 거의 다 먹어봤을 겐다. 그래도 기침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 이약 쓴 다음 더니 기침 떨어져 지금 기침 많이 짖습니다.
4: 맞습니다. 피가 떨어졌죠. 예.
3: 예. 그리고 예, 위가 나빠갖고 예, 소화되게 해서 밥을 잘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으면 맥이 없어서 그냥 그 누버주꾸미밖에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약 먹은 다음부터 지금 예, 소화가 잘 돼 밥을 잘 먹어 예, 맥이 납니다. 지금 아무런 거 먹어도 소화 영잘 됩니다. 산 음식 먹어도 이렇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맥이 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네.
4: 맞지,
3: 그런 예, 기억력도 없어서, 예, 시장에 물건을 안 싸우서니, 값도 취재하고 구자를 떠나려고, 이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제 예약 쓴다고 됐죠.

0: 경력이 달아서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이를 해봤습니다. 지금 고령 임신이니까 관절도 아파서 고생했지 눈 두고서 보험이 잘 보이지 않아 댄스를 볼 때 그냥 안개 쓰고 해봤지 못 봤습니다. 그런 게 지금 안개 안 쓰고 환하게 인간 잘 본다.
1: 그래.
0: 그래. 간만에 이렇게 좀 한 가지 약을 여러 가지 병을 치료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은 정말 신장 약이라고 나는 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활동도 좋지 않고 말 거예요. 이런 우리 활동도 다시 또 있겠는지 없겠는지 누가 알 수도 없고 할 거예요.
1: 그렇죠.
0: 우리 활동이 좋을 때 또 약에 약을 더 주지 또 현금을 빼야지 할 때도 약은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써보려고 내 돈을 좀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그러십시오. 예. 2830666번에 기억하고 십시오.
0: 예,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 활동이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 네,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하나요?
1: 그렇지 않고 지금 요 차에 우리 공장 측에서 끝나라 하게 되면 오늘 될지라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예,
1: 며칠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또 2830666번에다 연결한다게 되면 또 우리 동청화쪽 발의금은 어느 활동에 참여하든지 간에 더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가격이 한과의 가격이 절반 가격도 되지 않고 또 많이 산다게 되면 3분의 1, 4분의 1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은 며칠밖에 남지 않은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 네.
1: 그 우리 동청화쪽 발의금은 우리 비장을 건강하게 하고 그까 지금 우리 설사랑 건강한다는 분들 하나는 우리 비장이 양육한 분들 창고 예, 우리 그리고 튀긴 거라든가 이런 걸 먹게 되면 인차 설사한 분들 이 비장이 양육한 분들 말하게 되는데 이런 비장을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는 소화계통에 위가 음식을 받아들인 다음에 비장이 좋아야 영양물질을 각 조직에다가 운송해 줄 수가 있습니다.
2: 네.
1: 그리고 비장이 양육하게 되면 설사라던 분들 우리 동청화초 발행규모는 300억 개의 유익한 이런 활성균이 있기 때문에 변비라든가 설사라는 분들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 네.
1: 그리고 우리 신장을 유익하게 하면서 신체가 잃어먹은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비장위가 우리 길을 만들어줘서 우리 신장, 콩팥에다가 저장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리가 아프다거나 맥을 못 쓴다, 맥이 없다. 이게 다 우리 신장. 신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체의 기혈 부족을 신속히 회복해 주는 것도 동청화초 발효균분이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청화초 발효균분을 쓴다게 되면 기색이 좋아지고 얼굴 색깔이 붉고 윤택이 나게 되고 정기신 이 세 가지가 충족해질 수가 있고 발다리가 맥였고 우리 짧은 시간 내 병리 시달림에서 해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계단에 와서 인체 수복기라고 하게 되는데 오장육부가 젊음으로 변화할 수가 있고 만성병이 자기도 모르게 제거되는 것 같고 또 병정 정도가 높은 분들이 낮은 대로 되게 되고 우리 동청화초 발효균분을 한 달에서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우리 한계료정을 한 달을 하고 되고 우리 한계주기를 석 달로 백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증상들이 경감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혈압이 평온하게 조절될 수가 있고 그 혈압이 높든 낮든 간에 평형이 되게 조절해주게 됩니다.
2: 네.
1: 그리고 동맥경화 덩어리가 작게 변할 수가 있고 신장 공능이 제거되면서 우리 지금 신속신염이라든가 신우신염 남성분들이 전립선 문제 소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까지 잘 쉬지 못하던 분들 이런 전립선 질병이 해결되고 여성분들은 방광염 때문에 소변이 많아서 잠을 못 자던 분들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공능 회복되면서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거나 돌고는 증상, 심근경색에서 해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지자에서 우리 해탈될 수가 있고 우리 아홉각만 먹게 되면 심장이 원인을 해결해 주게 되고 우리 그 지자를 하는 이런 변두리까지 갔다가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금 지자를 하는 분들 보게 되면 우리 환자의 심장병의 원인을 해결해 준 거 아니고 어느 국부가 막혀가지고 막힌 부분을 열어주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일반 저를 저절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안에서 또 금방 하게 되면 아주 좋은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장약을 먹지 않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저절을 다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0: 완전히 정지되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병이라든가 엄중한 병이 작은 병으로 경한 병으로 변해갈 수가 있고 그리고 통통이 시달림에서 해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계단이라 하게 되면 생명제조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동충하초 발견에서 오랜 만성병이 복귀되고 새로운 생명을 새롭게 얻게 되는 이런 과정은 여러 가지 질병이 제거를 수여하고 있게 되는데 우리 신체 잠재능 세포들이 격활돼가지고 자외기능이 전면적으로 폭발되고 피모포사균의 작용을 해서 엄중한 병, 암병이라든가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고 면역력이 우리 몇 배로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저항력이 제거하고 더불어서 감기를 적게 해야 되고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써서 시작부터 우리 감기를 하지 않은 분들 지금까지 감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폐공능 저하로 인했던 것이 해결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요즘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월드컵 경기가 한창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설쳐가면서 새벽에 진행되는 실황 중계 경기를 보는 이유는 그 생생한 분위기의 긴장감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회 현장을 찾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와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아쉬워도 아쉬운 대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도 생방송이라서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쪽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은 날씨에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5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4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한 권 읽어볼 만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5년의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은 연구 결과, 인생 전반을 바꾸기 위한 성과로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5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앞으로 나아갈 계획과 생각,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담은 자문서, 댄 자드라의 5 저널을 준비했습니다.

5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생존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5년은 대부분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장기 프로젝트로 잡는 기간이기도 하죠. 셰익스피어는 5년도 안 되어 4대 비극과 불후의 명작을 세상에 내놓았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는 13평 아파트에서 5년 후 순수익 100억 달러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디자인적 사고법으로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3, 4학년 학생들에게 기말고사 대신 자신의 5년 후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만드는 과제를 내준다고 합니다. 모호한 미래와 비전, 자신의 가치, 잠재력 등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해결 방식을 찾아 의미 있는 삶, 자신이 원하는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물음을 던져줍니다. 삶은 내가 내리는 선택들로 이루어지죠.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책은 내 가치와 사명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가치를 좌표 삼아 나아가는 겁니다.

가족, 우정, 건강, 배움, 부, 사랑 등 저마다 우선순위로 삼는 가치는 다양합니다. 내가 우선시하는 최고의 가치를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책에서 던지는 질문에 답해보면서 그 해답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가치를 세우는 것은 내 삶의 목표를 인식하는 지름길입니다. 더불어 내 삶의 사명도 찾아보세요. 삶의 좌표를 만들어주는 작은 약속이자 커다란 목적이 되기도 하는 삶의 사명. 유명인들의 사명을 내시로 보여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짚어줍니다.

네, 오늘의 시간 짧다면 짧고 길면 긴이 시간은 연구 결과 인생 전반을 바꾸기 위한 성과로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계속하여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앞으로 나아갈 계획과 생각,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담은 자문서, 댄 자드라의 5 저널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나름의 목표가 사실상 삶의 일부 영역에 국한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좁게 바라보고 있던 영역을 확장해 삶의 바퀴에서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투자할 수 있게 균형을 잡아줍니다.

꿈을 써 내려가다 보면 머릿속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으로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서 보면 불가능한 꿈이었지만 책에서는 계획 쪼개기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모험입니다. 모험에 잘 대응하려면 때때로 평소와는 다른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반복된 일상만으로 지속된다면 변화의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르는 이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보고 화려한 색의 양말을 신어보고 색다른 일을 배워보면서 우리는 일탈을 했을 때 얻는 경이로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놓는 습관을 가진다면 5년 후 250개의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이 중 하나라도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연필을 들어 5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하여 가까이 나가게 하는 파이널 저널.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는 의지보다 더 크고 강력해지는 앞으로 향하는 방향을 짚어줍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이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화장품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활용하는 소품이 됐는데요. 한두 개 사다 보면 막상 끝까지 다 쓰기 쉽지 않은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처치 곤란한 화장품들은 버리려고 하니 아깝기도 하죠. 오늘 꿀팁 시간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눈의 색감과 펄감을 얹혀주는 아이섀도우는 얼굴에서도 가장 예민한 눈 주위에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기한에 유의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사용 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예민한 눈가에 쓰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섀도우를 재활용하려면 우선 가루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섀도우를 잘 부스려준 다음 투명 매니큐어와 섞어주면 다양한 색감의 새로운 매니큐어가 탄생됩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색과 빛을 섞어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또 펄감 있는 섀도우를 부스려준 가루를 선크림과 섞어 몸에 바르면 여름의 햇빛을 받아 보다 건강하고 화려한 피부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취향이 유난히 갈리는 향수는 잘 쓰다가도 쓰기 싫어지기도 하고 또 유통기한이 지나기라도 하면 피부에 직접 뿌리기가 꺼려집니다. 이런 향수는 공간을 은은하게 만들어주는 방향제를 만드는 데 활용하면 좋습니다. 보통 향수와 알코올을 3대 7의 비율로 섞은 후 빈 병에 넣고 방향제와 향을 퍼지게 하는 나무 막대기 등을 넣으면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없을 경우 그릇에 물을 적신 화장솜을 두고 향수를 뿌리거나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충분히 방향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우리의 피부에 쓰기에는 불안하고 그냥 버리자니 아깝기도 한데요. 계속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버리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기한이 훌쩍 넘는 립스틱의 경우 색이 변질돼 버린 액세서리나 귀중품을 닦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색은 상관없이 마른 천에 립스틱을 묻힌 후 장신 구두를 닦으면 깔끔해집니다. 또한 립스틱과 바셀린을 1:2 비율로 헤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녹여준 뒤 천연 오일이나 꿀을 넣어 굳히면 색이 있는 립밤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로션이나 크림은 유통기한이 2, 3년 정도지만 개봉 후에는 1년 내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너무 따뜻한 온도나 빛이 들어올 경우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로션의 경우 헝겊이나 마른 천에 묻혀 소파나 가구를 닦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코팅 효과가 있어 은은한 광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부에 쓸 수 있는 정도라면 남은 로션이나 크림은 흑설탕이나 곡물가루, 살구씨 가루 등을 섞어서 각질 제거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네요.

영양크림은 또 머리에 바르면 손상된 머리카락을 복구해준답니다. 잦은 염색이나 파마로 푸석해진 머리는 샴푸를 한 후에 손상된 머리에 충분히 바른 후 랩이나 수건으로 감싸고 20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면 영양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곳곳에 뒹굴어 있는 쓰지 않는 폼 클렌징은 다시 쓰기 찝찝하다면 옷 세탁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이 자주 묻는 옷깃이나 목 부분은 폼 클렌징으로 쓱쓱 비벼 닦아주면 쉽게 제거 가능합니다. 또 세면대나 변기를 닦을 때도 풍부한 계면 활성제 덕분에 청소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앞으로 나아갈 계획과 생각,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담은 자문서 댄 자드라의 파이브 저널, 그리고 꿀팁 시간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떤가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로괴의 평생 유감이라면 아들 추수가 여직 제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을 나온 후에 전전하면서 어느 직장에서도 마음을 붙이고 몇 달 일하지 못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가 일쑤였다. 몇 년 전에는 횡재를 한다며 다단계 판매에 뛰어들었다가 공안에 의해 겨우 빠져나온 적도 있었다. 그때 3만 원 넘게 날렸는데 그것은 아내 양춘아가 로게 몰래 아들에게 입금해준 것이었다. 서른을 넘긴 지 한참이 되어서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매일 집구석에 틀어박혀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인터넷 게임에 여념이 없었다. 부엉이처럼 밤낮이 뒤바뀌어져 있었고 밥 먹는 시간도 대중 없이 제멋대로였다. 추록에는 매번 일 나갈 때마다 아들이 들어있는 방쪽을 흘겨보며 애간장에 타서 연신 한숨을 내쉬곤 했다. 로괴는 반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왔지만 또 평생 동안 농촌 땅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공농 일체가 곧 그의 신분이었다. 그는 자주 꿈에 서광화학공장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그 세월은 그의 젊은 날에서 가장 폼나던 시절이었다. 특히

광대룡 스승의 제자로 된 후 그도 공장에서 꽤나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되었다. 광대룡은 송풍기를 수리하는 8급 기술자로 일솜씨가 전 공장에서 엄지로 꼽혔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기술을 배우려고 했지만은 기배가 닿지를 못했다. 바꾸어 말하면은 아무나 광대룡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룡 스승이 그를 남달리 보게 된 것은 그의 부지런하고 신중하며 믿음직한 성품과 스승에 대한 담없는 존경 그리고 깍듯한 레이가 한몫을 했다.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스승에게 도움물을 받아와서 차를 우려놓았으며 공구들을 미리 챙겨주었고 수시로 심부름을 다니었다. 밥 타오고 도시락을 싣고 뒷거두매를 하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 수시로 심부름에 응하는 그러한 것들은 제자가 반드시 익혀야 하는 필수 과목이었다. 1년이 지나서 광대룡은 그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때로부터 공장 정비계의 맏형인 광대룡에 이어서 그는 둘째 용으로 불리었다. 사부가 불행하게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둘째 용보다 더 굉장한 벼로인 신내린 귀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1988년 말에선 송풍기 대정비 때의 일이었다. 임무를 20일 내에 완수해 새로운 한 해의 멋진 출발을 보장해야 하였다. 각 정비조들에서는 모두 연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 로그의 자신도 너무 바빠 미처 각 작업조를 찾아다니며 검사하고 독려할 여유가 없었다. 시 운전하는 날에 가는 스테인리스 막대기로 시동된 기계 설비에 대고 청진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 신내린 귀에 의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날개 바퀴가 편이 되지 않으면 틈새가 크게 벌어지었고 시간을 다투며 대충하여서 라사가 느슨해지거나 기계 내부의 부싱을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은 등등의 문제였다. 결국 로계가 대로리 장애고 등 오랜 기술자들을 데리고 꼬박 이틀 밤을 패가면서 일을 해서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록의 능력의 맛보기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더욱 록의를 소문나게 한 것은 1991년 국경절을 앞두고 공장에서 국경 42주 내내 헐레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생산에 돌입을 했을 때였다. 현장은 말 그대로 열기로 후끈후끈 들끓고 있었다. 로괴가 송풍기 작업장에 들어서니 귀청을 찢는 듯한 송풍기의 굉음 속에서 미세하지만은 어딘가 유달은 이상한 소리가 섞여있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그가 돌연 큰 소리로 외쳤다. 멈춰! 멈춰! 빨리 멈추라고! 그가 갑작스레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주변에서는 깜짝 놀라 그가 미친 줄로 알았다. 작업장 주임이 다가와서 그를 밀치며 경고투로 말했다. 로게, 우린 다그쳐 임무를 완수해요. 생산에 지장을 주었다가 당신이 그 책임을 질만한가? 이는 순식간에 로게의 외고집을 건드려 놓았다. 그는 손으로 거대한 소음을 내는 송풍기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 주임, 저의 목을 벤다 해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송풍기의 날개가 이미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부러질지도 몰라요. 내 판단이 틀렸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들일게요. 결과는 로괴가 짐작했던 것과 꼭 같았다. 그때로부터 귀신 로괴란 별명이 서광화학공장에 쫙 퍼지었다. 그 세월에 매번 연말 대정비 때면 그는 전 공장에

0: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관건적인 인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몇 년이 안 되어 국유 기업 계획이 실시되었고 또 몇 년 지나 로우계는 정년 퇴직하게 되어야 한다. 주로계가 집으로 돌아올 때 공장에서 영예증서와 상장을 한 박스 꽉 채워 가져왔다. 첫 몇 해 그는 그것들을 모두 집안 정면의 벽에 걸어두고 매일 먼지를 털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후에 어느 날 밤 그는 또 슬그머니 그것들을 떼내어 어딘가 숨겨두었다. 그날은 마누라와 함께 구치소에서 다단계 판매에 참여한 아들을 집으로 데려온 그날이었다. 두말할 것 없이 부자간에는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문을 닫자마자 길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시종 말 한마디 없던 로괴가 갑자기 아들을 향해 팔을 휘둘렀다. 아들은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짐작한 듯 어느새 몸을 피해 양천하의 뒤에 숨었다. 그 바람에 로괴의 손이 아찔 사이도 없이 마누라의 얼굴을 후려쳤다. 로괴가 두 번째로 손을 쳐들었을 때 양춘아는 추호의 주저도 없이 얼굴을 그대로 앞으로 들이댔다. 영감, 오늘 아예 나를 먼저 때려 죽이시라요. 아니, 배짱 있으면 아예 우리 모자를 다 때려 죽이든가. 양춘아는 이 외동아들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감싸왔었다. 반일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고 부자집 아가씨보다도 더 귀하게 키웠다. 아이가 대학을 다닐 때도 쫓아가서 빨래를 해주고 때시극을 챙겨주었다. 그러나 아들은 별로 달가보지 않았고 쩍 하면 성과를 부리고 나였다. 그래도 그녀는 원망 한마디 없이 평생 아껴모은 돈을 아들이 부자집 도령처럼 예쁘게 쓰도록 냅두었다. 아들은 먹는 것도 영양이 있어야 하고 입는 것도 브랜드여야 하였다. 주로계는 여지껏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아왔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사람이 되겠지.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철부지 때를 벗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겠지 믿었지만은 아들은 여전히 그 시기 장식이었다. 화가 풀리지 않은 로괴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푸르딩딩해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듯 그를 쏘아보는 양춘을 가리켰다가 다시 그려 몸 뒤에 숨어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아들을 가리켰다.
1: 양춘아, 당신 지금 로망이 들어 아이를 그르치고 있단 말이야.
0: 그는 먼저 마누라를 향해 와락 고함을 지른 후 다시 아들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1: 너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같으리라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조만간에 사회의 화근이 될 거야. 응, 이놈아.
0: 방안은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공기 속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 일촉즉발의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들은 어디서 용기를 얻었는지 허약한 몸매를 꿋꿋이 세우고 주로계 앞으로 성큼 나서는 것이었다. 양춘아는 어느덧 아들의 등 뒤로 밀려갔고 그들 부자간에 서로 대치하게 됐다.
2: 아버지는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0: 아들은 다짜고짜 주로계를 향해 도우절을 걸었다. 어투는 표독스러워졌고 얼굴 표정도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다.
2: 평생 어떻게 살아봤는지 아버지 스스로는 모르죠? 에? 그냥 벽에 걸려있는 저 따위 너저런 종이조박밖에 없잖아요. 종이조박! 그것도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에?
0: 아들은 영예정서와 상장들을 개똥나물이듯 하찮게 보았다.
2: 신에서 40년을

불려도 벼슬 하나 한 게 없잖아요. 에? 누구처럼 능력이 좋아 권세를 잡고 이 아들에게 좋은 일자리라도 만들어줬더라면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에? 쭉 하면 공장 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허풍을 치면서 귀신 녹여요 하더니 왜 시골에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에? 공장에서 아버지를 아예 거들떠 안 보고 버린 거죠. 에? 이런 결과일 줄 알았더라면 당초 신호로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저더러 못났다고 하는데 알려줄게요. 예? 잘 들으시나요? 아버지를 담아 출세를 못한 겁니다. 다 이 가정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아들은 흥분된 나머지 팔까지 휘둘러 대며 미친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마치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억울함과 분노와 원한을 깡그리 쏟아내린 듯한 태세를 보이었다. 바로 그날부터 추로겔은 아들의 눈빛 속에서 무관심과 절망을 읽어냈다. 그는 그 눈빛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그 눈빛은 그로 하여금 한없는 실망 속으로 빠져들게 했고 서운함과 더불어 가슴이 찢어지고 답답함을 느끼게 했다. 애당초에 그에게 추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지 그도 알 수가 없었다. 정말 큰 웃음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다. 이런 아들에게 어찌 추수의 경지를 바란단 말인가. 추록에는 그날 밤으로 영의 정사와 상장들을 벽에서 떼어내어 다시 그 당년 도시에 들어갈 때 들고 갔던 낡은 농나무 상자 속에 담아 아들이 어느 날 돌아와서 그것을 모두 어딘가 버릴까봐 자물쇠를 잠그고 침대 밑 구석 쪽에 밀어넣었다.

수록이가 20살에 시골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은 이미 그에게 농산일을 빠짐없이 가르쳐 주었다. 일모작표와 이모작표를 재배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절기, 파종, 김매기, 배토, 시비까지 상세히 가르치었다. 마치 그가 종당에는 시골로 돌아올 것을 미리 예견한 듯, 이 또 그의 마음을 일찍이 묶어두려는 듯 서둘러서 매파를 내세워 동네방네에서 양귀비로 널리 소문난 양춘아와의 혼사를 성사시켰다. 그 시절의 양춘아는 원근에 모두 탐내는 처녀였다. 도시에서 정식 직장을 가진 미남과 향진의 교사 그리고 부대의 군인들이 서로 앞다투어 사람을 보내 청문하는 바람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하루하루 미루고 있던 중이었던 것이다. 후에 추러괴가 공장에서 해마다 선진으로 뽑히고 제법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마침내 그에게 시집 오기로 결단을 내리게 됐던 것이었다. 추러괴는 비록 40년간 서광화학공장에서 정비공으로 일해왔지만 고향 땅에 대한 미련은 시종 버리지 못하였다. 그러니 40년간 집채 기숙사에서 살다가 부모가 선으로 세상을 떠난 후 도시에서 집을 사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생각을 버리고 퇴직을 하면 귀농하기로 마음을 먹은 터였다. 그는 자신이 보은한 도시보다 시골의 밭과 거기에서 자라는 곡식 그리고 현숙하고 부지런한 마누라 양춘아에게 속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는 이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 바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초중을 졸업하자 부모는 더 이상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그 무렵 시골에서는 글자를 뜯어볼 수만 있어도 인테리에 맞먹었다. 그리고 고중에 다니려면 멀리 현성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 하였다. 그러나 규모가 어마어마한 서광화학공장에 취직해서야 그는 자기가 배운 글이 빛을 보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독학의 길로 자신을 내몰았다. 모를 것이 있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허심하게 물었다. 마침 그때 화학공장에

작으로 대성한 왕대롱 스승에게서 배우고 일을 하면서 기술 수준도 승승장구하였다. 몇 년 안 되어 그는 스승 왕대롱을 재배하면은 공장 내 송풍기 정비 업계에서 누구나 우르르 보는 가장 젊은 기술자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아들을 꼭 대학에 보내려고 다짐을 하게 됐던 것이다.

소설 귀신 로그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보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아, 소녀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지난 시간에 수군 가중 아내 이별.
1: 그렇죠.
0: 대목. 예. 어려웠나요? 여러분은?
1: 어떠셨어요?
2: 복습 하기는 그래서
0: 하셨어요?
2: 했는데 그냥 제대로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럼요. 첫 시간에 그렇게 다 그렇죠. 쉽게 될 수는 없죠.
1: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0: 그렇죠.
1: 짧지만 굉장히 저 안에 좀 굉장히 많은 식임새 그런 기교들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지만 그 뜻을 좀 잘 또 더 잘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럼요. 예. 별주고
1: 그렇죠.
0: 참 이 또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예전에 배우셨던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은 좀

0: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1: 그렇죠.
0: 차츰차츰 아 안일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안일이도 톤이 있거든요.
1: 오, 그렇죠. 네.
0: 네. 그래서 그걸 열심히 그냥 따라 듣다 보면은 네. 됩니다. 다 돼요.
1: 네. 네.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0: 네.
1: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럼요. 네. 네.
1: 네. 그러면 안일이부터 한번 좀 지나가 보실까요?
0: 네. 그럼요.
1: 네.
0: 자.
1: 별주부라는 그 결은 자라라는 뜻이고,
0: 네.
1: 주부는 벼슬 관직이라는 뜻입니다.
0: 영궁에서도
1: 그렇죠. 그
0: 영궁에 있잖아. 네. 옛날에 우리가 네. 이야기 들었잖아요. 예전에. 네.
1: 그렇죠.
0: 네.
1: 영왕이 우연히 입병을 한 거예요. 네.
0: 그래서 그 네. 영왕 나라에도
1: 네.
0: 그 관직이 다 있단 말이죠.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아주 여기 사람 사는 인간 세상 갖고 보면
0: 네.
1: 그 좀 보기가 좋겠지만 관직들을 불러서 들어왔는데 아이고 오징어며 조개며
0: 그렇죠. 네, 다 있죠.
1: 네. 자라며 이렇게 다 들어온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내 병을 고칠 신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0: 네.
1: 내가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나가고 조개가 나고 방개가 나와서 내가 또 살리겠다 했는데 그 방개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방개가 너가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내가 가서 요 집게로 가서 토끼 배를 착 갈라서
0: 네.
1: 가져오겠다.
0: 토끼 간을
1: 그렇게 갈라
0: 꺼내야 되는데 없죠.
1: 그렇죠. 방개는 네. 제일 찾기로 유명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예 바로 이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꾸중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네.
1: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환우가 귀엽다는 거는 용왕이 병이 들어서 이제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그랬더니 도사가 내려와서 토끼 간을 먹으면 병이 날 듯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토끼는 육지에서 사는 동물인데 누가 가서 구해오겠냐 그랬더니 다들 나와서 내가 구해오겠다 했지만
0: 네.
1: 별주부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별주부는 우리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귀한 손이에요.
0: 네.
1: 공신 4대 손이거든요.
0: 어.
1: 그래서 굉장히 집안에 뼈대가 있고 그렇게 교양이 있는 집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신임을 얻어서 그러면 너가 가라 해서 별주부가 가는데 별주부 어머니께서 듣고 보니 별주부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세상을 나갔다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육지거든요.
0: 육지요.
1: 육지에 나가셨다가 못 돌아오셨다.
0: 아.
1: 그래서 나는 아들까지 보낼 수는 없다라고 극구 만류하고 근데 계속 또 잘 또 이렇게 또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봉패 있사오리까. 그래서 별주부 모친을 하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네 이미 알았거니와 이거는 우리 집안은 좀 괜찮은 집안이다라는 예, 드러내는 거죠.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직위를 보기하여는 네가 그만한 다짐이 있느냐 정말 갈 거냐 그거죠. 그만큼 정말 충심이 있느냐를 한 번 더 예, 다짐을 받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네 직위를 보기 위하여 잠깐 내가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하고 이제 어머니랑은 이제 얘기가 끝났습니다.
0: 네.
1: 그런데 또 아내한테 또 어떻게 또 얘기를 잘 해야 될 거잖아요.
0: 그럼요.
1: 아내랑 또 굉장히 정이 좋으세요.
0: 네.
1: 그래서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어시기는 부인에게 매우소. 그렇죠. 어머니를 좀 잘 부탁하오라는
0: 네.
1: 그거죠.
0: 네.
1: 거북이들이 참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그렇죠. 그러면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0: 네. 그렇죠.
1: 그렇게 잘 맡기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별주부 마누라는 좀 뭔가 아쉬움이 많나 봐요. 그래서 그 장면을 아쉬워하고 둘이 좀 애틋한 그때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0: 네.
1: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0: 그럼요. 예. 이야기가 그 예전에 그 뭐 수군가
1: 예.
0: 이야기거나 뭐 춘향가거나 흥부가 예.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또 우리 할머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1: 그렇죠.
0: 윤수모 학생도 들었죠. 이런 이야기는. 예. 이렇게.
1: 들었던가요?
0: 들어왔죠.
1: 예.
0: 예. 다수 세세대대로 이렇게 전해온 예. 이야기잖아요.
1: 예. 예. 설화. 맞습니다.
0: 네.
1: 예.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안일이부터 네. 한 번 더 네.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환우가 귀없어. 자, 나라의 환우가 귀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2: 약을 구하러 가는디.
1: 무슨 봉패 있사오리까.
2: 무슨 봉패 있사오리까.
1: 그렇죠. 또 여기 안일이지만은 또.

0: 뭔가 어조가 있죠. 네. 무슨 베사오리카. 무슨 베사오리카. 그렇죠.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1: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0: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1: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0: 그러헌 줄은.
1: 그러헌 줄은.
0: 그렇죠.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1: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0: 내 이미 알았거니와
1: 내 이미 알았거니와
0: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2: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2: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0: 잠깐
1: 잠깐
0: 잠깐
2: 잠깐
0: 발류하였구나
2: 발류하였구나
0: 발류하였구나
2: 발류하였구나
0: 그렇죠 그렇죠 발류하였구나
2: 발류하여
0: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2: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2: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그렇죠.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2: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0: 침실로 돌아와
2: 침실로 돌아와
0: 부인의 손길 잡고
2: 부인의 손길 잡고
0: 당상우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2: 당상우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0: 편안하시기는
2: 편안하시기는
0: 편안하시기는
2: 편안하시기는까지는
0: 받침으로 읽지 마시고 편안하시기는
2: 편안하시기는
0: 그렇죠 부인에게 매였어
2: 부인에게 매였어
0: 그렇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떠납니다
2: 네.
0: 창조죠 별주부 마누라가 아장거리고 나오는데 굉장히 몇 글자가 안 되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별주부 마누라가 자
2: 별주부 마누라가
0: 보세요 별주부 마누라

잘하셨네요.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박자가 딱히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자유박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별주부야 별주부.

포인트는 여보나리 여보나리 여보나리 이요 이를 잘 밟고 가셔야 두 소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보나리요가 아니라 나

0: 떨어지죠. 나리 음정은 떨어지죠. 그런데 저희는 나리 하고 또 한 번 더 올려서 올려줘야 돼요. 나리 나리 그렇죠. 세상 간단 말이 자
1: 세상 간단 말이
0: 웬 말이요 자
1: 웬 말이요
0: 그렇죠. 여기도 웬 말이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웬 말이요 웬 말이요 올려주세요.
1: 웬 말이요
0: 그렇죠.

0: 너.
1: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마주 또 주에 주에 뒷받침을 붙여주세요. 마주 떠자 마주, 마주 떠. 그렇죠. 맛좋은 맛좋은 까지 듣고 온몸으로 님 받침을 쳐주세요. 맛좋은 아니고 맛좋은.

0: 그렇죠. 이제는 이제는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빨리 청산 가신다니 빨리 청산 가신다니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네. 못 입고 가는 것이네. 자, 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네. 못 입고 가는 것이네. 야, 쉼소리가 아닌데?
1: 그럼요.
0: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지나가 봤습니다. 네. 그런데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없으세요? 살짝 어색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포인트를 다 잡고 가시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혹시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2: 예, 다 되는 걸로 다 되는 걸 알고.
0: 아, 그러세요? 야, 아니, 그, 세상에.
2: 대답 질문이 없으면 대
0: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2: 예, 예. 이어가죠.
0: 그러면 이제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인데. 그리고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그러면 뭘 못 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그다지자

0: 저세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팁을 드리자면 무어의 어의 어가 길죠. 무어의 끝소리 꼬리를 꼬리를 밀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자꾸 버리시거든요. 무엇을 슬이 중요하시니까 지금 네. 감각적으로는 근데 슬이 안 중요합니다. 슬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어요 끝을 잡으셔야 꼬리를 코꼬리를 갖고 가실 거예요. 무엇을 그다지 못디에서도 이의 끝소리가 중요합니다. 못디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못디져요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실까요? 무엇을 그렇죠 그렇게 나온 거죠. 무어의 끝꼬리를 무엇을 그렇죠. 슬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표면에 우리가 좀 사기당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자
1: 무엇을 그다지
0: 뿌리
1: 못 잊어요.
0: 그렇죠.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건너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쟁반 위에서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듯이 가셔야 돼요.

0: 요 하셨죠? 요 그대로 당상학발. 자,
1: 당상학발.
0: 저세요? 지금은 당상학발 이렇게 되거든요. 입이 다 열려 있죠. 당상학발 듣고 가실게요.
1: 당상학발
0: 정도가 아니라 상 듣고 가겠습니다.
1: 당상학발
0: 학발
1: 학발
0: 학발 아니고 혀가 올라가서 입천장을 맞이할게요. 학발
1: 학발
0: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잘하십니다. 당

0: 친.
1: 그렇죠? 뭐 친해도 친은 안 중요함. 친은 나오게 됐어요. 뭐의 끝꼬리를 딱 가지고 뭐친 뭐친 멋지고 저성 자
2: 저성
1: 그렇죠 저성
2: 저성
1: 저성 두 글자로 하겠습니다. 저성
2: 저성
1: 건너가세요. 저성
2: 저성
1: 공대를
2: 공대를
1: 있죠? 공대를
2: 공대를에서도
1: 룰이 안 중요합니다. 공대 뜨지 마시고 공대에 L을 딱 주시고

0: 아니고 못나서 혀끝이 천장을 찾아가세요.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그렇죠. 잘하십니다. 이렇게 잘하세요.
2: 그러니까요.
0: 박수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괜찮으실까요? 여기까지는?
2: 괜찮으시죠? 가사가
0: 답이 없으시면은 이제 괜찮으신
2: 걸로 알고. 사설이 있죠, 여러분.
0: 괜찮으시죠?
3: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생님, 이 팔서 제가 다 알아들어 그렇지.
0: 예, 연습하시면 바로 됩니다. 괜찮으세요?
2: 여러분, 사설 있죠?
0: 예.
2: 있어요?
0: 있으신가요? 예?
2: 가사 말이 있습니까?
0: 사설.
2: 가사 말이 있습니까?
0: 있으실까요?
3: 있습니다.
2: 있습니까?
3: 아, 있지.
2: 아, 있어요?
0: 아까 아. 그 얘기를 해주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2: 네네. 그 뒤에는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네. 그 다음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반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당상 학발 늙은 모친. 당상 학발 늙은 모친. 조석공대를 못 잊어요. 뒷부분이 예. 딱 두 구절 있어요. 근신유의 장한 충성 조정사직을 못 잊어요. 못 잊을 게 너무 많네요. 예. 그리고 규중의 젊은 아내 그렇죠. 절행지사를 못 잊어요. 이러면 끝이에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2: 아유 판소리가 이제는 진도가 빨라졌어요.
0: 쭉 저희들이 아주 예. 예. 잘만 잘만 가십니다. 되시니까 네. 또 그대로 네.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방금 당상 학발 늙은 모친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 까지 했죠. 군신자 군신 들어가지 마시고 신신 지금 막 앞으로 가고 싶죠. 근데 안 가지 안 가시죠. 혀가 이렇게 있다 그러시면은 근혀가 혀를 잡고 뒤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 마시고 군신 이렇게 앞으로 내서 앞으로 보내주세요. 혀를 자 군.

0: 들어가시죠. 중성. 그렇죠. 혀를 앞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꼭 그 표현을 할 때 혀를 앞으로 주차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주차하듯이 중성, 중성, 장한 중성, 자,
1: 장한 중성,
0: 초정.

0: 있으면 좋은데 지금 못 있는 게 아니라 뭐 빨리 다 잊으실 것 같아요. 가자마자 이제 생각이 안 날 것처럼 못 잊어요. 하나도 그렇게 아쉽지 않은데요. 못 잊어요. 못 잊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빨리 갔으면 하는 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노래에. 네. 그렇죠. 그리고 큐중 젊은 아내죠. 네. 큐중이라 그러면 집안에 젊은 아내가 생각이 나서 어쩔까. 거기 가면 그 뜻이에요. 큐조. 자.
1: 큐.
0: 어서 오세요. 첫 소리만 큐에만 힘을 주시고 바로 풀어주시면 큐죠.
1: 큐죠.
0: 지금은 힘을 탁 갖고 가시죠. 큐죠. 이렇게 가시죠. 그게 아니고 첫 소리만 탁 해서 그냥 오는 힘으로 큐죠.
1: 큐죠.
0: 그렇죠. 큐주까지만 응을 아직 안 부르겠습니다. 큐죠.
1: 큐죠.
0: 교중, 교중, 밀어주세요. 그렇죠. 소리 우가 여기 있어요. 여기 소리가 여기 있어요. 내가 공기로 걔를 밀어서 내가 할 겁니다. 그렇죠. 우를 거기다 붙인
2: 교중인데 지금
0: 그렇습니다. 교중 두 글자를 갖고 지금 세 글자고요. 교중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래야지만 내가 교중에 있는 아내를 못 잊는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2: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잊으시면
0: 그렇죠. 너무 쉽게 잊으시면 안 되죠. 교조야.
1: 교조.
0: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내가 우에서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깔아주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가 아니라 교조. 그 젊은 아내 철행 지사를 이렇게 나와야 돼요.
2: 아유, 애처롭네요.
0: 그렇죠. 외워야 네, 돼요. 그럼 좀 시원하게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네. 언제 가시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예. 다시 할게요. 교조 싸가야 돼요.
1: 교조.
0: 밀어주세요. 거세서야 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 아까 은을 닌 받침을 아래 혀가 올라가서 입천장을 마중해 주세요. 젊은 놓지 마시고 아내 그 손에서
1: 아내
0: 또 혀를 놓지 마시고
1: 절행 지사를
0: 사가 강해 보이죠. 차가 안 중요합니다. 지의 이를 꼬리를 물고 가세요. 나를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사를 얼씨구. 아 선생님 너무 소리가 좋으신데요. 너무 잘하셨어요. 사는 안 중요합니다. 지의 이 끝꼬리가 중요합니다. 지사를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잊을 것 같은데요.
1: 못 잊어요. 못 잊어요.
0: 아이씨. 아유.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납니다.
2: 끝이네요.
0: 예.
2: 와, 오늘도 지금.
0: 어떻게 너무 빨리 하시네.
2: 빨리 갔죠?
0: 잘하시니까.
2: 놀라워요.
0: 잘하시니까.
2: 네네.
0: 예, 예.
2: 여러분 질문 안 하시면은
3: 언니 모르겠는데 투수에 참 언니 아 이제 미나 모르겠는데 무슨

0: 잘만 따라하셨습니다.
1: 아니, 아니, 니네 모르겠냐, 자꾸 아는지라. 이건 집에 가서 하니까 나 이게 대수관 따라가는데 요 이제 두 번 따라가고 또 지나가겠다고 자꾸 어제 오늘 그리 급해 안 가? 막 땀이 바지바지 나.
2: 아니 어렵다 말아 얘기 안 하시니까
1: 아니 너무 어렵지 그래니까 이 지금 배우는 게
2: 너무 어려워서 얘기를 못 하셨는데 저희도
1: 이 어느 게나 다 어렵은데 어느 거 물어봐 어느 거 아니 물어보겠습니까 그래 뭐 물어보는 게
2: 저희들이 천천히 풀어가시면 되시게 돼
3: 박수현 선생님이 네. 급하시거든요 네. 네. 네.
2: 네. 저는 정말 막 거의 막 예. 저는
1: 죄송해요.
2: 정말
1: 아니 그시 어제 거는 하니까나 이렇게 조금 그 괜찮은데 그렇죠. 오늘 건 이제 두 번 예. 배우고 자꾸 급해한가
2: 예. 좀 급하신 거는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막 다 너무 잘하시니까
1: 어떻게 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2: 너무 진지하시게 막
3: 가능하시니까 지금
2: 그렇죠
3: 아니, 지금 다음 시간에 다른 거 배워야지.
1: 오. 아니, 전번 노래는 기실은 선생님 4월 16일부터 배웠습니다.
2: 아, 그러셨어요?
1: 예, 그게 얼마나 오래 배웠습니까? 이거, 요거는 어제가 오늘인데 무슨, 이것도 마지막 거 못 듣겠습니다. 걔는, 이거.
2: 그 너무 좋은데, 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오미란 선생님이 좀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이 좀 어려우실까요? 들어보셨습니다.
3: 네. 그, 처음에는, 네. 그, 우리가, 다 그, 배웠던 부분이잖아요.
2: 그렇죠.
3: 그
2: 그렇죠.
3: 등이 넓어진 소리. 그 창조에서, 아자,
2: 아장,
3: 이 부분이랑 괜찮잖아요.
1: 괜찮으시고 이거 집에서 한 거는 내 말하자가 연습했는데 이거 네. 오늘 거는 이게 깜깜하다고.
3: 아, 오늘 건 오늘 건 아니고요.
2: 오늘 건 당연히 네. 그렇죠. 네.
3: 그리고 뒷 부분이 네. 사실 네. 앞 부분보다 쉬워요. 네.
1: 그러니까.
3: 네. 뒷 부분은
1: 들어와요 온단 말이에요.
2: 선율이 그러신가요?
3: 네. 뒷 부분이 규중에 예. 규중이 좀 어렵고요.
2: 예예. 예. 예.
3: 규중은 우리가 그. 예. 지금 선생님이 이걸 우리가 토막토막 내서
2: 예.
3: 한꺼번에 가면 너무 알아 못 들으니까 끊어서 그렇죠. 가서 그걸 또 그렇죠. 다시 이어서 하나를 하면은 예. 예, 그게 또 어려운 건데
2: 어렵죠.
3: 예. 근데 한 토막 냈을 때는 괜찮잖아요.
2: 예.
3: 예. 근데 총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 앞부분이 좀 더 어려워요. 뒷부분은 괜찮아요. 뒷부분은 우리가 판소리를 예. 배우는 부분에서 끊는 뭐 지금 네. 여기는 그런 목이 없잖아요.
2: 그렇죠. 이어가면 되니까.
3: 예, 여기는 예. 그 양주 마주 또 이 부분이랑은 예. 사실은 예. 예전에 배웠던 판소리에서
2: 예.
3: 그 부분이잖아요.
2: 그렇죠. 있죠? 그렇죠.
3: 예. 예. 그 부분이랑 다 어렵지 뒷부분에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조심만 하면은 뒷부분도 어렵지 않다는
2: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아마 약간 네. 조금 그렇게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네. 반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아까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진 것이 있네. 그리고
3: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2: 그렇죠.

0: 성 초정사지 그걸 못 잊어요. 규정 어느 젊은 아내 철행지 살을 못 잊어요.
1: 그렇죠. 예.
2: 미련이 아주 뺐어요, 선생님. 예. 내 먹고 했어요.
1: 아, 그러셨어요?
2: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끝까지 못 잊어요.
1: 예.
2: 또 있잖아요. 아니에요?
1: 당장 악발.
2: 아, 그리고 바로 그거예요?
1: 아, 잠깐만요. 지금 혹시 놓친 게 있으실까요?
2: 아, 맞네, 맞네요. 말씀. 맞네요.
1: 아, 맞는가요?
2: 예, 맞아요. 예, 예, 예. 이걸 두 부분에만. 아, 예, 여기 예. 있어요.
1: 저는 연습을 할 때, 예. 심청가를 하다가 춘향이가 나오거든요, 자꾸.

0: 그래서
1: 헷갈리시겠죠.
0: 그렇습니다. 지금 수문가도 네. 지금 하면서 지금 별주부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신봉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너무 기니까 네. 하다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집중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또 다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혹시 이제 네. 별주부를 하다가 신촌이 나왔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1: 지금 가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0: 미련이 가득 남으셔야 돼요. 네. 정말 못 보내는 그런 나는 못 보내는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면이라 그래서 계속 그 슬픔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자꾸 너무 씩씩하게 하시는 것이 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산 앞발 고기를 다시 한번 쭉 한 네. 번만 지나갈게요. 네.

0: 호흡하시고
1: 글못잊어요
0: 교조 어느 젊은 자 교조 어느 젊은 아내 철행자 철행 지만 꼬리를 물고 가세요. 지사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사를
1: 지사를
0: 얼씨가 뭔디져요
1: 뭔디져요
0: 그러면 뭔디져요 이렇게 떨어지시죠. 뭔가 뭔디 하면서 이의 효이치가 효이치가 우리가 다리를 건넌다 그러죠? 네. 그 다리 모양으로 있을 거예요. 뭔디 저 떨어지지 마시고 뭔디의 효위치를 유지하면서 저요 건너가세요. 뭔디
1: 그대로
0: 얼씨구 아이고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2: 오늘 너무 급하게 왔어.
3: 그렇죠.
0: 예. 잘하시기만 합니다.
2: 가서.
4: 아이, 조성 사직을 못 있어요. 그 다음 규중이 요거 한번 맡아서.
0: 아, 조정 사직을 못 잊어요. 규정 어느 젊은 아내 철행지 살을 못 잊어요. 이렇게 하시면
3: 끈적끈적 쫀득쫀득
0: 오,
3: 아유 이걸 예.
0: 예.
3: 그 판소리의 매력이죠.
0: 그렇습니다.
3: 자, 오늘 시간에는 학생들 부담되게 좀 많이 좀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도 이제 마무리 또 예.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0: 그렇죠.
3: 급해 마시고요.
0: 예. 네.
3: 자,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3: 네,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수군가 중에 아내 이별 대목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일연이었습니다.
5: 소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사고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0: 장하자.
1: 인생의 황금 시간을 건강하게 따뜻한 정보와 공감을 담아 전합니다. 건강한 황금 시절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자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됩니다.

0: 읽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안은 청심, 치명, 발미안이라도 하게 되었는데요.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작된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 몽약입니다. 본 제품은 치명을 위주로 한 팔미완이라 했기 때문에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관,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농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이런 증상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경락과 폐경락은 아주 밀접한 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되어 있으면서 심폐혈이 심한 증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준다 하였죠.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기본으로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에서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림상 주요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기침을 잘 짓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한 림상병에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초원 청심원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 제품인데 어떤 분들은 기침이 나니까 단순 호흡기통만 치료해서 그때는 좀 낫는 것 같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러한 폐단이 많이 있는데요. 근본 문제는 심폐혈을 쳐줘야 됩니다. 이래서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가래가 줄어들고 기침이 줄어들고 완전히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게 되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며 우리준의 과학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는 모두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전 정신한 쓰는 가족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우리 궁금은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그저 이 온몸 붓기가 다 그저 예, 나서 그저 유리처럼 번쩍번쩍 한다. 그리고 숨이 흔들하고 예. 혈압 조절이 내가 차가 또 영 많고, 예. 그리고 감기 온다. 뭐, 그저 콧물에 눈물에 범벅이고, 예. 가슴이 뭔 해서, 예. 꼼짝 매삼지를 못한다. 그러고 이빨이 아파서 통증 나더라고요. 그러고 그런지 어느 경우가 거쳐에 지내시고
0: 입에 냄새가 모질게 나죠. 예예.
2: 예. 예, 그러고 맥박 지내 빨리 뛰어서 예 꼼짝 못한다. 그 예. 사이 내 내약 먼저 비렸지.
0: 예.
2: 그리고 저 시각에 하나 그래 잡았는데 하나 하나 지금 소진된다면서. 즐거워한다.
0: 어, 그렇죠.
2: 예. 이 이빨이 아프던 게 이렇고 냄새가 나던 게 이렇고 그러고 헐떡헐떡 하던 게 이렇고 예. 병전한 길도 발을 걸지도 못하겠어요. 냄새 있더구나 있지 했잖아요. 예. 예, 그랬던 게 아직 모제비도 못 눕던 게 그래도 조금씩 눕고 예. 앉아서 쉬었습니다.
0: 예. 심각할 정도.
2: 예, 그랬지.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리고 붓기가 싹 내렸지 몸이 헷갑아진단다.
0: 그렇죠.
2: 그리고 예, 소화가 예. 잘 되놓거나 예. 식사를 하지 못해 그랬던 게 식사를 잘한다.
0: 심장병 치료했는데
2: 여러 아홉 가구 배달도
0: 예,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예,
2: 예
0: 33에 다섯 개 오면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2: 예,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타운선심 안에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이 심장이 나빴어요. 가슴이 그저 두근거림에 답답하던 게 지금 두근거리지 않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0: 아,

0: 예.
1: 그리고 이 중계를 올라올 때문에 그저 한 단계 한 단계라는 건 짓고 겨우 올라오면 그저 단계마다 안타세야지 뭐 올라오면.
0: 아, 예, 예.
1: 예, 그 계속 그 시간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0: 예.
1: 하다도 예, 그 시간을 그저 좀 가슴이 막 펴고 아프고 이래 숨에 올라오면 또 시간 그래야 되고.
0: 아, 심각합니다. 예.
1: 예, 이 작순이 지금 그 시간을 한 번 더 안 물어도 됩니다.
0: 그래요? 아, 바로 예. 그렇죠.
1: 예, 이렇게 또 신앙 나이 가지고 댕깁니다.
0: 예, 큰 이야기를 예, 가져왔습니다.
1: 예. 그리고 예, 혈압이 높은 게 정상됐고, 잠으로 벌써 10년 넘게 못 잤습니다.
0: 어, 혈압이 높던 게 정상으로 돌아오셨다. 그게 큰 해결입니다.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약이 끊었다 혹은 해결됐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또 잠도 잘 잡니다.
0: 어, 그렇죠.
1: 예. 밥이 그렇게 또 맛이 있습니까?
0: 심장병으로 인해가지고 소화공동이 많이 저하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심장하고 소화계통, 심장은 군주의 기관이 돼서 어느 기관이든지 영향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어서 여러모로서 여러 가지 부동한 증상들이 나타난 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초원청심원입니다.
1: 예, 이게 이 약품이 가슴이 영 편안한 감이 난 게 영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1: 선생님 이렇게 바빠서 배달받아서 쓰겠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여러 심장병 환자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건강의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네, 지금 이 차원 정치만 먹고 좀 먹은지 한 반년 됩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3: 네, 근데 왜 좋은 건 뭔가 있으니까 내 지금이 어디서 밖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0: 어, 원래 바깥 나가기 힘들었네요.
3: 예, 그럼 사는 거는 선을 이런 내 대신 지금부터 남이 저를 집을 따라 누가 해야 된다.
0: 어, 그래요? 예.
3: 예. 그 중에 밖에 나와 앉아서 밖에서 너희들과 같이 우리 얘기도 하고 놉니다.
0: 어, 너무 이전에 그것도 힘들었네요.
3: 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날씨 흐름이 나는 저를 장수를 해야 된다. 너무 숨이 올라가서 끊는다.
0: 어, 심각했습니다. 예, 예.
3: 예, 근데 지금 그 중에서 많이 나서지고 또 어떤 분이 온몸이 붓게 됐습니다.
0: 예, 예.
3: 소화도 안 되고, 근데 고등생에 좀 다 없어. 밥맛이 있고, 해답도 저절대로 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예. 지금 예, 우리 남이 또 너무 꿈꾸면, 또 왜 무서운 꿈꾸면, 계속 바위 떨어지는 이런 감이나 그런 꿈꾸면.
0: 어, 심장병으로 해내서 바로 그런 꿈이 오는 겁니다. 예, 예.
3: 예. 근데 지금 예, 꿈도 안 깨고 그래서 폭탄이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바짝 띕니다.
0: 큰 해결이죠. 예, 예.
3: 예. 지금 예, 계속 입원해서 약한 냄새하고 기침세를 했습니다.
0: 예.
3: 근데 고중성이 없어, 이거 먹어보기 전에 지금 고중성이 다 없어졌습니다, 내 지금.
0: 어,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심폐를 심한 증상도 개선을 가져왔고 심장으로 인해서 소화공동의 약화도 해결되었고 숨차도 문제도 해결받으셨고 아무튼 이 제품 자체는 심장은 군주의 기관이어서 여러분으로서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오해하기 쉬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제품은 견지만 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3: 지금 이 약을 바꿔서 어떻게 국가에서 승인하는 약이다. 내 질문은 저래 1년 주를 더 살려고 그래요.
0: 아, 그렇게 하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환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해결해 주는 우수한 OTC 국약에 속하는데 몽약입니다. 몽약은 망망한 초원에서 기본으로서 다른 뭐 그 살초제 같은 거 지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뭐 농약을 치지 않고 아주 그 약이 순수한 이런 그 좋은 성분으로 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쓰면서 기본으로 이전에는 정하면 요일링에 불려와서 밤중이라도 뭐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제품을 시작해서 8개월 되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간에 한 번도 병원에 실려간 적이 없었다고 이 정도까지

0: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이 제품 자체는 이미 그 지자를 하셨거나 심장 지자를 하셨거나 혹은 지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심장의 혈전이 내려올라가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어서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 이 제품이 쓰시고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결국 심부에 어느 정도 물이 찼다는 분들, 심근염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비후성 심근증이란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모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지금 좋은 청심환 쓰고 효과 상당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난 어제 심지가 좀 반년 많이 넘습니다.
0: 예.
2: 예, 그래 내가 도우니 우리 또 같이 내마 후에 시장한 노인이가 어제 80 넘는데 그분이 딸이가 또 돈을 붙였다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 심장이가 심했다는데 걔는 이약 쓰고 어디 근육이 한 다섯 단지 썼던지 그래
0: 근육이
2: 심장이 팔짝 없다고 하는데
0: 그 정도면 해결 많이 예, 받습니다.
2: 예, 예. 돈이 생겨 이게 좀 이번에 또 시작했다면 내가 더 아껴달라 그래.
0: 그렇게 하세요.
2: 전화를
0: 예.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른한테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됩니까?
1: 네.
0: 네, 안녕하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3: 나도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0: 그래요?
3: 요즘 쓴 지 몇해 됩니다. 근데 내 고관에 조금 또 아들인 데가 있다가 못 쓰다가 또 2004년부터 지금 또 계속 씁니다.
0: 그래요?
3: 금방 또 배달 받았습니다.
0: 그래요? 예, 예.
3: 근데 하나서 제가 물어볼 건 뭐인가 하더니 다른 데는 다 좋습니다, 지금, 형이.
0: 예.
3: 그냥 다 좋은데, 지금, 뭘 지금 제일 바쁜 게 아니라.
0: 조금 해결되지 못한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3: 어제 난 가만히 있다가 가끔 가다, 얘 자꾸 해가 이렇게 많아서 자꾸 똥도 불어납니까? 어제 그랬습니다.
0: 뭘 불어난답니까?
3: 해가, 해.
0: 혀가 불어납니까?
3: 예.
0: 혀가 불어난다 말입니까?
3: 예. 만지전에 똥똥 불어났다가 또 어때? 또 술, 이거 써도 또 불어나고 불어나서. 이건 어째 됐습니까?
0: 아니요. 그건 그러면, 꼭 구강과에 가서 봐야 됩니다. 고장과에 가서. 한번 검사하세요. 예.
3: 예. 구강과에 검사한 게 무슨가 하면 그는 무슨가. 만성애견이 있답니다.
0: 그렇겠죠. 예, 예.
3: 그걸로 그렇습니까?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강과에서 검사해서 만성애견이 있다면은, 아무튼 여기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점차적으로 긴 시간 복용하는 사이겠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염 효과도 좋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제 이 방송이 끝난다면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예, 예.
3: 예, 알았어요.
0: 예.
3: 지금 다른 거는 그래서
0: 다 좋죠. 어떤
3: 심장이 그냥 예. 이렇게 자꾸 놀란다 허리.
0: 예, 놀라던 증상.
3: 근데 전화 소리 듣는 날 하고 소리가 심이.
0: 그래요?
3: 하고. 예. 그다음에 저 잠 못 자고 입안도 냄새 나고 그다음에 어때는 이게 저 무슨 빨리 됐다 늦게 됐다.
0: 심리라는 거라고. 예.
3: 이건 다 지금 좋.
0: 다 해결 받으셨는데. 예.
3: 이게 지금 계속 못 쓴다 그냥.
0: 예, 그래야 됩니다.
3: 금방에 배달에 가져와다 지금 받았습니다.
0: 그래요. 연세가 지금 어느 계단에 계세요?
3: 저는 70대.
0: 70대 중반. 예, 예. 그러면 이거 가강해야 됩니다.
3: 예, 저기 예. 다른 건 다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도 이런 입안이 꽉 이게
0: 참. 상감 느끼게. 그렇죠.
3: 그러나죠. 예. 밤에도 그래 어쨌든 깨어나서 또 뭐. 답답하지 해서 그래서 또 양치질도 하고 이런다도 또 불어나겠네 지금 이게 무슨 심살 이런
0: 예예 아, 예. 아닙니다 그게 다른 문제죠
3: 다음에 또 전화 저 인사
0: 예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예 예.
3: 지금 제일 바쁨도
0: 딱 예예 예. 문제 없습니다 이제 좋은 해결 가져올 수 있는 예. 방법이 있습니다 예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소화되지 않던 게 보온 제품을 드시니까 좋은 청심환 드시니까 소화가 그렇게 잘 된다. 혈압이 높던 게 혈압이 지금 거의 정상으로 해결받으셔서 혈압약을 끊었다 이런 분들 넉 달 동안 혈압이 정상으로 되면 끊어도 됩니다. 이래서 여러모로서 상상외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중에서 학설이 있습니다. 지도무치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라는 하이즈란 말입니다. 애들의 어머니 기를 그 뺏어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애가 아프게 되면 엄마가 자연적으로서 기가 많이 애인데 많이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지금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 아무리 소화계통 약을 써도 잘 해결받지 못하던 게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소화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다.

0: 다며 심장병 치료하면서 저거 쓰시게 다며 소화계통은 완전히 시름나듯 될 정도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 신학대학방 및 준해각 신학대학방 분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체육경기에 의탁해 상업무역, 문화관광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장터, 특색전시판매, 미식체험, 무형문화재를 경기장 주변으로 옮겨 경기 관람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3: 연변조 기업발전조력,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정책선전강연 및 은행기업협의체결 회의가 주정무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프로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계열 해독을 내왔는데 오늘은 첫 편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현대봉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상업 관광 체육 융합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첫 홈경기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연변과 함께를 주제로 체육경기에 의탁해 상업무역, 문화관광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장터, 특색전시판매, 미식체험, 무형문화재를 경기장 주변으로 옮겨 경기 관람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경기 기간, 경기장 밖에서 주제 장터가 열렸습니다. 장터에는 연변 좋은 제품, 음식, 숙박, 주랭, 관광, 쇼핑, 오락 활동, 미식 체험, 무형문화재 제품 등 4개 주제 전시 구역이 설치됐고 도합 30개 특색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동시에 장춘시 상무국을 특별 초청해 현지 전통 브랜드와 무형문화재 특색 제품을 전시하겠습니다. 연변과 장춘 두 지역 좋은 제품들이 경기장에 모여 축구팬들이 경기 관람 외에 두 지역 특색 상품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연변 흥평수산연회사 총경리 모리평입니다. 이번 전시의 흥미 명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명태는 100년 조선족 전통이 있는 민속식품입니다. 우리는 조선족 전통 수공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구워 바삭하게 한 다음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이번 전시 판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명태를 알고 연변 특색 미식을 맛보게 하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또 연변 조선족 홀치기 염색기예, 조선족 민족 악기 제작기예, 수씨 철제품 제작기예 등 13가지 각급 무형문화재 종목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문화관광 소통 활동도 동시에 진행됐으며 풍경구 입장권, 문화창의 제품 등 혜택이 포함된 문화관광 선물 꾸레미 2,000개를 무료로 발급했습니다.

0: 대답했습니다. 조 문화라조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리홍장입니다. 우리는 경기장 밖에 무형문화재 장터를 내오고 국가급, 성급, 주급 무형문화재 종목 13가지를 전시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 문화관광 선전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문화창의 제품, 관광 상품 등 100여 가지를 전시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변에 오고 연변을 알며 연변을 사랑하게 하렵니다. 연변 풍미 미식도 장터의 큰 주목점이었습니다. 10여 가지 요리법으로 만든 명태 요리와 연변 냉면, 찰떡 등 특색 간식이 어우러져 축구 팬들이 현장에서 전통적인 연변의 맛을 음미하고 짙은 조선족 음식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춘 축구 팬 손붕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보러 아침에 고속열차표를 사서 장춘에서 연길로 왔습니다. 경기장 밖 장터에 간식이 아주 많고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연길 특색 명태와 냉면을 모두 맛봤는데 맛이 특별히 좋았습니다. 경기장 안팎이 모두 특별히 북적였습니다. 연길의 해란 명주, 공룡 왕국, 민속원에도 가서 두루 돌아볼 계획입니다. 이번 연길 여행은 아주 뜻깊습니다. 연변 경기구에서는 또 제2현장 관람 모식을 내와 경기 관람 전경을 특색 풍경구, 인기 상권, 브랜드 상가로 확정했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단입니다. 우리는 길림시에서 왔습니다. 마침 이번 주말과 명절 휴일을 맞아 연길에 와서 꼬치를 먹으며 동북 축구연맹전 경기를 보니 느낌이 아주 좋고 꼬치 맛도 특별히 좋습니다. 연길 부르하 통합안에 위치한 열애방주 유람선 부두에서 왕선생 일가는 유람선을 타고 강 량안 풍경을 감상한 뒤 기슭에서 미식을 맛보며 축구 경기 실황 중계를 관람했습니다. 연길 주민 왕철입니다. 열애방주가 아주 좋습니다. 연길의 저녁 야경도 볼 수 있고 유람선도 탈 수 있습니다. 이 제2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북축구연맹전의 뜨거운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기간 우리조에서는 한장, 부본, 초청장, 해민 브랜드 활동을 혁신적으로 승격하고 은변 유니페이 플랫폼에 의탁해 전주 72개 상가의 127개 매장과 연동했으며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등을 망라한 전용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조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기간 주 상무국에서는 상업무역 기업과 손잡고 홈팀과 원정팀 축구팬들을 위해 풍부하고 다채로운 판매 촉진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홈장에서 축구팬들은 유니페이 QR코드를 스캔해 10원 무작위 즉시 감면권 한 장을 수령할 수 있으며 지정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홈경기 때마다 교통은행과 함께 유니페이 플랫폼을 통해 일전으로 냉면 맛보기 우대권 꾸레미 2,000장을 발급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과 단오명절 소비 열조에 힘입어 전주 상업무역 소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상무부문 통계 수치에 따르면 19일부터 21일까지 전주 27개 중점 상업무역 유통기업은 루게로 판매액 3,360만 500원을 올려 동기 대비 4.4% 증가했고 각종 주제 판촉 활동을 50여 차례 펼쳤습니다. 명절 기간 숙박 음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호황을 보였습니다. 120개 한도액 이상 음식 기업은 영업액 828만 원을 올렸고 전주 온라인 생활 봉사 소비는 동기 대비 10.2% 증가했는데 그중 숙박 소비가 동기 대비 42.7%, 음식 소비가 동기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1: 두 당위 통전부, 두 공상업연합회에서 주 재정국, 주 세무국, 주 과학기술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과 공동으로 주최한 연변주 기업발전조력,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정책선전 강연 및 은행기업 협의 체결회의가 24일 주 정무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부주임이며 주 공상업연합회 주석인 리수옥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정부 직능부문, 금융기구, 민영기업 및 상회, 협회 대표 등 도하 100여 명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주 세무국 사업률꾼이 부가가치세법을 심층 해독했습니다. 주 과학기술국 사업률꾼은

0: 혁신 점수제 응용과 과학기술형 기업 인정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다섯 개 금융기구에서 차례로 특색 금융상품을 소개했으며 융자 자료 준비, 신용체계 구축 등 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현장 협의 체결 절차에서 공상은행과 연변봄날 미디어 유한회사 등 10쌍의 은행 기업이 대출 여신 협의를 체결했는데 총액이 2억 8,806만 원이었고 단일 건수 최고 신용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 관련 직능 부문 대표와 상업은행 업무 골간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기업 대표와 규정 부합 경영, 새 세법 적용, 자금 조달 실무 등 문제를 둘러싸고 기업의 의문점을 해소해 줬습니다. 훈춘시 전야량 미 가공 유한회사 책임자 리연매입니다. 우리는 훈춘에 있는 농업 관련 알곡 가공과 재배 기업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난제는 계절성 자금 부족인데 자금이 따라주지 못하면 한 해 생산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는 절차가 느리고 문턱이 높을까봐 걱정하면서 제때에 적합한 자금 조달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소형 영세 기업에 있어서 이렇게 현실에 맞고 실속 있는 금융 지원은 단비와 같습니다. 연변 오독 된장 술 유한 회사 총경리 조리 소설함입니다. 양조 업계의 자금 부족 문제에 대해 주공상업 연합회와 인민은행에서 농업은행과 연계해 우리에게 양조 산업 경영 주기에 맞는 보편 혜택적 소규모 유동 자금 대출 상품을 제공해 자금 부족 문제를 제때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 단계 주공상업 연합회에서는 주당위 주정부의 사포치에 따라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협력기제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선전 강연, 융자 연결과 기업 요구사항 처리 활동을 펼쳐 량완 경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당의 통일전선과 민족사업 역사상 비정표적인 의의가 있는 대사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중대한 법치 조치입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계열 해독을 내와 법률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법률 규정을 전면 관철 실시하며 법률 규정을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자르는 사상 자각과 행동 자각으로 전환하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편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 의의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에서는 민족사업을 깊이 중시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주선, 민족지역 재반사업의 주선으로 간주할 것을 선명하게 제기했고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형성해 당의 민족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은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포치한 중대 정치 임무와 립법 임무입니다. 당의 20기 3중 전에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당조항의 결책 포치를 관철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역사적 방류에 입각하며 헌법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의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것은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전면 추진하고 전국 여러민족 인민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0: 1928년 12월 동북에서의 기치바꿈 이후 국민당은 공산당인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기 시작했으며 연변의 당조직은 중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공중앙은 류소기를 중공 만주성리서기로 파견해 동북의 혁명사업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1930년 1월 중공 만주성리는 왕경을 연변에 파견해 당조직을 복구시켰습니다. 그는 혁명 동지들과 연락하고 진보 인사의 엄호를 받아 교원 신분으로 향촌에 심입해 혁명 사상을 선전하고 당원을 발전시켰습니다. 같은 해 2월 중공 연변특별지부가 화룡현 천평촌에서 정식으로 설립되고 왕경이 서기를 맡았으며 중공 만주성리에 소속됐습니다. 중공 연변특별지부는 사업 중심을 농촌으로 옮겨 빈곤 농민을 기반으로

0: 혁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고리대 반대, 소장료 세금 채무 저항을 투쟁 중점으로 정하고 선진적인 농민을 당조직에 흡수했습니다. 이후 연변 각지에서 각종 군중혁명 조직이 잇따라 세워지며 반제, 반봉건 투쟁이 폭넓게 전개됨에 따라 농촌혁명사업은 새로운 발전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도현인은 무형문화재 장인정신을 고수하며 100년 기예를 이어온 장인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길림성 무형문화재 안도수씨 철제품 제작기예 제4대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수십 년 내 그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철공예 기술을 깊이 연구하고 과감히 혁신하며 전통 철제품의 실용성이라는 단일 속성을 과감히 타파해 100년 철공예의 새로운 예술적 생명력을 불어넣어 민간 전통 기예가 길림에서 벗어나 전국과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도록 했습니다. 수진재의 철공예 작업실, 60이 넘는 수진재가 작업복을 입고 쇠로 룡을 열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단조 작업으로 부품들이 접착이나 용접이 없이 전통 수공예 맞춤 기술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진재는 철공예 장인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기에는 괭이, 가래에서부터 부모 세대의 철제 주전자, 철제 통에 이르기까지 수씨 철공예 제작기에는 4대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대장간에서 자란 수진재는 자연스럽게 철기 단조, 연마, 성형의 모든 공정을 익혔습니다. 젊은 시절 연변의 마른 명태와의 우연한 만남은 수진재의 창작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길림성 공예미술대사, 길림성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이 물고기는 연변에서는 참붕어라고 부르죠. 이 물고기가 저희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건 참붕어가 아니라 그냥 조각작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저희 아버지가 만든 철공예 작품과 똑같았습니다. 창작 과정에서 수진재는 본토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장백산 풍광, 동북민속, 특색미식, 겨울풍정 등 본토 요소에 집중해 빙우 민송, 민속 물고기 조각품 등 일련의 경전 작품을 공들여 탄생시킴으로써 전통 철공예의 실용적 속성을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2011년 안도 수씨 철제품 제작기에는 길림성 제3진 무형문화재 대표적 항목에 등재돼 길림성 무형문화재 판도에서 독특한 문화적 보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기예가 대대로 전해지고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게 하고자 수진재는 가족에게만 전승되던 전통 모식을 타파하고 문화 전파와 보급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수진재입니다. 2024년 6월 8일 8명의 전승인과 함께 장백산에 왔는데 그 중에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쇠로 고추, 물고기를 만드는 것을 보고 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 저도 기뻤고 그렇게 점차 아이들에게 적합한 제재를 찾게 되었습니다. 수진재는 또 무형문화재 철공예 작품을 가지고 국내 각종 문화전시회, 빙설산업박람회, 무형문화재 교류활동에 적극 참가하면서 정교하고 독특한 공예, 지역특색이 짙은 작품으로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길림성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얼마 전 수진재는 개봉에서 열린 중국 철공예 무형문화재 국제교류전에 초청돼 전국 업종 전문가 및 대학교 학자들과 함께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국제적 전파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수진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의 철공예를 좋아합니다. 저도 이 일을 고수하며 기예를 잘 전승하고 또 본분을 잘 지켜 무형문화재의 심혈을 기울이렵니다. 저는 연변의 문화를 발굴하는 한편 무형문화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널리 알리고 전승하며 국제 무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1: 용남의째 간추린 뉴스입니다. 조결국은 6월 23일 2026년 전주 중소학교 여름방학 사업 배치를 공포했습니다. 전주 이무교육단계 학교 여름방학 시간은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보통 고중은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0: 용정시 2026년 농촌 물공급 보장공사가 그늘 착공됐습니다.

0: 이민생공사는 10개 자연촌의 식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3,849명의 농촌 대중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1: 훈촌 방천 풍경구에서는 근일 공고를 발포해 국가 무상헌혈 기여상, 조혈모 세포 기증상, 무상헌혈 자원봉사 평생영예상 수상 인원들에게 입장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0: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상 동북 땅에 퍼지고 매 순간 질주로 기

0: 위치한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 신약 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략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략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략 심리방 지금 여러 환자분들이 수요에 따라서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주는 우리 활동 30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우리 활동 그 9곽을 사시는 분들 이중으로 현금을 감해줘 가지고 2,270원에 100일 잡술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잡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그 1,910원을 감량해줘 가지고 지금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5,252원을 빼드리기 때문에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금 환자분들 241-7979번에 전화와서 다 발성내경색이 있는데 지금 장약심예방을 쓰면 어떻게 되는가고 문의하는데, 다발성뇌경색이 어떤 병인가를 한번 알아봅시다. 예, 이 다발성뇌경색은 뇌혈관이 여러 곳이 막혀가지고, 이 여러 곳이 막혔다는 게 뇌혈관이 세 곳부터 막힌 걸 이 다발성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 여러 곳이 막혀가지고 뇌혈관이 뇌조직에 그 허혈성 괴사가 발생하는 이런 질환입니다. 예, 뇌경색이 속하는 이런 질병이죠. 예, 이 다발성뇌경색은 뇌혈관이 여러 곳이 폐쇄돼가지고 뇌조직이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손상받는데, 뇌경색 부위가 인지기능과 관련된 핵심 부위가 손상되면 혈관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혈관성 치매는 로인성 치매의 주요 그 류형 중에 하나인데, 매번 새로운 부위가 뇌경색이 발생할 때마다 인지기능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게 특징입니다. 예, 이 인지기능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기억력하고 띵시앙리, 이 띵시앙리라는 게 시간, 지점,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 이런 결국 언어 능력하고 집행 기능이, 이게 다 그 인지 기능을 말합니다. 예, 이 뇌경색 부위가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해마체나 혹은 치우노라는 건 이게 대뇌 깊숙한 중앙에 위치한 회백질 이런 덩어리인데, 이 치우노가 감각 신호를 전달해주는 중심입니다. 예, 이렇게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해마체나 혹은 감각 신호를 전달해주는 중심인 치우노하고 기억력, 시간, 지점,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하고 언어 능력, 집행기능과 같은 지신 공능이죠. 이거 집행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그런 인지기능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구역에서 경색이 발생한다면 그 위험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예, 이 다발성 뇌경색이 왔다 하면은 꼭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예, 다발성 뇌경색이 나는 왔는데도 사지를 마음대로 지금 놀릴 수 있는데 하면서 그것을 재료와 가지고 한두 번 더 오게 한다거나 세 번, 네 번 이렇게 재발하다 보면은 진짜 치매 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진짜 치매 온다면은 현대의학에서는 치매를 지금 못 고칩니다. 예, 그래도 어째서 요즘 예전에 비해 기억력이 뚝 떨어진다, 혹은 아침에 무슨 반찬들을 먹었던지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빙시장 문을 열고서는 내가 어떤 물건을 꺼내려 했던지 한참 생각한다거나, 예, 또 무슨 말을 하려고 말을 꺼냈는데 뒷말이 생각 안 난다거나,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 들을 지금 드시고 있는데 그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먹은 것 같기도 해서 또 더 먹는 이런 일도 나타납니다. 예, 그다음 또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다는 소리를 달고 살죠. 예. 예. 따라서 이런 분들 실면증 증상이 나타나고 낮에는 정신이 흐리터분해지면서 기억력이 뚝 떨어집니다. 예. 예. 결국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 크게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고 혼자 있기 좋아합니다. 예. 예. 혼자 있을 때는 멍을 때리고 있고 자주 번조 불안해하죠. 예. 성격이 이상해지고 걸음걸이도 비틀비틀 되는 게 예. 발다리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몸 마모기 자주 옵니다. 예. 예, 버스에서 내려서도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방향을 잘 모른다. 예. 예, 그리고 물건을 싸와가지고 잘 그 건사한다는 게 어디다 놨던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집안이 구석구석을 다 뒤집으면서 애를 똑 떼면서 물건을 찾죠. 예. 예, 이렇게 머리 혈관이 여러 곳이 막혀가지고 위에서 설명드린 증상이 나타난다. 이럴 때 꼭 정신 차리고 치료를 잘해줘야 됩니다. 예.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지금 잔향 심리방 약 먹고 효과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1: 예.
2: 예, 우리 지금 나도 먹고 우리 영감도 둘 다 지금 이 약을 쓰는데 이전에는 많이 고생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증상도 없고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활동하고 댕깁니다.
1: 좋죠. 예.
2: 예, 약덕에 우리는 새로운 회사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1: 하, 예. 예,
2: 기부에 얼마 정도 모르겠습니다.
1: 예, 그렇죠.
2: 예, 예. 우리 동네 내 우리 영감이 나실까 두 사람 내 소개되는데 부모도 예. 사람하고 심장 나쁜 사람 소개했는데 다 효과를 봐서 모두 좋다고 용서합니다.
1: 아, 예, 그럴 수
2: 있어요. 이 약이 좋으라고 용서합니다. 하.

0: 예.
1: 예, 그 사람
0: 써보면 알립니다. 정기.
1: 예, 저 모르게 숨을 했지고 한 집에서.
0: 맞습니다.
1: 예, 그래, 그래, 우리 저기 같이 노는 또 북한 노는 그 안에 저 어째 자꾸 모가이 마르고 이때 갈라 터지면서래 그런 담다. 그래, 예. 그래, 우이 눈 더운데 아래가 차가지고 발도 시리고 지도 올라고 이런 담다. 이런 때 보고 어떤가 문의해 달랍시다.
0: 좋죠. 예, 이게 우는 뜨겁고 또 아래는 차갑고 이런 원인을 우리 그 중이는 이 신선부조라고 합니다. 예. 심장과 콩팥이 생리 평형이 깨졌을 때를 말하죠. 예. 심장 열은 세고 콩팥이가 허하다 할 때는 그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예, 우리 중이 음양 어향학에서 보면은 심장은 불에 속합니다. 예. 화에 예. 속하죠. 예. 예. 이 콩팥이는 수에 속하는데 물이다 이 말입니다. 예. 건강한 사람이라 할 때 예. 그 콩팥이 수가 올라가서 심장이 열을 꺼 가지고 심장하고 콩팥이 생리 평형을 이루면서 무사하게 살아가야 되죠. 예. 그런데 콩팥이가 많이 허해지면 자기 자체가 허한데 남의 집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예. 예. 이러면은 아 중에서 말하는 신선부조라는 병이 오게 되죠. 예. 우리 이 약 심리방 보면은 콩팥이 허증의 치료 작용이 좋은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우슬이라든가 지룡, 홍경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콩팥이 허증으로 인해 가지고 허열이 우로 뜨는 것을 아래로 내려보내 가지고 상초가 허열로 인해서 열한 증상을 좋아지게 합니다. 이 그리고 심장열이 센 이런 증상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신선부조 라는 병을 치료해낼 수 있죠. 예. 이 병이 치료되면은 목안이 말라든다거나 그 이바에 마르면서 혓바닥이 갈라터지고 또 그 위에 몸은 항상 뜨겁고 다리랑 발은 또 항상 차갑고 이러던 증상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이 치료하는 게 이 약을 가지고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예.
1: 예, 주문하러 막 얘기할게요.
0: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제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한 20년 돼서 예,
0: 혈압. 예.
3: 혈압 조절에 잘 아이돼가지고 제가 약을 먹었습니다. 혈압약을.
0: 예.
3: 그러다가 예, 그, 저기, 심리방 지금 먹기 시작했는데, 1년 설달 먹었습니다. 먹은 게.
0: 네. 예.
3: 혈압 때문에. 이렇게 먹었는데 몇 달 되니까 혈압이 파도에 생기든지 파도에 아이 생기고 이렇게 고정되더라 말입니다. 기름이 조절이 되더라 말입니다.
0: 조절이 됩니다.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이 다 문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 예, 치료방안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예.
0: 예.
3: 거기에
0: 그렇지.
3: 그래서 제 하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는 그것도 한 가지 방법
0: 또 다른 거 알려주는 게 있지.
3: 알려줘서 예, 그래서 했는데 혈압 조절이 지금 상당히 잘 됩니다. 그래서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그래도 됩니다.
3: 예, 예, 예. 그것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뇌경색이 있습니다.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0: 예,
3: 그냥 머리 어지럽고 고라니 예, 띵하고 머리 아프단 말입니다. 정시에나 후리터분하고 예, 계속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핑 돌아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 자국게 나기다 머리 안에 할 수가 없고 정신납니다.
0: 정신할 수 있습니다.
3: 예, 가슴납니다. 예. 기분이 좀 좋단 말입니다. 고려야 아프니까.
0: 그렇죠.
3: 예. 오름지 나던 것도 이롭지 예, 소리 나던 것도 이롭지 않을까 용 좋단 말입니다.
0: 네.
3: 그리고 예, 그리고 예, 관절이 좋지 않아서요. 용 활동하기 불편했습니다. 이 무릎 관절이 그 딱딱 소리 나면서 이렇게 발목과 무릎에 딱딱 소리 나면 이렇게 딩딩 붓기고 뻣뻣하고 이렇게 무릎 붓고 피지 못했단 말입니다.
0: 그리고 예.
3: 예, 내 발짝 걸다가 서고 걸다가 서고 했는데 지금은 다리가 이렇게 가벼워졌습니다.
0: 아, 예.
3: 걷는 것도 괜찮고 걸는 것도 괜찮고 활동하기 용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말이나 관절이 아야 봤다.
0: 네.
3: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또 둘이 먹고 해서 이번에 활동이 좋았고 그러니까 이 둘로 돈을 감해주고
0: 예. 예. 그 우리 활동 어서는 예. 오라잼 거의 끝이 나는데
3: 예. 그래서 예. 바빠서 쌌습니다. 저번에 배달 받아왔는데
0: 예.
3: 친구가 예. 그냥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여실금이 있단 말입니다.
0: 예.
3: 예. 그래 왜지 집에서도 바쁘다는 건 아는데 같이 나가 댕길 때게 나면 미션대를 가서 댕긴단 말입니다.
0: 아.
3: 예. 실수할까 봐. 예. 그리고 예. 거저 차에서 내리게 되면 거저 화장실부터 먼저 탔습니다. 거기 어디 있는가부터 탔는다 말입니다.
0: 예.
3: 예. 길에 고생해서 내 소개했더만 먹어보니까 예. 이런 거 효과 좋다 지금까.
0: 예. 원래 예. 그 여실금에도 효과 있습니다.
3: 예, 예, 그래, 좋다면서, 그러니, 그, 저기, 이번에 활동이 좋으니까 약이 좀 있답니다. 그런 것도 예. 싸겠답니다. 배달 받겠답니다.
0: 아, 예. 그럼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0: 잘 즐거워.
1: 예, 맞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당연히 심리방 이거 중풍이 두 번 오다 하니까 나 처음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후에는 진행완으로 자리에서 좀만 남이 도움이 없어 위생실을 수립도 불가능했댔는데 많은 그저 병원약이어도 탄약을 많이 썼지만 얼마 좀 치료되고 치료 안 되더란 말입니다.
3: 예.
2: 그러다가 너무 실망한 끝에 선생님이 이 새약 이런 소장약이라고 강화를 하니까 옛날부터 소장약이도 단소리 들었는데 기회를 만나지 못해 써못 봤는데 이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공동도시 딱 중풍 후유증 치료한다고 심장 치료한다고 하니까 모든 이런 그런 관상동맥경화염, 뇌동맥경화염 모든 관심병 다 치료한다니까 나 아, 이 약 쓰면 되겠다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효과 좋겠습니까? 아. 이게 원래도 약제 성분이 소장이 아이고 산지대 약 그런 야생약제 이거
3: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 놓으니까 나 20여가지가 다 좋은 요런 정말 기중한 약제로 거기 아이 그런 소장에서 연한금을 불리는 약이 4가지나 1가지 달고 4가지나 들어갔다 하니까
3: 예.
2: 좋아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3: 중풍 치료에 이만큼 효과 좋은 약이 없습니다.
2: 예, 중풍의 예. 심장병에는 정말 써보니까 이만큼 예. 좋은 약이 없습니다. 내 지금 이 5년 어떤 석 달 새 다 빼고
3: 예 맞습니다. 예.
2: 그런데 정말 써보면 이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있다가 좋은 게 좋은 게다 하던 소리가 그래서 항상 그저 이 마음에 그저 그 이런 약 두고 아무리 하는 소리 같습니다.
3: 이 중국 사람들이 이분 자체인 이분 후란 말이 있습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오.
2: 맞습니다.
3: 예.
2: 누구냐고 누군 것만큼 효과를 보셨군요.
3: 그렇죠. 예.
2: 예, 이 좋은 약 제가 좋은 효과를 본다.
3: 예.
2: 그래 놓으니까 저는 이 지금 5년 동안 이거 쓰고 냉기 쓰고 있는데 병원 이거 쓰면서 우리 병원 모르고 살고 예. 그다음에 기혈 부족 심하던 게 다 정상이 되지 모든 검사 수치가 지표가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3: 예, 얼마 좋습니까?
2: 가서 지검사 수치에다가 하게 되면 다 지표가 정상이 돼서 모든 놀라합니다.
3: 이 약을 쓰면서 병원을 아이 댕긴다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우선 올해 우선 강일함이 그러니까.
2: 예, 예. 수혈 받으라는 사람인데 수혈도 아예 바꾸고서 약을 먹이니까 계속 그래서 빈혈이 기혈 부족으로 혈압이 나중에 60에 80을 이렇게 품이 왔단 말입니다.
3: 예.
2: 그래가지고 생애는 이날때 고생하다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 좋으냐고 그래서 알세는 덕에 내가 지금 행복 찾고 그래서 가고 싶은 데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하니까 나 얼마나 그래서 기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3: 좋죠. 예.
2: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공농조치 없느냐 없으니까 아무런 효과 못 봤는데 딱 선생님은
3: 공농조치 어찌 없겠습니까? 공농조치라는 예. 거는 어느 거나 다 있지. 그래서 거기 시어 아이 딸 뿌이지.
2: 예, 예, 딱 씌워진 요런 약을 예. 써야 이렇게 바운이 있더란 말입니다.
3: 예.
2: 이제 와서는 병년 통화해보면 정말 진짜로 이렇게 선생님 말씀이 그래서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심심 느끼고 약을 쓸수록 약의 효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내가 좋으니까 우리 요 마을에 아바이가 신을 한다고 이렇게 싹 따고 신고 다녀요. 옷을 집어 입고 계속 닦고 이렇게 침에 끼서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찾아 아바 안에 뒤로 따라 찾아다니고 이래던 게 이 안에 이 아바이 이거 3년 넘게 썼는데 어제는 이 봄에도 아예 밭도 다 합하고 지금은 채소도는 다 기운 내고 이러고 얼마나 그래서 안에를 부을 떼주고 나무들이
3: 많이 효과 받죠 그분이
2: 예,
3: 이거
2: 그러니까 어제 그저 요 이틀 날이 좋으니까 나와서 이야기 뭐 하면서 그래 이 지금 이중으로 감해준다고 활동이 용도 닦아놨 그때 소율 그때 아멘이 싸단 말입니다.
3: 예.
2: 자식들 한국에 좋은 분이 그래서 요거 소린 요속 가고 이 집에서 싸겠다고 이중 감해준다 하니까 아멘 이소울 때 싸야 되지 하면서
3: 예 현금을 감해주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 그래, 경제상에서 많이 도움이 해가지고. 되는데
2: 아내는 너무 기뻐한다. 그래서 아직들이 영 기뻐한다. 제가.
3: 그렇죠. 예. 241-7979번으로 그 할머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3: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지금 이거 당약을 먹고 있는데 거의 2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 혈압이 계속 온종 아이디고 혈압을 고생을 했는데 이 약을 쓰면서 여름달부터 선생님 지도하에서 혈압 약을 점점 감량하면서 또 알려준 한 가지 또 방법이 되니까.
3: 옳습니다. 예.
4: 그런데 지금 이 혈압 약 아이 먹어도 혈압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이도 아주 자꾸만 쉽게 놀라고 두근두근 다끈뛰고 황황하고 이랬는데 고정상도 많이 없어지고 예. 다리 계속 시리던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 이번에 또 오늘 할도 좋습니다. 그래 또 배달 받아왔습니다.
3: 예. 배달 받았습니다. 예.
4: 내 친구 동생이 사킨실에서 이 약을 쓰고 있는데 또 그렇게 효과 좋다고 요 오늘도 배달 받겠답니다.
3: 예. 그러면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싶죠.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4: 예.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 신내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야, 예. 저는 심장병이 심하고 내교실에서 두 번 나왔습니다.
3: 예.
0: 이 당장 쓰기 전에는 1년이 그 전에 버스 요한령에 실려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또 발작한 다음에 오지럼증이 나지, 심장이 통쇄나지, 뒷단등이 아파나고, 또 숨이 차면서 땀은 또 어째 그리 흘리는지.
3: 예.
0: 이렇게 해서 이 관을 넣기 위해서 입원 아예 한번 아야 된다면 입원해고.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단약신 예방을 먹었는데, 지금은 예, 입원 아야 하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3: 예.
0: 입원도 많이 절약했지. 너무너무 편안한 게 좋습니다.
3: 그렇죠.
0: 입원도 고혈압 환자가 났어요. 고혈압 약인 서약을 예, 30년간 먹었는데, 이 당약 신내방을 먹은 후에 선생님께서 치료를 어떻게 잘하는지, 혈압약을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이렇게 먹고, 또, 예, 한 가지 또 여러 방법을 알려주더라 말이니까, 그
3: 맞습니다.
0: 방법대로, 야, 어떻게 좋은지 그 방법대로 먹었는데 혈압도 어떻게 잘 되었는지, 9달 만에는 이 당약 신내방만 먹으면 혈압도 소리 용 잘 된다.
3: 잘 될 수 있죠, 그만하면, 예.
0: 예. 그래, 이 약은 정말 해발이 그렇게 높은 서당 고원이 지구에서 자란 약자다 그런지 약 혈액이 아주 셉니다. 그 가운데서 호경선은 또 5,400m나 되는 그런 높은 고원에서
3: 자란 약재제.
0: 서당이 연황지물로 불리우는 약 가운데서 한 가지 약재다고 네 가지 약재가 들었다고.
3: 맞습니다. 연황금으로 불리우는 게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0: 이 약재지 혈액이 너무너무 강하고 혈액이 강하지 용 효과가 확
3: 혈액이 아예 되면 이게 중풍 치료 해내고 심장병 여러 가지 그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들이 얼마 많습니까? 그런 거 치료 해냅니까? 그 혈액이 강하지 않으면
0: 여러 번의 효과는
3: 그게 치료 다 잘 아예 되는 병들인데
0: 이 약에 대한 궁정이 가기 때문에 우리 남편과 둘이 먹기로 이번에 또 배달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활동이 얼마나 좋으실 거예요.
3: 맞습니다.
0: 현금을 가벼주지. 이번에 활동이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의할 것은 우리 친구가 한 분이 있는데 어찌 되면서인지 그냥 손등이 붓기고 발등이 붓겨서 영 힘들어하는데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자꾸 문의하려면
3: 이게 원인이 몇 가지 됩니다. 이게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보면은 이 신체 체내 이 수분이 축적되게 하는 원인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손발이 붓깁니다.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보면은 심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을 치료해 주는 데서 제일 좋은 이런 약인데 그런 성분들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하고 이런 천궁이람이 홍경천이람 지룡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원인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손발이 붓긴 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원인이라 할 때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면은 몸속이 수분하고 이 전해질이 균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발이 붓깁니다. 이 전해질이라는 거는 이 나트륨이 이게 그 소금 그거 말하는데 나트륨이라든가 칼륨,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 이런 농도를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되게 해서 생리 기능이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면서 동태 그 평형 상태를 이루어 주죠. 그래서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면은 몸속이 수분하고 전해질이 균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발이 붓깁니다. 우리 약을 보면은 콩팥이 기능이 떨어진 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이 우술이라든가 지룡, 홍경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몸속이 수분하고 전해질이 균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이라 할 때 여기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단백질 표준이 정상 표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손발이 붓기게 됩니다. 우리 이 장약 심내방에 보면은 간 경락이 들어가서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단백질 표준을 정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소홍이라든가 소홍화라든가 청궁이라든가 우슬이라든가 담남성 지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죠. 단백질 표준을 정상으로 유지시켜 준다. 그래서 결국 또 다른 한 가지라면은 이 정맥 혈액이 역류 장애는 그 하지에 이 하지 혈액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체내 순환을 거친 후에 정맥기를 통해 가지고 심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장애가 생기면 하지 혈액 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이 붓기게 됩니다. 발디람이 붓기죠. 그리고 우리 장약 심내방 볼 때 혈액 순환을 잘 시켜 줄 수 있는 그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범이 딱 밝혀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장약이지 않습니까? 이 혈액 순환을 시켜 주는데 아주 그런 좋은 약인데 정말 거신도가 높은 이런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을 써 준다면은 손등이 붓긴다거나 발등이 붓긴다거나 그 발이라미래 붓기는 이런 증상들이 나사질 수 있습니다.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0: 이러고 지금 여기서 듣선 듣고야 이리 좋은 약도 있는가 하면 당금사가 좀 이번에 활동형 사태가
3: 241-7979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5: 안녕히 계십시오.
3: 다발성 뇌경색이 이 병을 제대로 치료해주면은 돈도 절약하고 앞으로도 생활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다발성 뇌경색이 와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때 수선 먼저 혈액 속의 혈질을 낮춰줘서 혈관이 손상받는 것을 막아줘가지고 대뇌 여러 곳에 경색이 올 수 있는 위험도를 줄여줘야 됩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높은 곳이 서상이 야생약제 소홍화가 들어갔습니다. 이 소홍화는 그 서상에서는 연황금이라고도 하는데 이 소홍화는 혈지를 내려주는데 혈지와입니다. 그리고 소목하고 청궁, 황기하고 당귀, 홍경천하고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혈지를 아주 잘 내려줄 수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맥경화를 치료해줘서 혈관 안의 빵块들이 플라크에 이게 발열되거나 탈락해서 뇌의 여러 작은 동맥을 막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 치료를 잘해줘야 됩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약과기 치료범이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그리고 동맥경화를 치료해줄 수 있는 성분 황기라든가 청궁, 소홍화라든가 소목, 우슬이 들어갔고 담남성은 또 소홍화하고 청궁, 황기와 결합해가지고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데서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심방세동이라는 게 방차는 말합니다. 심방세동으로 인해가지고 심장 안에서 혈전이 탈락되면서 혈류를 따라가지고 뇌의 여러 혈관을 막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심장병 에서 나타나는 빵찬이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 된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 증상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게 빵찬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이런 우리 장약 심내방이라 할 때 이 빵찬이 심방세동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 치료에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심방세동 치료에서 아주 치료 작용이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혈압 혈당이 이걸 정상 수치 가깝게 조절해 줘야 되죠. 그래야만 미세혈관이 손상받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장약 심내방 혈당 혈압 이걸 정상 수치 가깝게 조절해 주는 이런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발성 뇌경색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주기 때문에 다발성 치료의 효과가 아주 좋은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6: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인의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력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네, 누군가는 꿀을 먹으면서 그 맛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의 햇살이 와락 나한테 달려드는 것 같다. 이건 전혀 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에 꿀벌이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모은 꿀 속에는 그 꽃을 피운 햇살이 담겨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먹는 많은 음식에는 그렇게 온 세상의 햇살이 담겨있습니다. 쌀 한 톨 그리고 사과 한 알도 햇살 없이 만들어지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많은 것들이 요물고 맺혀가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작은 것들 속에서도 햇살의 기운을 흠뻑 느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소나기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다가 구름이 많겠습니다. 네, 저녁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3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9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교연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자, 이어서 라디오가 만난 사람들 코너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라디오가 만난 사람들 코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셔보겠는데요. 자, 먼저 전화로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상해 있는 게임회사에서 해외시장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길람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해에서 게임회사에서 해외시장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길람 씨를 모셔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언제부터 하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2013년경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10여 년이 훌쩍 넘었죠.
0: 야,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네요. 자,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업계에서 한 분야를 꾸준히 걸어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1: 네, 돌이켜보면 원대한 목표나 꿈을 가지고 하게 된 계기는 아니었고요. 지금도 큰 변화는 없듯이 대체적으로 조선소 인재 수요가 많은 대표적인 업계가 자동차, 전자상거래 그리고 게임 업계인데요. 일자리 찾다가 우연히 나름 괜찮은 대학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처음부터 게임 업계를 꿈꾸셨던 건 아니었군요. 야, 게임 업계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는 무엇입니까?
1: 네, 아이러니하게도 남자라면 다 즐겨하는 게임을 전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었고 또 게임을 잘 하지 못하는데요. 첫 시작은 단순 번역을 업계에 발을 들여놓았고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내가 쓴 기획안이 게임 안에서 움직이고 실현되면서 내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큰 성취감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사유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이 보통 게임 업계에 계신 분들은요, 게임을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답변이군요. 직접 게임을 하는 것보다 내가 만든 기획이 실제 게임 안에서 구현될 때 느끼는 그 성취감이 더 컸다는 말씀 인상적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1: 12년간 몸담았으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0: 당연히 좋았던 기억들, 그리고 안 좋았던 기억들 다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라고 말씀드리자면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함께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1: 네.
0: 초창기 업계에서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그런 질 낮은 양산 게임들, 그리고 저작권을 무시한 게임들이 해외 시장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었죠.
1: 네.
0: 국내 게임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해외 시장에서 그렇게 욕을 먹던 국내 게임들이 점차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된 것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정말 게임 산업의 성장 과정을 먼저 경험하신 셈입니다. 한때는 많은 오해와 편견을 받았던 이 국내 게임들이 지금은 뭐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지켜보셨으니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을 1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을 꼽고 싶습니까?
0: 역시나 수없이 많은데요. 몇년전 아버지가 큰 집행으로 생사를 넘나들 때, 수만 명에 달하는 저희 회사 임직원들이 사연을 알고 병원비 모금을 하여서 아버지 병원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1: 네.
0: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또그 지금 그 회사를 떠났지만 지금도 큰 도움과 격려와 힘을 주셨던 모든 전 직장 동료들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에이, 그래요. 힘든 시기 보내준 이 동료, 옛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 인연이 가장 큰 힘이 되고 교량이 되고 유대가 되는데요. 자, 이 일을 하면서 어때요? 이러저러한 뭐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으십니까?
0: 어느 업계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업계는 성장기 뒤에 따라오는 부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성장기를 거치다 몇년 전부터 상황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게임을 발행하려면 일단 정부 관련 부처의 허가가 필요한데 국가 정책 내외부 요인으로 인해 게임 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었고 그에 따라 인원 감축이 폭풍기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2026년 현시점 또한 다소 잦아들긴 했지만 여전히 인원 감축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 또한 인원 감축을 여러 차례 겪었어야 했고 취직난과 끔찍한 공백기를 가지면서 힘든 시기를 겪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게임업계가 겉보기는 화려해 보이는데 이면에는 이렇게 치열한 경쟁과 불안정함도 함께 존재하는군요. 이 많은 업계 종사자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떠하십니까? 극복하셨습니까?
0: 글쎄요, 주위의 회사 동료나 업계에 몸담았었던 지인들이 지금은 많이 타 업계로 이직한 상태고요. 저도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죠. 이참에 다른 업계로 이직할까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갈까 등등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극복했냐기보다는 그냥 끝까지 될 때까지 기회를 찾으면서 묵묵히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견디고 견디다 보니 그 어려운 시기들이 지나갔었던 것 같고요.
1: 알겠습니다. 이 특별한 비법이 있었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자신을 믿고 또 묵묵히 견디면서 기회를 기다리셨다는 말씀인데요. 때로는 이 버티는 것 자체가 또 가장 큰 용기인 것 같습니다. 이 최근 업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과거에는 단기간에 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게임을 빠르게 만들어 출시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유저들이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게임 개발 방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게임사들은 평균 5, 6년 정도의 긴 개발 시간을 투자해서 완성도 높은 게임을 선보이고, 출시 이후에도 꾸준한 업데이트와 피드백 반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요. 또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 가운데 얼마 전 블랙리스트 50이라는 AAA 콘솔 게임이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여러 게임사들이 모바일 중심에서 벗어나서 콘솔 기반의 대작 게임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금 점차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모바일 게임 업계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군요. 몇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과 환경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야, 요즘엔 좀, 이 화두가 참으로 좀 뜨거울 것 같은데, AI 기술입니다. AI 기술이 게임 운영과 이 업무에도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하네요.
0: 요즘 AI가 대세긴 하죠. 게임 업계에서도 AI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AI 기술이라 하면 대규모 언어 모델에 기반의 AI로 예전에는 인터넷 검색을 활용해서 리스칭하였다면 요즘에는 AI를 많이 활용하여 자료 수집이나 문서 정리 등 기초적인 업무를 서포팅하는 보조도구로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 네.
0: 다만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직까지도 많아서 기초적인 업무에 필요한 간단한 서포팅 작업을 활용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AI가 초현실적인 그런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던 것에 의미를 두지만 아마 지금의 발전 속도라면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AI 기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 AI가 모든 것을 대체하기보다는 업무를 도와주는 새로운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러 나라의 팀과 또 협업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글로벌 업무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같은 표현이나 업무 방식도 국가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공통의 목표를 맞춰가는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글로벌 업무의 핵심은 언어보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때요?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면 무엇입니까?
0: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와 문화, 이용자 성향 등등 많은 방식들이 국내 시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0: 현지 이용자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또 꾸준히 연구하는 동시에 개인의 역량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1: 네.
0: 해외 시장의 상황을 국내 팀과 꾸준히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1: 네.
0: 결국에는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지 또 그리고 이를 실제 업무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실행하는지가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주 투철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이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할지 짐작이 됩니다. 자, 아까도 피디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식 계정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그동안 어때요? 이 공식 계정 운영하면서 어떤 좀 좋은 기억 같은 것들,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입니까?
0: 네, 약 1년 가까이 위치해 공식 계정을 운영하면서 주로 도전적인 주제랑 그가 일상 이야기를 꾸준히 올렸었는데요.
1: 네.
0: 제 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소통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글밤이라는 공식 계정을 운영하는 김수현 작가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1: 네.
0: 작가님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많은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저 역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인연이자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글을 통해서 사람과 인연을 맺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자, 온라인 이 공간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성장한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 길람 씨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원대한 목표보다는 지금처럼 제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평범하지만 또그 평범함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사소한 행복한 일상을 오래 이어나가는 것이 제 목표이고요. 물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나름대로 큰 후회 없이 그래도 잘 살았구나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할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현재 상해에 있는 상해에서 게임회사의 해외시장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길남 씨를 모셔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청취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 해주실까요?
0: 네, 오늘 우리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오래도록 좋은 추억을 남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또 좋은 기회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참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삶에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도구입니다. 바로 프라이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라이팬을 살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안 좋은 코팅 프라이팬을 살까 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코팅 프라이팬이 우리들의 건강에 나쁜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코팅 프라이팬을 사용해도 괜찮을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네,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팅 프라이팬, 즉 테플론 가공 프라이팬부터 살펴볼까요? 생선을 구울 때 가장 끔찍한 순간은 바로 생선살이 프라이팬 바닥에 달라붙을 때입니다.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반 가정에서는 코팅 프라이팬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프라이팬이 음식이 눌러붙지 않은 비결은 바로 내부에 코팅된 특수 소재 때문이라고 하네요. 바로 플라스틱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폴리테드라플라우올에에틸렌입니다. 네, 줄여서 테플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테플론 하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2004년 미국 환경보호국이 테플론 프라이팬을 생산하는 듀폰사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테플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사용한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리우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테플론 자체가 독성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테플론은 산성과 알칼리성이 모두 강하고 고온에서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어서 프라이팬 코팅제로 리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센 불에서 코팅 프라이팬으로 음식을 재빨리 볶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테플론은 300도를 넘어서는 초고온에서는 힘을 잃고 327도가 넘어가면 분해되면서 유독물질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플론 프라이팬은 센 불에서 빠르게 볶는 요리나 국물이 졸아들 때까지 약한 불로 오래 끓인 뒤 향을 내는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든 코팅 프라이팬은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 코팅이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센 불에서 자주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차라리 무쇠 프라이팬처럼 코팅이 없는 전통적인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무쇠 프라이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서 셰프들이 화려한 솜씨를 뽐낼 때 그들은 대부분 무쇠로 만든 이 전통적인 위액을 사용합니다. 무쇠 프라이팬은 디자인이 예쁘지도 않고 한 손으로 들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열을 빠르고 균일하게 전달하며 무엇보다 안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가장 큰 점은 코팅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설령 사용 중 프라이팬 조각이 떨어져 나가 음식과 함께 섭취되더라도 그것은 체내에서 철분으로 흡수되어서 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른바 스테인리스는 철에 니켈과 크롬을 합금한 재료로 알루미늄이나 무쇠 프라이팬보다 녹이 잘 쓸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스테인리스도 완전히 녹슬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 원리는 알루미늄과 비슷하게 표면에 치밀한 산화 크롬막을 형성해서 부식을 방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표면이 긁히거나 산화 크롬막이 손상되면 녹이 슬고 금속 이온이 방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하고 좋은 프라이팬을 선택할 수는 없을까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요리 습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코팅 프라이팬은 가볍고 기름을 적게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고온에서 코팅이 벗겨질 수가 있고 금속 이 주방 도구를 사용하면 표면이 긁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센 불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네요. 무쇠 프라이팬은 무겁지만 센 불에 강하고 가장 안전하며 오래도록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프라이팬은 산성이나 알칼리성 재료에 약하지만 물 끓이기나 데치기 용도로는 좋습니다. 어떤 재질의 프라이팬이든 잘못 사용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코팅 프라이팬은 빈 채로 달구면 안 되고 또 사용 후 바로 찬물에 담그면 안 되며 철 수세미로 닦으면 안 됩니다. 코팅이 벗겨지면 눌러붙음 방지 기능은 물론이고 코팅막이 음식에 섞여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반면에 코팅이 없는 프라이팬은 이 음식이 달라붙기 쉬워서 숙련된 실력이 필요합니다. 실수로 코팅막을 섭취할 위험이 없고 관리만 잘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고 하네요. 프라이팬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프라이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에도 그렇게 온 세상에 햇살이 담겨져 있습니다. 쌀 한 톨, 사과 하나라도 햇살 없이는 만들어지기 어렵죠. 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것들이 여물고 맺혀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이 먹은 음식 속에는 어떤 햇살이 담겨져 있나요? 자, 이제부터는 아주 작은 것들 속에서도 햇살의 기운을 흠뻑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더 따뜻한 햇살을 담은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칠게요. 자,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해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영일시 현대병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선 영길시 현대병원은 예, 영길시의 북대 흥안 립치교 부근에 위치해 있고 총 건축 면적은 4,200평방미터이고 그리고 또한 예, 의료진은 46명, 예, 병상은 120개 예, 그리고 병원이 너무 크지는 않아도 시설이 완비하고 그리고 규범화되어 있으므로 예, 환자분들이 치료나 입원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병을 치료하는가 하는 것이 병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0: 네.
1: 현대병원은 전국 각지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장기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난치성 만성질환 치료에 중점을 두고 또 독특한 치료, 다 같은 치료인 것이 아니라 자체의 특색인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주사세포재생료법을 병행해서 총 30가지 난치 만성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0: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완전 책임지는 것이 현대병원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1: 네.
0: 현대병원의 부강주사의 비용은 그 전에 1,300원에 1회의 비용이 1,300원이었는데 지금은 680원입니다. 그리고 이 연기시 현대병원 하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난치병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해답해 드리겠습니다.
1: 네.
0: 지금 환자들 가운데 얼굴이 갑자기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한 통증이 생기고 또 바람을 맞거나 찬물로 세수하거나 양치질하거나 또 음식을 씹을 때 얼굴이 어떤 특정 부위에 닿기만 해도 통증이 갑자기 심해져서 눈물도 나고 얼굴을 다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병인가? 고통은 아주 심한데 이거는 전형적인 원발성 3차 신경통의 증상입니다.
1: 아, 그래요?
0: 사람들한테서 모두 알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아픈 병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가장 큰 특점은 유발성 통증으로서 평소에는 별일이 없는데 특정 부위에 닿기만 하면 순간적인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런 환자분들은 모두 너무 아프기 때문에 서약제로 카마시핑, 카마제핀 같은 진통제를 복용하는데 이 약을 복용하면 초기에는 효과를 좀 봅니다. 그러나 반년 이상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서 그 처음의 용량보다 더 자꾸 느려도 통증이 반복됩니다. 장기 복용 시에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계속 쓰면서 지통하면 좋겠지만 어지럼증도 생기고 특히 우리 몸에 해독 대독 장기인 간장이나 신장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렇다면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가?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궤도수술 미세침습 수술 없이 잘 해결 안 되면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합니다. 근데 수술 없이 신경 부위의 이완 자가 면역 조절 방식으로 신경의 압박을 완화시키고 신경의 민감도를 회복시켜줍니다. 이게 모두들 통증이 아주 심한 것으로서 이 3차 신경은 또 대뇌에서 나오는 그 12쌍의 신경 중에 하나인데 이 실신경이 어떤 혈관에 의해서 압박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병원을 찾으면 수술하는 방법 그러나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1: 네, 그렇군요.
0: 4년간이 고통받은 환자들도 치료 후에 정상적으로 세수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찬물보다 얼굴 온도에 비슷한 물로 세수해서 온도의 자극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어떤 환자는 2년 내지 3년 채 진통제만 먹고 버티고 있는데 하루 처음에는 한알 복용하던 데로부터 4알, 5알로 더 느려도 통증을 없앨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함부로 용량을 늘리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1: 네.
0: 3차 신경의 반복성적인

0: 극심한 통증은 단순 신경염이 아니라 신경 주변의 조직이 섬유화되고 유착돼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1: 네.
0: 네, 진통제는 통증의 감각만 마비시켜줄 뿐 유착 조직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1: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지금 얘기 드린 이 극심한 3차 신경통, 예, 반복적인 통증으로 약을 진통제에 계속 증가하면서 써도 해결이 안 된다, 예, 이런 분들, 예, 이 진통제라는 것은 통증의 감각만 마비시킬 뿐 유착된 조직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1: 네.
0: 고용량 진통제는 또 그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에 우리 몸에서 간은 해독하는 장기, 신장은 배독하는 장기, 이 두 가지 장기가 예, 망가지면 우리 인체는 예, 아주 많은 독소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 또 좀 나이 드신 중년 장년층에서는 약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고 예, 늘 매겹다, 졸린다, 속이 불편하다. 예, 지통제라는 것은 예, 위장이 돼서 거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현대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예, 비침습 이완 치료제의 궤도 수술 위험을 피하고 병조의 유착 조직을 정밀하게 풀어서 신경의 압박을 해소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점차 진통제를 끊고 예, 통증의 발작 횟수가 많이 줄어듦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진통제 약을 먹지 않고도 통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예, 문의가 있으신 분들 나는 이런 증상이 있기는 한데 좀 예, 이와는 똑같지 않다. 또 어떨 때는 더 심하다. 예. 아, 이런 그 점이 있다면 265-2120에 연락해서 더 상세한 해답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0: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림상에서 흔한 문제지만 잘 해결이 안 되는가. 예. 장기간에 오랫동안 어지럼증도 있고 두통 있고 이게 흔한 증상입니다. 예, 아마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거진 경험할 수 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예, 전신의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예, 이런 분들 예, 매년 건강검진상에 그 자기공명 영상 MRI라든지 또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 예, 체혈검사 해보니까 모두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사는 건강하다고 하지만 예, 어지럼증을 해소하는 약을 먹어도 여전히 증상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1: 네.
0: 예,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 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 이런 검사 의료기기는 장기의 파손이라든지 또 혈관의 플라크, 예, 한으로 빵콸이라고 하는 예, 혈관의 빵콸 그리고 기질적인 병변만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예, 숨겨진 병의 원인 혹은 자율신경 문란과 그리고 장기와 뇌 말단의 미세혈관이 섬유화로 인해서 혈액이 막히면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뇌 혈류 통로가 좁아지고 그리고 신경조절 기능이 망가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그 서약은 일시적으로 예, 혈관을 확장하고 어지럼증을 가라앉혀줄 뿐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1: 아,
0: 현대병원 치료는 다만 이 어지럼증 증상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목이나 어깨 전신 미세순환을 개선하고 그리고 섬유화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자율신경 리듬을 안정화시켜줍니다.
1: 네.
0: 3년 내지 10년 동안에 원인불명 어지럼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그 체계적인 관리 후에 예, 또 이와 같이 현대병원에 치료받은 후 아침 기상 어지럼증 또는 앉은 자세의 어지럼증이 점차 사라진 것을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늘 가지고 있는 환자는 예, 생활상에 늦게 자지 말고 장기간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으로 경부 혈류 막힘을 방지해야 됩니다.
1: 네.
0: 아, 지금 휴대폰 사용이 사실 예, 너무 심한 것으로 젊은 사람이나 예, 늙은 사람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에 휴대폰 놓지 않는데 예, 이게 다 이런 만성질환의 또 원인으로 작용하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더 상세한 예,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 모두 265-2120에 예, 265-2120에 문의하시면 더 상세한 해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예, 또 증상에 해결이 잘 안 된다 고민이 많은 분들 예,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예,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어지럼증이 아니고 예, 온 하루 종일 머리에다 예, 꽉 이 무거운 물건을 쓴 것처럼 멍하고 눈이 무겁고 반응이 느리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예,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 네.
0: 그리고 수액, 예, 보통, 예,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 찾게 되면 수액, 예, 예, 댄디라고 하는, 예, 점적주사를, 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화열약, 예, 호세화위라고 하는 피를 잘 통하게

0: 울기하는 약 그리고 경부 물리치료 예, 하는 게 되는데 해도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예? 예, 이런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은 이 일시적인 혈류의 부족이지만 예, 한 번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예, 머리나 예, 이게 눈앞이 예, 멍멍해지는 증상 예, 이거는 경부 어깨의 연부조직 예, 비대와 유착과 전신의 미세혈관이 광범한 혈류의 막힘이가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1: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모두 좀 신체가 불편할 때는 병원에 가서 점적 주사를 맞으면 예, 좀 마음 상해 위안을 받게 되는데 수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액이란 예, 일반적으로 이게 미네랄 보충이거나 예, 또는 전해질 물란 예, 이런 것을 교정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피를 묽게 해주는 예, 이런 약물 예, 나이 드시면 거진 동맥경화 예, 또 고혈압 당뇨 이런 것으로 해서 혈관성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약물은 주로 예, 점적 주사할 때 큰 혈관에만 작용하고 또는 피부 점막 예, 또는 깊은 층에 미세 혈관까지 예, 침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사 맞으면 별로 낯선 것 같지만 예, 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다시 증상이 예, 반복된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연길시 현대병원은 병조 깊은 예, 이완 지혈의 예, 자혈 면역 이중 관리로서 예, 깊은 혈관이 막힘이나 또 미세 혈관도 예, 잘 통과시켜주고 뇌부의 산소 공급 능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예, 외세에서 오랫동안 치료받아도 예, 특히 큰 병원 예, 또는 3급 병원 예, 3급 병원은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예, 좀 급수가 높은 병원 예, 큰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병원에 가 치료받아도 난

0: 좋지 않은 환자들이 지금 영길시 현대병원에 치료받고 예, 머리가 개운해지고 예, 그렇게 온 하루 막지 못하고 예, 흐릿한 증상들이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네.
0: 더 상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65-2120에 예,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예, 그리고 또 어떤 문의가 있는가, 림상에서. 예, 몸이 통증이가 고성돼 있지 않고 예, 여기저기 예, 예, 옮겨 다니고 전신의 검사상에는 예, 아무 문제도 없다. 예, 이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 검사해내지 못하는 병. 예, 꼭내가 무슨 뭐 큰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하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많은 적지 않은 환자분들이 질문인데 이 통증의 위치가 매일 바뀌고 예, 오늘은 어깨 등이 아프고 또 내일은 고관절 다리 아프고 모레는 가슴이나 옆구리가 아프다. 예. 네, 이래서 3급 병원 전신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다. 예. 그렇지만 예, 자신의 몸은 실제로 쑤시고 찌릿하기만 합니다. 영양제 약은 예, 그 먹기도 하고 양약을 써보기도 하고 예, 사실 양약이란 특효약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예, 대답해 드리겠는데 예, 이것은 기능적인 이동성 통증으로서 사실 예, 이런 분들 100%로 기질적인 병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실험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1: 네.
0: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예, 예, 이거는 전신의 광범위한 섬유화 자율신경 통증 예, 감각의 과민입니다. 보통 사람은 접촉에도 느낌이 없지만 예, 이런 환자들은 아주 신경이 예민하고 예, 그리고 그 병조에 유착이 생기고 통증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양약, 예속 서약은 신경이 감각을 잠시 억제하는 안정, 진통제 약물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러나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전신 면역의 이완 기본의 원리로 전신의 그 섬유화된 병막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신경 통증 민감도를 낮춰주면서 근본적으로 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 통증을 제거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예, 치료받은 후에 이와 같이 시도 때도 없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좋은 효과를 예, 볼 수 있게 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시간이 좀 부족하기는 한데 중장년 장년층에 많이 발생하는 말초신경염 예, 예, 이거는 손가락 발가락이 저리고 개미가 기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예, 이런 분들 추울수록 저림이 심해지고 예, 이럴 때면 보통 그 비타민 예, B12, 예, 메카발라민, 예, 한으로 제하고 아니라고 하는 예, 이런 신경영양약을 몇 년째 먹어봐도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 예,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다음 시간에 이어 얘기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문의는 265-2120에 연락하시면 예, 해답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의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2006년 하계 다보스 런던 공상업계 대표 좌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합동소조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속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24일 산동성 독조 실시찰할 때 농업농촌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적인 국면과 품질에 관계되기 때문에 실속 있는 조치로 재반사업을 잘하고 농업종합생산능력과 품질효과성을 제고하기에 힘쓰고 알곡 등 주요 농산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살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신근한 노동과 지혜로 더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도록 광범위한 농민 대중들을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4일 섭금형 총석일은 산동성 당면에 서기 림무와 성장 준해상의 수행하에 덕주시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름철 파종 시기가 한창이라 농밭은 농만기의 움직임으로 분주했습니다. 24일 오전 섭금형 총석일은 덕주시 릉성구 변림진 동우가촌을 찾아 현지 사마 생산사업 협보를 청취하고 밀수확과 옥수수 재배, 농업 물자 공급 등 상황을 로회했습니다. 섭금형 총석이는 농경지 관계소로 요표와서 물과 비료 일체화 시설을 돌아보고 나서 다시 농경지로 가서 대규모 곡물 재배사, 농기계 운전자, 농업기술자들과 친근하게 교류했습니다. 올해 미래 무당 수확량이 다시 증가하고 옥수수 파종이 농사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며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소식을 듣고 섭금형 총석이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식량 등 중요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상하는 것이 농업 생산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식량 생산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이행하고 농업 물자의 공급과 가격의 안정을 잘 수행하며 선진적이고 적합한 품종, 기술, 장비를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단위당 수확량과 효과성을 꾸준히 높이고 연간 식량 풍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농업 기반 시설을 완비화하고 고표준 농지 건설의 품질을 보장하며 농업의 절수와 효과성 증대를 추진하고 기상예보와 재해 관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농업 분야의 재해 방지, 감소, 구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어 습금형 정석이는 린근의 전국 문명 마을인 소우가촌을 시찰했습니다. 섭금형 종석이는 마을 당원과 주민봉사센터에 가서 마을 당조직 건설과 주민 편의 봉사 진행 상황 등을 자세하게 물어보고 지역화된 농촌 진흥을 추진하는 방법을 료해했으며 농부산물 전시를 시찰했습니다. 섭금형 종석이는 당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고 주민들의 열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 건설을 추진한 데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를 마을 당 조직에 희망했습니다. 섭금형 종석이는 기층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줌으로써 마을 간부들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봉사를 제공하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을 주민 우흠휘의 집에서 습금형 정성이는 가구 진료를 살펴보고 우흠휘 가족과 함께 돌란자 이야기를 나누면서 취업과 소득, 노인 건강, 자녀 학습 등 상황을 자세히 문의했으며 당의 삼농 정책이 모두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자세히 료해했습니다. 습금형 정성이는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한 것은 궁극적으로 인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당원과 간부들은 공복의식을 강화하고 인민을 위한 두터운 감정으로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여 인민의 만족감, 행복감, 안전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마을을 떠날 때 촌민들은 총서기를 열정적으로 배웅했습니다. 섭금형 총서기는 모두에게 7일이 곧 다가오고 있다면서 우리는 곧 당의 105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하면서 지속적으로 분투하여 역사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으며 열심히 협력하여 새 장정의 길을 잘 걷고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가며 또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민의 동경을 끊임없이 충족시켜야 합니다. 섭금형 정석에는 마을 사람들이 당의 용도 아래 고향을 더 아름답게 건설하고 생활이 점점 더 나아지기를 기원했습니다.

0: 사립본과 정국가기관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시찰을 수행했습니다.
1: 6월 24일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속평 근면과 지혜로 더욱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자를 발표했습니다.
0: 6월 24일 오전 공무원 리강 총리가 대련에서 2026년 학예 다보스론단 개막식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금형 주석이 제기하다시피 혁신을 틀어주는 것은 곧 발전을 틀어주는 것이고 혁신을 도모하는 것은 곧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번 론단은 규모화 혁신을 주제로 합니다. 나는 중국 경제 발전 실천과 결부해 여러분들과 중국 혁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글로벌 혁신 협력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의 해에 중국 경제는 변국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에 쌓인 배경 속에서 중국 경제는 안정, 혁신, 활기, 융합의 다원화 그림을 보이고 굳건하게 나아가고 번창하게 호전되는 시작의 추세를 보여줌으로써 불확실성이 불거진 세계에 소중한 확실성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장을 끊임없이 엮어갈 자신감과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혁신 구동은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안정적으로 멀리 발전할 수 있는 관건적인 비본입니다. 수년 내 중국 경제가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비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안정적인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혁신 구동입니다. 중국의 혁신은 내공을 힘써 다져서 련마해낸 것이고 수천 수만의 업계가 일궈낸 것이며 생태 마련으로 육성해낸 것입니다. 최근 국제상에서 수많은 기구와 매체들이 중국 기회 2.0을 언급했습니다. 사실이 강력하게 입증하다시피 중국의 신흥 분야의 기술과 제품은 전 세계에 가져다 준 것이 충격이 아니라 기회이며 위협이 아니라 에너지 부여입니다. 셋째, 혁신 협력은 글로벌 성장 권경을 타파하는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련계와 협력을 심화하고 개방형 글로벌 경제를 함께 건설하며 보다 더 광범위하게 혁신의 합력을 응집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엉랑이 선을 지향한 과학기술을 견제하고 인공지능 등 분야의 글로벌 관리 제도 규칙을 보완하며 공동관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은 혁신의 주력군입니다. 중국은 각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고 창업하며 중국의 발전 기회를 더 많이 공유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종룡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24일 오후 공무원 리강 총리가 대련에서 2026년 학예 다보스 론단 공상업계 대표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공상업계 대표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리강 총리는 개방협력은 역전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각국이 발전 공간을 확대하는 내적 수요라고 말했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화해도 중국은 계속하여 국제 무역과 투자 등 협력에 깊이 있게 참여하고 중국 시장과 세계 시장의 연계와 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양질 제품은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기여로 됩니다. 우리는 무역 흑자를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줄곧 세계와 국내 시장을 공유하면서 무역의 최적화와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보조금으로 일떠세운 것이 아니라 자체의 종합 우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좌담회에 참가한 기업가들이 국제사회에 더 많은 리성적인 소리를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끝내 중국 경제는 새롭고 훌륭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참신 성격은 보다 더 풍부한 증분 공간을 창조할 것이고 중국 제조의 참신 성격은 보다 더 효율이 높은 산업 생태를 이룰 것이며 중국 기반 시설의 참신 성격은 보다 더 수월한 종합 조건을 제공하고 각국 기업에 더 많은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력으로 각국 기업을 위해 봉사하고 더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친선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외자 기업의 국민 혜택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그들이 중국에서 안심하고 경영하면서 편히 사업하고 양호한 업적을 창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0여 개 나라와 지구의 약 150명 공상업계 인사들이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발언한 기업 대표들은 당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불거진 가운데 중국은 믿을 만한 장기적인 협력 동반자로서 미래 글로벌 경제 발전에 인솔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국제 공상업계는 중국의 발전 전망을 좋게 예상하며 중국에 뿌리내리고 중국에 융화되며 중국을 깊이 발굴하고 중국 경제와 함께 성장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오정룡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24일 오전 북경에서 합동소조회를 개최하고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과 관련한 공무원의 상황 보고를 심의하고 조문 주제와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10명 동지들이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 목표와 진행 상황, 공평 경쟁 심사 제도와 당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에 존재하는 문제와 다음 단계 조치, 행정집법 표준의 다지역 조율과 접목, 지방 재정보조 정책 규범, 지방 투자 유치 행위 규범, 전국 통일대 전력시장 체계의 완비화, 플랫폼 경제의 감독관리 강화, 교통운수 봉사와 보장 강화 등 문제와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공무원 부총리 장국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교통운수부,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부문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석해 관련 의견과 질문 답변을 총체했습니다. 서첩 부위원장이 회를 주재했습니다.
1: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재가 24일 오후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 열석한 전국인대 대표들과 좌담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인대 대표들은 습근평 법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선전 관철하며 본직 업무와 직무 수행의 실제와 결부해 법치 실천에 참여하고 법치 정신을 발양하며 법률 지식을 전파하고 법치 선전 교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좌담회에서 대표들은 제8차 5년 법률보급 결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는 것과 결부하여 법치 선전 교육 강화를 둘러싸고 발언하면서 의견과 건의들을 제기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발언을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대표들과 깊이 있게 교류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당의 용도하에 우리나라는 연속 8개의 5년 법률보급 실시 기획을 제정함으로써 전체 국민들의 법치 소양과 사회 관리의 법치화 수준의 향상을 힘있게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인대 대표들은 습근평 법치 사상 학습 관철을 직무 수행의 기본공과 필수 과목으로 간주하고 이 중요한 사상에 중대한 의의와 풍부한 함의, 실천 요구를 깊이 리해하며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법치사상 선전을 대표 직무 수행에 포함시켜 중국의 법치 이야기를 잘 엮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인대 대표들은 자발적으로 법을 존중하고 법을 배우며 법을 준수하고 법을 활용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학습을 강화하고 헌법 원칙을 준수하며 대표법과 립법법, 감독법, 전국인대 조직법과 의사규칙 등을 익숙히 장악하고 당과 국가가 인민 대중과 연결하는 훌륭한 교량으로 되며 청렴 자률하고 자발적으로 인민 대중의 감독을 접수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법치 선전 교육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힘써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대 대표들은 일터와 직책에 립각해 전문 특장을 발휘하고 법치 선전 교육의 효과적인 방식을 적극 탐구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고 대중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해 법률 보급을 법치 실천, 기층 관리와 일상 생활에 융합시켜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리홍충이 좌담회를 사회했습니다.
0: 24.1호선 정엽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14명의 전국정협 상무위원이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고 경제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추진하자를 주제로 대회에서 발언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호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리화평 상무위원은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로 우리나라의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발전의 전략적 우세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장흥혜 상무위원은 실물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기업 환경을 최적화하고 신품질 생산력을 육성하여 발전 후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가강 상무위원은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조항을 대표하여 인공지능 다원화 공동관리 생태를 구축하고 협동관리 기제를 건전해야 하며 인공지능 산업이 규범 속에서 발전하고 발전 속에서 규범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리종평 상무위원은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봉사 지원 능력을 제고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홍 상무위원은 중국 민주동맹 조항을 대표하여 비단의길 경제대 핵심 지역 건설을 추진하고 기초시설의 하드 커넥션을 가속화하며 지원 봉사의 소프트 커넥션을 강화하여 고품질 일대로 공동 건설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리소봉 상무위원은 종합교통물류망 건설과 물류운송의 봉사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통운수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강력한 국내 시장 구축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소효란 상무위원은 중국 치공당 조항을 대표하여 인내심 자본을 육성하고 다차원적이고 장기적이며 강력한 협력의 자본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며 자본시장 투자 용자 기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민 상무위원은 중국 민주촉진의 조항을 대표하여 신흥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신흥분야의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진소평 상무위원은 당건설이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신시대 천만 공정 경험을 더 잘 활용하여 농촌의 전면적 부흥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등수종 상무위원은 지역 간 연계형 지역을 지역협력발전 시범구로 건설하고 여러 민족의 교류와 왕래, 융화를 촉진하여 여러 민족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강광평 상무위원은 봉사 관련 관리 기제를 더욱 정비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새로운 취업 형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송아군 상무위원은 당건설이 도시 기층관리 업무를 선도하도록 강화하고 기층의 공동건설과 공동관리, 공동향유의 합력을 응집하며 민원봉사 효율과 품질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역군 상무위원은 건설업의 전면적인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의 현대화 건설을 잘 지원하고 주민의 주거 생활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공룡지 상무위원은 대만 민주자치동맹 조항을 대표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국 통일 대시장을 구축하고 탄소 감축, 오염 배출 감소, 녹화 확대,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 정협 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가 24일 북경에서 개막했습니다. 회의는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추진하자를 의제로 협상 의정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호능이 폐막회를 사회하고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중앙은 세계 발전의 대세와 중국식 현대화 행정을 깊이 있게 파악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이고 전면적인 고품질 발전의 길로 나아가도록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실력, 과학기술 실력, 종합 국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고 중국식 현대화는 새로운 튼튼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있게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여 고품질 발전 추진과 중국식 현대화 위해 마음과 공감대, 지혜와 힘을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은 방글라데슈 현지에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는 중국과 방글라데슈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방글라데슈에서 취재하는 기간 기자는 거리와 골목에서 종종 중국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우호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환전소 직원, 일반 시민들은 중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결같이 친근함과 중국에 대한 인정을 표했습니다. 누군가는 중국 프로젝트가 도로를 더 원활하게 하고 이동을 더 편리하게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중국은 우리의 발전을 돕는 진정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인구가 약 1억 7천만 명인 이 나라에서는 중국 방글라데슈 기반시설 협력 프로젝트들이 현지 발전에 실질적인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투자하여 건설한 방글라데슈 최초의 완전 폐쇄 고속도로인 다카 순환 고속도로는 총 길이 약 48km, 다카와 방글라데슈 북부, 동북부 공업구를 연결하고 여러 국도를 연결합니다. 현재 프로젝트 첫 18km 개통 구간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카 순환 고속도로 개발위원 책임회사 수석 운영 책임자인 아프타브 후세인 칸에 따르면 다카는 낮에는 중형 화물차와 화물차의 시내 진입을 제한하기에 과거에는 화물차가 종종 도시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통행시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 순환 고속도로가 생기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빠른 통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후세인 칸은 프로젝트 전 구간이 완공되면 원래 4-5시간 심지어 그 이상 걸리던 거리가 1시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농산물 유통과 공장 입출고 구역 경제 운영 효율성도 함께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도로 공사 경리인 나즈무스 사키프는 토양 조건의 영향으로 방글라데슈의 일부 도로의 도로 적재력과 안정성이 부족한 동시에 현지 도로 건설 원자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많은 원자재를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서 경작을 통해 붉은 벽돌을 구워 도로를 건설하기도 했기에 경작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도로 건설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중국 프로젝트는 반강성 도로와 보강재를 넣은 흙막이 벽 등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프로젝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도로 건설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사키프는 이제는 우리가 도로가 뻗어가는 곳마다 주변 주민들의 새로운 집도 함께 생겨난다면서 길이 생기면 삶에 더 큰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다카 순환 고속도로는 초대형 도시의 통행 수요를 해결했습니다. 한편 방글라데슈 중부에서는 파드마 대교와 그 철도 연결선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강 량안 연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파드마강은 방글라데슈 중부와 서남부 사이에 천연적인 장벽을 이루었습니다. 2022년 중국 기업이 공사한 파드마 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 서남부에서 다카로 가려면 주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안개가 짙고 급류가 흐르며 시야가 낮아 강을 건너는데 상당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교 개통은 강을 건너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2024년 말 다카와 서남부 20여 개 지역을 연결하는 파드마 대교 철도 연결선이 전 구간 개통되어 이 변화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파드마강 서안 판가에 사는 수몽몽 씨는 교통 불편으로 인해 다카에서 공부할

0: 기회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판가 버스 정류장의 끝이 보이지 않는 길 행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카에 가기 위해 일찍 줄을 서도 차에 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고, 설령 차에 타더라도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차 한 대로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기에 학교 가는 사람, 병 보러 가는 사람, 장사하러 가는 사람 모두 고향과 수도 사이를 더욱 안정적인 시간표로 통할 수 있게 되었고, 당일 왕복도 현실로 되었습니다. 멍씨는 우리는 이날을 30-40년 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우리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글라데슈 싱크탱크 선택연구센터의 집행위원장 이무티아즈 아흐메드는 기반시설은 방글라데슈와 중국 1대1로 공동건설 협력의 중점이라며, 방글라데슈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투자가 자국 산업 능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슈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먼 이국 땅이 아닌 자신의 나라에서도 발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방글라데슈 현지에 혜택을 가져다 준 중국과 방글라데슈 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영국의 유럽 동맹 탈퇴 10주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기후 온난화의 확대 효과를 보여주는 유럽 지역 고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5: 한 시간이 넘는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6: 江山就是人民，人民就是江山。 中国共产党领导人民打江山，守江山，守的是人民的心。
5: 습근평 총서기가 이 말을 끝내자 현장에서는 우려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총서기의 이 명쾌한 논술은 당 100년 역사에 대한 심오한 총화이고 당의 성격과 취지에 대한 생동한 해설이며 당의 초심과 사명에 대한 고도의 개괄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20차 당대회 폐막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습근평 총서기는 진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을 이끌고 섬서 연안의 혁명 기념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진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첫 단체 행동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확실한 신호를 전했습니다. 11시기 당은 한마음 한뜻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목적을 제기하고 이를 당 규약에 명문화했습니다. 당 19기 6차 전원회의는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 목표에 10가지 역사 경험을 총화했는데 그중 하나가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총서기는 반드시 견지해야 할 6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반드시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안행에서 총서기는 전당 동지들은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 사상을 재반 업무에 관철하고 공동 부유를 착실히 추진하며 현대화 건설 성과를 전 인민이 더 많이 더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 최우선은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가 가장 강조해온 리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모든 이론 혁신과 실천 활동의 출발점과 규결점은 인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광범위한 인민 대중의 성취감, 행복감, 안전감이 크게 향상된 이유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한 인민 최우선 이념을 잘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많은 자리에서 자신을 인민의 심부름꾼이라고 강조했고 인민에 대한 깊은 정감을 한가득 품고 인민을 위해 실질적 일을 찾아하며 온정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시대에 들어서 총서기는 무엇 때문에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0: 我反复强调发扬将革命进行到底的精神，强调发扬老一辈革命家“一将胜勇追穷寇，不可沽名学霸王”的革命精神，发扬共产党人唯有牺牲多壮志，敢教日月换新天的奋斗精神。
3: 방금 우리

0: 우리가 들은 이 말은 2021년 2월 20일 습근평 총서기가 당사 학습교육 동원대회에서 한 연설 중 일부입니다. 이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남은 용기로 패조하는 적을 추격해야 하니 헛된 명성조차 패왕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식구를 인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식구는 모태똥 주석의 칠률, 인민해방군 남경 점령에 실린 구절입니다. 시에서 모주석은 공지에 몰린 적은 쫓지 말라는 선인들의 관념을 뒤엎고 남은 용기를 다해 패조하는 적을 추격하라고 주장했으며 반면 교훈으로 서초의 패왕 항우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주석이 이 시기에 항우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초한전쟁의 역사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항우였지만 종국적으로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류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항우가 전략적 실수를 반복하며 류방을 수차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류가 계속되면서 결국 항우는 패왕 별이의 비극을 맞이하고 오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역사적 교훈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모주석은 인민해방군이 남경을 점령한 후 이 시기를 지어 혁명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야 하며 결코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에서도 정신적 해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시 리자성의 농민군은 땅을 고르게 나누고 세금을 면제하라는 구호로 민심을 얻었고 틈왕의 군대는 파족지세로 순식간에 북경을 점령했습니다. 북경성의 백성들은 문을 활짝 열고 틈왕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8일 후 리자성의 군대는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하며 가택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민심의 상실이었습니다. 민심을 잃은 리자성은 고작 40여일 만에 북경에서 쫓겨났습니다. 백성의 지지로 흥했으나 민심 이반으로 망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성격과 목적은 봉건 왕조나 농민 봉기군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흥망성쇠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며 남은 용기를 다해 패조하는 적을 추격해야 하니 헛된 명성을 쫓아 패왕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국인민의 진심 어린 지지를 받고 승리에서 새로운 승리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 목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합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마지막으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유럽 동맹 탈퇴 10주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인 2026년 6월 24일 영국의 유럽동맹 탈퇴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되면서 흑권위가 세상을 경악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동맹 탈퇴 찬성파들이 내걸었던 아름다운 약속들은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타머가 노동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사이 사퇴한 6번째 영국 수상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다우닝과 10번째는 주인이 수시로 바뀌었고 유럽동맹 탈퇴는 영국이 지울 수 없는 시대적 배경으로 남았습니다. 영국은 한때 서구 정치 안정의 기준으로 간주되었고 웨스트민스터 모델은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점진적인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럽 동맹 탈퇴는 마치 수술칼처럼 영국 정치 세계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병든 근원을 드러냈습니다. 역대 수상들을 돌아보면 캐머런은 유럽 동맹 탈퇴 국민 투표의 패배로 사퇴했고 테레사 메이는 유럽 동맹 탈퇴 합의안 옆에서 발을 빼지 못했으며 존슨은 유럽 동맹 탈퇴 해결을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쓸쓸히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트러스는 급진적 감세안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재임 45일 만에 퇴진했고 수낙은 보수당 참패 후 국민의 분노를 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머 역시 집권 난관에 빠지면서 안정적인 관리의 약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영국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동맹 탈퇴 투표 10주년 보도에서 영국 정치가 기묘한 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신임 수상은 국가를 단결시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모두 분열의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BBC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가장 부족한 상품은 예능성이라고 론평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겉에 드러난 현상일 뿐이지만 경제적 곤경은 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영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유럽 동맹 잔류 기준보다 8% 낮다고 추산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한 다수의 영국 경제계 인사들은 유럽 동맹 탈퇴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중남부 시골의 화분 제조업자도 어리석은 유럽 동맹 탈퇴 때문에 제품을 유럽 동맹 시장에 내보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유럽 동맹 탈퇴 10년이 지난 지금 영국 국민들은 주권 회복이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불편과 추가 비용을 초래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닥친 것은 지속적으로 높은 통화 팽창입니다. 유럽 동맹 탈퇴 이후 신설된 통관, 검역, 적합성 인증 절차는 유럽 동맹으로부터의 수입 비용을 높였습니다. 관련 부작용은 공급망을 타고 층층이 전달돼 결국 식료품, 에너지, 생필품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통화 팽창과 함께 무거운 세금 부담이 덮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 동맹 단일 시장 탈퇴 후 영국이 투자 유치와 고임금 일자리 창출 등에서 더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수 기반 증가가 공공지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반 국민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10년간 영국은 주권과 번영,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유럽과 멀어진다고 문제가 줄어드는 건 아니었고 그렇다고 다시 유럽에 다가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마틴 제커의 말대로 영국이 언젠가는 다시 유럽 동맹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까운 미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후온난화 확대 효과를 보여주는 유럽 지역 고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2026 16월 하순 유럽은 이번 여름 첫 대규모 극한 폭염을 앞당겨 겪었습니다. 남극반도는 6월 초에 이미 평년보다 20도 넘게 높은 기온이 나타났고 미국에서도 극한 고온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여름의 극한 고온이 예외에서 상시적 현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 지구적인 이상 고온의 리면에는 지구 온난화의 확대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의 본 라운드 폭염은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된 고온 공기 덩어리가 남서 유럽에서 먼저 기승을 부린 뒤 중동부 내륙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에스파냐 국가기상청 루벤 델캄포 대변인에 따르면 에스파냐의 17개 구에서 13 곳이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고 바스크 지방은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아열대 고기압이 비정상적으로 북상하면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도 불판 같은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22일 로마 밀라노, 플로렌스 등 12개 주요 도시에 최고 등급인 적색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포르투갈 내륙 최고 기온은 42도에 달했고 북부의 포르투 등 주요 도시도 오렌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은 영국 해협을 넘어 영국까지 밀려들어 전례 없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잉글랜드 남부 일부 지역에 드문 최고 등급인 적색 극한 고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고기압 능선이 내륙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면서 중동 유럽 지역도 맹렬한 더위에 노출됐습니다. 폴스카 국립기상수자원 관리 연구소는 폴스카의 일부 지역이 이번 주 기온이 40도에 달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유럽 외 지역에서도 고온이 나타났습니다. 남극반도에서는 6월 초 역대 같은 시기 최고 기록인 15.4도라는 이상 기온이 기록돼 평년보다 20도 넘게 높았고 빙하층도 비정상적으로 녹았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에 극한 고온 경보를 내렸고 공원은 애리조나주 캐니언 신부에 최근 고온으로 열사병 환자가 속출해 도보 여행자 3명이 이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염은 유럽 여러 나라의 인프라와 사회적 회복력을 전방위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냐에서는 18일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구간의 산불로 인해 두 도시 간 고속열차가 2시간 30분 넘게 지연되고 수많은 승객이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에스파냐 북부와 동부 그리고 포르투갈 북부와 중부의 산불 위험 등급은 극단적 또는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고온은 교통기반시설에도 물리적 손상을 입혔습니다. 영국 워릭대학 토목공학과의 경서록 교수는 기차길은 극한 고온에서 크게 팽창하기에 환경온도가 기차길 응력 临계치를 넘으면 궤도가 좌우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고온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연화돼 도로 구조가 변형되고 성토층의 토양 수분이 증발해 갈라지면서 도로망의 안정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공학기술학회 철도기술네트워크 존 로런스 주석은 고온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공정사들이 태양복사를 반사하기 위해 기차길 일부를 흰색으로 칠하는 가장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이렇게 하면 궤도 표면 온도를 약 5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온은 시민 건강과 사회 경제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파냐는 올해 5월 이미 고온 관련 사망자가 101명으로 집계돼 역대 동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국 웰컴 기금의 기후보건부 앨런 댕구어 주임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번 폭염이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만 현재 공공의료 시스템은 이 새로운 현실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거시적 경제의 구조적 위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에마니엘 문행 총재는 20일 반복되는 고온 날씨로 하여 프랑스 경제 성장이 저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이번 이상 고온은 고공급류가 약화되면서 열동 현상을 만나 유발된 것으로 지구 온난화는 이러한 복합적인 이상 기상 현상의 증폭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기후소 내분석 분야의 연구원인 미레아 지네스타는 고기압 시스템 자체는 기후 변화에 의해 직접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기후 변화가 기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배경 기온을 높여 이번 폭염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가치를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장약방은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덕길 장약방은 민족의학유한회사이고 또 우리 연변주내에서는 감로장약 영업 독점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의 약품들을 보면은 이 특징상에서 전통적인 장의학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이런 장의학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저거 일반 약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이런 분들은 덕길 장약방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약품이 독창성하고 문화적 배경, 특별한 자격 요건하고 전면적인 이런 서비스를 갖춘 정기화한 장약 전매점으로서 또 환자분들에게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책임지고 지도해드립니다. 때문에 안심하고 장약으로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 우대 활동이라 할 때에는 이 파상모 소유환 6곽을 사시면은 런칭 망주에를 5곽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결합해 쓴다 할 때에는 간도 보호하고 기도 보충하면서 신장을 보양하고 혈액을 보충해 줍니다. 그리고 풍습골병하고 풍습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류시와는 한계료정이 원래 1,400원인데 이번 활동에서 580원에 드립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논약 밍모 슬류의완은 한계료정이가 석달입니다. 근데 한계료정 사시면은 한 달분을 더 드리면서 또 홍화 칭강완도 열 과거 더 드립니다. 그러면은 한 달분이가 두 가지 약을 결합해서 한 달분 520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약방에서는 여러 가지 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들이 다 꾸준하게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저는 때부터 조금 신장이 좀 거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예전에는 좀 약도 쓰고 시집 가니까 좀 많이 좋아졌는데 우선 또 60이 넘고 하니까 또 허리에 몸에 많이 생긴다. 특별하게 이 소변이 양이 적고 그 다음에 작고 그리고 이 발이랑 얼굴이랑 자꾸 부스터 때다.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하면 그럼 무식이라든가 무식이 높다 합니다. 예.
1: 6살인 납순가?
0: 예. 무식이 기미란 짐.
1: 아, 지가 아닌 높다 합니다.
0: 예, 무식이라 합니다.
1: 예. 그러면 성공이 나쁘단 거 말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그래, 그게 높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먹었습니다.
1: 예.
0: 별다른 크게 효과가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모두 이 방사람 모두 듣고 소리 소장약이 그렇게 효과 좋다고 모두 얘기하더란 말인데 그래서 아 나도 그냥 그 약방 찾아 가봐야 되겠다 이래서
1: 예. 여보세요?
0: 예.
1: 예.
0: 장 대표를 이래 보이니까 장 대표 하는 얘기 이 두 가지 약을 먹어보랍니다. 예. 그래서 연신망제하고 허드니노완
1: 예.
0: 예. 그거 두 가지를 요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40일가량 복용했습니다. 이게 소변량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1: 네.
0: 그거 먹고
1: 예.
0: 소변량도 좀 많아지고 이 소변의 색깔이 좀 그 붉은 색깔이든지 무슨 제 색깔로 또 돌아오고
1: 예.
0: 그리고 그 냄새가 용지독했습니다.
1: 예. 예.
0: 예. 그 냄새도 우선은 예. 많이 그런 냄새 없어졌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내 지금 이 약을 더 먹자고 그랬다. 이 요까지 먹으면 나이 되지.
1: 얼마 동안 썼은가?
0: 40일.
1: 아, 더 써야 됩니다. 예, 그 지갈도 높고 지금 좀 젊어서부터 이 콩팥이 안 좋았다 하면은 좀 더 써야 됩니다. 예, 근데 환자분은 이 스르르완 같이 쓰면 좋습니다.
0: 예. 아, 무슨 그런 이야기도 있었나?
1: 예, 그 전문적으로 이 신장 아, 위하고 신장을 같이 보양해 주는 약입니다. 예.
0: 아,
1: 그래서 이 그 장 대표하고 한 번 더 상담하시오.
0: 아, 그래라.
1: 예, 허즐리뇨완이라는 예, 지금 연세가 있으면서 소변이 잘 통하지 않거나 예, 좀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인차됩니다. 예, 그런데 이 스르르르와 같이 있으면은 신장 공능이 회복되는데 또 더 좋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0: 예.
1: 그래, 또 장 대표하고 한 번 더 상담해 보시오.
0: 아, 그래란가?
1: 예, 예.
0: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이렇게 머리에 항상 아프고, 예.
1: 네.
3: 어지럽고, 예. 거기다 예, 편두통까지 있었댔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밤에는 예, 그냥 잠들기 힘들었댔습니다.
1: 네.
3: 잠이 달아요. 그리고 예, 혈압도 높고, 예. 또 그냥 예 손발이 많이 시렸댔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밤이 잘 때면 예 잠깐지 쥐가 그냥 자주 나가지고 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예 영 애를 먹었댔습니다.
1: 네.
3: 그러다가 우리 서장약도 단 선생님 방송 듣고 소리에 약방 찾아갔댔습니다.
1: 네.
3: 약방 찾아가 상 대표님 보이고 소리에 치수의 전주환하고 예 화신 거후예를 예 가져다가 소리에 한 50일 거의 먹었습니다.
1: 네.
3: 그런 게 지금은 이게 그 혈압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고,
1: 네.
3: 그리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편두통 있던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밤이면 잠깐씩 지나던 게 원래 영 너무 힘들었겠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손발이 시리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1: 네.
3: 그리고 잠도 좀 잘 자고, 예.
1: 네.
3: 그래서 내 생각에 확실히 효과를 예. 이렇게 빨리 보고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영 많이 편해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그래서 내 아무래도 쓰던 김에 더 쓰자고 그랬다.
1: 예. 그 화신코프에는 료정이가 두 달입니다. 예. 두 달 쓴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장 대표하고 또 상담하십시오. 예. 예. 우리 지금 이 화신코프에 이 림상 이 그런 재료도 용 많습니다. 근데 지금

0: 지금 덕길 장양방에서 쓰는 환자분들이 다 효과를 이외로 또 더 잘 봅니다. 예, 그 지금 노인분들이 두통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편두통, 귀에서 소리 나고 불면증, 그리고 경추가 아프거나, 예. 특별히 이 삼고증에 또 용 좋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혈지, 예, 그리고 녹공수의 부주 있거나, 예. 정신적으로 좀 혼란스럽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예. 이런 환자분들도 지금 차츰차츰 나사진다. 예, 손발이 차고 마모이 오고, 예. 예, 이런 증상도 다 나사집니다. 예, 그래서 쓰면서리 그 약방에 좀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1: 예.
0: 예.
1: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2: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는 강경화 초기구 주승관이 있습니다.
0: 네.
3: 소화 안 되고, 오른쪽 옆구리 무직하고, 맥이요, 그래, 땀씨, 그리고, 예, 땀에가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수간 전용하고, 렌치만들 쓰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소화 잘 되고 있고, 오른쪽 옆구리 무직하지 않고, 맥이나 그 땀 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우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강경화도 도와줬고, 조직안도 더 나와줬고, 예. 쌈내도 전성입니다.
0: 네.
3: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딸이 지방간이 있는데 이 약을 쓰면 어떻습니까?
0: 딸이 몇 살인가?
3: 50입니다.
0: 아, 50이면 쓰셔. 예. 그, 난 젊은 인간에서, 예. 50이면, 예, 대사장애가 있으면서, 예, 지방간도 생기고, 동맥경화도 생기고, 내분비물란도 하고, 한참 물 뗍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수관전항하고 런칭망제를 같이 쓰라 하셔. 이 수관전항은, 예, 전문적으로 쪼안매를 내리면서 간도 보호하고 이 손상받은 간세포하고 조직을 수복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결국, 예, 간의 독성물도 또 배출시키고 작용이가, 예, 여러 가지로 간질병 치료에서는 지금 수관전항이가 제일 앞자리에서 달리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예, 두 가지 약을 쓰라 하십시오.
3: 예, 그러면 배달받아 쓰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예.
4: 아, 저는 한평생 위병 때문에 정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위병이 진짜 한 15년, 20년 거의 됩니다. 그래, 한가지 위병으로, 또 음식물만 먹으면, 예, 어째, 막 문제 끝에서 내려야 합니다.
0: 네.
4: 그리고 틀어놓고 밥을 하시고 또 찬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원래 금방 먹으면 그 벌써 그 찬 음식하고 매운 것만 먹으면 설에 설사 안 나가지. 설사하고 먹으면 또 변비 오지. 아, 그리고 또, 그냥 어찌 위가, 예. 그래 가서 병원에 가서 너무 답답해서 병원에 가서 위장 해보고 위축성 위염이랍니다. 위축성 위염에다가 만성 위염에 그다음 위궤양 그래 위가 약간 혼답니다. 그래 놓고 위가 살살 쓰리다 막 쓰리고 아리고 이거 정말 영막 견디기 바쁜데 그래 즉 해보는 거죠. 일어나서 그래서 그 양약 어메라소라는 그 약을 자꾸 먹고 그러면 임시 구부하고 암만 먹은 약 빠져서 위약을 우리 집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래 먹어도 아이디어 된 게 그래서 사람들 모두 말하는 게 이러더란 말이에요. 어째서 장약이 그리 좋다는 장약 안 먹는가. 그래 장약이 이거 뭐 먹어봐도 좋다 말을 봐도 뭐 먹어봤는데 이래 너무 바빠 놓고 뭐 우리 집 사람들이 자꾸 빨리 가서 싸우라고 그거 먹으라고 그래서 내 우리 이제 아빠가 같이 가서 내 상황 말할까라 장다이프 저들 하더라 마저 우리 윗병이 좀 엄중한데 세 가지 약을 구운 것 같다. 조주다시하고 런칭망제하고 따탕월.
0: 네.
4: 이 세 가지 약을 주는 거에 이거 집에 와서 먹은 게 얼마 안 먹어서 벌써 소화 잘 되질까.
0: 네.
4: 이 역시 없나 그냥 그서 제바닥이 그서 사태였습니다. 근데 이약 벌써 한 20분 그 제바닥 사태한 증상이 약간 많이 느껴졌습니다.
0: 네.
4: 그리고 또 음식 먹으면 잘만 먹으면 설사 하고 그래서 설사약 먹으면 변비하고 그러던 게 요즘에는 설사 그래하고 대변 영 어째 색깔이랑 아이 같은 게 요즘엔 대화 색깔도 영 쌍조 설 그래 영 쌍조 싱글로 나가고 야 그래 놓고 영 살것 같습니다. 밥만 먹으면 항상 맥이 없고 예. 어디 가 봐나 사람들은 어째 그렇게 여진이가 여진이가 요즘에는 영 위가 좋아지니까 좀 살이 좋습니다.
0: 예 맞습니다. 그 위장도

0: 질병이 있으면서 몸이 허약해진 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같이 결합했으면 인차 회복이 됩니다.
1: 그것이 회복이 빠릅니다. 예. 중국이 이제 약방약은 그리 먹어도 여러 가지 다른 건 냈으면 다 먹었습니다. 왕상에서 싸먹 이게 아무런 먹고 자꾸 밥 먹어도 이 약 먹고 저래 그날 그거 뭐 얼마 안 돼서 하는 거 대사 못 갖고 저래 밥맛 살아가고 뭐 새바닥이고 저래 막 까락까락하고 그런 생긴 그 중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왔었습니다.
0: 예. 이 장약은 그게 특전이.
1: 이제 한 20일 먹었는데
0: 좀 아니 더 쓰셔. 그 위 그 정도면 어저는 내세도 있고 또 증상이 그 정도 뭐 좀 이 위장도 질병이 있은지 오랍니다. 예, 그래서
1: 오랍다네.
0: 예, 우리 지금 이 장약은 좀 망제나 조주 다시 다탕화는 거저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질병이 발생한 원인을 같이 치료하기 때문에 조절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적어도 3개월은 쓰고 예, 그 다음에 끊었죠. 그 다음에는 정황에 따라서 조절하면 됩니다.
1: 예. 이 세 가지를 다 석 달 써라.
0: 예, 석 달 쓰죠. 그럼 완전히 치료가 됩니다. 예. 그저 소화만 시키는. 그렇죠. 그저 소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예. 그 위장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작용합니다. 예. 그래, 3개월.
1: 원래 그냥 죽만 먹은데, 지금 밥이라 먹어도, 편안한 감이 납니다.
0: 예, 이 다탕화리라는, 위장도 염증, 위장도 궤양, 출혈성 위장도 질병,
1: 그다음 궤양이 있다 말한다.
0: 예, 위장 암증, 간경화, 간복수 소화 불량 이게 다 됩니다. 예.
1: 그렇습니다. 예. 이거 뭐 값도 그리 나 서다야 비싼 게 아니고 그리 비싸지도 않고.
0: 그 세 가지 다 그리 아이 비쌉니다. 비싸다는 게 창주하고 예. 런칭 창주하고 치수의 전주와 비쌉니다. 근데 그건 또 비싼 것만 효과 좋습니다.
1: 효과 좋겠죠.
0: 예, 그 다음에 약들은 아예 비쌉니다.
1: 예. 아예 비쌉지. 우리 노베스크들이 쓰는 게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더란 말이야.
0: 맞습니다.
1: 이래 효과 얼마나 썼을까요?
0: 예.
1: 다른 약에서 이런 효과를 봤는데 여기서 효과는 못 봤어요. 완전히 부디 법을 떼가지 못봤거든요.
0: 예, 그렇게 하셔. 예.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집에 남편분이 심내혈관 쪽으로 몸이 많단 말입니다. 심장이 아예 좋아서 피리부치가 심하고 갑자기 또 막 숨이 올리차다가도 또 막 거기에 맥박이 또 느려지고 예. 그리고 조그만 소리도 자꾸 놀랍니다. 기침 소리도 문 소리에도 막 놀라고 예. 항상 이렇게 불안하고 심장에다 무슨 버릇이 누른 것처럼 이렇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또 다발성적인 색도 있고 아까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고 골에서 소리 나고 아까 정신 날 때 없으니까
0: 네.
3: 그래서 감기도 자주 하고 해서 그 방송 통해서 듣고서 그 장대편대 찾아가서 약을 떼왔습니다.
0: 네.
3: 그 선생님 보고서를 이렇게 진행해 보던지 세 가지 약을 떼줍니다. 치수의 전주환하고 정형환 그다음에 바오의
0: 전형환.
3: 예. 예, 이게 세 가지를 지금 거의 두 달 거의 됩니다. 한 달 반 좀 넘었는가. 근데 효과도 보이는 게 알린단 말입니다.
0: 예.
3: 예. 가슴이 말라 후두하고 그래서 무슨 떨군 것처럼 그러던 게 그 불안해 하던 그게 많이 났고 놀라는 것도 많이 났고 예. 예.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던지 확실히 쪼그러들었습니다.
0: 예.
3: 이게 좀 정신이 나고 그래서 지금 이 석 달 치를 때 왔는데 석 달 다 먹고 갔어서 그 당대표를 보는 게 좋죠.
0: 네. 이 세 가지 약은 것도 기본적으로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쓰고 그 다음에 찾아가십시오. 지금 환자분은 네. 심장 기능 저하도 있거니와 이 중의학적으로는 심허증이라 합니다. 이 심허증은 좀 이 돌아가세우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개월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찾아가면 됩니다.
3: 뭐 효과 좋을까
0: 봐
3: 계속 쓰자고 그랬네.
0: 예, 예. 그래. 그래도 증상이란 또 변화 있으면은 약방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예.
3: 예. 예. 잘 들었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5: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리고 우리 중노년 분들은 항상 눈 건강에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예, 우리 눈 건강이라 할 때에는 장의학에서는 이 눈 건강을 유지하는 이 방법을 단순히 눈 자체만은 돌보는데 그치지 않고 예, 인체 전체 균형하고 오장육부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예, 때문에 우리 덕길 장약방에는 눈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품들도 예, 새로운 약품들 외에도 원래 있는 약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인 즉 다시 예,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예, 우리 눈이 같이 질병이 나사지면은 오장육부의 조화가 되고 인체의 균형이 바로 잡아진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눈이 불편할 때에는 단순히 눈에 뭐 이 국부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调理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눈은 장의학에서는 간하고 깊은 연관이 있고 또 간의 기능이 좋아야만이 눈이 밝고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을 비롯한 오장육부의 기혈순환하고 음양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장의학에서 보면은 눈은 오장육부의 전기가 모이는 곳으로서 특히 간의 상태가 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리고 중의학적으로도 우리 황제 내경에서는 간을 예, 간은 눈으로 주관한다 하기 때문에 간의 기혈이가 부족하거나 혹은 간에 열이 쌓이면은 눈이 침침하거나 충혈이 되고 또 건조해집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덕길 장약방에 이 눈을 치료하는 약품들은 대부분 간에 열을 쳐주면서 간을 조화시켜서 눈을 치료합니다. 예, 그리고 신장이 에, 다른 이론으로는 또 신장이 전기가 부족해도 눈이 흐려지고 피로해지기 쉬우면서 신장이 또 인체 내에서 보면은 진액하고 음기를 저장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장하고도 관계된다 이 말입니다. 에, 따라서 우리 눈 건강을 유지하려 한다 할 때에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에, 때문에 지금 우리 눈 질병이 있는 분들은 치수의 전주화능하고 로디밍무완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예, 밍무슬리오이완하고 또 밍무칭강완 이런 약들을 환자 정황에 따라서 다 배합해서 같이 씁니다. 그리고 특별히 간에 독소가 많다. 아, 오랫동안 나는 눈이 이러면서 항상 눈이 좀 충혈 상태고 눈이 붓기고 통증도 있고 이럴 때에는 망제까지 같이 쓰면은 예, 눈이 밝아지는데 아주 빠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약은 몸이 근본적인 기능을 강화시켜서 면역력도 높이고 기혈이 잘 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눈 주변의 혈자리도 자극하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과 열을 내려서 눈이 피로하고 건조한 것을 같이 완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0: 들어서 지금 치료합니다. 그리고 장의학에서는 눈 건강에 좋은 약제하고 처방이가 아주 다양합니다. 에 때문에 눈 질병을 치료한다 할 때에는 반드시 눈이 기혈을 보충해 주면서 진액을 늘려서 눈이 침침하거나 건조하거나 이런 증상부터 완화시킵니다. 예, 지금 눈이 불편해서 어떤 분들은 예, 한 80대 노인들을 보면은 텔레비도 못 보는 놈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지고 기혈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런 눈을 쓰는 게 벌써 좀 보기도 어서는 두려워하고 이렇죠. 예, 이런 분들은 장의학적인 치료를 받는다 할 때에는 예, 좋은 이런 변화를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의학에서는 환자의 체질하고 증상에 따라서 예, 맞춤형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단순히 눈만을 위한 약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고려하는 이런 치료를 합니다. 예, 이 뜻인 즉 우리 같은 눈 질병이라 해도 예, 우리 덕길 장양방에 오시면은 사람마다 그 신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약들을 또 이 배합하면서 치료 과정에서 수시로 또 약을 또 변화합니다. 예, 조합을 다시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눈 주변에서 지금 불편하다 할 때에는 본인들 절로도 예, 눈의 위생도 주의하거니와 또 눈 주위의 혈이가 영 많습니다. 22여 개나 됩니다. 눈이 작지만 예, 눈 주위에 또 이런 혈자리들을 안마하면서 또 혈액순환도 강화하면서 약을 쓴다 할 때에는 우리 눈질환 치료에서도 좋은 효과를 봅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의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의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진실함과 정직함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일상생활 위생 상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송이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바람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사랑꾸러미 희망꾸러미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정직한 토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작은 토끼 토토가 살았어요. 토토는 언제나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착한 아이였죠. 어느 날 토토는 숲길에서 아주 예쁜 나뭇가지 장난감을 주었어요.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이었지만 주인이 찾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은 그냥 가지고 놀아도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토토는 주인을 꼭 찾아주고 싶었죠. 하루 종일 숲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 주인을 찾았고 마침내 그 장난감을 잃어버린 사슴 친구를 만났죠. 사슴 친구는 정말 고마워하며 토토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렇게 토토는 작은 일이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또 정직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고 더욱 소중한 친구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네,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죠.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언제나 사랑을 받고 믿음을 주는 친구가 될 수 있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너랑 나랑을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일상생활 위생상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려면 무엇보다 생활 속 위생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몸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먼저 외출하고 돌아온 뒤에는 옷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주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밖에 먼지와 세균이 옷에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 안으로 그대로 들고 오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또한 하루 한 번은 꼭 세수를 하고 머리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해요. 피부에 묻은 먼지와 루페물을 깨끗이 씻어내야 말끔하고 상쾌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너무 길게 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한 위생습관인데요. 긴 손톱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숨어있기 쉬워서 음식을 먹을 때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때 손톱을 정리해주는 습관을 꼭 들여보도록 하세요. 이런 작은 생활 위생습관을 꾸준히 지키면 감기나 배탈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언제나 깨끗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도 바른 위생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이것을 길게 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눈에 보이지 않은 세균이 숨어 있어서 제때 정리해줘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참말 좋아요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숨어 있어서 너무 길게 기르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손톱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송이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송이예요. 집에서 숙제를 할 때 자꾸 집중이 흐트러지고 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시간을 허비하고 나면 후회가 되는데 자꾸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별이 언니, 도와주세요. 네, 송이 친구. 이 숙제할 때 집중하기 어렵고 자꾸 딴 생각이 드는 마음 정말 이해가 갑니다. 모든 친구들이 한 번쯤 겪는 고민인데요. 별이 언니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숙제할 때 장난감과 스마트 기기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두세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동안 먼저 숙제 끝내고 놀자라고 스스로 약속을 해보는 거예요.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조금만 참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다 보면 금방 집중이 생긴답니다. 숙제를 먼저 끝내고 마음 편하게 노는 것이 훨씬 즐겁고 후회도 남지 않아요.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력도 길러질 겁니다. 네, 송이 친구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이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나의 마음을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바람이 생기는 이유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기분이 상쾌하죠? 도대체 바람은 왜 생기는 걸까요? 바람은 공기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햇살을 많이 받는 곳의 공기는 따뜻해지면서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서로 자리를 바꾸며 움직이는 것이 바로 바람이랍니다. 바람은 구름을 옮겨주고 꽃가루를 퍼뜨려주며 자연 곳곳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줍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다음에 밖에 나가서 바람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임춘영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빗방울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이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시범촌 명단에 입선돼 향촌지능에서 국제적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3: 사천길림 강소 하부 광서 다섯 개성 자치구 도서관 학회 제20회 학술연구토론회가 연길에서 개막했습니다.
2: 연길

1978 문창문이 6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습금평 종석에는 향촌 전면 지능을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쳐

관건적 역할을 표창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선정 기수는 경제 생산액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생산, 영양, 환경, 생활 네 가지 차원의 종합 수준을 더 중시했습니다. 단일 내 소산 취자촌에서는 생태자원 우세에 위탁해 민생보장과 농업관광산업 발전에 관심을 돌려 생태보호와 산업증수가 협동적으로 추진되는 지속가능한 향촌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요즘은 휴식관광을 즐기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기는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 취자촌입니다. 이곳은 꽃들이 만발하고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 소산 취자촌은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시범촌에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 영예 뒤에는 소산 취자촌이 단일 내 생태에 의탁해 산업을 융합하고 문화를 깊이 발굴해온 꾸준한 탐색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난날의 소산 취자촌은 산업구조가 단일하고 옥수수와 콩 재배 외에는 증수치부 경로가 별로 없었습니다. 촌민 로소그는 면모 안 되는 농지를 다뤘는데 지출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7년 이래 소산 취자촌에서는 당 건설을 인솔로 970만 원을 조달해 안명호 휴식계곡과 안명호 어항을 건설했습니다. 초민들은 생태 관광에 힘입어 할 일이 생기고 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날의 소산 취자촌은 해마다 6월부터 9월까지 10여 가지 꽃들이 련이어 피어 꽃바다를 이루면서 원근에 이름난 인기 명소로 됐습니다. 같은 시기 고산 한지 장미도 다투어 피어납니다. 현지에서는 산업사슬을 늘려 장미꽃을 관상에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꽃장, 과자 등 특색 제품으로 가공해 재배, 가공해서 판매에 이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땅만 붙이던 농민들은 지금 화훼관리보호원, 특색과자 장인으로 변신해 안정적으로 증수지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 초민 로수근입니다. 한간 시간이면 모두 이곳에 와서 말린 물고기도 손질하고 이것저것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 돈을 받고 팔 수 있어 우리 수입이 적잖게 늘었습니다. 저는 한 해에 6천원에서 7천원은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 농사일도 지체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휴식 계곡에서 멀지 않은 안명호 어항은 2017년에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곳은 음식, 숙박, 수상 오락을 일체화한 종합성 문화관광 소비 장소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들 덕분에 안명호 전역 관광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역자원은 특색 수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안명호에는 30여 종 민물고기가 나며 년간 어획량이 근 20만 근입니다. 수산물 년간 생산액은 150만 원을 돌파해 생태 혜택이 지속적으로 현금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 취자촌 당지부석이 한립군입니다. 우리 초민들은 향촌 관광 면에서 촌의 발전을 특별히 지지하고 있으며 사람마다 적극적으로 향촌 관광 발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계절마다 초민들에게 계절성 일자리를 제공해 그들이 수입을 올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산 취자촌은 길림과 흥룡강 두 성이 접경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350헥타르에 달하는 안명호 수역은 30여 종 민물고기뿐만 아니라 두루미, 황새 등 희귀한 물새들이 서식하고 번식하는 터전으로 됐습니다. 천혜의 습지 생태 자원을 보유한 소산 취자촌은 주동적으로 단일한 농경의 길에서 벗어나 안명호 휴식 계곡과 안명호 어항 두 개 문화 관광 다음체를 중점적으로 조성하면서 농업 관광 융합 특색 발전의 길을 걸어냈습니다. 한립군입니다. 우리는 두계산 리넴을 견지하고 생태형 관광 발전을 견지하면서 우리의 특색 농산물과 농업 재배 모식을 향촌 관광의 한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색자촌의 성공 경험을 전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 생태 관광 발전의 길을 잘 걸어내고 생태와 본토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향촌 관광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전진의 향촌 면모를 더 아름답게 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행복하게 하렵니다. 생태 바탕색을 지키고 산업 활력을 불러일으켜 주민들의 생활을 날로 흥성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소산 취자촌이 국제적 인정을 받은 핵심 저력입니다.
생태우선, 산업흥성, 주민 부유의 이 발전 경로를 따라 우리주에 더 많은 아름다운 향촌들이 향촌지능의 화폭에 다채로운 한 획을 써내려

0: 가고 있습니다.
1: 사천 길림 강소 하북 광서 다섯 개성 자치구 도서관 학회 제20회 학술 연구 토론회가 24일 연길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에서 다섯 개성 자치구 도서관 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도서관 전환, 지역문화 협동 발전을 둘러싸고 다차원적인 학술 교류를 했습니다. 국가도서관 부관장 위숭,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당조성원이며 부청장인 장붕, 부주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장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다섯 지역은 비록 동서, 남북 중 각지에 위치했지만 문맥의 연결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 협력 공감대도 시종 일관했습니다. 다섯 지역은 상호 학습, 상호 참조의 학술 플랫폼을 구축해 전국 도서관 사업의 지역 협동 발전을 위해 복제, 보급 가능한 실천 경로를 탐색해냈습니다. 근래 길림성은 전성 공공도서관 봉사체계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독서 봉사망을 부단히 완선했으며 도서관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 모식을 탐색하고 일련의 특색 독서 공간과 독서 보급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고서 보호와 활성화, 지방 문헌 개발 등 사업에서도 장족의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주당위, 주정부의 견강한 경도 하에 연변의 공공문화 봉사체계 건설은 빠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등 문화시설이 날로 완벽해지고 있으며 문화혜민 공정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고 전민 독서 활동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연구토론회를 계기로 여러 전문가, 학자들과 깊이 교류하고 다지역, 자원 공유와 봉사 혁신의 새 경로를 함께 탐구해 업계 전반 효능 제고에 힘을 보태기를 기대합니다. 다섯 개성 자치구 도서관 학술 연구 토론회는 198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39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주제 보고, 관장 포럼, 다섯 개성 자치구 도서 정황 정기 간행물 교류 포럼, 논문 저자 교류 등 부분이 설치됐으며 지혜 도서관 건설, 고서 활성화, 전민 독서 등 업계 중점 의제를 포함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붉은 5월 투쟁의 왕성한 전개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0년 4월 5일 중공 만주성유와 공천단 만주성유는 통지를 발부해 각급 당조직에서 붉은 5월 투쟁 준비 사업을 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달 성유에서는 박윤채를 연변에 파견해 당 건설 사업을 협조하게 했습니다. 박윤채는 왕경과 함께 실시 방안을 토론하고 빈곤 농민의 의거해 토지 혁명을 전개하는 투쟁 방향을 확립했습니다. 연변 각지에서는 대량의 선전물을 인쇄하고 혁명 선전을 하면서 대중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5월 1일 의룡정의 20여 개 사립중소학교 사생들이 집단적으로 동맹 휴학하고 천여 명이 거리로 나서 시위 행진했으며 연변 여러 지역 사생들이 잇따라 호응하면서 투쟁의 물결은 향촌을 휩쓸었습니다. 근 한 달 동안 지속된 이 투쟁은 일본 침략자와 봉건 지주, 토호 렬신 세력을 힘있게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군경과 연변 지방 반동 당국의 잔혹한 진압을 받고 수많은 혁명 군중들이 체포되고 살해되었습니다. 붉은 5월 투쟁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중국 공산당의 령도하에 조직적으로 펼친 첫 대규모 군중 혁명 운동으로서 연 10만여 명 민중이 참가하고 연변 여러 지역을 포괄해 동북 혁명 투쟁사에 심원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0: 연길 1978 문창원이 현재 개조공사 마무리 단계에 전면 진입했으며 6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보호성 개조와 경영 모식 혁신 승격을 통해 여러 해 동안 방치됐던 공업자산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하고 유휴 공장 건물을 문화관광 새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연길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새 주목점을 더해주게 됩니다. 연길 1978 문창원 대상은 연길시 정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상은 공업 복고풍과 현대적 류행 감각이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이곳은 한때 로후 공장 구역이었지만 전체적 개조 재고, 경영 모식 배치와 전경 재구성을 거쳐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단지 2호부터 5호 건물은 지난날 버스 공장의 고전적인 건축 풍격을 이어가며 붉은 벽돌 벽을 주체 기조로 삼아 옛 공장 건물의 복고 풍물을 재현했습니다.

0: 있습니다. 동시에 건축은 대면적 유리벽과 정교한 금속 조형을 교묘하게 융합시켜 새 요소와 옛 요소가 서로 어우러지게 해 노후 공장구역의 현대화 상업 분위기를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공업유산 보호와 혁신 리용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해 연길시가 기존 자원을 활성화하고 문화관광 소비 전경을 승격시키는 중점 본보기 대상으로 됐습니다. 연길관광산업개발위원회사 대상부 부장 최천명입니다. 우리 대상의 가장 큰 주목점은 도시 유휴 기존 자원을 활성화한 것입니다. 공업유산과 도시기억을 완전하게 보존하는 동시에 경영모식갱신 공간재구성을 통해 유휴자산을 문화관광 공공공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는 도시건설 원가를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연길시 공업문화창의 체험 경영모식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연길 1978 문창호는 총 투자가 7억 8천만 원, 부지 면적이 9만 8천 평방미터, 건축 면적이 6만 7천 평방미터이며 천여 개 주차 자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빛 그림자 과학기술 체험관, 오락 종합체, 상업거리, 브랜드 체인 호텔, 진자 오락 중심, 특색 문화 장의 장터 등 다운 경영 모식을 배치해 일괄식, 전시간대, 복합형 장의문화 관광 상업 단지를 건설합니다. 2호 건물은 브랜드 체인 호텔로 조성되고 3호 건물은 건강체육, 민속특산, 민속문화창의를 위주로 하는 상업종합체로 조성되며 4호 건물은 이야기 프로, 공연을 위주로 하는 오락종합체로 계획됐습니다. 5호 건물은 음식, 오락을 위주로 2개 구역을 중점 조성하고 6호 건물에 조성되는 빛그림자, 과학기술예술전시관은 7월 초에 먼저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리향화 기자입니다. 제 뒤쪽에 있는 건물이 연길 1978 문창원의 핵심 체험 대상인 빛그림자 과학기술예술전시관입니다. 디지털 빛그림자와 공업풍 건축이 어우러져 독특한 예술감을 자아냅니다. 노후 공업 건물은 도시 기억을 담고 있고 빛그림자 과학기술은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면서 두 요소가 완벽하게 융합됐습니다. 단지가 전면 준공되면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연길의 공업 역사를 알아보는 화려한 디지털 빛그림자 예술을 체험하면서 도시 갱신이 가져다 준 새로운 문화 관광 체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운행에 투입되면 700여 개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마다 1000만 원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은 주변의 상업, 음식, 문화 관광 산업 연동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연길 도시 풍모를 전시하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며 소비 승격을 기원이 나는 도시 문화 관광 새 지표로 될 전망입니다. 연길 관광산업개발위원회사 대상부 부장 최천명입니다. 2호부터 6호 건물은 주체 및 기본 토목건축 공사를 완수했고 현재 물, 전기, 시설 건설과 조립식 반제 외벽 설치를 하고 있으며 단지 도로는 세멘트 안정쇄석층을 부설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 6월 25일은 36번째 전국 토지일이며 올해 선전 주제는 매 한 채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자입니다. 주민 연길시에서는 연길시 조양천진 태흥촌에서 전국 토지일 범를 보급 선전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선전 강연에서 삼일꾼들은 중화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기본 농지 보호조례 등 범를 법규를 둘러싸고 농촌에서 경작지를 함부로 점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와 관련된 8가지 불허사항, 경작지 보호 6가지 엄금, 경작지 용도 5가지 금지사항, 영구 기본 농지 4가지 엄금 등 규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규정을 어기고 경작지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사로이 못을 파고 물고기를 기르며 불법적으로 흙과 모래를 채취하고 경작지를 장기간 묵히는 등 위법 문제에 초점을 맞춰 처리 표준, 범률 후과, 지정 요구를 명확히 해 경종 교양 효과를 높였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위법 토지 사용 신고 경로를 공포해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감독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0: 25일 2026년 길림성 보통대학 입시 본과 전문대학 각 과목류 합격 최저 통제선이 공포됐습니다. 본과 최저 통제선 보통류 역사학과조 343점, 물리학과조 321점, 특수류형 통제점수선 역사학과조 478점, 물리학과조 473점, 채용류 역사학과조 269점,

0: 물리학과조 266점, 예술류 역사학과조 257점, 물리학과조 240점, 희공류 역사학과조 171점, 희공류 물리학과조 160점, 전문대학 최저통재산, 보통전문대학 160점, 채용류 전문대학 140점, 예술류 전문대학 112점입니다.
1: 2026년 길림성 고중입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도합 12,469명 수험생이 고중입시에 참가하게 됩니다. 전주적으로 8개 시험구, 14개 시험장소, 424개 시험장을 설치했으며 동시에 8개 예비시험장소, 52개 예비시험장을 배치해 시험 조직과 응급사용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연배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자존감은 내가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이든지 잘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이 충만한 감정을 의미하는데요. 자존감은 사랑과 함께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랑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말들, 하루 10분으로 시작하는 자기개발 습관, 스트레스 대처 류형,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 그리고 발효식품이 건강에 좋은 이유, 과학이 증명한 슈퍼푸드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함께 시작해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앞에는 시간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런 당신에게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다섯 가지 명언을 소개합니다. 먼저, 별이 빛나려면 어둠이 필요하다. 무언가 반짝이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순간은 당신이 더 빛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당신은 더 선명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가장 긴 려정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아무리 큰 변화도 첫 걸음 없이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믿는 대로 당신의 세상이 만들어진다. 우리의 생각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은 만큼 성장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꿈꾸는 미래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이어서, 실패는 성공의 재료일 뿐이다. 모든 위대한 성취 뒤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진짜 실패는 포기하는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늘뿐입니다.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명언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빛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어떤 날은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오늘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당신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개발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을 위한 자기개발 습관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아침 10분 명상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하루를 차분하고 집중된 상태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3분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하루 한 페이지 독서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 책을 읽지 못한다면 하루에 단 한 페이지만 읽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한 페이지는 누구에게나 부담 없는 분량입니다. 한 달이면 30페이지, 1년이면 365페이지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잠들기 전 5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감사 일기는 긍정 심리학에서 가장 효과적인 습관 중 하나로 행복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10분 운동을 해보세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맨몸 운동 10분으로도 충분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디톡스 10분입니다. 스마트폰과 SNS 사용을 하루 10분이라도 줄여보세요. 디지털 기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은 창의성을 높이고 집중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잠들기 전 10분은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보이는 반응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잠시 거리를 두면서 마음을 정리합니다.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 대처 유형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관리 방법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네 가지 상황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반응을 선택해보세요. 상황 1.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 즉시 상사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둘째,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한다. 셋째,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힌 후 다시 시작한다. 넷째, 어차피 안 될 일이었어 라며 포기하고 다른 일로 기분을 전환한다. 상황 2. 친한 친구와 심하게 다툰 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첫째, 바로 친구에게 연락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한다. 둘째, 시간을 두고 상황을 정리한 후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한다. 셋째,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에 몰두하면서 기분을 전환한다. 넷째,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에게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한다. 상황 3.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겨 재정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첫째, 가족이나 파트너와 상의해서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다. 둘째, 지출 내역을 꼼꼼히 분석

계획하고 앞으로의 예산을 다시 계획한다. 셋째,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이후에 천천히 상황을 정리한다. 넷째, 어쩌겠어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상황 4.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버거움을 느낍니다. 첫째, 상사에게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업무 조정을 요청한다. 둘째,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시간관리 계획을 세워 하나씩 처리한다. 셋째, 업무 중간중간 짧은 휴식을 취하면서 집중력을 유지한다. 넷째, 다들 힘든 건 마찬가지야 라며 참고 견딘다. 이제 선택한 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1번이 많다면 관계 중심형입니다. 당신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장점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함께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2번이 많다면 분석 해결형입니다. 당신은 리론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듯 뛰어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완벽주의로 인해 스트레스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3번이 많다면 조절 적응형입니다. 당신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적절한 휴식과 자기 돌봄을 중요하게 여기며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지나친 회피는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으니 필요할 때는 정면 돌파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4번이 많다면 수용 안정형입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장점이지만 때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수동적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키워보세요. 각 류형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자신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대화가 서툴면 오해가 생기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 수 있는 대화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는 데 집중하지만 사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치며 반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바로 부정하기보다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비판보다는 이해와 수용을 먼저 보여주세요. 잘했어요 보다는 구체적인 칭찬이 큰 울림을 줍니다.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서 노력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면 그 사람의 자신감도 함께 높아집니다. 대화 중간에 잠시 침묵이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이 더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서로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애나 친구 관계에서 어떤 패턴을 보이시나요? 심리학에서 널리 알려진 애착 류형 이론을 바탕으로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류형은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가 성인이 된 후 대인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질문 1. 연인이나 친한 친구가 멀어질 때 나는 A. 불안해지고 자주 연락하게 된다. B. 별로 신경 쓰이지 않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 C. 적당히 연락하면서도 상대방을 신뢰한다. D.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봐 두렵지만 겉으로는 모른 척한다. 질문 2. 갈등 상황에서 나의 행동은? A.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먼저 사과한다. B. 갈등 자체를 피하려고 한다. C.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D. 감정이 복잡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질문 3. 이별 후 나의 모습은? A. 오랫동안 괴로워하며 자책한다. B. 별일 아니라는 듯 금방 적응한다. C. 슬프지만 받아들이고 일어난다. D. 상대방을 이상화했다가 갑자기 평가절하한다. 질문 4.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나는 A.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한다.

한다. B.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C. 천천히 신뢰를 쌓아간다. D. 첫인상이 좋았다가도 쉽게 실망한다. 자, 선택을 다 하셨죠? 결과 분석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A가 가장 많다면 불안형 애착류형입니다. 당신은 관계에서 인정과 관심을 갈망하지만 상대방이 멀어질까봐 불안해하는 편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B가 가장 많다면 회피형 애착류형입니다. 당신은 독립적이고 자립심이 강하지만 가까운 관계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열고 타인을 신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C가 가장 많다면 안전형 애착류형입니다. 당신은 관계에서 균형을 잘 유지합니다. 상대방을 신뢰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압니다. D가 가장 많다면 혼란형 애착류형입니다. 당신은 가까워지고 싶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량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착류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류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좌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 충격에도 오히려 더 강해져서 일어납니다. 이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스트레스나 역경, 트라우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는 심리적 능력을 말합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회복 탄력성을 선천적 재능이 아닌 누구나 배우고 키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정의합니다. 심리학자 앤 마스틴 박사는 회복 탄력성을 평범한 마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그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일상적인 보호 요소들이 모여 회복 탄력성을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긍정적인 관계, 자기 조절 능력, 문제 해결 기술, 자기 효능감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 박사팀이 개발한 펜실베이니아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은 2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이 학습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50% 감소했고 문제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다섯 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의 힘을 인식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가장 강력한 보호 요인입니다. 어려울 때 혼자 견디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음,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기르세요.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기보다 변화 속에서도 조정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목표부터 성취하세요. 너무 큰 목표는 오히려 좌절감을 줍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반복하며 자기 효능감을 쌓아가세요. 이어서 낙관적 사고를 훈련하세요. 비관적 생각이 들 때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라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긍정적 재해석은 회복 탄력성의 핵심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돌봄을 실천하세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는 정신적 회복력을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강해집니다. 회복 탄력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꾼다면 내일의 당신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발효식품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아시나요? 오늘은 다양한 발효식품의 건강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치인데요. 김치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에는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김치의 유산균은 위산에 강한 특성이 있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김치에 들어간 고추의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청국장은 나토와 비슷한 발효식품으로 삶은 콩을 바실러스균으로 발효시킵니다. 청국장에는 혈전을 녹여주는 나토 키나제 효소가 풍부하여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요구르트는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식품입니다.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유당 불내증 있는 사람도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며 칼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식초는 발효식품 중에서도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된장과 간장도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콩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펩타이드는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여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은 우리 몸 면역세포의 약 70%가 모여있는 중요한 면역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중요한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은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단에 꼭 추가해야 할 네 가지 식품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고 심장 건강을 증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이 엔진이 더 오래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 통밀과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대규모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하루의 식이섬유 섭취를 10g씩 증가할 때마다 대장암 위험이 1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유익한 장내 세균의 모기가 되어 전반적인 소화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안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인지 노화가 1.5년에서 2.5년까지 지연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베리류 섭취를 통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다음은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미국 공립보건원의 권장 기준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에 칼슘 1000에서 1200mg, 비타민 D는 600에서 800IU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함께 작용하여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햇빛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현대인에게 비타민 D 보충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함께 적절한 보충제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식품군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 건강, 대장 건강, 뇌 건강,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식단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비교라는 거미줄에 사로잡혀 때때로는 자존감이 방전 상태에 놓이기 쉬운 요즘, 매일매일의 자존감 충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있죠. 어디 말처럼 쉽나요? 아무리 상처받은 일이 익숙해졌다고 해도 생채기나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아프게 싫으니까 최대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거리를 조절하고 마음의 벽을 쌓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상처는 그만큼 내가 행복했다는 증거라는 걸요. 오히려 상처 하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쓸쓸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는 그저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연애할 때는 미처 몰랐던 상대방의 낯선 모습과 마주할 때 우리는 새삼 결혼이라는 제도의 무게를 실감하곤 합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했음에도 결혼 생활의 타임라인이 흐르고 새로운 인생의 숙제를 앞두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를 겪기 마련이깐요.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상대의 낯선 요구,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휴식인지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의 신호인지 헷갈리게 시작할 때 부부의 고민은 깊어지죠.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후반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30대 초반에 만나서 풋풋하게, 때로는 치열하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하고 마침내 결혼이라는 고린지점에 착안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양가 부모님의 은근한 눈치를 뒤로 한 채 아직은 둘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는 따끈따끈한 무자녀 부부입니다.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8년 가까이 이 남자를 봐온 셈이니 숟가락 올려놓는 보릅, 화났을 때 입술 삐죽이는 각도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꿰뚫어 본다고 자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남편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올해 초까지는 말입니다. 결혼 3년 차, 흔히들 말하는 첫 번째 권태기이니 뭐니 하는 시기라는데, 저희는 다행히 큰 소리 내며 싸운 적은 없습니다. 동갑내기라 평소에는 친구처럼 장난치고 주말에는 같이 맛집 탐방하며 나름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습니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뜬금없는 곳에서 제 평화로운 부부 생활의 레이더망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뜬금없는 외박 여행 선언 때문에 말이죠.

사건의 발단은 약 한 달 전 평화로운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안주에 맥주를 한 잔 들이키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던 중 남편이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회사 일도 그렇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서 그러는데 두세 달에 한 번씩 학교 동창들이랑 1박 2일로 외박 여행 좀 다녀오면 안 될까? 남자들끼리 고기도 구워 먹고 게임도 하면서 힐링 좀 하고 오게.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냥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다녀와. 단둘이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가는 건데 갈 수 있지 하고 쿨하게 넘기려 했죠. 그런데 남편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브리핑을 듣다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다니겠다는 요지였습니다. 무려 두세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무조건 외박을 포함한 여행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뇌 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결혼했어도 개인 사생활과 힐링할 시간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 싶다가 엄연히 가정을 꾸린 유부남이 분기별로 한 번씩 집을 비우고 밖에서 자고 오겠다는 게 정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혼자 남겨질 내 주말은 어쩌고 가정을 두고 주기적으로 외박을 하는 걸 쿨하게 오케이 해주는 게 진짜 멋진 아내인 걸까? 아니면 그냥 방임인 걸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민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연애 시절 남편의 모습 때문입니다. 저희는 5년 동안 연애하면서 정말 자주 만났고 서로의 성향을 파악할 기회가 차고 넘쳤어요. 그때 남편은 여행의 여자에도 집착하지 않은 전형적인 집바보 스타일이었습니다. 주말에 만나면 그저 가까운 카페에서 노트북 켜놓고 각자 할 일을 하거나 기껏해야 교외로 드라이브 한 바퀴 돌고 저녁에 깔끔하게 각자 집으로 귀가하는 걸 가장 편안해하던 사람이었죠.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도 늦어도 밤 12시 전에는 무조건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며 집이 최고다를 입에 달고 살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것도 안정을 찾아야 할 3년 차에 접어들자마자 언젠가부터 이 남자의 마음속에 방당벽 같은 집착이 스멀스멀 비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들어 주말만 되면 SNS에 유명한 캠핑장이나 독채 펜션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두루시게 보지를 않나. 친구들과의 채팅방에서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며 여행 계획을 짜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연애 5년 동안 철저하게 본색을 숨겨온 여행 집착남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결혼 생활의 엄청난 압박감이 이 남자를 밖으로 내모는 걸까요? 예전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대인배처럼 놀다 와라 하기가 참 묘하게 찜찜하단 말이죠. 혼자 머리를 굴리며 이 갑작스러운 변화의 원인을 분석해보다가 문득 한 가지 가설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아이라는 거대한 인생의 숙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후반의 동갑내비 부부이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서로의 커리어와 신혼생활을 즐기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요즘 들어 우리도 이제 슬슬 아이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대화가 부쩍 찾아졌습니다. 병원 검진도 알아보고 영양제도 챙겨 먹기 시작하면서 부부의 타임라인이 서서히 육아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타임인 건 확실합니다.

주변 유부남 선배들의 뼈 때리는 조언이 남편의 귀에 꽂혔겠죠. 애 생기면 1박 2일 여행, 꿈도 꾸지 마. 애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집 앞 편의점 가는 것도 허락 맡아야 해. 물론 제 추측이기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이 급해진 데에는 이 원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아이가 생겨버리면 내 인생에 자유롭게 놀러 다닐 수 있는 골든타임은 영원히 끝난다. 이 생각과 함께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자꾸만 밖으로 돌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 동창 녀석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재미없는 인간들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하지만 정기적 외박 허용이라는 이 전례 없는 규칙이 앞으로 저희 부부의 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남편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주말마다 눈치를 보며 여보 다음 달에 애들이 낚시 가자고 하는데 라며 밑밥을 던지고 있고 저는 글쎄 날씨 보고 하며 능그렁이처럼 넘어가고 있는 대치 상태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고 쿨하게 넓은 마음을 가졌던 내가 왜 결혼 3년 차가 되니 남편의 1박 2일 외박 요구에 이토록 심각하게 가치관의 대혼란을 겪게 되는지 말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무게감과 앞으로 다가올 육아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저 역시 보이지 않는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외박 여행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쿨하게 보내주고 나만의 주말을 즐기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초장부터 외박의 싹을 잘라 가정을 사수해야 할까요?

생활이나 힐링 여유 시간을 즐기고 남편이 돌아온 뒤에도 그에 상응하는 독박 가사 보상을 치르게 하는 등 등가 교환 법칙을 부부의 공식 룰로 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세 달에 한 번은 유부남으로서 과한 편이니 1년에 딱 2, 3회만 보장하는 것으로 타협하는 것이 어떨까요?

가정을 지키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함께 합의해 나가는 것이 부부 모두가 서운함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느끼는 그 불안감을 동창들과의 여행만으로 풀게 두지 마세요. 애가 생기기 전 30대 후반 무자녀 부부로서 갈 수 있는 조금 더 멀고 근사한 해외여행이나 장기 여행 계획을 부부가 함께 짜보는 건 어떨까요? 둘이 보낼 황금기 공간을 먼저 채워준 뒤 친구들과의 시간을 허용해야 남편의 관심사도 다시 가정으로 중심을 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기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하나쯤 빈집이 있습니다. 누군가 떠나간 자리 혹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간. 때로는 그 빈집이 우리를 쓸쓸하게 만들지만 또 때로는 그 빈집이 있기에 우리는 삶을 더 단단히 채워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이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김현철의 글입니다. 빈집을 적는 동무. 은주 동무가 쓸쓸한 아름다움이 담긴 첫 시집을 비행기에 태워 보내왔다. 제목은 빈집에서 겨울나기. 이 책은 문장부호 하나마저 그냥 적은 것이 아닌 진실한 무게와 서정적 기품이 느껴지는 그녀의 마음의 기록이었다. 은주 동무에게서 독후감을 쓰게 놀아 했으나 한수의 빈집과 만날 때마다 그 엄두는 한 번 또 한 번 수그러들었다. 이 동무는 언제부터 이런 슬픈 이야기들을 담아냈을까? 왜 이렇게 쓸쓸함만 담아냈을까? 밝게만 보이던 이 동무의 속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시린 사연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이 동무에 대해 대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고민과 망설임 끝에 읽으면서 문득 떠올랐던 화면들을 되새기는 것으로 멋쩍은 응원을 보내려고 한다. 1997년 가을, 원래 다니던 소학교가 진중심 소학교에 합병되면서 우리말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집단 전학을 하게 되었다. 5학년 후학기에 진입한 나는 진중심이라는 위험에 적잖게 기가 눌려 계약해서 한동안은 스스로 자기 정체성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다. 갑자기 많아진 학급,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싸움이면 싸움. 그 공간에는 저마다 뽐낼 만한 특기와 개성을 가진 동무들이 전례없이 많았다. 은주 동무를 처음 발견한 건 바로 그 무렵이었다. 휴식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화단에 한 특별한 동무가 서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머리나 옷 맵시를 봐선 어느 집 귀공자 같은데 남학생이라고 보기엔 생김새가 너무 고왔고 여학생이라고 보기엔 어딘가 무리가 있었다. 그렇다고 옆 친구한테 물어보자니 괜히 놀림받을 것 같아 궁금증을 누르려던 차에 누군가 그 동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은주. 아, 내 학생이었구나. 후에 알고 보니 옆반의 사모학생 친구였다. 그것이 그 동무에 대한 첫인상이었다. 어느 월요일이었다. 국기개양식에서 교장 선생님이 연설하시는데 갑자기 새된 소리가 들리더니 사생들의 눈길이 삽시간에 앞줄에 서는 한 학생한테로 집중되었다. 교복을 입은 한 학생이 넘어져 있었는데 찬찬히 보니 그 동무였다. 썩 후에 군사훈련 도중 너무 몰입한 나머지 갑자기 넘어지는 친구들을 간혹 보긴 했지만 그날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차렷 자세로 서 있다가 쓰러지는 걸 보았으니 나로서는 꽤 놀랄만한 일이었다. 더 의외였던 것은 며칠 뒤에 그 동무를 위한 모금 활동이 진행됐다.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어디가 많이 아픈 친구인가? 그건 그렇다 치고 귀티나는 저 동무한테 지원이 필요하다고? 알고도 모를 일, 듣고도 믿기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뒤로 언제 그랬느냐 싶게 활기 넘치는 그 동무를 볼 때마다 나의 이런저런 의문은 되살아났다. 그러고 보니 중학교에 가도록 그 동무랑 말 한마디 주고받지 못했던 것 같다. 그 무렵 학교에는 변부모 학생이 적지 않았다. 웃고 떠들며 학교에 다니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의 빈자리로 인한 외로움, 서름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도시락 뚜껑을 열다가 어두운 학교길을 홀로 걷다가 교과서의 어느 한 대목을 읽다가 이불 속에서 잠을 설치다가 사진 한 장을 보다가 수시로 터졌다. 아이들은 대개 그런 마음을 터놓을 줄도 다스릴 줄도 몰랐다. 그저 속으로 쌓여지는 걸 자기도 모른 채 유년의 배를 저어갔다. 그 기억들은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
시에서 불이 되는 그 동물의 이야기들은 또한 어느 쯤에서 시작된 것일까? 지니고 있던 장기의 정비를 되게 그 동물은 친구도 많았던 것 같다. 학급 회의에서의 격정적인 웅변, 운동대회에서의 강력한 조직력, 성별과 선입견을 따지지 않은 유난한 교유, 그가 혼자 다니는 걸 별로 보지 못했고 천천히 걸어 다니는 걸 본 적도 별로 없다. 선생님들에 대한 그의 존경심 또한 남달라서 언제나 정 많고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치료비를 구하지 못해 집에서 민간요법을 쓰면서 기약 없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졸업생들을 이끌고 병문안을 갔었고 모금도 시도했다. 담임 선생님이 결국 치료에서 효험을 보지 못하고 세상 뜨자 그 동문은 두고두고 통탄했다. 치료비가 천문 숫자였던 것도 아니고 불치병도 아니었다는 데서 그 아쉬움은 더욱 컸다. 졸업한 지도 몇십 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 동문은 그 시절의 선생님들을 얘기할 때면 마치 며칠 전에 만났던 것처럼 정겨움을 푹푹 묻혀낸다. 중학교 시절 한동안 그 동문은 아버지와 함께 우리 마을에 살았다. 그의 나의 삼촌네가 사거리에 구멍 가게를 차렸는데 바로 그 길 건너 합작사 건물에 그들 부녀가 거주했다. 삼촌은 가게 앞에 당구판도 하나 놓고 경영했다. 그런데 어찌나 마음이 약했던지 손님들이 당구를 치고 주동적으로 돈을 주면 받고 그냥 가버리면 코숨 한번 크게 들이쉬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보다 못한 내가 짬날 때마다 그 옆에 붙어서 돈을 받아냈다. 그 대가로 손님이 없거나 홀로 구경 온 손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무렵 손님들이 다 가고 혼자 놀고 있는데 그 동무의 아버지가 왼쪽 다리를 절며 오시더니 나와 당구를 한 판 치자고 했다. 내가 당신의 딸애와 같은 학년인 줄은 아마 몰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식이다. 양보할 내기 없기다. 아, 예. 그런데 정작 내기를 시작하고 보니 공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옆반 여자의 아버지와 당구를 친다는 것이 웬만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과정은 꽤 슴슴했다. 그 동무의 아버지는 일부러 나에게 재주를 하는 것 같았다. 날이 어둑해질 때까지 한 겸도 채 끝나지 않아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볼이 잘 보이지 않는구나. 우리 다음에 승부를 내자. 그리고는 누르스련 전등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집 쪽으로 천천히 멀어져 갔다. 그 안에서 그 동무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의 시에서 아버지가 등장할 때마다 나는 그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재생되곤 했다. 특히 아버지가 강 속에서 다리도 전혀 절지 않은 채

하루 종일 물살과 어울리며 고기를 잡고 있는 구절을 볼 때면 그 모습이 생생하리 만치 연상된다. 시내에 있는 고중에 입학하게 되자 몇몇 고향 친구의 부모님들은 학교 근처에 새집을 맡고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부모님들은 무료한 낮 시간을 깨우기 위해 한 곳에 모여 마작을 치거나 주림을 하곤 했는데 그 동무의 아버지는 워낙 작식을 잘하는 데다 성격이 후더운지라 사람들을 자주 집에 초대했다고 한다. 그날 그 동무가 점심 먹으러 집에 왔는데 글쎄 밥상은 고사하고 매캐한 담배 연기 속에서 부모님들이 마작에 여념이 없었단다. 그런데 그 동무의 태도는 너무 의외였단다. 안 좋은 표정은커녕 환하게 웃으며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더니 혼자 밥을 챙겨 먹고는 어른들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는 인사를 하고 나서 다시 학교에 가더란다. 그날 자리에 있었던 한 학부모가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하며 점심밥을 먹으러 온 아이에게 미안할 정도였다고, 이런 일이 한두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며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더라고 외웠다. 그러고 보니 나는 그 동무가 화를 내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 고중부터는 같은 학교가 아니어서 그 동무에 관한 소식은 간간이 귓동냥으로만 들을 수 있었다.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학생회에서 활약한다거나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는 종소리라는 문학사에서 열띤 문학소녀로 활동한다든가 하는 얘기들이 두루 포함되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였던가 그 동무가 시를 쓴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심취했다는 것이다. 시랑송을 좋아하고 잘하던 아이가 시를 쓰는 것이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문학에 대한 집념은 상상 이상인 듯했다. 곧바로 지면에서도 그 동무의 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 어느 날부터인가 메일을 통해 지인들에게 편지글을 보내왔는데 그걸 읽으면서 그 동무의 새로운 문학 세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고 그 사이 쌓은 내공을 느낄 수 있었다. 문학의 언덕에 성큼 올라서는 그 동무가 나에게 같은 고향이고 같은 문학 전공인 동창이라며 여러모로 정보를 보내주고 이런저런 활동에 동참을 제안해 왔으니 나로서는 실로 고마운 일이었다. 개인적으로 또 누군가들을 동원해서 잠시 어둠 속을 걷고는 이들에게 약간이나마 빛을 주려는 모습에도 늘 존경심이 들었다. 2008년 여름방학, 그 동무가 연변대학의 선배와 친구 몇 명을 동반해 북경에 놀러오면서 나한테 가이드를 부탁했다. 근 3년 북경에서 학교를 다녔으면서도 별로 돌아본 데가 없었던 나인지라 말이 가이드이지 그냥 엉터리 길잡이였다. 참 오래간만에 만나는 동창,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갔다. 어쩌면 그 이전의 모든 대화들을 다 합쳐봤자 그 며칠에 나눈 대화의 절반의 절반도 안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연변대학 조선언어 문학학부 교수님들에 대한 얘기와 종소리 문학사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꽤 많이 들려주었다. 어찌나 구수했던지 훗날 그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분들을 만났을 땐 꼭 구면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은주 동무는 또 나한테 랜디 포시가 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선물해 주기도 했다. 아시구만. 우리는 지하철역에서 만나 교보문고에 가서 한참 돌아보다가 각자 책을 한 권씩 골랐고 꽃지점에 가서 양꼬치에 마파두부를 곁들여 먹었다. 그와 문학 얘기를 그럴듯하게 하려니 수준이 딸리고 가족 안부를 물으려니 괜히 조심스럽고 해서 그냥 서로 가는 친구들의 소식들을 주고받았다. 결국은 고향 얘기였다. 해도 해도 질리지 않은 고향 얘기. 고향은 변하지 않는 답이었고 늘 우리에게 너그러웠다. 우리는 몇지서 어느 주말에 고향에 흐르는 량수강과 같은 이름을 가진 양수강이 흐르는 양평에 가서 한번 놀자고 했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조선족 학생들을 많이 관심해주는 한 교수님을 꼭 소개해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모임은 바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날 강 교수님이 직접 담근 솔순주를 축내며 운치는 강 교수님의 마당에서 싱그러운 불냄새와 더불어 삼겹살 파티를 했다. 량수에 관한, 연기에 관한, 원성다리에 관한, 졸업로문 테마에 관한, 사람에 관한 많은 얘기들을 했다. 그때 그 동무의 아버지에 관한 소식도 잠깐 들을 수 있었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안부도 못 전하고 미안하다야. 아, 그게 뭐

말을 아꼈다. 그때 못한 그 말들은 시집에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그의 시를 읽으면서 나는 나의 빈집을 떠올렸다. 내 친구들의 빈집도 떠올렸다. 그리고 수많은 이웃들의 빈집을 떠올렸다. 그 집이 빈집으로 되기 전의 모습들도 상상해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익숙하고 친절한 그리운 사람들이 보였다. 기쁘고 슬프고 막막하고 후회스러웠던 일들도 서서히 재생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다. 급기야 한 집, 두 집 떠나가면서 마을은 급속도로 비어가고 있었다. 이따금씩 귀가하는 사람도 보이는가 싶더니 한참 뒤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그들은 또 다른 터전에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었다. 부딪히기도 넘어지기도 하면서 자기의 빈집에 알찬 삶을 치열하게 채워가고 있었다. 단 한 번도 망각한 적이 없는 자신만의 빈집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었다. 그 동무의 빈집이 아직 얼마나 더 기록될지, 그 이야기들이 아직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빈집이 얼마나 공허하게 비어있는지는 더더욱 모른다. 그럼에도 감히 예상해본다. 멀지 않아 그 동무는 빈집 보수에 착수할 것이고 때가 되면 새집 축조에도 돈 크게 투자할 것이라고. 그때쯤 되면 그의 아버지, 외삼촌, 할배, 언년이 할매, 그리고 청산리와 대림동 이웃들도 흐뭇하게 웃으며 그의 집들이 올 것이다. 무릎 통증도 다시 사라지겠다. 또 그때쯤이면 그 동무가 그토록 염려하는 빈집에서 겨울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지 않을까. 늦지 않게 다가올 그날을 고대하며 그 동무의 후속집을 한없이 응원한다. 어린 시절 첫인상, 학교 운동장에서의 우연한 만남, 아버지와의 당구 한판, 북경과 한국에서의 다시 만남,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쌓여온 두 친구의 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글이, 문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빈집은 단순히 비어있는 집이 아닙니다.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고 채워지지 않은 삶의 자리이며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공간입니다. 은주 동무의 시집, 빈집에서 겨울나기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슬픔의 기록이 아닌 상실을 견디며 더 단단해진 삶의 증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빈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빈집이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온기와 추억, 그리고 앞으로 채워갈 삶의 의지가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글이 각자의 빈집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분께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프로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소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가능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설명해 드리게 되었는데요. 좋은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치명,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원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희귀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는 OTC 공약에 속합니다. 공농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도대체 이 제품 자체는 뭘 치료하는 제품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심폐를 유발하게 합니다. 심장병이라서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폐를 유발하게 하고 기혈이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심장병 환자들은 많게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중에서의 이것은 일종 증상에 관한 책에 속하는 그 학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림상평은 그럼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하다 하는데 심장병 환자가 주요한 림상평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당뇨병이가 합니다. 입이 쓰고 그럼 단순 담낭에 문제가 있는가 이상이 있는가? 특히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칠하죠. 이런 걸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입에 제일 전형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입에 모진 냄새가 나서 자네들이 부모하고 대화할 때에 되면 엄마, 아빠, 칫솔질 좀 자주 해. 그래서 남들이 치분을 하나 쓸 때에 되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쓰지만 해도 입에서 냄새는 계속 났는데 본 제품을 시작해서 복용하시니까 자기도 어느 사이에 없어졌는지 입에 모진 냄새가 깜짝같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장병 치료에서 폐경락은 절대 홀쇠할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피가 머리끝부터 갔다가 심장에서 제일 높은 부분 제일 바깥까지 갔다 다시 또 올라와야 되죠. 이 20개 하는 시간이게 되면 금방 피가 갔다 왔다 이걸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힘은 누구에 이거 하게 되었는가 봐. 폐경락에 이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공농주체에서 심폐를 곁들여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룩골이 아파납니다. 룩골이 아파나게 되면 내가 룩골신경통인가 병원에서도 혹시 오해하는 이런 그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장은 룩골에 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룩골 사이에 있으니까 룩골까지 아파나는데 이것도 역시 협심증이 일종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소원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효과가 그렇게 빠를 줄 몰랐다. 이걸 복용하시고 나니까 그렇게 숨이 차서 어지간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던 게 지금은 기본으로서 1층부터 3층까지 옛날에 몇 번씩 세서 오르고 내리고 가고 7층까지도 지금 다 한꺼번에 단숨에 오르고 내리고 해도 숨이 차지 않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남편이 천성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몇 년 전에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습니다.
0: 예.
2: 순결을 할 때문에 그 숨이 차서 그것도 주부들은 다 그것도 상처 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 동안에 갔어요. 주차를 여태했습니다.
0: 예.

0: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예, 가슴이 겨우 숨이 차고 예, 그 주신 안에 계속 그 입에다 달고 있고 예, 이랬습니다. 예, 예, 제가 물어야 됐어요.
1: 어, 구급하는 거, 예, 예.
0: 그래든지 이것은 지금 주신 안에 한 번 다 이물고 예, 아니, 숨이 그렇게 차고 예, 가슴이 겨우는 게 이렇습니다.
1: 그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0: 예, 길이 혈압이 높고 예, 또 잠도 잘 못 잡더라. 그러니까 예. 지금 혈압도 정상되고 잠도 용 잘 잡니다.
1: 아, 그래.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병 치료해서 혈압약을 조절했다 끊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0: 그리고 계속 입에서 냄새 났어요. 옛날 계속 칫솔질 해라가요. 계속해서 입에서 냄새 난다.
1: 답답하죠. 예.
0: 그래. 그런데 이 약수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지금 다 썼단 말입니다. 입안에도 예. 냄새 안 납니다.
1: 그렇죠. 큰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0: 예, 그리고 예. 계속 이 당뇨니까 당뇨병처럼 입이 자꾸 말라들면 이랬더라. 그런 게 입도 아예 말라듭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선생님 이 약을 쓸까요? 예. 아,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1: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예. 거의 40대 중후반, 특히 60대 중후반부터 심장이 이상이 생기는 분들은 보온 제품을 드셔서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 가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0: 예, 이 선생님 또 대답하다 좀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두 분.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어, 저도 좋은 점심만 먹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부모님과 화계료 좀 넘었었습니다.
1: 예.
3: 저, 어째서 먹었는가 하면, 아니, 가슴이 계속 후두두 떨기고, 예. 심혈이 대단히 빨랐습니다.
1: 예.
3: 저 일본에, 어떻게든 그래도 200R, 200S, 이렇게.
1: 아, 위험 심혈에 속하는데요.
3: 예, 그래서 그 누구도 자꾸 끊기죠.
1: 예.
3: 그리고 심조통도 있습니다.
1: 예. 협심증.
3: 그래서 심조통 가슴에서 심장이 아프다면 전화기 손바닥으로 퉁퉁퉁퉁 치면서.
1: 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예, 예. 예.
3: 저 물음도 잘 나려고. 그렇게 이게 좀 이 정신으로 먹기 시작해서부터 차차차차 이게 좀 효과가 나타났다 이게 주머니가 뭐 이게 중약인데지만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났대다.
1: 그럼요.
3: 예, 그래서 지금은 이 가슴 떨기던 게나 전문가 뭐 이 심률이 빠르던 게 심률은 어제는 80으로 돌아왔습니다.
1: 아, 너무 이상적인 심률로 돌아왔습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이 심장이 편안합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어제는 밤잠도 잘 자지 그래놓고 그래 뭐 그러니까 몇 개월 어전 그전이 이렇습니까? 이거 정신만.
1: 예,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 2개 료정, 8개월 동안은 아무런 변동 없이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드시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후부터 시작해서는 2번 내지 1번 자기절로 자아조절하면 됩니다. 예, 이제 선생님 복용하신 것보다 배수로 더 복용하시면 기본으로는 문제가 예. 없을 겁니다. 예,
3: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 먹겠습니다.
1: 아, 예.
3: 심장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예. 네. 이건 또 뭐, 시름 넣고 먹을 수 있을까요?
1: 시름 먹,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완전 시름 넣게 됩니다. 예.
3: 예, 건강. 그래서 오늘도 좀, 9가구 배달을 갔다고 그랬나?
1: 예, 그렇게 하셔. 9가구 세각을 물으러 주게 되어있으니까 배달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로티리 내려가나 올라가나 숨이 탁탁 막혀서 예, 활동도 못했습니다. 그래, 집에 전 앉아있고, 누구도 모셨습니다.
1: 그렇죠. 심장병 환자들은 예.
4: 예, 술도 끓이고, 그저 탁탁 막혀서 식은땀이 그저 나고, 그저 뒷가슴이 그저 바늘 쏙쏙 쥐는 앞가슴이 그렇지 해서 정말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사이 선생님 강의 듣고, 체강 먼저 싸서 그래 한 달치를 먹었는데 우선 먼저 이발에 그렇게 냄새 더럽던 게 그것도 끝나가지고 이빨이 잇몸이 아파서 얘 맨안에 풀린데 그렇게 잇몸이 아픕니까?
1: 예.
4: 그렇게 그랬던 게 그 이롭지 않을까? 그래 나 소질되고 예.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저 허렁허렁하던 게 그것도 없어지고 할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몸이 아까워지고.

0: 이라도 소리 잘 되고, 이, 아, 그래놓거나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0: 그랬거나 할 때 솔직히 배달 받아서 장기적으로 이 약을 들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네. 심장병 치료에서는 믿음이 가는 우수한 효과성이 좋은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자기 실제 정화기 근가에서 차수를 조절한 차원에서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예. 예.
3: 나도 이거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예,
3: 나는 심장이 나빠 수십 년 동안 고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저기 여러 곳에 가서 지금 저기 약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 이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정신만 쓰기 내게 맞겠다 했는데 정말 딱 맞았습니다. 네, 지금 이거 저 석 달 좀 남았었는데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네, 심지어 북해에서 저기 저녁에다 또 충이 차서 저녁에다 몇 번씩 깨어났댔어요.
1: 아, 예.
3: 그런 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 100이 넘었는데 지금 80으로 정상이 됐어요.
1: 아, 예.
3: 그 다음에 층계로 오르내리쯤에는 여기 숨 차서 오르내리쯤에 몇 번씩 셋다 오르내리는데 지금 이런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래. 아,
3: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아홉각 싸다 그럽니다.
1: 예. 아홉각의 생각을 들이며 한계 치료 과정 넉 달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심장병 때문에 다른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4: 네, 지금 저는 정치만을 먹고 있습니까?
1: 예.
4: 어제 한 서너 달 먹었는데 지금 저러는 데 거의 너무 숨이 차 있습니다. 그게 나름이 계속 누워 있어야 된다. 너무 바빠서. 그렇지 않으면 어제 또 링글든 급진 가고 이랬어요.
1: 아, 예.
4: 근데 지금은 그 증세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뭐 줄어지고, 또 허리 아파, 좀 허리 결함이니까, 이렇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진짜.
1: 예.
4: 어떤 어떻게 말하시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 비싼 데도 아프고. 근데 지금 그 증세는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4: 그래서 어머니가 또, 내 어째 입안에서 이렇게 냄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하하, 그렇죠.
4: 예. 근데 지금 이 약을 먹고 있잖아요. 냄새 없어졌어요. 벌써 어쩌니 입에서 연날이 냄새 나는 게 냄새 어떤 아이 나구나, 이런다.
1: 그거는 기본으로 심폐율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전형적으로 현저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에 이 제품을 드셔서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기본으로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예.
4: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그리고 계속 난 또 어떤 감이 아래 다리 붓기고 계속 시렸습니다.
1: 예.
4: 근데 지금 그 증상이 너무 없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 가지고 신경말, 젖꼭지, 피가 갖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니까 아랫다리가 시리고 손끝, 발끝에 어떤 분들 절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심장 공능의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4: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지금 한 9가도 살려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2: 네,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정원 청심환은 이미 제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 혹은 또 제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심보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분들, 심근염이 있는 분들, 여기 비후성 그 심장병 자체는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 근육은 우리 그 눈으로 보는 내 주먹만한 그런 크기를 갖고 있는데 관상 동맥에서 심장 근육의 어느 한 부분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그 부분은 군살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축이완 수축이완을 오히려 방해하고 수축이완에 참가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면적이 점점 커지게 되며 심장 공능의 약화를 빠른 속도로 부르게 되었지요. 이런 환자들 포함해서 심근염이라며 감기 뒤끝에 어떤 분들은 심근염이 염증입니다. 무슨 염증인가? 병독성 염증입니다. 병독은 어디에서 오는가? 보통 우리 그 심

0: 장군에게 그 염증, 병독성 염증 왔다는 것은 병독성 감기라 하지 않습니까? 빙도신가 뭐라 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바이러스성 이런 심근염이 오는 이런 폐단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본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기본으로 효과가 빠릅니다.
1: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야, 이 초원 청심환은 정말 떴었구만.
0: 아, 그래요? 예, 예.
2: 나는 이 초원 청심환을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걷지 못했었구만.
0: 예.
2: 그래던지 초원 청심환을 어서 내 두개려서 먹었었구만. 선생님.
0: 아, 그래요? 예, 잘하셨네요. 지금 어떠세요?
2: 야, 지금은 숨이 안 차고 내 말도 일 잘하구만.
0: 그렇게요. 예, 예.
2: 예. 그 다음에는 놀라서 부들부들 떨던 것도 잃었고.
0: 예.
2: 그 다음에는 내 전화 소리에도 부들부들 떨었었구만.
0: 아, 예.
2: 그랬던 게 이거 벌써 두 개로 또 야등달라만 먹었었구만.
0: 아, 그래요. 예, 예.
2: 그러니까 이렇게 맥이 나고 정신하고. 내 혈압이 높은데 또 내.
0: 예. 혈압이 높던 것도 지금 개선을 가져오셨죠? 예.
2: 그래던 게 우선은 예. 이거 두 개려도 먹을까? 저 아래 혈압이, 저 맥박이 올라갔었구만.
0: 아, 맥박이 정상으로 올라왔다. 그렇죠.
2: 예. 예. 60, 65, 67 이렇게 됐구만.
0: 너무 정상입니다. 시름 나도 됩니다.
2: 그래서 우선 예. 숨이 덜 차지, 맥이 나지. 해서도 싸고.
0: 예.
2: 그러고, 그 다음에는 하필은 자꾸 하던 것도 없어졌었구만.
0: 아, 그렇죠. 산소 부족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이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1: 네.
0: 그렇죠. 예.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쓸만합니다. 예.
2: 야, 선생님, 나는 그래. 이거 계속 먹겠었구만.
0: 너무 또렷하시고, 현명하시고,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알아서는 제품이니까 실은 없고 쓰시게 되면 100세가 지금 정도에서 문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견지하세요.
2: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예.
2: 난 또 사기를 해서 삼 옷대다 옷대 눌러 또 배달을 받겠습니다.
0: 아유, 숫자도 너무 잘 기억하셨네요. 예.
2: 야, 선생님이 꼭 소개돼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장수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주라는 것은 황제의 기관이어서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다 보니까 심장병 치료를 많이 늦추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움직이면 숨이 차서 꼼짝 못하게 뭐 때문에 숨이 찬가 하면 당신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많이 숨이 차고 이럴 수 있는데요. 심장혈의 산소가 만약 40% 모자란다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혈액순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경락을 했죠. 호흡계통에서 산소를 충분하게 만파 상태 98% 이상 산소 파도를 심장 혈액 그

행성해야만이 숨이 차지 않고 심장이 편하고 유효적인 혈액순환을 보증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숨이 차고 하품을 잘할 겁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서 뭐 혈압이 높고 낮음을 많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지는데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높은 혈압을 생성하게 되겠죠. 120, 139 이 정도. 그리고 심장이 원 상태로 돌아갈 때 낮은 혈압이 생성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압력이, 혈압이라는 건 압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0대 80 이 정도게 되면 정상으로 되는 거죠. 이래서 총체적으로 놓고만 하게 되면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혈압약은 오늘 정상이라서 내일부터 뚝 끊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면서 넉 달 동안 계속 정상이라면 혈압약을 끊어도 됩니다. 넉 달 동안 정상인데 계속 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래서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진을 벌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었습니다. 반드시 누워 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심율이 너무 늦거나 빠르거나 고르지 않는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혈압을 잴 때 보게 되면 심율이 기본 심율이 얼마나 숫자가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상 심율은 60부터 100차 범위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율은 60이 벗어져야 되고 40몇 차 위험 심율에 속합니다. 결국은 높은 혈압은 100차까지는 영어 범위를 하지만 해도 120, 30차 무서운 혈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심율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심율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에 되면 이상적인 심율로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잠자기 힘들어지고 악몽에 시달리고 어떤 분들은 반드시 누워 자서 하게 되면 너무 심장이 힘들어서 베개를 택에다 꼬이고 앉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반드시 누워 자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끝까지 먼 데까지 갔던 머리 높은 데까지 갔던 이 혈압이 정상으로 우리 서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혈압이 생성되고 심율이 생성되게 되어 있는데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수평으로 있으니까 심장 부담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더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정상인 사람들은 누우나 앉으나 서나 아무런 다른 변동을 느끼지 않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심장 공능의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여성들은 갱년기가 지금 대체적으로 77이 49세 7을 한 개 단계로 한다면 남성들은 7, 8에 56세 7을 한 번 더 가해서 56세 좌우에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남성, 여성 갱년기 전후로 인해서 심장 공능에 이상이 생기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무서운 꿈을 많이 꿉니다. 머리가 심장병으로 인해서 아픈 경우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바로 머리 그 뇌혈관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건 말합니다. 어째 경련을 일으키는가? 심장에서 머리 혈관에 제때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지금 변두통 같은 게 생기는 게 뇌혈관 경련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심장 공능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지점처럼 뜸뜸 아파나고 왼쪽 어깨가 아파나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가 덩달아서 아파나거나 왼쪽 어깨 겨드랑이 밑까지 아파나거나 팔까지 아파나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립을 하게 되어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거나 혹은 또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하신이라는 것은
발목, 발등, 그리고 아래 그 장단지를 하죠. 여기가 부종이

0: 생기는 분들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풍습성 심장이라고 시중에서 말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심장으로 이런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쉽게 놀라고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근육경이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헤매는 때림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심장에서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정황에서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기계검사를 받아보게 되면 여러 개 그 복강 내 장기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데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복강 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자에서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맥이 떨어지고 소변이 작고 혀끝이 재빨갛고 입술이 가맣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게 심장병 증상이 일부분에 속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로괴의 평생 유감이라면 아들 추수가 여직 제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을 나온 후에 전전하면서 어느 직장에서도 마음을 붙이고 몇 달 일하지 못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가 일쑤였다. 몇 년 전에는 횡재를 한다며 다단계 판매에 뛰어들었다가 공안에 의해 겨우 빠져나온 적도 있었다. 그때 3만 원 넘게 날렸는데 그것은 아내 양춘아가 로게 몰래 아들에게 입금해 준 것이었다. 서른을 넘긴 지 한참이 되어서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매일 집구석에 틀어박혀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인터넷 게임에 여념이 없었다. 부엉이처럼 밤낮이 뒤바뀌어져 있었고 밥 먹는 시간도 대중 없이 제멋대로였다. 추록에는 매번 일 나갈 때마다 아들이 들어있는 방 쪽을 흘겨보며 애간장에 타서 연신 한숨을 내쉬곤 했다. 로괴는 반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왔지만은 또 평생 동안 농촌 땅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공농일체가 곧 그의 애신분이었다. 그는 자주 꿈에 서광화학공장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그 세월은 그의 젊은 날에서 가장 폼나던 시절이었다. 특히 왕대룡 스승의 제자로 된 후 그도 공장에서 꽤나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되었다. 왕대룡은 송풍기를 수리하는 8급 기술자로 일솜씨가 전 공장에서 엄지로 꼽혔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기술을 배우려고 했지만은 기배가 닿지를 못했다. 바꾸어 말하면은 아무나 왕대룡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룡 스승이 그를 남달리 보게 된 것은 그의 부지런하고 신중하며 믿음직한 성품과 스승에 대한 담없는 존경 그리고 깍듯한 레이가 한몫을 했다.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스승에게 도움물을 받아와서 차를 우려놓았으며 공구들을 미리 챙겨주었고 수시로 심부름을 다니었다. 하우고 도시락을 씻고 뒷거두매를 하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 수시로 심부름에 응하는 그러한 것들은 제자가 반드시 익혀야 하는 필수 과목이었다. 1년이 지나서 왕대령은 그에게 기술을

지치기 시작하였다. 그때로부터 공장 정비계의 맏형인 왕도령에 이어서 그는 둘째 용으로 불리한다. 사부가 불행하게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둘째 용보다 더 굉장한 벼로인 신내린 귀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1988년 말에선 송풍기 대정비 때의 일이었다. 임무를 20일 내에 완수해 새로운 한 해의 멋진 출발을 보장해야 하였다. 각 정비조들에서는 모두 연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 로그의 자신도 너무 바빠 미처 각 작업조를 찾아다니며 검사하고 독려할 여유가 없었다. 시 운전하는 날에 가는 스테인리스 막대기로 시동된 기계 설비에 대고 청진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 신내린 귀에 의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날개 바퀴가 편이 되지 않으면 틈새가 크게 벌어지었고 시간을 다투며 대충하여서 라사가 느슨해지거나 기계 내부의 부싱을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은 등등의 문제였다. 결국 로계가 대로리 장애고 등 오랜 기술자들을 데리고 꼬박 이틀 밤을 패가면서 일을 해서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로계 능력의 맛보기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더욱 로계를 소문나게 한 것은 1991년 국경절을 앞두고 공장에서 국경 42주 내내 헐레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생산에 돌입을 했을 때였다. 현장은 말 그대로 열기로 후끈후끈 들끓고 있었다. 로계가 송풍기 작업장에 들어서니 귀청을 찢는 듯한 송풍기의 굉음 속에서 미세하지만은 어딘가 유달은 이상한 소리가 섞여있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그가 돌연 큰 소리로 외쳤다. 멈춰! 멈춰! 빨리 멈추라고! 그가 갑작스레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주변에서는 깜짝 놀라 그가 미친 줄로 알았다. 작업장 주임이 다가와서 그를 밀치며 경고토로 말했다. 로게, 우린 다 거쳐 임무를 완수해요. 생산에 지장을 주었다가 당신이 그 책임을 질만한가? 이는 순식간에 로그의 외고집을 건드려 놓았다. 그는 손으로 거대한 소음을 내는 송풍기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 주임, 저의 목을 벤다 해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송풍기의 날개가 이미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부러질지도 몰라요. 내 판단이 틀렸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들일게요. 결과는 로계가 짐작했던 것과 꼭 같았다. 그때로부터 귀신 로계란 별명이 서광화학공장에 쫙 퍼지었다. 그 세월에 매번 연말 대정비 때면 그는 전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관건적인 인물로 되었다. 아쉽게도 몇 년이 안 되어 국유기업계획이 실시되었고 또 몇 년 지나 로계는 정년 퇴직하게 되어야 한다. 주로계가 집으로 돌아올 때 공장에서 영예증서와 상장을 한 박스 꽉 채워 가져왔다. 첫 몇 해 그는 그것들을 모두 집안 정면의 벽에 걸어두고 매일 먼지를 털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후에 어느 날 밤 그는 또 슬그머니 그것들을 떼내어 어딘가 숨겨두었다. 그날은 마누라와 함께 구치소에서 다단계 판매에 참여한 아들을 집으로 데려온 그날이었다. 두말할 것 없이 부자간에는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문을 닫자마자 길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시종 말 한마디 없던 로계가 갑자기 아들을 향해 팔을 휘둘렀다. 아들은 이런 일이

0: 있을 줄 미리 짐작한 듯 어느새 몸을 피해 양천하의 뒤에 숨었다. 그 바람에 로게의 손이 아찰 사이도 없이 마누라의 얼굴을 후려치었다. 로게가 두 번째로 손을 쳐들었을 때 양춘하는 추호의 주저도 없이 얼굴을 그대로 앞으로 들이댔다. 영감, 오늘 아예 나를 먼저 때려 죽이시라요. 아니, 배짱 있으면 아예 우리 모자를 다 때려 죽이든가. 양춘하는 이 외동아들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감싸왔었다. 반일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고 부자집 아가씨보다도 더 귀하게 키웠다. 아이가 대학을 다닐 때도 쫓아가서 빨래를 해주고 떼시극을 챙겨주었다. 그러나 아들은 별로 달가워지 않았고 쩍 하면은 성과를 부리구나 하였다. 그래도 그녀는 원망 한마디 없이 평생 아껴모은 돈을 아들이 부자집 도령처럼 예쁘게 쓰도록 냅두었다. 아들은 먹는 것도 영양이 있어야 하고 입는 것도 브랜드여야 하였다. 주로개는 여지껏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아왔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사람이 되겠지.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철부지 때를 벗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겠지 믿었지만은 아들은 여전히 그 시기 장식이었다. 화가 풀리지 않은 로괴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푸르딩딩해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듯 그를 쏘아보는 양촌을 가리켰다가 다시 그려 몸 뒤에 숨어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아들을 가리켰다. 양촌아, 당신 지금 로망이 들어 아이를 그르치고 있단 말이야. 그는 먼저 마누라를 향해 와락 고함을 지른 후 다시 아들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너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같으리라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조만간에 사회의 화근이 될 거야. 응? 이놈아. 방안은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공기 속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 일촉즉발의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들은 어디서 용기를 얻었는지 허약한 몸매를 꿋꿋이 세우고 주로개 앞으로 성큼 나서는 것이었다. 양춘하는 어느덧 아들의 등 뒤로 밀려갔고 그들 부자가리 서로 대치하게 됐다.
1: 아버지는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0: 아들은 다짜고짜 주로개를 향해 도우절을 걸었다. 어투는 표독스러워졌고 얼굴 표정도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다.
1: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 스스로는 모르죠? 에? 그냥 벽에 걸려있는 저 따위의 너저란 종이조박밖에 없잖아요. 종이조박! 그것도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에?
0: 아들은 영예정서와 상장들을 개똥나무리듯 하찮게 보았다.
1: 신에서 40년을 굴려도 벼슬 하나 한 게 없잖아요. 에? 누구처럼 능력이 좋아 권세를 잡고 이 아들에게 좋은 일자리라도 만들어줬더라면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에? 쩍 하면 공장 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허풍을 치면서 귀신 녹여요 하더니 왜 시골에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에? 공장에서 아버지를 아예 거들떠 안 보고 버린 거죠. 에? 이런 결과일 줄 알았더라면 당초 신호로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저더러 못났다고 하는데 알려줄게요. 예? 잘 들으시나요? 아버지를 담아 출세를 못한 겁니다. 다 이 가정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0: 아들은 흥분된 나머지 팔까지 휘둘러 대며 미친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마치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억울함과 분노와 원한을 깡그리 쏟아내린 듯한 태세를 보이었다. 바로 그날부터 추로결은 아들의 눈빛 속에서 무관심과 절망을 읽어냈다. 그는 그 눈빛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그 눈빛은 그로 하여금 한없는 실망 속

속으로 빠져들게 했고 서운함과 더불어 가슴이 찢어지고 답답함을 느끼게 했다. 애당초에 그에게 추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지 그도 알 수가 없었다. 정말 큰 웃음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다. 이런 아들에게 어찌 추수의 경지를 바란단 말인가. 주록에는 그날 밤으로 용의 정사와 상장들을 벽에서 떼어내어 다시 그 당년 도시에 들어갈 때 들고 갔던 낡은 농나무 상자 속에 담아 아들이 어느 날 돌아와서 그것을 모두 어딘가 버릴까봐 자물쇠를 잠그고 침대 밑 구석 쪽에 밀어넣었다.

추로개가 20살에 시골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은 이미 그에게 농산일을 빠짐없이 가르쳐 주었다. 일모작표와 이모작표를 재배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절기, 파종, 김매기, 배토, 시비까지 상세히 가르치었다. 마치 그가 종당에는 시골로 돌아올 것을 미리 예견한 듯, 이 또 그의 마음을 일찍이 묶어두려는 듯 서둘러서 매파를 내세워 동네방네에서 양귀비로 널리 소문난 양춘아와의 혼사를 성사시켰다. 그 시절의 양춘아는 원근에 모두 탐내는 처녀였다. 도시에서 정식 직장을 가진 미남과 향진의 교사 그리고 부대의 군인들이 서로 앞다투어 사람을 보내 청혼하는 바람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하루하루 미루고 있던 중이었던 것이다. 후에 추로개가 공장에서 해마다 선진으로 뽑히고 제법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마침내 그에게 시집 오기로 결단을 내리게 됐던 것이었다. 추로개는 비록 40년간 서광화학공장에서 정비공으로 일해왔지만 고향 땅에 대한 미련은 시종 버리지 못하였다. 그러니 40년간 집채 기숙사에서 살다가 부모가 선으로 세상을 떠난 후 도시에서 집을 사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생각을 버리고 퇴직을 하면은 귀농하기로 마음을 먹은 터였다. 그는 자신이 보은한 도시보다 시골의 밭과 거기에서 자라는 곡식 그리고 현숙하고 부지런한 마누라 양춘아에게 속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는 이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 바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초중을 졸업하자 부모는 더 이상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그 무렵 시골에서는 글자를 뜯어볼 수만 있어도 인테리어에 맞먹었다. 그리고 고중에 다니려면 멀리 현성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 하였다. 그러나 규모가 어마어마한 서광화학공장에 취직해서야 그는 자기가 배운 글이 빛을 보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독학의 길로 자신을 내몰았다. 모를 것이 있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허심하게 물었다. 마침 그때 화학공장에 대학생들이 점점 많이 배치되어 왔고 학문이 깊고 기술이 좋은 공장의 공정사, 베테랑, 기능공들도 배움을 즐기는 이 시골 청년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 그는 끈질긴 의력과 진취심으로 도우민을 보고 그리는 법을 익혀갔고 공예, 선로, 제작, 기하 계산 그리고 여러 가지 법칙과 공식들을 배워내게 됐다. 후에 그는 역시 독학으로 대성한 왕대롱 스승에게서 배우고 일을 하면서 기술 수준도 승승장구하였다. 몇 년 안 되어 그는 스승 왕대령을 재배하면은 공장 내 송풍기 정비 업계에서 누구나 우르르 보는 가장 젊은 기술자로 성장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아들을 꼭 대학에 보내려고 다짐을 하게 됐다.

소설 귀신 로그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약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아까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똑같은 레시피와 재료로 만든 요리지만은요, 어떻게 해도 그 맛이 안 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먼저 김희자의 외갓집 된장국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외갓집 된장국 김희자. 여보, 오늘 외갓집 된장국 좀 끓여줘. 누나, 오늘 외갓집 된장국이 생각나는걸. 외갓집 된장국은 우리 집에서 지금도 자주 찾는 식탁의 메뉴로 됐다. 맹물에 된장 두 숟가락 풀어두고 시래기에 감자를 듬성듬성 썰어두고 한 소끔 끓이면 외갓집 된장국으로 되는데, 오늘날 명절 끝자락이 되면 다들 시원하게 해장이 된다고들 입을 모으며 그릇들을 비워내곤 한다. 실은 나의 기억 속의 외갓집 된장국이 아니다. 그 맛을 내보려고 나는 어깨 너머로 배워온 기억을 더듬어가며 신용을 해본 것이지만 외숙모표의 외갓집 된장국 맛과는 비교가 안 된다. 어린 시절 나는 겨울방학을 시골에 있는 외가에서 보내곤 했다. 외갓집에는 외삼촌네 자식들만 해도 여섯이나 됐고 외할머니, 증조할머니까지 계셨는데 외삼촌이 가문에서 장손으로 되다 보니 어른들의 생일이나 설 명절이 되면 로할머니들을 찾아뵈러 오는 일가들이 의례 많게 됐다. 무릇 손님이 오면 철없는 애들은 덮어놓고 좋다고들 동네에 방네 떠들며 자랑을 했고 노인들도 각기 자기들의 살붙이들이라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외숙모의 경우는 다르다. 오는 손들이 한결같이 시자 붙은 손님들이라 썩 내키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다. 가는 손님 뒷꼭지가 예쁘다는 어려운 세월

그래 손님들은 짓궂게도 며칠씩 묵어가곤 했으니 팍팍한 살림을 맡아보는 외숙모로서는 오죽이나 답답했으랴. 그이는 그런 내색은커녕 아이들 손님들까지도 살갑게 반겨주셨다.

이란 고개가 김치류였다. 동치미로부터 영채김치, 배추김치, 파김치, 무김치, 그리고 깍두기까지 대여섯 가지의 김치들이 밥상 중간에 버젓이 자리하게 되면 밥이 올라왔는데 그 밥의 색깔은 밥상마다 각각이었다. 그때 명색이 쌀밥이지 입살에 잡곡을 섞었고 시래기 같은 나물까지 섞었는데 한 가마의 밥이라 하여도 밥을 뜨는 데서 쌀밥과 잡곡밥, 나물밥으로 가리웠다. 하얀 쌀밥은 뚜껑을 씌운 놋그릇에 담겨 가장 먼저 왕할머니 쪽상으로 옮겨지면서 사람에 따라 한 그릇씩 챙겨졌고 그 다음 잡곡이 섞인 밥은 역시 놋그릇에 담겨 외할머니의 밥상으로 올라갔으며 나중에 우리한테 차려진 것은 나물과 잡곡이 골고루 섞인 나물밥인데 범랑 소래에 담겨 올라온다. 그 다음으로는 흰 사기에 퍼런 두 줄로 사발 한 바퀴를 도른 밥그릇이 밥상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외숙모님의 밥그릇이었다. 그의 밥그릇은 쌀에 나물을 섞은 것이 아니고 나물에 쌀을 섞은 밥이었다. 마지막으로 된장국이 상에 오른다. 사람에 따라 한 그릇씩 챙겨야 하므로 외숙모님은 한참 장국을 떠야 했다. 그런데 국을 뜨다 나면 한 그릇 비우고 다시 된장국을 찾는 사람이 있게 됐고 그 뒤를 졸졸이 이어 된장국 주문을 해 외숙모님은 거의 가마 쪽에 쪼그린 채 가마 밑창에 소리가 날 때까지 식구들의 된장국 시중을 들어주시곤 하셨다. 나는 아주머니 된장국 맛에 끌려 처가에 자주 오게 됩니다. 질부 음식 솜씨는 알아서야 한다니깐. 손님들이 너스레를 떨 때면 외숙모님도 땀을 훔치시며 밥상의 분위기를 맞춰주셨다. 반찬이 부실하니 된장국이라도 많이 드세요. 얘들아, 국이라도 많이 먹어라. 외갓집 된장국은 담백하면서도 고소해서 참 맛깔스러웠다. 지어 푹 삶은 콩을 매수 만드느라고 으깨할 때 살짝 빗겨간 반쪽짜리 콩짝에도 입안에 들어가기 바쁘게 살살 녹아버리는가 하면 시래기도 숟가락에 휘감기며 별미를 더해준다. 아마 손님들도 그 맛에 매료돼 된장국을 더 찾았는지도 모른다. 그때 외갓집의 주방은 정직한과 붙어있었는데 가마목 옆에는 자사 올리는 물펌프가 있었다. 그 물도 지하수여서 엄청 깨끗하련만 외숙모는 국 끓이는 물을 꼭 물동이로 마을 뒷산자락에 위치한 약수터에 가셔서 이고 오셨다. 된장은 장독대에 가서 포우시는데 사발에 담은 것이 노란색을 띄었다. 그때 나는 외갓집의 된장은 콩처럼 노란 색깔인데 왜 우리가 상점에 가서 사는 된장은 물적하고 어두운 색깔일까 하고 생각을 했었다. 시래기는 배추가 속이 차지 않는 것을 음달진 뒷마당 처마 밑에 놓아두고 얼다가 마르다가 한 것을 들여다가 쌀 씻은 뜨물에 담가놨다가 헹구어 칼도마에 놓으면 벌써 시래기가 나른해지는 것이 알렸다. 샘물에 된장을 넣고 끓일 때 시래기를 썰어넣고 감자 몇 알을 채 썰어넣고 장작불로 푹푹 끓이면 시래기는 달큰한 맛을 내면서 된장과 감자는 잘 어우러져 외갓집 된장국으로 됐다. 어린 나이에도 나는 외숙모를 칭찬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외숙모가 끓인 국은 참 맛있어요. 우리 엄마는 기름을 두고 해도 외숙모가 끓인 국이 더 맛있어요. 그러면 외숙모는 그래 맛있니? 국물은 샘물 떠다 끓이고 시래기는 집에서 심은 것을 얼며 마름해 해서 달큰하고 감자는 산골 감자라서 가루가 팍팍 나는 게 너의 심양 감자하고는 다르단다. 우리가 상점에 가서 사온 된장은 노랗지 않고 물정한데 외갓집 된장은 왜 그렇게 노란색이죠? 외갓집 된장은 숙모가 농사지은 것을 동짓달에 매수를 쏘어서 그것을 몇 달 잘 띄웠다가 봄이 되면 된장 만들면 맛이 좋다는 날을 받아서 독에다 넣고 소금물을 풀어넣으면 된장이 되는데 너희들 상점에서 사는 된장하고는 못 비하지.
상점의 된장은 기름 뽑고

그 찌꺼기 뚜병으로 된장을 만든단다. 그러니 외갓집 된장에는 콩기름이 다 들어있는 셈이지 않니? 나는 두 병이 무엇인지 콩으로 콩기름을 어떻게 뽑는지 아리숭했지만 외숙모가 만드신 외갓집 된장이 으뜸이고 외갓집 된장국은 오직 외갓집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락인을 찍어놨다. 내가 어른이 되고 숙모가 된 지금 옛날 외숙모님이 하시던 순서를 밟아가며 된장국을 끓였었는데 도저히 그 맛이 나질 않아서 고기 부치를 조금 넣었더니 된장 맛이 사라졌고 맛내기를 조금 넣었더니 시원하고 칼칼한 토장 맛이 없어졌다. 외갓집 된장국의 비결은 무엇일까? 어머니한테 물으니 너희 외숙모는 성품이 비단결 같단다. 내조를 띄워도 남들보다 잘 떴고 된장을 담아도 된장내가 동네 밖에까지 진동했단다. 비록 성품이 고운 것과 장맛이 좋은 것에 내재적인 관련성이 없겠지만 나는 그 참뜻을 비슷하게 알만했다. 정성이었다. 음식은 손맛이라더니 그것은 정성의 가리킴이요. 정성이 지극하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나의 눈앞에는 외숙모님이 아려하게 떠오른다. 뼈를 에이듯 추운 엄동설 안에도 물동이를 인 여성이 총총이 뒷산 센터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모습이며 마을 남 다 자는 밤에도 눈을 비비면서 연근 콩알을 고르고 고르는 모습이며 가마 및 아궁이를 마주하고 줄땀을 훔치면서 장작을 넣는 모습. 그렇게 상냥하고 자애롭고 자상할 수가 없었다. 정년 퇴직 후 나는 된장을 담는 답시고 메수를 만들었고 그것을 띄워서 된장을 담아봤다. 내 남편이 먹고 내 형제가 먹고 내 자식이 먹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아니 가도 될 손을 한 번 더 놀리게 된다. 오늘 저녁 메뉴는 남편으로부터 외갓집 된장국이라는 주문을 받았다. 나는 확실한 외갓집 된장국을 끓이려고 친구가 준 달큰한 시래기를 녹여놓고 된장독에 가서 된장을 뜨는데 외숙모님의 인자한 모습이 된장향과 함께 떠올랐다. 샘물 대신 광천수를 솥에 부어넣는데 또 외숙모님의 옛날 국을 뜰 때 김에 서려 어렴풋이 보이던 현숙한 모습도 아련히 떠올랐다. 오늘 저녁 외갓집 된장국은 비록 무쇠솥도 아니고 장작불도 아니지만 내가 외숙모님처럼 가족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으니 제 맛을 낼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외숙모를 우러러 된장국 맛에 끌려가고 있는데 나를 외숙모로 부르는 조카들은 나처럼 나의 된장국 맛을 못 잊어 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간다.

네, 음식은 손맛이요. 손맛은 정성이라고 하죠. 똑같은 레시피와 양념으로 만들어도 맛이 달랐던 이유는요, 그 속에 손맛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이 최고의 조미료죠.

다음으로 리효영의 엄마 같이 여행을 가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엄마 같이 여행 가요. 리효영.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직장을 그만두고 3년 만에 고향 용정시 신화촌에 내려갔다. 맑은 공기와 느린 하루, 그리고 엄마의 음식이 그립기도 하고 지친 나의 마음과 몸을 방치하고 싶었다. 고향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나는 폐인처럼 별다른 생각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고, 눈이 오면은 아이처럼 신이나 집마당에서 강아지와 뛰어다니고 이따금 소시장 근처로 가서 커피를 사 마셨다. 커피를 사서 마신다면서 이 안 된다는 엄마의 잔소리는 배경음악으로 삼으면서 그날도 특별할 것이 없는 방치한 하루를 보내는 중인데, 엄마는 인터넷 쇼핑을 한 물건의 반품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반품을 해주면서 나는 3년 사이 엄마의 나이가 50대에서 60대로 바뀐 것을 알게 됐고, 어쩔 수 없는 핑계거리에 묻힌 채 엄마의 환갑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 엄마, 나랑 여행을 가줄 수 없어요? 반품을 끝내고 엄마에게 물었다. 효도를 하는 방법이 여행이 최고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도 하기 전에 말을 뱉어버렸고, 엄마와의 여행은 그렇게 핸드폰 어플에 뜬 나의 숫자 하나로 시작이 됐다. 엄마의 음악 세포를 위해서 쓴 168원. 목적지는 운남으로 정해졌는데, 상해에서 운남 여강까지 비행시간은 4시간. 엄마는 비행기에서 그 4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을 하고 계셨다. 의아했다. 비행기에서 핸드폰만 있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도 핸드폰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엄마가 핸드폰으로 하는 일은 단 몇 가지 뿐이었다.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동영상을 보고 드라마를 보았다. 즉 모두 인터넷이 있어야 가능하게 비행기에서 엄마의 핸드폰은 무용지물이었다. 엄마는 그동안 모든 비행기에서 그저 오지 않는 잠을 청하며 무료한 시간을 억지로 때우셨던 것이다. 비행기 출발 20분 전 급급히 엄마 핸드폰으로 음악 어플을 다운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인지 물었다. 엄마는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이름을 알려줬다. 하하하,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우리 엄마가 아이돌을 좋아하다니 어쩐지 웃겼다. 엄마도 여전히 새로운 것이 좋았을 텐데 뜻밖이라는 생각뿐이었다. 급급히 음악을 검색하고 다운하는 법과 인터넷이 없어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요즘은 음악을 듣고

다운을 하려면은 연간 168원의 회원비를 결제해야 한다는 것은 비밀로 했다. 세상에 음악을 돈 내고 듣는 세상이라니 엄마가 알면은 아마 기절하시리라. 비행기가 하늘에 날고 있는데도 눈을 감고 흐뭇해하시면서 음악을 듣는 엄마를 찰칵 카메라에 담았다. 비행기가 거의 착륙하기 전에 엄마는 나를 향해서 말했다. 음악 덕분에 이제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지겹지 않겠다. 고맙소. 익살스럽게 엄마에게 징긋 윙크를 날렸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엄마, 내 효도가 너무 늦은 것 아니겠지? 나는 매일 엄마를 1%씩 알아갔다. 걱정 인형 딸과 모험쟁이 엄마. 엄마랑 여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엄마는 내 말을 귓전으로 듣기가 일쑤였고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했다. 여행 중에도 계획과는 달리 갑자기 가기 싫다고도 하고 빨리 호텔로 가자고 했다. 가장 화가 났던 것은 매일 아침 체크해서 날씨를 알려주고 옷을 많이 입으라고 해도 엄마는 늘 얇게 입고 문을 나서며 매일 오후가 되면 춥다고 하셨다. 이틀 동안 엄마랑 잔소리하다가 포기하고 셋째 날부터는 아예 가방에 여벌 옷을 하나 더 넣고 다녔다. 그 셋째 날 우리는 운남 여강에 있는 옹룡설산에 가게 되었다. 옹룡설산을 구경하려면 삭도를 타고 해발 3200m와 해발 3800m 두 개의 관광지가 있는데 나는 혈압이 높으신 엄마가 고산 반응이 올까봐 걱정이 되어 3200m 해발을 선택을 했다. 엄마는 처음에는 별말 없이 3200m 해발까지 올라가서 설산을 구경을 하더니 갑자기 3800m 해발도 가보고 싶다고 하셨다. 3800m 해발의 관광지를 가려면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표를 다시 사고 다른 경로 길을 타고 또 40분은 올라가야 했다. 그때는 이미 오후 2시였고 거기까지 왕복 서너 시간을 하면은 날이 어둑해져서 산길을 운전해야만 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제대로 설득을 해보자고 다짐을 했다. 차에 타자마자 슬며시 이어폰을 꺼내들어 음악을 들으려는 엄마를 보고 나는 하려던 말을 처음으로 삼키었다. 내 예상과는 달리 해발 3800m에 올라가서도 엄마는 꿋꿋하게 심지어 삭도 타는 20분 동안에 나보다도 호흡이 자연스러웠다. 난 아찔하게 깎여진 산 아래를 보고 있노라니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지만 엄마는 전혀 아무렇지 않은 기색을 보였다. 3800m의 해발답게 산 우는 바람이 차가웠다. 엄마는 5분 동안 둘러보시고 바로 내려가자고 했다. 나는 단전으로부터 또 무언가가 확 올라왔지만 다시 삼키면서 그저 그러자고 했다. 내려가는 삭도 안에서 엄마가 그랬다. 3800m 해발이 어떤 건지 와봤으니 됐다. 나는 엄마에게 환하게 웃어주고는 생각을 했다. 엄마의 아랑곳도 하지 않은 모험정신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우는 걸까? 엄마, 내 효도가 정말 늦은 건 아니겠지? 오늘도 1%를 알아갔다. 표값이 절반. 운남의 유명한 관광지는 차로 입구를 들어가는 시장에 차 안에서 표를 구매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구매 창구까지 달려가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파는 직원들이 우리가 빌린 차로 다가와서 엄마 쪽 차창을 내리면서 사야 했다. 처음 도착한 그런 관광지에서 표를 파는 청년이 물었다. 반값 표를 사시려면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네? 우린 학생이 없는데? 아, 엄마가 만 60세가 넘어서? 내가 반응을 하자 엄마는 얼싸 좋다면서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엄마는 이제는 모든 관광지에서 표값이 절반이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사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듯 돈 절약했다고 좋아했다. 우리 엄마 서운하겠네. 인젠 노인대우를 받아서. 서운하기는 내가 얼마나 기다린 일인데. 엄마랑 나는 깔깔 웃으면서 관광지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나는 여행하는 8일 동안에 반값표를 살 때마다 서운했다.
엄마 신분증을 손에 들고 우대표라고 쓰여진 표를 살 때마다 미안했고 또 그 표를 사지 않기에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고스란히 나를 기다렸다. 타지에서 나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분투하는 동안에 나는 엄마의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전혀 모르고 지냈다. 왜 엄마에게 효도해야지 하고 벌었던 금년은 엄마의 반카표를 사는 데 쓰고 있는 현실로 됐다. 엄마, 내 효도가 늦었나 봐. 그렇게 또 1%가 쌓여갔다. 엄마에게 커피숍이란.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는 나는 매일 도착하는 곳마다 커피숍을 찾아서 가는 것이 일쑤였고 그 일에 엄마는 무조건 동참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커피를 매일 사 마신다고 엄마는 나무라지만 그 동행이 엄마는 그닥 싫은 눈치는 아니었다. 처음 커피숍에 갔던 날 엄마에게 어떤 음료를 마실 거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그랬다. 난 차가운 블랙커피? 나는 또 웃음이 터져버렸다. 엄마는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줄여서 아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의 커피를 마시겠다고 했다. 쓴 커피가 입에 안 맞는 거라 했던 생각과 달리 엄마가 즐기었다. 맥심보다 쓴 커피가 더 맞다고 하시며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8일 동안 매일 서로 다른 커피숍에서 엄마는 각기 다른 맛의 차가운 블랙커피를 마셨다. 나에게는 흔하게 익숙한 이곳이 엄마에게는 어찌 보면 오고 싶은 곳이 아닐까 싶었다. 젊은이들이 가득한 커피숍에 엄마는 발을 들이기가 어색하여 차창으로만은 건너다 결국 친구들과 맥심을 마시고 오는 하는 일상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아를 즐겨 마시었다. 커피는 아직 사줄 날이 많이 남았다 생각을 하며 1%를 저축해 두었다. 엄마와 여행을 하는 나를 보고 다들 대단하다고 했다. 쉽지 않은 거라면서 매일 나의 서운함과 미안함 그리고 엄마의 색다름을 만나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그 마음은 하도 특별하여 그 어떤 표현마저 아끼고 싶은 그런 소중함이었다. 조심스럽게 해마다 엄마와 여행을 한번 가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엄마와 떨어져 산 지가 17년째다. 20살에 대학으로 가면서 떠난 고향의 집은 방학 때나 연휴 때 잠깐 잠깐 가는 여행지 같은 곳으로 됐다. 독립을 하면서 나는 엄마의 속박 가운데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음대로 해가면서 습관에 변했고 엄마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익숙하면서 하기 싫은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며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엄마도 이제는 드라마나 게임이 보다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엄마 같이 여행을 해요.

어른이 되면서 부모님과 여행 가는 일이 점점 적어지기 마련이죠. 친구와 즐기는 목방 여행, 사랑하는 애인과 떠나는 여행이 더 재미있기도 하고 더 편하기도 하죠. 하지만 가끔은 부모님과 함께 효도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참 색다른 경험이 아닐까요? 서로에게 더 재미있는 추억거리도 만들어보고 효도도 하고 참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네요.

스스로를 감동시키기. 리윤실. 내가 직접 봤거나 겪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음에 간직하고 가끔 슬며시 꺼내보며 조용히 음미해보면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시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시인은 젊은 시절 어느 종이 공장의 기숙사에 간호원 언니들이랑 같이 기숙했다고 한다. 바로 옆방에는 종업원 대학을 다니는 예쁜 도처녀가 있었다고 한다. 미혼이 많은 처녀 총각들이 그 기숙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하루 저녁 복도에서 기타 소리와 함께 어떤 남자의 노래소리가 들리더란다. 노래 가사와 감미로운 노래소리로 보아 그것은 사랑의 세레나데였다. 노래 한 곡을 끝내고 남자는 똑똑 문을 두드려 보고는 또 다른 곡을 연주하며 노래하더란다. 그렇게 그 남자는 온전히 노래를 부르고 돌아갔다 한다. 이튿날 이웃방에 사는 여자를 보고 어제 그 방문 앞에서 어떤 남자가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는 문을 두드리는 것 같던데 왜 문을 안 열어줬냐 하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하더란다. 그 방에 둘은 전날 바로 주말이었던지라 부모가 계시는 집에 가다 보니 기숙사 방은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빈 방 앞에서 목 아프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제꼈을 그 남자를 상상해 본다. 시인은 그 기타 치며 노래한 남자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글 쓰는 행위랑 조금 닮지 않았냐고 했다. 그 질문이 오래오래 내 마음을 맴돌았다. 며칠 전에 어떤 종견 소설가의 글을 읽었다.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 모임을 해서 참석했는데 문단에 알려질 만큼 알려진 그분의 소설을 읽은 동창은 한 명도 없더란다. 모두들 해외에서 돈 꽤나 벌었다는 한 동창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 사람만 싸고 돌더라는 것이다.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부박한 풍토에 대해서 그는 울분을 토로하고 있었다. 서글프기는 하나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돈 많은 동창은 한 끼

식사값을 내주기라도 할 테지만 소설이 밥 먹여주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글을 쓸 때의 애초 생각은 누가 알아주길 바라서가 아니었다. 내 글에 감명받을 독자를 위해 글을 쓰진 않는다. 내 안에 쌓이고 쌓인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 감정들을 쏟아내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어서 터뜨리는 것이다. 털어내지 않으면 고여서 썩기라도 할 것 같아서 다급히 뿜어내는 것이다. 그런 내 글을 읽고 어느 한 독자가 박수라도 쳐주면 무한한 자긍심과 감격을 느끼는 것이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우렁차게 불렀던 그 남자도 기어코 그 방의 여자를 감동시키려고 노래를 불렀던 것은 아닐 것이다. 점점 커져가는 마음이 조체가 안 됐을 것이고 어느 하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기타를 들고 찾아갔으리라. 남자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로 행복했으리라. 사랑하는 그녀가 문을 열고 반겨줬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남자는 충분한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다. 정성껏 쓴 글을 읽어주는 이가 없다는 것은 꽤 슬픈 일이다. 그러나 나는 쓰는 행위 자체만으로 벅참을 느낄 때가 있다. 친구가 딸을 키울 때의 육아 일기를 딸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는 시큰둥하게 보면서 그래서 뭘 어쨌다고요? 라고 하더란다. 친구가 기대했던 반응은 그게 아니었다. 친구는 그저 모든 행위는 스스로를 감동시키기에 지나치지 않는다며 허탈해했다. 따지고 보면 스스로를 감동시키기가 아닌 일이 어디 있었던가. 빈방 앞에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던 총각의 행위도 신명나게 글을 써재끼고 있는 내 행위도 결국 스스로를 감동시키기에 지나지 않는다. 남까지 감동시키겠다는 것은 그저 욕심일 뿐이다. 그러니 울분을 터뜨릴 일도 허탈해 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언젠가 예쁜 얼굴을 드러내고 반가이 맞아줄 그녀를 상상하며 총각은 식지 않은 사랑을 기타에 담아서 계속 연주했기를 바라본다. 내 글에 감동받을 어떤 한 독자를 상상하며 나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순수한 열정을 담은 그 사랑의 세레나데는 이윽고 절창으로 남았기를. 나는 언젠가는 모든 독자를 감동시키는 명문 한 줄을 남길 수 있기를.

네, 스스로를 감동시키는 일, 누군가 인정을 받으려고 무언가를 하기보다 단지 내 속의 생각과 쌓인 이야기들을 털어내는 것뿐인데요. 나의 이야기를 털어내다 보면은요, 그 이야기 귀를 기울여주고요, 감동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문학살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남영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계.
0: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조례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아내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의 사랑,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따뜻한 마음을 진솔하고 감동적인 가사로 담아냈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향기처럼 우리 곁에 머뭅니다. 김인덕 작사, 윤금남 작곡의 리신화 가수가 부른 그대의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슴 속에 조용히 새겨줍니다. 한하나 작사 리룡해 작곡의 박경숙 가수가 부른 그리워라 나의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 바로 친구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형화 가수가 부른 친구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됩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

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AMP 그리고 시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이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의 내용 가운데서 그 특수성을 진일보과 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희 박사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각을 싸면 15각을 줍니다. 100% 물으러 주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는 제품이가 홍남광치료이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홍광치료이라 하게 되었는데 그게 남색광까지 포함하는 특수한 치료이기인데요. 이 치료이기는 먼저 홍광치료이기 두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우수한 치료이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광치료이기 여기에 대해서는 홍남광치료이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다른 집에서 들어오기도 어렵고 이런 걸 우리가 아주 쉽지 않게 이거 들여왔는데요. 가격적으로도 먼저 단서 홍광치료이기 그 배수의 그 가격에 거의 달한다는 이런 우수한 제품입니다. 일단 써보겠다면 저희들 이야기가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의료기기가 따라가는가 하며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천희 박사는 15각에 15각에 홍남광치료이기가 따라가고 세신이로는 10각에 10각이 따라가면서 홍남광치료이기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명서방은 12각에 12각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지요. 그리고 홍남광치료이기가 따라가니까 이때 병균 가격들은 모두 3분의 1 가격 이 정도로서 따라가게 돼 있으면서 홍남광치료이기가 따라가니까 홍광치료이기 2배의 효과 이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어떤 효과를 보게 돼 있는가 하면 홍남광치료이기는 특수한

0: 쉽게 말하자면 노인방 같은 거 치료할 때도 지광료법으로서 그거 보신 같은 걸 다 없애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홍남강 치료 얘기를 하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항균소 약물이 치료 효과보다 배의 이런 치료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면서 부작용이 없습니다. 항균소 배신 만신 같은 것은 그거 다 실험해야 되지만 해도 홍남강 치료 얘기는 직접 어느 부분이 아프게 되면 거기에다 대고 딱 조이면 인류가 접수할 수 있는 그 파장 그 정도를 이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600부터 700남이 그 파장으로서 치료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안전하면서 치료 효과는 높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일단 이걸 쓰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콤파치면 콤파체, 그 외에 어디 무릎이 아프면 무릎이 아픈데, 그 어깨가 아프면 어깨가 아픈데, 어디에든지 홍남강 치료에게는 딱 누워서 이렇게 그거 조이게 되면 완전히 앉아서 그게 그 원래 그 판 같은 그런 소래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거기 앉아서 원래는 홍강 치료이긴 있었는데 홍남강 치료이기도 사용법이 비슷한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우리 홍님이 천이강살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부위 와서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보러 쓰는데 용도 쓴다 꼼짝 못하고 대소변도 다 받아내고 이래던 게 이전에 바깥에 나가 운동이라 한다.
0: 그 정도까지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그런 효과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그리고 바깥에 나가 운동도 하지. 그 다음에 이 팔도에 두리고 그도 댕기댕기 지금 이제 가면 어깨 있는데 그지 올라간다.
0: 예, 대단하죠.
2: 발뒤쪽도 신 쭉쭉쭉쭉 굳은 게 계속 발뒤쪽도 들고, 예. 용조순다, 이 천리박사 쓰니까 이 중포에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0: 중포에는 알았습니다. 이걸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조절해주고 후유증을 제거해주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빠릅니다.
2: 예, 그래 선생님 한 가지 담합시다.
0: 예.
2: 우리 또 저기 오빠 있으니까, 예. 이 그런 이전에 강경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경화 다 나서서 한반도 재발 아이하고 지금은 괜찮다는데 어제 또 부위 왔다 되니까 예,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나 예, 지금 부위 왔다면서 근데 이 팔다리라 쓰는 거는 이러분데 어디에 왔는데 그렇게 부위 왔다고 그랬답니다. 그래 내 지금 이 약을 대접시키면 어떻게 하는가 안 해야겠다.
0: 천이박사를 빨리 대접시키시오. 천이박사 네, 빨리 쓰면 됩니다. 이제 금방 왔으니까 이 천이박사를 쓰게 되면 다시 중풍이라는 거는 오늘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적당하지 못하다면 내일 있다고 오늘 있다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제품 빨리 시작하면 천이박사는 중풍에는 명품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CAMP 기술 자체가 완전히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이런 그 기술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게 지금 중커웬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강경화에는 괜찮죠?
0: 이렇습니다. 간에도 좋습니다. 여기 나온 게 많은 그 성분들 자체가 간에도 유조한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름 넣고 완전히 시름 나도 됩니다. 예.
2: 예, 그리고 치료기에도 받아서 써도 괜찮죠? 예?
0: 그렇죠. 치버치라이, 예. 심장 치버치라이였다면 다 됩니다. 예, 예,
2: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뭐죠?
0: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세심히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이게 자꾸 귀에서 소리도 나면 이 허리 다리도 아픔이 특히 밤에 소변 타수가 자다가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래서 내 지금 세심히로 써봤는데 써보니까 많이 좋아진 게 알겠습니다.
0: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세신으로 우수한 제품이죠. 콤파치 위주로 해서 콤파치 오장을 관리하니까 어느 기관이든지 좋은 효과를 보는 게 세신이랍니다.
3: 그냥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많이 났고 허리 다리 아픔이 걷기 바쁜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그래요. 예.
3: 소변 타수 같은 것도 좀 많이 주니까 사람 지금 잠도 제대로 자니까 좀 정신합니다. 지금.
0: 그럼요.
3: 대변이 할 때 좀 배달받아야 된다.
0: 예, 세신으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할 때 특산이

0: 잘용하시기 바라는데 시신으로는 열곽에 열곽 주고 홍남강 치료이기 홍강 치료이기 두 배의 효과를 보는 게 홍남강 치료이기를 합니다. 우리 가시광사에 적등 황록 청남자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개 광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는 지금 아주 새로운 발견입니다. 아주 좋은 이력이가 따라갑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이모가 예, 중풍이 와서 예, 이거 1년 썼습니다. 1년 썼는데 어떻게 썼는가 하면 예, 병원에서 입원 하고 나와 인차 쓰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0: 아, 천이 박사를 쓰셨다 그 말씀이죠?
2: 예, 예. 어느 장에 와서 예, 말을 못하던 게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그 비뚤어진 입이 어떤 완전히 돌아서고 그 오그라진 손이가 지금은 왼손이가 오그라졌는데 어떤 다 풀렸습니다.
0: 와,
2: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그렇죠.
2: 그리고 예, 하품은 자꾸 하던 게 하지 않고 어쩌는 집행이 짓고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0: 예.
2: 영 좋습니다. 이 천희 박사가. 예. 그 우리 저기 세심 1호는 내 동생이 지금 쓰는데 내 동생이 정황은 지금 어떤 정황인가 하면 눈이가 항상 부었고 바깥에 나가면 눈물이 나고 이래서 쓰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눈이 부은 증상이 어떤 완전히 잃었고 눈물 나는 것도 완전히 잃었답니다. 어떤 1년 썼습니다. 세심 1호도.
0: 예.
2: 그래 이게 두 가지 이야기가 아주 좋은 이야기라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금 이번에 그 저 기계 있지 그 뭔가 우리
0: 예.
2: 지금 그
0: 홍남강 치료기 예.
2: 네 중풍이 와서 그거 이번에 가지고 오겠다 합니다. 가져오겠다 합니다.
0: 예.
2: 약도 아무래도 써야 되지. 약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드려.
0: 이 치료기는 먼저번에 홍강 치료기 두 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여기 서술에 그 설명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 그리고 여름으로서 불편을 당하는 콤파지 허한 분들한테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골격통으로 힘든 분들, 소변이 잦은 분들, 그 외에 뭐 머리 그 두통이 많이 생기는 분들한테 너무 좋습니다. 혈압도 조절받고 혈당도 조절받는데 너무 좋은 이력이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예, 저도 천이 박사서는 한답니다.
0: 예.
3: 예, 오늘 한 1년 반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오,
3: 예,
0: 잘 쓰셨네요.
3: 썼습니다. 예. 예, 이거 쓰기 전에, 네, 제 좀 이 신경이가 이게, 어쨌든 좀 다른 사람보다 영이 예민해요.
0: 아, 예.
3: 예. 그래서 자그마한 무슨 일에도 스트레스 받으면.
0: 쉽게 자극받게 됐죠.
3: 예, 예. 쉽게 자극받으면 가슴이 짱하니, 심장이 아프고, 가슴이 후들후들거리며 잠도 잘 못 자고, 예. 게다가 이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어제 이 심장이도 자관 잠 못 자는 게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0: 예.
3: 이 가슴이 계속 후들거려서 심장이 아프고 계속 달고 있고, 예, 그랬는데, 크게 효과를 못 봤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여러 해를 이렇게 잠을 여러 해 한 5년 못 잤어.
0: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만병을 불러오는 게 잠을 못 자는 과정입니다. 바로 뇌혈관에 네. 상당한 문제점이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3: 그렇게 얘 자지 못하니까 얘 진짜 근이 팍팍 내리지. 그다음 거기다 가슴이 더럭 하네 소화 안 돼가지고 얘 밥맛이 없지 하니까 근이 팍팍 내리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하니까.
0: 그렇죠.
3: 그래서, 예, 그래서 한 5년 이렇게 고상하다가서, 이제 이 천이 봐서 이렇게 우연히 방송 들어본 게, 이 신경과 신경이 전달을 대단히 좋다고, 예, 이렇게 들어가지고서, 네, 이것도 해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거 먹으면서, 이게 혈압 조절이 수선 잘 되면서, 이렇게 가슴이 후들후들거리던 게 이 증상 없어지고 잠이 잘 오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3: 예.
0: 이게 수면제 아닌 수면제 효과. 수면제는 그거 오래 쓰게 되면 오히려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치매해가지고 이거 수면제 아닌 그렇게 신경계통을 조절해주는 좋은 제품이 천이 박사 아니겠습니까? 잠 잘 자는 예. 큰 해결이죠.
3: 예. 잠을 잘 자지 밥맛있지 하니까 예. 근이 얹어놓은 상태에 돌아오고 예. 진짜 너무 좋습니다.
0: 예.
3: 날마다 나가 활동하고 예. 기분이 대단히 좋다 말입니다.
0: 예.
3: 이 마음이 그래서 편안합니다. 누구 뭐 이라겠어 뭐 이라고 그래서 뭐 그래서 내 그래서 생각들이 자관 이게 마음이 너무 편안하니까 대단히 좋다 말입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이 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0: 예.
3: 근데 이번에 그 이력이가 또 특이한
0: 홍남강 치료 이게 특수한 이력이 예.
3: 예. 좋다 하지 할까 되네. 어쨌든 이래 그냥 먹기 위해서니 약도

0: 배달 받고 건강 이력 가지려고 그래서 나였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 했잖아, 넣으세요.
0: 예, 501-7766. 예.
1: 예,
0: 수고하세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저 음약, 이 냉큼한 음약이 오전 반반에 썼습니다.
1: 그래요.
3: 예, 이 백내장으로 인해서 눈이 가고 앞이 부엥 안개인 것처럼 잘 배우지 않고 한일 나가면 눈물이 자꾸만 나고 예. 그리고 눈, 꼬미가 어떻게 많이 지고, 두부도 다 피라는 게, 다 눈에, 예, 이 피가 지고, 눈이 가다미에 예, 이랬는데, 지금 내 이거, 어느, 반년 꾸준히 쓴 다음에, 내 배우는 게 완전히 잘 됩니다.
1: 대단합니다. 이 제품이 모두 그렇게 인정합니다.
3: 예, 부부 어떻게 다 부서지고, 예. 그 다음에 저기, 뭐니까, 눈물이 나거나, 눈꼬미 나오거나, 이런 것도 완전히 없습니다, 지금.
1: 그래요? 예, 큰 문제 해결이죠.
3: 영 편안합니다. 지금 약 쓴다며 지금.
1: 예, 눈병실에서는 명서방입니다. 예, 예.
3: 약 쓰는 동안에 나 약도 많이 써봤는데 예, 원래 수술할 거 수술 안 하고 내 지금.
1: 그렇죠. 그 정도에 다음 수술 받아야 되는데 서희로서는 완전 그 길밖에 없습니다.
3: 예, 그런데 아닌게 이 약을 딱 쓰고 지금 수술 안 하고도 됩니다. 지금 완전히. 예. 그래서 내 이런 좋은 약만 하실지에 좀 오래간 한번 쓰려고. 그래서, 예, 오늘도 요번에 활동이랑 영 좋구만, 예. 이번에 저기, 뭐니까, 약도 또 많이 주고, 그, 홍광, 저기, 무슨 남기계.
1: 홍남강 치료이기, 예. 예.
3: 남기계로 지금 새로 나온 게지, 이번에.
1: 새로 나온 겁니다. 예, 예.
3: 네, 이번에 이 기계를 한번 또 하는 기계도 주시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이 기계는 몇천 원 하는 상당한 이런 1억 기계입니다. 보통 1억 기계 아닙니다. 이거 쟁취한다는 게 우리 쉽지 않았습니다. 예.
3: 예, 예. 약도 원래 또 써야 되지 않을까, 기계 거지가 뭐, 안 줘도 되는데, 저것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이번에 특수한 활동입니다. 예, 예. 예,
3: 오늘 저녁 12가을 전에 배달 받기시다.
1: 예, 1억이가 많지 않다고, 요, 잠깐 하는 우대 활동에 속한다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천리 박사하고 나는 그 무슨 지 1년 반 넘습니다.
1: 그래요? 아유, 예. 대단하게 잘 견제하세요.
4: 천리 박사, 이렇게, 이게 좋은 점이 정말 많습니다. 확실히, 좀, 그게 노벨상 받은 게 다르긴 다른데, 어째 그런가 하면, 예, 이 경력이 그래서 없다 못해. 그래서 계속 심장이 좀 답답하고, 예, 기분이, 늘상 어째, 뭐, 자체들이 있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 게, 기능력이 좋아지니 그 다음에 정신 맑아질 때가 서서 며칠에 돼서 벌써 예
1: 바로 그렇죠. 예,
4: 예. 약은 어쨌든 요약이 좀 예. 다른 약과 좀 특수한 요가 비밀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수하게 미묘하게 요게 묘하게 좀 예. 사람이 병 그는 치유하더라 말입니다. 요약이
1: 믿음성이 강한 제품입니다. 중코연의 예, 그래. 예, 원사의 처바이고 예.
4: 예, 글쎄, 그랬거나, 그게 되게 또 오늘 좋으니까. 예.
1: 그렇죠.
4: 그리고 또 맥이 나고, 예, 또 그 다음에 한 번씩 먹고는, 이렇게 뭔가 조금 나가, 저녁이라 이렇게 조금 걷기 다음에, 조금 걷자 하면, 현재 더 걷게 된다 말입니다.
1: 그렇죠. 원래는 이만큼 걷자 했는데, 예. 저만큼 걷게 된다, 그 말씀이죠. 예.
4: 예. 원래는 조금 걷고는 집이 돌아온 길이 또 있지, 그만큼. 그거 그렇죠. 다 알아서, 제대로 알아서, 예. 맥이 제 신체 따라서 그런데 더 걷게 된다면 우리 또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래도 계속 걷다가 그다음 무슨 가야 되겠다 하면 돌아오는 시간이 영 길다만 그런 것도 이렇습니다.
1: 그게 묘하죠. 벌써 내 네, 신체가 그만큼 지시하고 있으니까 예.
4: 예, 이 약속이 저는 조금 걷고는 집에 올라가면 땀이 난다 말입니다. 땀부터 예. 벌써 내일 없을까 벌써 예.
1: 그렇죠.
4: 그러니까 예, 지금 아무 걸어도 예, 땀이 몸이 땀이 나니까 언제 좋은지 모르겠어. 땀이 나면 또 언제 불편하고 옷도 벌써 입어야 되지 다른 거.
1: 예.
4: 이 약을 그래 먹은 것도 영 좋습니다. 그래서 정신도 막아지고 기능력이 좋아지니까 이번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예,
1: 그렇죠.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입니다. 한 봉들이 드시게 되면 만보를 걸리는 힘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예, 세포의 신호를 세포에 전달해서 모든 공능을 조절해주는 이게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는데 한 가지 성분 조합 놓고 말하게 되면 좋을리밖에 없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항차 이번에 홍남강 치료액이라는 게 홍강 치료액이 두 배의 효과를 본답니다. 이런 치료액이가 특수한 깨가 우리 일곱 가지 색깔 가운데 두 가지 색깔이 들어가서 모든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해주는 데는 특수한 기계가 하는데도 딱 그게 딱 그 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도 편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노인님들이 사용하는 데도 편리합니다. 여 이번에 우대 활동 열심히 잘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이러기까지 이번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선슬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쇄신1호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너무 놀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뭐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처방 자체도 중국 과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고 석박사 지도교사의 이런 처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녹혈정 사슴이 핍니다. 빨리 돌아섭니다. 효과가. 그리고 여기에 전록근이 포함돼 사슴이 전반입니다. 다른 데는 이런 처방이 이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간 처방은 이걸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지금까지 없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32가지 진기 중약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많이 먼저 망가지는 부분이 우리 생각하는 데는 심장이나 기타 부분의 소화계통이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지만 해도 먼저 망가지는 부분이 콩팥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콩팥 공능이 떨어지게 되면 오장이 문란에 오게 되어 있고 콩팥 공능이 떨어지게 되면 심장 공능이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심장의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혈액이 몽땅 심장의 사구체 100만 개, 100만 개 좌우 각각 100만 개씩 모두 양 100만 개의 이런 사구체가 있는데 방울방울진 거기에 피가 멍, 심장의 피가 몽땅 들어가서 그게 마치 체구멍과 마찬가지죠. 체구멍도 뭐 몇 백만 개라 하기 어렵겠는데 그러면 체구멍 같은 데서 뇌활에서 좋은 피는 심장으로 노폐물을 하고 독성물질은 방광과 뇌도를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쇄신1호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콩팥이 양을 도와주고 간을 좋아두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금방 그 역할을 놓고만 하게 되면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양이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으로 나타나는 면역력 저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준 데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여기 쇄신1호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위에서 여러분들의 효과성 말씀한 가운데 충분하게 나왔지만 해도 소화가 잘 된다. 추위를 타던 문제가 해결받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콩팥과 비장이 화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노인성 허리다리가 시클고 그리고 다리가 나른해지고 꽃게 세우기 힘들어지고 맥이 떨어지고 그 위에 소변 차수가 작고 관절마디마다 아픈 문제가 해결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5월 12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추로괴가 두모가 어마어마한 서광화학공장에 취직해서야 그는 자기가 배운 글이 빛을 보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독학의 길로 자신을 내몰았다. 모를 것이 있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허심하게 물었다. 마침 그때 화학공장에 대학생들이 점점 많이 배치되어 왔고 학문이 깊고 기술이 좋은 공장의 공정사, 베테랑, 기능공들도 배움을 즐기는 이 시골 청년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 그는 끈질긴 의력과 진취심으로 도우미를 보고 그리는 법을 익혀갔고 공예, 선로, 제작, 기하 계산 그리고 여러 가지 법칙과 공식들을 배워내게 됐다. 후에 그는 역시 독학으로 대성한 왕대롱 스승에게서 배우고 일을 하면서 기술 수준도 승승장구하였다. 몇 년 안 되어 그는 스승 왕대롱을 재배하면은 공장 내 송풍기 정비 업계에서 누구나 우르르 보는 가장 젊은 기술자로 성장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아들을 꼭 대학에 보내려고 다짐을 하게 됐던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고 지어 고향의 집을 팔고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아들을 대학 공부시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가방끈이 짧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필경 세상은 달라졌다. 그의 인생 철학이 아들에게는 일전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듯하였다. 그는 일찍이 추수가 벼락의 부자를 꿈꾸며 편법에 의한 1억 천금을 노리고 있음을 보완했다. 어쩌면 서광화학공장이 개편할 때의 상황과 닮아 있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더 이상 그 당당한 주인공이 아니었다. 한때 위풍당당한 왕대롱의 제자였고 후에는 얼리 명성을 떨친 서광화학공장 송풍기 정비업계의 귀신 노괴를 글쎄 이제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때 추로괴는 제자를 물색하는 데 급급해하고 있었다. 그는 어렵사리 익힌 기술을 전해 내려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공장에서는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니, 경영층이 바뀌면서 더는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것은 정말 참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의 독보적인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었다. 옛날에 그가 왕대령의 제자가 되려고 절박하게 갈망했던 것처럼 고생을 달갑게 생각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성실하고 근면하고 훌륭한 청년들도 불시 모두 사라진 듯 싶었다. 사람들은 만나면 금전과 집이 그리고 호화로운 주택과 고급차, 여인을 담론하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주식이나 투기 같은 장사치들의 얘기를 주고받았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은 모두 추로괴가 이해하지도 알지도 또 알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한때 그토록 번성하고 들끓었던 강남 제일 공장이었던 서광화학공장은 거인이 무너지듯이 쇠퇴하고 추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서광화학공장은 차례로 화학비료 분공장이 문을 닫았고 류산 분공장은 도산되었습니다.

주로개가 몸담고 있었던 송풍기 정비 초음 공장은 민영화 개조에 들어갔다. 직에서 내려온 사람의 다른 직으로 분류해 나간 사람의 자영업으로 나간 사람의 휴직한 사람의 그리고 스스로 사직을 하고 떠난 사람의 한순간 어수선하고 인심이 황황한 분위기가 이어지었다. 주로개는 퇴직할 나이가 되어 망정이지 아니면은 그 자신도 어느 길거리에 내버려질지 알 수가 없었다. 저 멀리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산구비를 에돌아 마을로 들어서는 것을 그는 보았다. 마을 어구의 못가에 멈춰선 승용차에서 양복 차림의 땅딸보 젊은이가 내려 못가에서 옷을 다듬고 채소를 씻는 여인에게 뭔가 묻고 있었다. 인차 그중 한 중년 여인이 방망이를 버리고 몸을 일으켜 마을 쪽으로 목소리를 돋구어 소리를 쳤다. 로괴, 손님이 왔네. 로괴, 예전에 일하던 공장에서 사람이 왔다네.

0: 찾아온 사람은 두 젊은이였다. 한 사람은 땅딸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안경을 걸고 있었다. 추록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둘 다 아들보다 몇 살 커 보이지 않았다. 옷차림새가 고급스럽고 레절도 밝았다. 추록애가 우울 안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급히 마중 나와 로괴의 손을 잡고 각듯이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초록사부님 안녕하세요. 초록사부님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줄 모르고 도초로 찾아다녔네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마치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처럼 친근하게 나오는 바람에 로괴는 자칫 갑자기 집을 잘못 찾아온 줄로 착각했다. 집안의 탁자에는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과일과 양생 보건품들이었는데 큰 비닐봉지 3개에 꽉 차 있었다. 아직 손님들이 찾아온 용건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양춘아가 어느새 다가와서 남편의 손에서 호미를 받아들고 얼굴을 닦으라고 뜨거운 타월을 넘겨주면서 싱글벙글 웃으며 말을 했다. 저게 당신이 다니던 공장에서 당신을 모시러 왔다우. 추록에는 의안이 벙벙해지었다. 눈을 껌뻑이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비껴갔다. 양춘아가 계속 중얼대었다. 아휴, 큰 기계가 고장 났나 봐요. 누구도 수리하지 못해서 당신을 청하는 거라네요. 지금 좋은 공장에서 그 때문에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추록에는 대번에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희끗한 머리를 꿋꿋이 쳐들었다. 안 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더니 일이 터지니 그제야 찾아오네. 언영 못들하고 있다가. 이건 그의 마음속에서 불끈 올림인 말이었지만 영캐도 참고 내뱉지를 않았다. 그는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맞은편 소파에 앉은 젊은이들을 외면한 채 눈길을 우울한 복숭아 나무 밑에서 모이를 쪼아 먹고 있는 닭들을 무심히 바라보면서 닭에게 말하듯 궁시렁거리었다. 아, 이 늙은이가 퇴직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어. 지금 당신들 기계들은 대개 박내품들이지 않소? 이 늙은이는 소리할 수 없다오. 기술도 없고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그 공장은 제 인작의 서광화학공장이 아니지 않소? 그 뭐라더라? 스달 뭐? 땅딸보가 재빠르게 이어받았다. 리스달 화공 하이데크 주식위원 회사입니다. 맞소. 이 외국 이름이요. 추록에는 귀찮다는 듯 입을 삐죽거리었다. 아, 나도 이제는 나이를 먹을만치 먹었다니까. 이제는 정욕도 없고 괜히 가서 망신 당할 일이 뭐가 있겠소? 어? 집안은 잠잠해졌다. 두 젊은이는 그만 굳어지고 말았다. 그중 땅딸보가 옆에 앉은 안경쟁이에게 눈짓을 하는가 싶더니 안경쟁이가 곧바로 일어나 조심스럽게 추록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이마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번져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두 팔을 내리뜨린 채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로괴의 귓가에 소근거렸다. 추록사부님, 저희들은 회사에 왕덕혜 회장님을 대표해서 모시러 온 것입니다. 추록에는 여전히 우 안에서 먹이를 쪼아먹는 닭들을 내다보며 대꾸하였다.
1: 왕덕혜라는 사람을 나는 모르.
0: 땅딸보가 푸그나 부드러운 두로 말을 받았다. 추록사부님, 우리는 회사 1200여 명의 직원들을 대표해서 어르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안경쟁이의 설명이 만족스럽지 않았던지 땅딸보가 몸을 일으켜 다가왔다. 두 손을 맞잡고 읍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간절한 어조로 말을 했다. 주로사부님, 송풍기가 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이 전 회사 직원들의 이익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모든 생산 라인이 정지 상태에 있는데요. 원래 몇몇 수입제 루츠 송풍기는 외국 전문가들을 청해와야 하는데요, 전염병 때문에 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수속이 내려오지 못해서요. 국산 기계도 정비 기술자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후에 알아보니까 예전에 어르신이 이 설비들을 정비를 했었고 또 좋은 솜씨를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국산 원심 송풍기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회사 용도들도 일부 전문가들을 정해서 대책 방안을 연구했지만은 결국 모두가 어르신이 친히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구체적인 고장 진단과 수리는 귀신 노교인 어르신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귀신 로교란 말을 듣자 추로교의 비쩍 마른 볼 근육이 한번 경련을 일으키며 실룩거리었다. 당달보가 계속 말을 이었다. 어르신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회사 옛 인사 파일을 샅샅이 뒤져서 겨우 이곳 시골 주소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서강 화학공장에서 40년간이나 일을 하셨고 청춘을 다 바치셔 오셨습니다. 옛날 번성했던 공장도 어르신네들이 땀을 흘려 이뤄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또 어르신의 스승님이 당년 전 공장의 송풍기 정비업계의 리더였던 왕대릉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루추 송풍기, 원심 송풍기 할 것 없이 어르신의 손을 거치게 되면은 해결을 못할 고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 고장은 문제들을 식은죽먹기로 고친다고요.
1: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
0: 주로기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입을 실룩거리며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얼굴을 젊은이 쪽으로 돌리었다. 무척 호기심에 동한 표정을 보이었다. 땅딸보가 웃음을 지었다. 대로리 장이구 두 분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죠. 저희들이 먼저 시내에서 두 분을 찾았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귀신 노기를 청해와야지 아니면 송풍기는 누구도 고쳐내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주로계의 눈하고는 영문을 알 수 없게 젖어 들어갔다. 그는 느닷없이 손으로 마당을 하늘을 가리키며 더듬더듬 말을 내뱉었다.
1: 여보게다. 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어? 어?
0: 그는 깊은 추억 속에 빠져들었다. 고개를 숙이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뚝뚝 소리나

닿도록 땅바닥으로 떨어지야 한다. 상황이 좀 어색하게 되어갔다. 두 젊은이는 민망해지고 말았다. 땅딸벌은 급히 양복 주머니에서 명함장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주로 사부님, 마음을 정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모시러 차를 보내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서둘러 문 밖으로 나섰다. 두 젊은이를 대접하려고 밥을 짓고 있던 마누라가 뜨거운 김이 물물 피어오르는 주방에서 달려 나와 손님들을 만류하였다. 그러자 땅딸보가 말을 했다. 아주머니, 저희들을 도와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게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답니다. 지금 회사에서 모두들 축사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춘아는 알겠다는 뜻이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두 젊은이가 급히 골목길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아가는데 뒤에서 주수가 쫓아와 그들을 불러세웠다. 그는 자기 방에 숨어서 몸체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엿듣게 됐다. 그는 곧장 땅딸벅에 물었다. 우리 아버지가 간다면 당신들은 돈을 얼마나 줄 겁니까? 두 젊은이는 입이 막혀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문제는 그들이 사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틀림이 없었다. 혹은 어떤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고 말해야 맞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파기를 받고 사람을 모시러 왔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길을 주고 봤더니 역시 땅딸보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당신의 부친을 절대로 부대접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수는 굳은 표정을 짓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송풍기를 고쳐주면 또 얼마를 줄 타산입니까? 에? 두 젊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일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추수가 말했다. 이런 일은 사전에 약정해야지 절대로 서울에서는 안 되지요. 땅딸보가 따지듯 되물었다. 아, 당신 생각에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추수가 머리를 한번 흔들더니 두 식지를 내밀어 십자 모양을 지었다. 이 숫자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땅딸보는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 아버지 뜻입니까? 추수의 야비고 길쭉한 얼굴이 금세 붉어지었다. 얼굴에 가득 찬 여드름이 반들거리고 있었다. 그가 어찌 감히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 골목길로 마을 사람들이 걸어오자 추수는 바삐 몸을 돌려 돌아가면서도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기억하세요. 영감쟁이들로 절대 공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설 귀신 로괴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친구처럼 편안한 그 존재, 바로 누나입니다. 김동호 작사, 안홍천 작곡의 장호 가수가 부른 누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의미 깊어집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동행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과 같은 노래입니다.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그 손길,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그 미소, 동행이 있기에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함께 뛰어놀던 소꿉친구 생각나시나요? 넓은 마당에서 해가 질 때까지 함께 놀던 그 친구.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허영도 작사 작곡의 전성길 가수가 부른 소꿉친구를 전해드립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참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 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패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리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각종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중리 출신인데 중리서의 조의 조선족 이야기란 뜻이 되죠. 이러한 임상 경험을 40여 년이나 쌓아온 분입니다. 퇴직하기 전에는 영길시 요양원하고 연변 조의병원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진찰 과정을 우리 로얄에 보게 되면 이분이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하나는 심뇌혈관 질병에 얘기해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머리가 늘상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이러한 말저 증세를 보이는 병증에 그리고 관심병으로 인한 말이죠. 가슴이 늘상 답답하고 압박감을 느끼고 숨이 차고 심지어는 심교통이 나타나는 이러한 병증. 그리고 말이죠.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소화교통질병 치료에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 얘기해 보게 되면 만성위염에 특히는 위축성위염, 밀환성위염에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에 그리고 결장염에 변비, 설사, 담낭염에 이러한 소화교통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이렇게 돼서 많은 환자들로부터의 장위병 극성이라고 먼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최근에 우리 레란드 이야기되면 이번이 더에 환자분들이 호흡도 질환으로 인해서 기침을 하고 가래가 성하고 숨이 차고 이러한 말죠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박창호 주임이가 호흡계통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우리 호흡계통하고 호흡계통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0: 네.
1: 지금 보기 되면 지구촌에 류행성 질병이 돌지 않았습니까?
0: 네, 맞죠.
1: 이 뒤끝에

0: 말이죠. 예. 호흡도 질환으로 고생하는 그 분들이 예, 이전에 비해서 예,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예, 이 호흡도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연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환경, 생활, 습관, 계절에 이런 등등 인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호흡도라 할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상호흡도, 하나는 하호흡도. 예.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상호흡도는 어떤 조직들이 있고 하호흡도는 어떤 말이죠. 기관들이 있는가. 예. 상호흡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코라든가 비두라든가 인후의 인고관 회염의 이러한 말이죠. 조직들로 구성됐습니다. 하호흡도라는 때는 기관이라든가 기관지의 폐로 이렇게 조성되었는데 림상에서 늘상 볼 수 있는 호흡도 질환을 놓고 본다 할 때 만성 급성 만성 비염이라든가 과민성 비염에 급성 만성 비두염 급성 만성 인후염에 이러한 말죠. 상호흡도 질환이 있고요. 하호흡도라 할 때는 말이죠. 급성 만성 기관지염이라든가 급성 만성 폐염 그리고 기관지 천식의 폐결핵 폐암에 이러한 말이죠.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거기에서 골라서 만성 기관지염하고 만성 폐염에 대해서 우리 요해를 해봅시다. 사실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특히 연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50세 이상 되는 중노년 분들 속에서 말이죠.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늘상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성하거나 숨이 차거나 이러한 말이죠. 증세들을 보입니다. 프로를 보게 되면 대략 15% 이상으로 차지하는데 개념적으로 본다 할 때는 기관지 점막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조직이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만성의 비특이성 염증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말이죠. 만성기관지염을 말이죠. 제때 우리 풀어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말이죠.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만성저색성 폐질환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폐장의 공능이 점차적으로 말이죠. 하강되거나 더 심할 때는 말이죠. 호흡 쇠갈증이 나타나면서 심지어는 말이죠. 생명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만성기관지염에 대해서 상당한 말이죠. 중시를 불러일으킬 필요 있습니다.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정확한 치료수단에 중위도 좋고, 서위도 좋고, 중서의 결합도 좋고, 정확한 치료수단을 채용해서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말죠. 우리가 말이죠.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또 우리 지구촌에 뇌행성 질병이 발생한 뒤끝에 만성 폐염 진단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병증을 놓고 본다 할 때 석 달 이상을 말이죠. 이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만성 폐염 상태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이 방송 영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예.
2: 오늘 아침에 또 듣고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도 영 있고 영 걸었습니다.
0: 예.
2: 그래서 그러면서 자꾸 기침 나고 가래 있고 이렇게도 합니다.
0: 예.
2: 이게 이거 어느 땐가 꼭 거기 가서 좀 치료를 하기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내 이렇게 말하기 싶은 건 저는 그 길태병원에 위소치 않아서 박창호선 센터에서 치료받았습니다.
0: 예예.
2: 마스크 있습니다 지금. 예.
0: 예예예.
2: 예. 그래 저는 예, 이래 지난 봄에부터 예, 어떻게 해위 소화이 되면서 예, 그것도 맨물 먹어도 틀어나고 그래서 하나로 굶어야 조금 속이 편안한 것 같단 말입니다. 제가 막 다리 빠지고 예.
0: 예, 그렇죠.
2: 다리 빠지고 예, 아래 다리 매고 막 머리 꺼지 막 어찌며 정말 별로 내 생각에는 막 울증이 올 것 같습니다.
0: 예,
2: 이상하고 예, 밥 못 먹을까. 예. 중요한이가 검사할까 예. 그러니까 위축성 위염에 잠재성 위염까지 이렇게 겸했다 합니다.
0: 예,
2: 그래 진도 맞고 약도 쓰고 했는데 진마스가 한 이틀은 별도 소화되는 것 같더라도 또 한 가지고 이러면 영 고생했습니다. 정말.
0: 예. 예,
2: 그래다가 어떻게 수소문 끝에 해서 정말 누기 말하는 게 박창호 선생이 위장 잘안 돼서 거기 갔는데 벌써 다를 습니다. 약을 쓰니까.
0: 예.
2: 소화 잘 돼. 지금 이 영 이렇게 밥이 먹기 싶은 생각 납니다. 근도 좀 올랐습니다. 좀.
0: 예.
2: 그래서
0: 예,
2: 정신 예. 예, 정신 상태도 영 좋고 어쨌든 영 그렇습니다. 맥도 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0: 예.
2: 예. 지금은 벌써 때깔이 되면 살짝 밥 먹기 싶은 생각 난단 말입니다. 이게 벌써 좋아졌다는 게 이거 뭐니까.
0: 예.
2: 예. 예. 예. 그래서 예, 내 아무래도 쓰던 바에 좀 오늘이 또 요약해서 이렇게. 한 번 더 가려고 그랬다. 요약하려고 그랬다. 박상호 선생님.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다 예. 됐습니다. 예.
2: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3: 예, 제가 며칠 전에 감기가 왔었는데 열이 나고 숨이 차고
0: 예
3: 기침이 나면 예 못지를 않습니다.
0: 예 심하구만요.
3: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중약을 먹었는데
0: 예
3: 숨이 차는 것도 낫고 기침도 많이 멎어졌습니다.
0: 예예예. 예,
3: 예. 예 그래서 오늘 또 예 중약을 지으러 가려고 합니다.
0: 예 오십시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3: 됩니까?
0: 예, 연계 다 됐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예 오십시오.
3: 수고하십시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5: 예, 이제 저런가?
0: 네, 예, 맞습니다.
4: 맞습니다.
5: 예, 어제 잠 맞았죠.
0: 예.
5: 그러면 저런 예. 우리 다리 아픈 거는 그 대중에 어느 선체로 보이면 됩니까?
0: 야, 이 허리다리 아픈 질병을 치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수원장도 좋고, 예, 박창호 주임도 좋고, 강철수 선생님도 좋고, 박윤덕 주임도 좋고, 예.
5: 근데 우리는 젊은 후인데, 그러면 이제 만세살이라면 한다.
0: 예.
5: 만세살인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어떻게, 자고 일어나면 좀 일어나면 바뀌지가 빚기 바쁘다만 한다.
0: 아,
5: 걸었다나면 괜찮고.
0: 주근통이 있구만요.
5: 예, 예. 그래 어느 선생으로 좀 소개농도 했네.
0: 그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네. 박창호 주임을 찾으세요.
5: 박창호 주임으로.
0: 예예예. 예, 예.
5: 예. 그 혹시나 사진 찍으라면 거기서 사진 찍습니까?
0: 아, 그거는 이 선생을 보인 다음에 예. 그분이 알려드립니다. 필요 있는가 없는가. 예.
5: 예, 아이 그거는 그런데 내 말은 그 대중에도 사진 찍는가 말입니다.
0: 아, 그건 아닙니다. 아직 그거 기계를 안 들여왔어요.
5: 예, 알았습니다. 그 어떤 언어로 다 되니까?
0: 네, 완전히 됩니다. 예.
5: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1: 네.
0: 안녕하십니까?
6: 됩니까?
0: 예, 맞습니다.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덕분에, 예.
6: 예, 저는 저기, 신장 환자입니다.
0: 예, 어떻게 고생합니까?
6: 우선은 몇 년 된다. 그래서, 이러면 아무래도 내 이거 좀 무슨, 이 신장을 끝을 봐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다 생각했습니다.
0: 예.
6: 어떻게 숨이 찬지, 숨이 차서, 바깥에 나가서 걸을 때면 그래서 어림에 조금 걸다가 앉을 자리부터 찼습니다.
0: 예.
6: 예, 그리고 숨이 차고 그다음에 또 저기 어떤 때는 이렇게 물기 바깥에 내 마음이 조급해도 숨이 찹니다.
0: 예.
6: 그래서 숨이 차는 게 정말 아픈 것보다 무슨 별로 더 낫은 거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0: 예.
6: 그래서 이게 저기 누리 소리라는 게 길태 길태 중에 가서 소약을 좀 써보라 하더라.
0: 예.
6: 나는 이렇게 숨이 차도 예 그냥 소약을 썼습니다. 그리고 보건약도 써보고 밀방도 해보고 하나도 소용없을 때다.
0: 그렇죠.
6: 예. 예. 큰 병원에 가보이니까나 관심병이라 하더라.
0: 예.
6: 근데 관심병이 돼서 좀 엄중하게 말합니다.
0: 예.
6: 그래서 이게 소약에 매달겨서 아이 되겠다. 아무래도 이제 저기 좀 소약을 써보겠다고 소리. 그래서 길태 중에 찾아가서 박창호 중 선생 찾았습니다.
0: 예.
6: 예, 그 선생 찾아서 보였는데 한 일주일을 일주일치를 갖다 먹을까나 예. 좀 어떨까 하는 게 눈이 막 좀 가슴이 더번하는 같은 감이 나고 예. 조금 어쨌든 무슨 반응이 있었더라.
0: 네.
6: 그래서 또 한 일주일씩 또 아무래도 내 오늘이 이 선생에 붙어서 좀 먹어야 되겠다. 소약 네.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해서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효과 알기입니다.
0: 네.
6: 지금 어서는 한 도르무 약을 썼는데 확실히 효과 알깁니다. 그래서 내 지금 또 다시 한번 더 한번 한 보이고 두 보이고 내 이 선생님께서 좀 약 처약 좀 많이 써보자고 그랬다.
0: 예.
6: 오늘 또 가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4: 수고하십니다.
0: 예.
4: 예, 저도 저기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차고 잠도 잘 안 와서 수면제도 계속 복용하고 있다가 저기 뭐니까 그 박윤덕 선생님을 찾아서 저기 제 참약을 좀 먹었는데 지금 그 이미 잘 때도 꿈이 그냥 많아가지고 자다도 깨고 또 이러던 것이 지금 그 약을 갖다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0: 네.
4: 네. 그래서 저기 뭐니까 잠도 좀 괜찮게 자고 이러니까 좀 났으니까 한 번 더 지어 먹으려고 지금 박윤덕 선생님 오늘 예약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예.
7: 예, 저는 저 박창호 주임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 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저도 이렇게 위가 항상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오랫동안 위축성 위염으로 고생했는데
0: 예.
7: 그 약을 먹으면 그때뿐이지 또 발작하고 예.
0: 그
7: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계속 같은 진단이고 치료는 안 되고 예. 엄청 예. 심리를 했는데 네, 소문을 듣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 위병을 치료 잘하신다는 소문 듣고 갔습니다.
0: 네.
7: 지금 치료를 계속 꾸준히 받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밥맛이 돌고 소화도 잘 되고 예.
0: 네.
7: 소화가 잘 되니까 잠도 잘 오고 엄청 효과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고 지금 계속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0: 예.
7: 그래서 지금 그저 예약 없이 이렇게 예약을 해야 됩니까? 예약하고 가려고.
0: 예. 지금 예 전화 거셨기 때문에 예약이 됐습니다. 예.
7: 됐습니까? 네, 계속 치료를 받으려고.
0: 예,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7: 예.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8: 예, 저도 예,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예,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약을 예, 한 몇 번 써봤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예, 정말 예, 만족할 정도로 지금 효과 좋습니다.
0: 예, 예. 예,
8: 예 이래서 예, 아무래도 쓰던 바에 좀 더 쓰려고 예, 오늘을 예약하려고 그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예. 다 됐습니다. 예.
8: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8: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9: 예. 아, 이 시간은 어째 좀 별로 날씨 좋은데 이렇게 감기가 조금 오는 것 같은데.
0: 예, 엿사에 감기 걸린 분이 많습니다. 예.
9: 아, 그 감기 걸린다는 것 같은 게 감기약도 먹고 하는데, 아, 불질 조금. 기침 조금 나네, 그래.
0: 예, 예, 예.
9: 아, 그리고 가래가 많이 생겨요.
0: 예, 그렇죠. 예.
9: 아, 그래서, 아, 이, 뭐, 그 가래가 또 나오는 게 또, 또, 누르스러하게도 가래 나와요.
0: 예. 열길러 그래요. 예.
9: 그래서, 아, 그 원장 선생님 좀 볼까 해서 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9: 예, 그럼 수고하시오.
0: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0: 예, 안녕하십니까? 나도 그 예, 그 길태 중이의 그 박창호 선체를 보이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보입니까?
10: 주의하게 이 예연이 심하다 말입니다.
0: 예, 예.
10: 그 어머니가 그 조선 말은 그 뭐이란지 그런데 계속 기침이 그 목에서 그저 간질간질해서
0: 그렇죠, 예.
10: 예, 오 계속 그저 그랬네. 근데 가래 있고 가래 근데 가래 크게는 많지는 않은데
0: 예.
10: 이 가래가 떨어지지 남아
0: 맞습니다, 예.
10: 아프다, 그러니까. 깨깨깨하면 저녁에 뭐
0: 바쁩니다. 예.
10: 내도 영향 있고 내 본신은 막 꽤 찌르하고 그랬습니다.
0: 예.
10: 그래 내 거기 소문 듣고 그 박창호 주임 이산대가 내 치료받았습니다.
0: 예예.
10: 근데 내 지금 내 중약을 깨깨나 다섯 접시 두 번 갖다 먹은 게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예.
10: 그런데 내 이거는 많이 났는데 요즘 안에 조금 소화계통에서 문제 있는 것 같아. 이 두 가지 중 같이 치료 되겠는지 내 그게 지금 그랬는데 예년을
0: 실험 넣으시오. 중약에 변증 논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침도 좋고 예년도 좋고 예. 그다음에 소화계통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10: 그렇습니까?
0: 예예예. 예, 예.
10: 글쎄 내 이거 지금 내 잠은 해보고 소리 이 지금 좀 소화 내 소화적 하면 조금 아이들은 경향이 있긴 있었는데 그 내에는 계속 괜찮았는데 어제 여지가 산할체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 예년에는 많이 나서도 한 번 더 갖다 먹자 이렇게 딱 마음 먹었단 말입니다.
0: 예.
10: 같이 치료하면 난 더 좋습니다.
0: 그렇죠. 네, 돈도 절약하고 예.
10: 아, 경제적
0: 예예 예. 네. 완전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10: 예. 좀 이따 내 일찍 가겠습니다.
0: 예. 오십시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예.
10: 감사합니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1: 예. 저희 친구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 걷기도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강철수 쯤 한대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오늘 예약하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11: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2: 아침마다 수고 많아요.
0: 예, 응당합니다. 예.
12: 네, 말할 거니, 네, 강철수 주임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12: 골갈로 어디나서 안 되었어 아팠어요.
0: 예, 예, 예.
12: 주위로 치료를 받고 많은 효과를 보고 맥이 없어서 맥이 없어서 친구도 하고 점약도 썼는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리 네, 그 선생님께서 친구를 다시는 민비를 받았습니다.
0: 예, 예 좋은 일입니다. 민비를. 예, 예. 예,
12: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느라고.
0: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12: 건강하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13: 예, 그 박윤도 주임 예약하기셔.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13: 아, 저번에부터 약을 먹었는데 효과 좋으니까 수면 장애가 있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혈압도 거의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네.
0: 그냥 건강하시면 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내 전화번호 맞습니까?
0: 예, 네, 맞습니다.
14: 예, 내 박창호 선생님 예약하자고 그랬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14: 위압할 그 위추성 위염이란다. 그래, 예. 위약 쓸까고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4: 예.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그래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5: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15: 예, 감사합니다.
0: 예.
15: 예, 내 허리 다리 아파서 예.
0: 예.
15: 강진디가 더 침도 맞고 약도 먹고 한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예.
15: 그래서 오늘도 침 맞고 약도 짓고 하다 가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5: 네,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6: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6: 예. 아니, 박창호 선생님을 배우려고 좀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보이겠습니까?
16: 아이, 니가 좋지 않아서
0: 예,
16: 손님 용하다 해서 예, 올라가려고요.
0: 예, 오십시오. 예.
16: 근데 거기 위치 어떻게 됩니까?
0: 아, 연길에 계십니까?
16: 아, 영동에 있습니다.
0: 그러면 서시장 알죠?
16: 예, 예.
0: 서시장 북쪽 견에
16: 예.
0: 시내버스가 서는 짠데리 있습니다.
16: 예예예. 예, 예.
0: 딱 꼭 짠데를 맞은 켠입니다.
16: 예예. 예.
0: 길태중이 문진부라고 썼습니다. 예.
16: 예.
0: 예. 찾기 허랍니다. 예.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16: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예. 건강하십시오.
16: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7: 여보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17: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17: 네, 박청호 주임 선생님을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어떤 상황입니까?
17: 감기 오는 것 같으래서 이렇게.
0: 예,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
17: 예, 내일 가겠습니다.
0: 내일은 오전에 오십시오. 예.
17: 예.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요즘 들어서 감기 걸린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0: 예,
1: 네.
0: 좀 지방성, 뇌양성을 띈 것 같습니다.
1: 네.
0: 어제도 제가 친구하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말이죠. 한국에서 오셨는데 온 집 식구가 지금 다 감기로 네.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1: 날씨 때문이겠죠?
0: 예, 이래, 네. 예 그러니까 이 어떨 때는 예, 날씨가 지내 좋아도 말이죠. 예. 네.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네. 등독이라든가 예, 이런 말이죠. 예, 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말이죠. 예, 아주 그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면역력이 낮은 분들이 말이죠. 감기 걸리거나 예, 기관지염으로 고생하거나 폐염으로 고생하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예, 만성폐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 진단학에서 보게 되면 훨씬 많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때 풀어나가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예, 환자분들의 영양불량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게 맨 안에 이게 예비인가 예?
1: 네.
0: 살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봅니다. 당뇨병이 있는가 하고 당뇨 검사도 하고 예? 또 폐암이 있는가 하고 폐암 검사도 하고 결핵 검사도 하고 사실은 말이죠. 이게 만성폐염으로 일으키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예?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예? 다른 질병을 인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째 보게 되면 심장병을 인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네. 만성폐염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8: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8: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예.
18: 예, 내일이 뭔가 그 박창호 선생님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내일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18: 예,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18: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이 문제를 말이죠.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폐결핵이라든가 간질성 폐염이라든가 이런 질병을 또 인기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기관지염이라든가 비두염이라든가 인후염이라든가 이런 질병도 말이죠. 인기할 수 있습니다. 증상학에서 보게 되면 하나는 기침을 하고 특히 만성폐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마른 기침을 할 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호흡도 질환에 대해서 교대를 했는데 꼭 말이죠. 중에서 정치에 우리 현대의학에서 면역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19: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이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시범촌 명단에 입선돼 향촌지능에서 국제적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3: 사천길림 강소 하부 광서 다섯 개성 자치구 도서관 학회 제20회 학술연구토론회가 연길에서 개막했습니다.
2: 연길 1978 문창문이 6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향촌 전면 지능을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쳐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 잘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의했습니다. 그는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는 향촌 인정 제의 평리 선정 결과를 공포했는데 전국 68개 촌이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시범촌 명단에 입선됐으며 그중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평리 선정 활동은 특색 향촌이 전통 지혜와 당대 실천을 융합하고 지방 농업 식량 체계를 지탱하며 농경 음식 전통을 수호하는 면에서 발휘한 관건적 역할을 표창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선정 기준은 경제 생산액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생산, 영양, 환경, 생활 네 가지 차원의 종합 수준을 더 중시했습니다. 단일 내 소산취자촌에서는 생태자원 우세에 위탁해 민생보장과 농업관광산업 발전에 관심을 돌려 생태보호와 산업증수가 협동적으로 추진되는 지속가능한 향촌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요즘은 휴식관광을 즐기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기는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입니다. 이곳은 꽃들이 만발하고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 소산취자촌은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시범촌에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 영예 뒤에는 소산취자촌이 단일 내 생태에 의탁해 산업을 융합하고 문화를 깊이 발굴해온 꾸준한 탐색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난날의 소산취자촌은 산업구조가 단일하고 옥수수와 콩 재배 외에는 증수치부 경로가 별로 없었습니다. 촌민 로수근은 면모 안 되는 농재를 다뤘는데 지출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7년 이래 소산취자촌에서는 당 건설을 인솔로 970만 원을 조달해 안명호 휴식계곡과 안명호 어항을 건설했습니다. 초민들은 생태 관광에 힘입어 할 일이 생기고 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날의 소산취자촌은 해마다 6월부터 9월까지 10여 가지 꽃들이 련이어 피어 꽃바다를 이루면서 원근에 이름난 인기 명소로 됐습니다. 같은 시기 고산 한지 장미도 다투어 피어납니다. 현지에서는 산업사슬을 늘려 장미꽃을 관상에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꽃장, 과자 등 특색 제품으로 가공해 재배, 가공에서 판매에 이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땅만 붙이던 농민들은 지금 화훼관리보호원, 특색 과자 장인으로 변신해 안정적으로 증수치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 초민 로수근입니다. 한간 시간이면 모두 이곳에 와서 말린 물고기도 손질하고 이것저것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 돈을 받고 팔 수 있어 우리 수입이 적잖게 늘었습니다. 저는 한 해에 6천원에서 7천원은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 농사일도 지체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휴식 계곡에서 멀지 않은 안명호 어항은 2017년에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곳은 음식, 숙박, 수상 오락을 일체화한 종합성 문화관광 소비 장소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들 덕분에 안명호 전역 관광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역 자원은 특색 수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안명호에는 30여 종 민물고기가 나며 년간 어획량이 근 20만 근입니다. 수산물 년간 생산액은 150만 원을 돌파해 생태 혜택이 지속적으로 현금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0: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주자촌 당지부석이 한립군입니다. 우리 초민들은 향촌 관광면에서 촌의 발전을 특별히 지지하고 있으며 사람마다 적극적으로 향촌 관광 발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계절마다 초민들에게 계절성 일자리를 제공해 그들이 수입을 올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산주자촌은 길림과 흥동강 두 성이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350헥타르에 달하는 안명호 수역은 30여 종 민물고기뿐만 아니라 두루미, 황새 등 희귀한 물새들이 서식하고 번식하는 터전으로 됐습니다. 천혜의 습지 생태 자원을 보유한 소산주자촌은 주동적으로 단란 농경의 길에서 벗어나 안명호 휴식 계곡과 안명호 어항 두 개 문화관광다음체를 중점적으로 조성하면서 농업관광융합특색발전의 길을 걸어냈습니다. 한립군입니다. 우리는 두계산 리념을 견지하고 생태형 관광발전을 견지하면서 우리의 특색농산물과 농업재배 모식을 향촌 관광의 한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색농산물을 통해 우리 향촌 관광이 특색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향촌 관광산업을 1층 발전시키렵니다. 꽃바다와 특색업 제품에서 전역 관광의 전개와 특색 산업의 흥성에 이르기까지 소산 취자촌의 변화는 우리 주가 생태 천품에 립각해 향촌 진흥을 착실히 추진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록수청산을 지키고 농업 관광 산업을 강하게 하며 향토 문맥을 전승하는 소산 취자촌의 발전 경험은 각지 향촌 발전에 참고할 수 있는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당위 삼일꾼 관로입니다. 안명호진에서는 시종 록수청산은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실천하면서 당건설을 인솔로 소산 주자촌의 성공 경험을 전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 생태 관광 발전의 길을 잘 걸어내고 생태와 본토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향촌 관광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전진의 향촌 면모를 더 아름답게 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행복하게 하렵니다. 생태 바탕색을 지키고 산업 활력을 불러일으켜 초민들의 생활을 날로 흥성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소산취자촌이 국제적 인정을 받은 핵심 저력입니다. 생태 우선, 산업 흥성, 주민 부유의 이 발전 경로를 따라 우리 주에 더 많은 아름다운 향촌들이 향촌 진흥의 화폭에 다채로운 한 획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사천, 길림, 강소, 하북, 광서 다섯 개 성 자치구 도서관 학회 제20회 학술 연구 토론회가 24일 연길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에서 다섯 개 성 자치구 도서관 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도서관 전환, 지역문화 협동 발전을 둘러싸고 다차원적인 학술 교류를 했습니다. 국가도서관 부관장 위숭,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당조성원이며 부청장인 장붕, 부주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장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다섯 지역은 비록 동서, 남북 중 각지에 위치했지만 문맥의 연결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 협력 공감대도 시종 일관했습니다. 다섯 지역은 상호 학습, 상호 참조의 학술 플랫폼을 구축해 전국 도서관 사업의 지역 협동 발전을 위해 복제, 보급 가능한 실천 경로를 탐색해냈습니다. 근래 길림성은 전성 공공도서관 봉사체계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독서 봉사망을 부단히 완선했으며 도서관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 모식을 탐색하고 일련의 특색 독서 공간과 독서 보급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고서 보호와 활성화, 지방 문헌 개발 등 사업에서도 장족의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주당위, 주정부의 견강한 경도 하에 연변의 공공문화 봉사체계 건설은 빠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등 문화시설이 날로 완벽해지고 있으며 문화혜민 공정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고 전민 독서 활동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연구토론회를 계기로 여러 전문가, 학자들과 깊이 교류하고 다지역, 자원 공유와 봉사 혁신의 새 경로를 함께 탐구해 업계 전반 효능 제고에 힘을 보태기를 기대합니다. 다섯 개 성 자치구 도서관 학술 연구 토론회는 198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39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주제 보고, 관장 포럼, 5개 성차치구 도서 정황 정기 간행물 교류 포럼, 논문 저자 교류 등 부분이 설치됐으며 지혜 도서관 건설, 고서 활성화, 전민 독서 등 업계 중점 의제를 포함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붉은 5월 투쟁에 왕성한

0: 전전을 하면서 대중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5월 1일 의룡정의 20여 개 사립중소학교 사생들이 집단적으로 동맹 휴학하고 천여 명이 거리로 나서 시위 행진했으며 연변 여러 지역 사생들이 잇따라 호응하면서 투쟁의 물결은 향촌을 휩쓸었습니다. 근 한 달 동안 지속된 이 투쟁은 일본 침략자와 봉건 지주, 토호 렬신 세력을 힘있게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군경과 연변 지방 반동 당국의 잔혹한 진압을 받고 수많은 혁명 군중들이 체포되고 살해되었습니다. 붉은 5월 투쟁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중국 공산당의 령도하에 조직적으로 펼친 첫 대규모 군중혁명 운동으로서 연 10만여 명 민중이 참가하고 연변 여러 지역을 포괄해 동북혁명투쟁사에 심원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1: 연길 1978 문창원이 현재 개조공사 마무리 단계에 전면 진입했으며 6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보호성 개조와 경영모식 혁신 승격을 통해 여러 해 동안 방치됐던 공업자산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하고 유휴 공장 건물을 문화관광 새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연길 문화관광 융합발전에 새 주목점을 더해주게 됩니다. 연길 1978 문창원 대상은 연길시 정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상은 공업 복고풍과 현대적 류행 감각이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이곳은 한때 로후 공장 구역이었지만 전체적 개조 재고, 경영 모식 배치와 정경 재구성을 거쳐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단지 2호부터 5호 건물은 지난날 버스 공장의 고전적인 건축 품격을 이어가며 붉은 벽돌 벽을 주체 기조로 삼아 옛 공장 건물의 복고 풍모를 재현했습니다. 동시에 건축은 대면적 유리벽과 정교한 금속 조형을 교묘하게 융합시켜 새 요소와 옛 요소가 서로 어우러지게 해 로후 공장 구역의 현대화 상업 분위기를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공업 유산 보호와 혁신 리용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해 연길시가 기존 자원을 활성화하고 문화 관광 소비 정경을 승격시키는 중점 본보기 대상으로 됐습니다. 연길 관광 산업개발위원회사 대상부 부장 최천명입니다. 우리 대상의 가장 큰 주목점은 도시 유휴 기존 자원을 활성화한 것입니다. 공업 유산과 도시 기억을 완전하게 보존하는 동시에 경영 모식 갱신, 공간 재구성을 통해 유휴 자산을 문화관광 공공 공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는 도시건설 원가를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연길시 공업 문화 창의 체험 경영 모식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연길 1978 문창원은 총 투자가 7억 8천만 원, 부지 면적이 9만 8천 평방미터, 건축 면적이 6만 7천 평방미터이며 천여 개 주차 자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빛 그림자 과학기술체험관, 오락종합체, 상업거리, 브랜드체인 호텔, 진자오락중심, 특색 문화장의장터 등 다운 경영 모식을 배치해 일괄식, 전시간대, 복합형 장의문화관광 상업단지를 건설합니다. 2호 건물은 브랜드 체인 호텔로 조성되고 3호 건물은 건강체육, 민속특산, 민속문화창의를 위주로 하는 상업종합체로 조성되며 4호 건물은 이야기 프로, 공연을 위주로 하는 오락종합체로 계획됐습니다. 5호 건물은 음식, 오락을 위주로 2개 구역을 중점 조성하고 6호 건물에 조성되는 빛그림자, 과학기술예술전시관은 7월 초에 먼저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리향화 기자입니다. 제 뒤쪽에 있는 건물이 연길 1978 문창원의 핵심 체험 대상인 빛그림자 과학기술예술전시관입니다. 디지털 빛그림자와 공업풍 건축이 어우러져 독특한 예술감을 자아냅니다. 로후 공업 건물은 도시 기억을 담고 있고 빛그림자 과학기술은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면서 두 요소가 완벽하게 융합됐습니다. 단지가 전면 준공되면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연길의 공업 역사를 알아보는 화려한 디지털 빛그림자 예술을 체험하면서 도시 갱신이 가져다 준 새로운 문화 관광 체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운행에 투입되면 700여 개의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마다 1000만 원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은 주변의 상업, 음식, 문화 관광 산업 연동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연길 도시 풍모를 전시하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며 소비 승격을 기원이 나는 도시 문화 관광 새 지표로 될 전망입니다. 연길 관광산업개발위원회사 대상부 부장 최천명입니다. 2호부터 6호 건물은 주체 및 기본 토목건축 공사를 완수했고 현재 물, 전기, 시설 건설과 조립식 반제 외벽 설치를 하고 있으며

0: 단지 도로는 세멘트 안정쇠 석층을 부수라고 했습니다. 대상은 6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 6월 25일은 36번째 전국 토지일이며 올해 선전 주제는 매 한 채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자입니다. 주및 연결시에서는 연결시 조양천진 태흥촌에서 전국 토지일 범를 보급 선전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선전 강연에서 삼일꾼들은 중화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기본농지보호조례 등 범를 법규를 둘러싸고 농촌에서 경작지를 함부로 점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와 관련된 8가지 불허사항, 경작지 보호 6가지 엄금, 경작지 용도 5가지 금지사항, 영구 기본농지 4가지 엄금 등 규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규정을 어기고 경작지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사로이 못을 파고 물고기를 기르며 불법적으로 흙과 모래를 채취하고 경작지를 장기간 묵히는 등 위법 문제에 초점을 맞춰 처리 표준, 범률 후과, 지정 요구를 명확히 해 경종 교양 효과를 높였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위법 토지 사용 신고 경로를 공포해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감독에 참여하도록 경려했습니다.
0: 25일 2026년 길림성 보통대학 입시 본과 전문대학 각 과목류 합격 최저 통제선이 공포됐습니다. 본과 최저 통제선 보통류 역사학과조 343점, 물리학과조 321점, 특수류형 통제점수선 역사학과조 478점, 물리학과조 473점, 체육류 역사학과조 269점, 물리학과조 266점, 예술류 역사학과조 257점, 물리학과조 240점, 희공류 역사학과조 171점, 희공류 물리학과조 160점, 전문대학 최저통제선 보통 전문대학 160점, 체육류 전문대학 140점, 예술류 전문대학 112점입니다.
1: 2026년 길림성 고중입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도합 12,469명 수험생이 고중입시에 참가하게 됩니다. 전주적으로 8개 시험구, 14개 시험장소, 424개 시험장을 설치했으며 동시에 8개 예비시험장소, 52개 예비시험장을 배치해 시험 조직과 응급사용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0: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쪽 각지는 게이든 대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습시 영상 29도, 최저기온은 습시 영상 14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네, 6월부터는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되는데요. 배달 음식부터 자동차 운전 그리고 상가 운영까지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 자리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유령 배달 이제 안녕입니다. 6월 1일부터 온라인 음식 봉사 경영자 식품 안전 주체 책임 감독 관리 규정이 정식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온라인 음식 배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건데요. 배달 플랫폼은 이제 업체의 자격을 실제로 대조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유령 업체는 아예 입점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른바 인터넷 플러스 투명 주방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 모델을 도입한 업체는 메인 페이지에 연결 링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해서 우리 소비자 여러분이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주방의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 시 음식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식품안전 봉인 스티커도 의무화됩니다. 테이프나 철심 같은 것으로 대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네, 다음 운전자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운전 이제 피로운전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공공안전업계 권장 기준인 동력 엔진 차량 운전자 피로운전 인정 규칙이 같은 날인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피로운전에 해당할까요? 네, 먼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서 중간에 멈추지 않았거나 혹시 쉬더라도 휴식이 20분 미만인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운전하면서 한 번도 쉬지 않았거나 휴식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루속 운전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 모두 피로운전으로 인정됩니다. 장거리 운전하실 때는 꼭 규정을 확인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합니다. 바로 영업비밀 보호 규정이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새 규정에서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 명시적으로 영업비밀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즉 요즘같이 디지털 기술이 핵심 경쟁력인 시대에 맞춰 보호 범위를 대폭 넓힌 셈입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행정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스스로의 보호의식과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 자율 규제 역할까지 끌어내 영업비밀 대보호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더욱 안전해집니다. 급수조례가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조례가 급수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말 그대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도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급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경제사회 발전과 주민생활이 필요에 더 잘 적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하나 땅속의 보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자원과 생태보호를 강화하고 광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조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시행조례가 6월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 개정된 광물자원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 생태 환경 보호, 그리고 궁극적으로 광물자원이 안보를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더 명확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는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심리 적용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가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모두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해석에는 사고 책임 주체는 누구인지 책임은 어떻게 인정할지 배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할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지 등 상세히 규정됐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6월부터 시행되는 생활밀착형 새 규정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달라지는 법과 규정들을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억울한 피해를 막고 혜택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2: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1: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을 때 늙는다는 그런 고대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의 몸은 나이가 숫자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쇠퇴해집니다. 50대, 60대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고 아이들은 독립하며 이제는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몸은 조금씩 예전 같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운동보다는 편안함이 좋아졌고 술자리가 피곤하게 느껴지며 예전에 하루 만에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늙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현명하게 적응하고 관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60대 남성들이 현명하게 몸을 관리하는 방법, 몸이 말하는 작은 신호들을 귀 기울여 듣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함께할 분 연변중이병원 주임중이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40대까지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체력 저하, 회복 속도 감소, 예민해지는 소화기 등 문제로 확실히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50대, 60대 남성에게 일어나는 주요 신체적 변화는 무엇이며 왜 이 시기가 관리의 분기점인지요?
1: 예, 우리 그냥 여자들은 50대 되면 뭐 갱년기도 있고 신체 변화가 많은데,
0: 네.
1: 예, 근데 계신 우리 남성들도 다 이런 변화가 있는데 여성보다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 좀 느끼지 못하는데 사실 남자들도 50대부터 60대까지는 이 남성 주요 신체 변화가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1: 예, 하나는 호르몬 변화. 예, 네. 사실 우리 남성들도 호르몬이 있잖아요.
0: 네.
1: 예, 우리 말은 雄性 지수, 네. 이런 게 이 호르몬 수치가 매년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고, 근데
0: 네.
1: 이 떨어진 건 우리 여자들이 그 치지수처럼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으니까,
0: 네.
1: 예, 서서히 떨어지니까, 예, 그리고 우리 근육량도 감소하고, 예,
0: 근육량,
1: 예, 그리고 네. 기력도 이런 기력도 저하되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기분 변화도. 예, 쉽게 화 안 나던 분들도 이 나이 되면 별로 좀 화도 나고, 예, 이런 것이 다 이 호르몬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그, 찐고, 그러니까 이 찐, 이 근육이나 이런 것도 100분의 1이 정도로 감소하니까
0: 네.
1: 마다 예 그리고 골밀도도 저하되고
0: 네.
1: 예, 우리 여성들만 골밀도 저하하는 게 아니고 남성들도 다 있으니까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관절이나 연골이가 다 좀 예, 어떻게 말하면 就是 衰老인데 이렇게 퇴행성 변화
0: 이러라
1: 예, 예, 이러기가 네.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 사람이 늙어가면 이게
0: 그렇죠.
1: 변화되는 거니까 예,
0: 네.
1: 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0: 네.
1: 생리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0: 네.
1: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릎이나 이 어깨나 통증이가 자주 발생. 예, 무슨 뭐 마치지도 않았는데 어떤 때는 매난이 예, 아픈 것도 고정되지 않고 오늘은 어깨 아팠다, 다음날은 또 무릎이 아팠다 예, 이런 네. 증상들이 발생하고
0: 네.
1: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소화기 기능도 쇠약해집니다. 예, 이 왜냐하면 우리 위장에 이 분비액이 줄어드니까 예,
0: 네.
1: 소화열한 게가
0: 네. 예,
1: 그러니까 잘 소화도 안 되고 뭐 변비, 설사 이런 것이 반복으로 나오고
0: 네.
1: 그다음에 기름짐 이런 음식도 좀 소화가 어렵고
0: 잘 안 되죠.
1: 예, 그리고 네. 대사 기능도 하락됩니다. 예,
0: 네.
1: 그러니까 대사가 잘 안 되니까 우리 내장 지방이 쉽게 축적되죠.
0: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이 때 남성들 보면 다 배가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예, 일반 뭐 맥주 잘 마신 사람들은 뭐 피주도라고도 하는데 근데
0: 네.
1: 어떤 분들은 물어보면 맥주도 안 마신데도 배가 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0: 네.
1: 예, 사실은 이 기초 대사가 하락하니까
0: 네.
1: 그리고 이쯤에는 우리 혈압, 혈당 그리고 혈지 이런 것이 다 수치가 좀 올라가는 이런 추세 보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하나는 또 우리 회복력이가 저하됩니다. 예,
0: 네.
1: 뭐 이전에 젊을 때는 뭐 오늘 일을 10분 했던 한잠 자면 이튿날이면 또 왕성했는데 이 나이 때 되면 이튿날에 이 회복이가 좀 늦어지고
0: 네.
1: 예, 젊을 때보다 한 2배 이상이가 이 회복한 시간이가 늘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이 50대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가 이 나이 때가 우리 이제 말한 혈압, 고혈압, 혈당 뭐 이런 것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시기에 임찰 치료하면 우리 돈, 뭐, 관심병, 노근사 이런 것이가 오는 시간이가 좀 줄어들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네. 예, 그는 50대, 60대 나오는데 이때 관리하면 뭐 70대, 80대 가서 할 수도 있고.
0: 네.
1: 예, 그래서 이쯤에는 우리가 관리 분기점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2: 그렇네요. 관심병, 뇌경색을 늦추고 더 잘 관리하면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예.
2: 네. 그래글래 이 분기점 잘 체크하시고 이때부터는 뭐 호르몬 어떤 변화 있냐, 소화 기능이 약해진다면 거기에 따른 또 뭐 중약 관리도 좋고 관리가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잖은 중년 남성들이 딱히 아픈 곳은 없다. 정기검진은 귀찮아하며 건강관리를 미룹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등은 초기 증상이 없어 침묵이 살인자로 분류지 않습니까?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은 이유, 50대 이후 정기검진이 필수인 이유에 대해 설명 주시겠습니까?
1: 네, 이제 방금 말하다시피 사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네. 아, 난 아픈데 없는데 뭐 네. 검진하기도 싫고 병원도 안 다니고 이랬는데 네. 사실 이 초기에는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이 혈증이가 이렇게 잘 알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네. 어떨 때는 평소에 좀 아팠던 신경 안 쓰니까 그렇죠. 이 수치에 적응되어 있어서.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 서서히 혈관하고 장기를 손상시키는 질환입니다.
2: 네.
1: 예, 우리 평소에도 이런 거 만성병이라고도 하는데 만성병. 네. 예, 사실 이 세 가지 병은 진단받은 후에는 사실 정말 치료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만성병이란 게가 낫지 않으니까 늘이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만성병이라고 해서.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초기에 사실 우리 발견하면 뭐 중약이든 혹은 우리 일상생활 관리를 잘하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 혈관 손상은 사실 수년간 천천히 진행되니까
2: 그렇죠.
1: 뭐 특별한 이런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극도에 도착하면 뭐 뇌경색 혹은 심근경색 네. 그리고 심부전 선쇠 네. 예, 이런 것이가 다 사실 불쇠로 나오거든요.
2: 네.
1: 그냥 뭐 아 이제 뭐 며칠 후에 이게 나온다 이런 게 없이
2: 그렇죠.
1: 자기도 모르게 불쇠로 나오니까
2: 네.
1: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다 우리 이제 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게 합병증이라고도
2: 네.
1: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통증이나 이런 경우 신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이 혈압이 어떠는가 할지 어떤가 이건 검진 피를 빼봐야 알잖아요.
2: 그렇죠.
1: 그냥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인데 중요해 와서 맥 보고는 아 내가 뭐 있나 있나. 근데 사실 맥은 이분이 기혈이 어떤가 경락 이런 거 봐지 아 이거 보고 혈진 높다 뭐 좀 맥이 또 혈지 좀 높은 현상도 알리지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2: 그렇죠.
1: 혈지 높다고는
2: 예,
1: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도
2: 네.
1: 우리가 자기 눈으로 보는 화음단으로 봐야 되니까 예, 예. 검진하고
2: 네.
1: 그리고 이때 하면 우리 사실 치료가 제 시간으로 되니까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뭐 간암이나 대장암 그리고 네. 전립선암 이거는 다 초기에 발견하면 다 치료될 수 있는 이런 그렇게 뭐 의심 종류 아니니까
2: 아,
1: 예 그래서
2: 그렇네요.
1: 이쯤에 증상 없어도 사실 예전에는 우리 검진에 내시경 아니었는데 후에 내시경 여니까 사실 위암 대장암
2: 그렇죠.
1: 젊은 나이에도 30대 40대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2: 네.
1: 예 그래서 이런 우리 1년에 뭐 한 번 혹은 하기 정 싫다도 2년 한 번씩은 예, 검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렇네요. 정기검진 귀찮아 하시지 마시고
1: 예, 그리고 지금은 네. 단위 다 이 분리가 좋으니까 검진을 다 일상으로
2: 그렇죠?
1: 하니까 예, 그럴 때 하는 것이 좋죠.
2: 네. 그러네요. 정기검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50대 이후 남성 매년 1%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금방 위에서도 우리 최주민께서 얘기 주셨죠. 이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살이 찌고 넘어질 위험이 커지며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운동과 영양 전략 무엇인지요?
1: 네, 우리 필수 운동은 여기까지. 하나는 우리 저항 운동. 이것도 주강 운동이라고 하는데
2: 네.
1: 요즘에는 그 도인에도 보면 뭐 주강 운동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어떻게 하는 거 많이 알려주고 하는데
2: 네.
1: 사실 그거 뭐 참고로 해서 해도 되고
2: 네.
1: 이런 것은 한 주에 한두 번 내지 세 번
2: 네.
1: 하고 예, 그리고 우리 운동도 그냥 걸는 것이 아니고 이 하체 그다음에 등 어깨 이런 근육을 좀 위주로 예,
2: 네.
1: 실시하고 그리고
2: 네.
1: 무슨 우리 그, 이 야링, 요즘은 또 유행되잖아요.
2: 네네.
1: 이렇게 뜨고.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야링 없어도 사실 광천수의 그, 우리 500짜리 광천수 있잖아요.
2: 네.
1: 그런 것을 들고 또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손이라 좀 무게를 두라는 뜻이니까.
2: 그 물병 물 그대로 들고 하는
1: 네,
2: 거죠.
1: 네, 네, 좀 네. 무게가 있어야 되니까 네, 네.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어깨 둘로 이렇게 네. 넘겨받기 이런 운동 해도 이 우리 어깨가 사실 평시에는 그냥 앉아있으면 들지 않잖아요.
2: 네, 네, 네.
1: 그러니까 사실 이 손나 이 발이나 자주 들어야 이, 아, 이 관절이 더 그러네. 영활하고 예, 그래서 이런 네.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끄는 저항 운동이고 두 번째는 요산소 운동 그러니까 요산소. 요양 운동
2: 네.
1: 예, 이것은 우리 뭐 빠르게 걷고 혹은 좀 천천히 만퍼
2: 네.
1: 이런 거 그리고 자전거 타도 되고
2: 네.
1: 예, 이런 건 한 30분 이상 네. 해야 되니까 예,
2: 네.
1: 이거는 30분 이상 시간 또 뭐 신체 자기 신체 정황 봐가지고 어떤 분들은 30분 하면 저리 땀이 엄청 나고 이러면 30분 해도 되고 어떤 분은 30분 해도 별로 몸이 변화가 없을 때는 조금 시간을 더 해서 이 몸이가 은근히 땀이 날 정도로 해야 이것이 운동이 그 목적에 도착하니까
2: 네. 네.
1: 그리고 하나는 우리 일상에서 활동 늘리기 이거는 우리 운동 아니고 활동 호동 그러니까
2: 네,
1: 움직여야
2: 일상에서.
1: 되니까 예 사실 우리 저희 생각은 우리 출근해서 나도 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2: 네.
1: 때는 이 무릎에 그렇게 힘 안 주니까
2: 네.
1: 올라갈 때는 올라 계단을 이용하고 뭐 내려갈 때는 우리 그 댄티나 타면 좋고
2: 네. 네
1: 그리고 이것도 사실 다 운동이거든요.
2: 그렇죠.
1: 예 네. 그리고 뭐 집안 청소
2: 네.
1: 혹은 이 짧은 거리를 이렇게 매일 산보하는 이것도 다 이게 우리 일상 활동이니까 예
2: 아.
1: 네. 그래서 운동은 이렇게 세 가지로 유지해야 되고
2: 네.
1: 그리고 우리 영양 관리에는 사실 네. 단백질이가 충분히 섭취해야 되니까
2: 네.
1: 사실 우리 단백질이 섭취한 이런 거는 굳이 그 단백질 뭐 이것 떠나서 우리 닭고기 그 닭가슴살 예 그리고 생선 생선이란 거 우리 쓴하이
2: 네.
1: 예 이런 거하고 두부 사실
2: 네.
1: 두부는 우리 많잖아요
2: 그렇죠.
1: 그리고
2: 네.
1: 계란
2: 네.
1: 예 그리고 요거트 루수한 이렇게
2: 네.
1: 수한나이 뭐 이런 것을 예 그것도 우리 근육의 합성이가 좋아지고
2: 네.
1: 그리고 비타민 D 维生素 D 하고 이 까이도 있잖아요. 예,
2: 네.
1: 이런 것도 보충하고 사실 이런 것은 우리 까이피알 뭐 이런 것보다도 햇볕 이렇게 햇빛 쬐기가 더 좋고 그다음에 루이스 수차 있잖아요.
2: 네.
1: 예, 그리고 그 당이 있는 이런 탄수화물 줄이기
2: 네.
1: 그러니까 예, 일료 사실 남성분들 제가 보면 컬러를 많이 마시잖아요.
2: 맞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그 컬러를 줄여야 되고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그냥 수분 충분히 마시고 하나는 야식을 금지해야 돼요.
2: 그것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1: 예, 예, 다 예. 어떤 분들 배고프면 자지 못하는데 근데
2: 네.
1: 그럴 때는 조금 물 마시든 혹은 뭐 오이 같은 거 먹어서 그 배고픔과 뭐
2: 네.
1: 없애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폭식하지 말고 어떤 분들
2: 네.
1: 저녁에 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아까 택배 그 뭐 그런 음식이 있잖아요.
2: 네네, 이제 배달 음식.
1: 예, 그거 어떻게 보면 시간도 전혀 10시 후에는 안 하게 하는 이런
2: 그렇죠.
1: 그, 예, 규칙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네.
1: 먹고 싶어도 없으니까.
2: 그렇죠.
1: 예, 예.
2: 네. 네. 운동과 영양 전략에 대해 차장이 소개해 줬는데요. 우리 운동에는 저항 운동, 유산소 운동, 일상의 활동하기, 영양은 단백질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가이라는 직장인 과거에 무리한 운동을 한 남성들은 50대 이후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수술 없이 통증을 관리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하나는 우리 이 앉아 있는 습관을 교정해야 돼요. 예,
2: 네.
1: 한 시간씩 앉아 있고는 우리 그다음에 5분쯤 일어나서 뭐 이 스트레칭 하고 허리를 펴보면 예, 뭐 이런 운동도 이렇게 팔 예,
2: 네.
1: 해도 되고 하니까 그리고 아니면 우리 그런 허리 받침대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2: 네.
1: 이 허리를 이렇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2: 네, 네, 네.
1: 지금 요즘 유행되는
2: 네, 네.
1: 예, 그리고 이 다리를 꺾지 않기 알랑퇴.
2: 네,
1: 사실 우리 아담 저도 어떨 때는 모르게 이렇게
2: 네,
1: 알랑퇴
2: 네, 네.
1: 하면 편안한 것 같잖아요.
2: 네.
1: 근데 그러면 이 측쪽이 이 구펀이가 삐뚤어지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적게 하고.
2: 네. 예.
1: 그리고 하나는 우리 언짐질 관리라고 있는데 사실 우리 관절이나 이 통증이 나는 부위에는 하루에 한두 번씩 매번 15분쯤 이렇게 언짐질로.
2: 네. 예.
1: 그러니까 그 동물 따뜻하게 예. 예. 찜질하면 근육이 경련이 풀어지고 하니까.
2: 네.
1: 혈액 순환도 촉진해주고.
2: 네. 예.
1: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제가 말한 부담 없는 스트레칭 멜시츠. 이제 뭐 어깨 돌리기. 예. 그리고 이 허리를 업고 폈다 폈다 하는 이런 것을 또 하고.
2: 네.
1: 그리고 무릎 보호 해야 되고.
2: 네. 예,
1: 그러니까 이제 말한 계단 이런 내리막길을 좀 자제하고.
2: 네. 예,
1: 무릎에 과중한 무게가 이렇게 가지 않기. 예,
2: 네.
1: 그럼 우리 신발도 자기에게 맞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남성들은 적은데 여성들은 아주 두껍고 폭신폭신한 신발 신잖아요. 사실
2: 네.
1: 그게 편안하지만 우리 이 몸에는 안 좋거든요.
2: 네.
1: 발은 좀 밑이 약간 좀 단단하다는
2: 그러니까
1: 있어야 이 우리 발 밑에 신경들이가
2: 아.
1: 이제 아니면 너무 푹신하면
2: 그것이 더 편한데.
1: 네, 근데 우리 말하면 더 영 편안한 것이 어떨 때는 우리 몸에가 더 나쁜 것이 있으니까 너무
2: 네.
1: 편안해도 예, 안 좋습니다.
2: 네. 미국이 높은 걸 신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1: 네.
2: 좋을 것 같네요.
1: 그리고 하나는 우리 체중 관리하고
2: 네. 예,
1: 사실 우리 요즘에 보면 체중이가 肥胖 특히 복부 비만이 아주 많으니까
2: 많죠.
1: 배가 나오면 당연히 무릎에나 이 압력을 크게 높이므로 예. 그리고 하나는 또 이 차가운 바람 피하기
2: 네.
1: 예, 사실 우리 차가운 바람이 제일 나쁜 것이가 이 아이콘 바람하고 우리 요즘 운전하면 이 운전 그 안에서 캐잖아요.
2: 네.
1: 그 바람 저도 전번 주일에 그 바람 맞은 게 이 어깨가 절에 네. 얼리지 못하겠어요.
2: 아.
1: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거는 나이가 50대서 우스젠이라고 생각했는데
2: 네.
1: 아니고 그때 그 바람 한가 그때
2: 그렇죠.
1: 예, 제 시간에 뭐 침구 바과 이런 거 하는 게 아주 효과가 네. 나가지고
2: 예,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한번 체험 해봤으니까 훨씬 이렇게 불쇠로 바람 맞아 아픈 그러니까 관절염은 늘늘이 아픈 것보다 불쇠로 아플 때는 예, 인천병원에 와서 사실 침구 치료가 아주
2: 아,
1: 효과가
2: 그렇네요.
1: 달라요. 예, 제가 본인이 체험해봤으니까
2: 그렇죠.
1: 예, 이거 모든 건 다 자기가 체험해봐야
2: 그렇죠.
1: 예, 추천도 할 수 있고
2: 네. 네, 정말 일상생활에서의 관리를 잘한다면 우리 꼭 건강하게 우리 노년 시기에 들어서고 아프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골다공증은 폐경 여성에게 흔하다고 알려졌지만요 우리 남성도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감소한다고 하던데요. 특히 남성 골절은 여성보다 사망률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2: 우리 남성이 골다공증 위험 요인과 예방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사실 남성이 골다공증 위험 요인은 과음. 술 마시는
2: 아,
1: 거하고
2: 예,
1: 흡연, 담배
2: 피우는
1: 거. 예, 그리고 음식 습관이가 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남성들은 그때 거기 뭐
2: 네.
1: 이런 페이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2: 네. 네.
1: 그러니까 이 단백질하고 칼슘이 부족하고
2: 네.
1: 그리고 아예 운동 안 하는 생활.
2: 네. 네.
1: 어떤 특히 어떤 분들은 퇴직하면 나오기도 싫어하고 그냥

0: 그래서 집에 있고 네. 혹은 뭐 유신하고 이런 분들도 지금 보니까 많더군요. 예, 네. 그리고 스마트폰 지금은 다 있으니까 네. 움직이지 않고 하니까.
1: 그렇죠.
0: 예, 사실 이것이 다 우리 골다공증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예방 방법은 이제 말한 칼슘 섭취하고 네. 예, 뭐 이런 멸치, 뭐 브로콜리 이런 음식을 좀 먹고
1: 네.
0: 그리고 비타민 D도 많이 확장하면 이것은 제가 말한 햇빛 좀 해야 되니까
1: 네.
0: 밖에 특히 오늘 요즘은 흐려서 그런데 오늘처럼 이제 햇빛 나올 때는 예, 나와서 네. 햇빛 조임도 하고
1: 네.
0: 예. 그리고 이 운동 걷기 등산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뼈에 좀 약간 예, 자극을 좀 줘가지고 이 골밀도가 유지하게 있잖아요.
1: 네. 예, 그렇네요. 우리 단백질 보충, 칼슘 보충, 햇빛 조임, 운동.
0: 예, 사실 보면 다 하기 그렇죠. 쉬운 네네. 일인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 제가 보면 좀 란하다가
1: 네.
0: 예, 예. 그리고 아 이거 해서 무슨 작용 있겠니? 그러니까
1: 그렇죠.
0: 이런 일상생활
1: 나타나지 않으니까
0: 예, 일상생활에 이렇게 견지한 이거는 눈에 안 그냥 제가 보면 지금 사람들은 뭐 먹어야 된다, 뭐 좋은 거 먹어야 내가 좋아진다.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닌데.
1: 네, 알겠습니다. 과음 흡연 중시돌려야 되겠습니다. 50대 남성은 맥주배가 나오기 쉽습니다. 복부 내장 지방은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이 핵심 요인입니다. 복부 비만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식단과 운동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식단은 이제 탄수화물 이런 것을 줄이고
1: 네. 네,
0: 사실 뭐 밀가루 음식이든
1: 네.
0: 뭐 그냥 밥, 뭐 이런 설탕이 들어간 음료 이런 거 줄이고
1: 네.
0: 예, 어떻게 보면 현미 잡곡으로 이
1: 네.
0: 대체하고
1: 네.
0: 그리고 술, 맥주 뭐 이런 것도 예, 다 기름진 고기 이런 것도 줄여야 되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채소, 해산물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먹는다 하고
1: 네.
0: 예, 그리고 소식하는 습관 적게
1: 네.
0: 먹어야 되고
1: 네, 네, 네.
0: 예, 특히 저녁은 우리 가볍게 먹고
1: 네.
0: 야식은 완전히 끊기 하고
1: 네.
0: 예, 운동은 이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유산소 운동
1: 네.
0: 그리고 한 주에 한두 번씩 이끌려 운동
1: 네.
0: 예,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1: 네.
0: 예, 사실 뭐 다 간단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1: 네. 우리 많은 남성들이 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는다며 생활 습관 개선을 미루고 결국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다. 초기 단계에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정상 수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어떤 식이요법 운동이 효과적인지요?
0: 예, 사실 이런 면에서 남성들이 아주 많아요.
1: 네.
0: 제 어떤 환자들도 혈압이 높았는데도 약 먹으면 그냥 먹어야 된다 하고
1: 네.
0: 안 먹겠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고혈압이나는 경계성 고혈압이라 했어요. 린제스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우리 140, 90 여 정도 왔을 때
1: 네.
0: 이쯤에는 우리 사실 먼저 약 안 먹고 우리 일상생활에 제가 혈압이 높아 있는 이런 원인을 찾고 일상생활 이거 개선하면 특히 내려갈 수 있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이럴 때 하고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
1: 네.
0: 혈당이가 완전히 뭐 7 넘지 않고 그냥 6하고 7 어간에 여쯤은 아직 당뇨병 진단으로 하기는 좀 바쁜 이 계단. 예.
1: 네.
0: 그리고 고지혈증도. 예.
1: 네.
0: 그리고 그래서 이런 쯤에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호전할 가능성이 아주 많으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이쯤에는 우리 뭐 짠 음식을 좀 줄이고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말한 것처럼 잡곡 채소 이런 것을 위주하고
1: 네.
0: 적게 먹어야 되고
1: 네.
0: 좀 운동하고
1: 네.
0: 예, 이렇게 하면 사실 이런 것은 다 이 돌아올 수 있는 계단이에요. 그리고 네. 나이도 뭐 이제 50대
1: 그렇죠.
0: 그런데 60어 넘으면 예, 사실 우리 여성들은 갱년기가 50인데 남성들은 88, 64니까 예, 60어 후부터는 이 회복이 더 좀 못하니까
1: 네.
0: 사실 65 전이면 그때면 계신 지금 남성들이 퇴직이가 거점이잖아요.
1: 네. 네. 그렇네요. 우리 60대는 열심히 운동해도 체중이 줄지 않는 이유는 보통 음식 조절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특히 운동 후 먹어도 되겠지 하는 보상 심리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동과 식이의 균형 그리고 운동만으로는 체중 감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0: 예, 사실 그래서 운동만으로도 살 빼기가 어려운 원인은 사실 우리 중년이 되면 이 기초 대사량이 자체가 낮아가지고
1: 네.
0: 운동으로 소모하는 이 칼로리 머리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 다 제가 많이 운동했으니까 운동만큼 또 먹어줘야 된다 해서 네. 이렇게 하면 더 안 되거든요.
1: 네. 네.
0: 그래가지고 우리 운동 후에 보상 심리로 자꾸나 그 뭐 그렇죠. 음식을 좋은 거 이렇게 먹다 나면 맛있으면 자연히 과도하게 섭취해야 되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이런 면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1: 네. 네.
0: 그리고 우리 호르몬 변화로 지방이 쉽게 축적되는 체질로 변화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이 생활 습관 무슨 이런 만에도 제 몸이 생리 현상은 누구도 할 수 없으니까 이 호르몬 네. 자체가 분비가 적어지는 것은 무슨 걸로도 대체할 수 없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우리 이 운동 식습관을 균형하는 방법은 운동 후에 사실 간식은 그런 단백질로 위주로 하고 예, 섭취하는 것도 좀 소량으로 네. 섭취하고 이런 뭐 과자, 탄산음료, 튀김 이런 거 금지해야 되고
1: 네.
0: 예, 그리고 하루에 총 이 섭취 칼로리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잖아요. 네. 운동은 꾸준히 유지하되 예, 이 식단 관리가 사실 체중 감량이 이 차지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1: 네.
0: 먹는 것으로 보상하겠다 자기인데 그렇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1: 네. 우리 50대 이후 간 기능, 췌장 기능, 혈압에 음주가 미치는 영향은 젊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중년 남성이 적정 음주량, 폭음 위험성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숙취 해소 효과적인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금주잖아요. 술을 네. 안 마셔야 되니까.
1: 네. 네.
0: 그리고 만에 실 좀 어떤 분들은 제일 애호가 술 마시는 건데 술까지 마시지 말라 하면 좀 너무
1: 그렇죠.
0: 사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네. 그래서 마시더라도 하루에 이 소주 우리 네. 말한 흰술은 그냥 네. 한 잔
1: 네.
0: 이하로 제한하고 예, 한 주에 한 두 날은 그냥 술 같은 마시지 않은
1: 네.
0: 이런 날이
1: 네.
0: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 매일매일 반디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1: 네.
0: 예, 그리고 맥주는 우리 300ml 미안으로 자,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그 한 남은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예. 왜냐하면 우리 주로 또 이 폭음하면 이런 지방간이 더 빠르게 되고 특히 어떤 분들은 간염이 있는 분들은
1: 그렇죠.
0: 더 예, 네. 수리가 사실 우리 위보라 간에가 손상이 더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예, 이런 술은 이제 말한 이만한 한계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숙취해서 해소의 방법은 사실 술 마실 때 우리 더물을 좀 많이 좀 네. 마셔주면 좋고요.
1: 아.
0: 예, 그리고 이 다음 날에는 사실 아침에는 우리 꿀물
1: 네.
0: 예, 혹은 미역국
1: 네.
0: 예, 이런 것으로 수분을 보충해줘야 되고 예,
1: 그렇네요.
0: 그리고 충분한 이렇게 좀 잠 잘 자고
1: 네. 예,
0: 이런 찬 음식 카페인 이런 거 피해 어떤 분은 이튿날에 목이 컬컬하다 하면 저래 참을
1: 네.
0: 냉장에서 꺼내 마시잖아요.
1: 네.
0: 사실 그것이 몸에 아주
1: 해롭네요.
0: 예, 그냥 그때 더움을 혹은 꿀물로 네. 먹는 것이 더 좋아요.
1: 네. 50대 후반에서 60대는 직장의 은퇴, 자녀 독립, 부모 부양 등 큰 인생 변화를 겪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끊기고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느끼는 남성들도 있죠. 만성 스트레스는 복부비만, 근육 손실, 면역 저하를 유발합니다. 중년 남성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 얘기 주실까요?
0: 네. 사실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다 자기들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1: 네.
0: 제일 좋은 것이 제가 보면 낚시하는
1: 네.
0: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정말 어떤 분들은 근데 낚시에 또 너무 빠져가지고 뭐
1: 네.
0: 새벽 낚시, 엄밤 새면 낚시 근데 이런 것은 제 보기에는 추천하지 왜냐 자는 시간은 우리 자야 되니까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이 취미 활동 이것도 하지만 좀 꾸준히 하는 것이 등산
1: 네.
0: 이제 말한 낚시
1: 네.
0: 그리고 정원 가꾸기 어떤
1: 네.
0: 분들은 뭐 좀 먼 데 가서 그 밭을 이렇게 다뤄가지고 사실 우리 먹으면 얼마 먹겠어요 근데 그 하는 재밌고 또 그리고 좀 운동도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정원을 가꾸고
1: 네.
0: 혹은 어떤 분들은 무슨 악기나 연주 뭐 이런 것을 해도 되고
1: 네.
0: 자기네 예, 젊어서 못해본 것을 사실 그렇죠. 이 나이에 해도 되잖아요.
1: 네.
0: 예, 그리고 아니면 나가기 싫은 분들은 그럼 집에서 매일 우리 한 10분 정도 이런 호명상. 사실
1: 네.
0: 명상이가 여성들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남성들도
1: 그렇네요.
0: 이 명상이가 다 좋거든요.
1: 네.
0: 예, 아니면 뭐 이 지인하고 가족들한테 이런 대화도 자주 나누고 자고 혼자서 고민을 쌓아두지 않고
1: 네.
0: 이것을 표달하기 예, 이런
1: 네.
0: 데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이런 가벼운 운동.
1: 네. 예.
0: 그리고 하루 한 시간쯤은 스마트폰 내려놓고 휴식하는 시간.
1: 네. 예.
0: 사실 우리 평상시에도 우리도 스마트폰 자주 보지만 보다가 노컷을 먼 것을 이렇게 좀 봐서 인눈이가
1: 네.
0: 제대로 그 있죠 되니까 변하게 이런 것을 해도 예, 다 좋아요.
1: 네. 우리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몸 관리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중요합니다. 새로운 목표 설정,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 세대 간 소통 등이 중요성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예, 이것도 이제 우연물과 모른과 비슷한데 사실 네. 사실 자기 이슬러 자기인데 좀 소소한 목표를
1: 네.
0: 설정하고 사실 두 번째 인생이라고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이래서 이에서 무슨 자기의 취미 배우기 혹은 자원봉사해도 되고
1: 그렇죠.
0: 아니면 선조들들 돌보기 하고
1: 네.
0: 예, 사실 이런 것이 할 일이가 진짜 많잖아요.
1: 네.
0: 자기 자를 찾아야 되고
1: 네.
0: 예, 그리고 배우자하고도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되고 왜냐하면 네. 이쯤에는 배우자들 여성분들도 갱년기쯤이니까
1: 그렇죠.
0: 서로 네. 진짜 정말 마찰이 많고 하니까 예, 서로 뭐 말하기 예,
1: 네.
0: 이런 것도 하고
1: 네.
0: 아니면 그다음에 자녀하고 선조하고도 소통하면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문화에도
1: 그렇죠.
0: 접하고 이러면 외로움이가 줄어들고
1: 네.
0: 예, 이것이가 사실 우리 뭐 보약 먹든 무슨 이런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바쁘고 지친 중년 남성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심 건강 원칙 세 가지만 뽑아주시겠습니까?
0: 네. 하나는 우리 매일 30분 걷기로 활동량을 채우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먹고 예, 두 번째는 우리 술, 짠 음식 그리고 야식, 요 세 가지만 제한하고
1: 네.
0: 예, 세 번째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1: 네. 세 가지 핵심 원칙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얘기 전하고 싶은 거 있나요?
0: 네. 사실 제가 예전에도 건강관리 이런 사업을 해봤지만
1: 네. 예,
0: 사실 건강관리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1: 네.
0: 예, 50대, 60대라도 어떤 분은 어느 이 나이까지 살았으니까 뭐 근데 어떻게 아나요? 90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 30년도 아주 긴 시간인데
1: 네.
0: 그래서 지금부터 식습관하고 운동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 혈압, 혈당을 개선하고 근육량하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뭐 완벽하게 바꿀 필요도 없고
1: 네.
0: 하루 한 가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 네.
0: 예, 몸은 사실 꾸준한 노력에 반응하면 지금 관리하는 습관이 앞으로 20년 이상 편안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1: 네.
0: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1: 네. 네, 연변중이병원 조임중이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시고 5, 60대 남성들이 현명하게 몸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조임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50대, 60대는 몸이 정점을 지나는 시기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로넬의 가장 큰 장식은 건강이다.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아도 아프고 지친 몸으로는 그 열매를 즐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무리함보다 꾸준함이, 미루기보다 지금이, 완벽함보다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이 들음을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지는 나이 선택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몸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셨습니다.